0: 조성민의 장애 컬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0: 네, 오늘 6월 9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채택 20주년입니다.
0: 그렇군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어떤 협약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1: 청취자분께서 이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차별을 금지, 그러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법이고요. 국제사회에서도 비슷한 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뭐 이제 참정권, 뭐 이동권, 뭐 법 앞에 평등권 이런 권리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거를 국가가 이걸 이행해야 된다. 안 하면 유엔에 진정할 수 있다.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이제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인권 선언을 이제 한 이후에 여러 협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동 권리협약, 여성 협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 권리협약을 별도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수많은 인권 협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또 무능하다는 존재로 인식되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그러니까 즉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약속한 협약입니다.
0: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채택 20주년인데요. 네.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1: 유엔 회원국이 뭐 이제 통계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195개국 정도가 됩니다. 예. 이 중에서 193개국이 이 협약을 채택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당사국 그러니까 국가들은 이 협약에 채택한 국가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2008년에 비준을 했지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정책이나 제도를 할 때 이 기준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사법부에서도 판단을 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준거 틀이 되는 거죠. 즉 어떤 장애인 복지 혹은 장애인 권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고 온 건데요.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큰 20년 동안 성과가

0: 있었죠. 예를 들면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 제정이 되면서 요즘 많이 나왔던 뭐 자립생활 탈시설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최근엔 장애인 권리보장법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그런 국제사회 약속 덕분에 그 사회의 장애인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된 건 맞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장애인 권리협약 20주년을 맞아서 유엔에서도 특별한 회의가 열린다고요?
0: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매년 그 4년마다가 이 국가가 정말 잘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한 트랙이 있고 그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엔 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당사국들이 합의를 본 게 뭐냐면 매년 점검회의를 하자. 다른 협약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 자주 점검하지는 않는데 특별하게 장애인 권리협약은 매년 국가들이 모여서 이행을 점검하자라고 해서 매년 6월에 열려요. 그게 이제 올해 2006년에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이 됐고 2008년부터 그 협약에 대한 점검이 매년 열리다 보니까 올해가 19차가 된 거죠. 19차 회의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유엔에서 열립니다.
1: 예, 총장님도 참석을 하시죠?
0: 네, 참석합니다.
1: 장애계도 많이 참석을 한다고요?
0: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주년도 있었지만 이제 20주년이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장애인 연합회 특히 이제 국제협력을 많이 했던 또 우리 장애인 연맹 DPI 코리아라고 하죠. 그다음에 한국 장애 포럼 이제 KDF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뭐 한국 장총, 장총련, 여장련, 전장련까지 이렇게 한 15개 단체 한 30명 정도가 가고요. 여기에 장애계만 가는 게 아니고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장애 비례대표들도 가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보건복지부, 뭐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다 가죠. 사법부도 가요.
1: 굉장히 많이
0: 그래서
1: 가시는군요.
0: 그래서 한 60명 정도? 이 정도 갑니다.
1: 상당한 네. 규모인데 네. 이렇게 대거 참석할 때는 나름의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저는 이제 장애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그 격언 있지 않습니까?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장애 문제를 얘기할 때 당사자를 빼놓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제정할 때도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20년을 성과를 기리는 데에도 역시 당사자가 가서 뭔 얘기를 하는지 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많이 인용을 했지만 이런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이행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회의를 통해서 좀 고치를 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AI, 뭐 디지털 위기가 이제 있잖아요. 발전도 있지만 이 속에서 어떤 위기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뭐 고령화,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 장애계가 대응을 할 거냐. 또 하나는 이 준비 과정을 지금 몇 개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장애계가 국제 역량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다 보니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석한다는 것이 싶습니다. 네.
1: 장애계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부처, 사법부가 참석하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인권이나 복지는 장애인 단체의 주장 혹은 투쟁만 갖고는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입법부가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행정부도 예산과 제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사법부도 그걸 법에 판단할 때 근거가 되다 보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가 그 권력 3단체 아니겠습니까? 3이 아니죠. 3개 아니겠습니까? 뭐 입법, 사법, 행정 이 기관들이 감으로 인해서 이걸 좀 인식하고 어떤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1: 예. 그런데 참가에 따른 비용 문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0: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비행기 뭐 항공료도
1: 요즘
0: 뭐 전쟁 때문에 많이 올랐죠.
1: 더 비싸죠.
0: 거기다가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반값이 막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우리 한국장애인자협회와 한국장애포럼이 협력을 해서 코이카의 제안서를 냈고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아서 가고요. 또, 또 장총이나 장총련들은 장애인재단에 또 신청을 해서 그래서 뭐 장애계가 자기 돈도 약간 들어가지만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번 유엔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까요?
0: 그러니까 이제 UN CRPD 20주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주년의 성과는 뭐가 있었고 20년 동안에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AI나 이런 전쟁 이런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해서 장애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이제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학대 폭력 문제. 그러니까 시설이나 지역사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문제. 그다음에 돌봄 문제. 이런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고령 사회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거냐. 그다음에 그 디지털 전환 문제 이런 거가 이번에 중요한 논의가 될 것.
1: 장애계 참가단은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0: 일단 뭐 그 당사국 회의에 참관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0: 저는 사이드 이벤트를 그러니까 부대 행사를 유엔이 열어놨어요. 이게 한 90개 정도가 되는데 예. 다행히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한국장애인재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포럼 세 단체가 각각 주제를 갖고 사이드 이벤트를 엽니다.
1: 네.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0: 한국장애인재협회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대가 굉장히 장애인들의 삶에도 발전을 시키지만 접근성이 안 될 경우에 혹은 AI로 인한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챗봇을 잘못하다가 뭐 사망에 이르는 사건 이런 문제를 좀 다룰 거고요.
1: 예.
0: 우리 한국장애인연맹은 돌봄 문제 뭐 고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다룰 예정이고 또 한국장애포럼은 장애와 민주주의 우리 이제 내일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장애인의 정치 참여 이런 문제를 이번 행사에서 주최하고 토론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1: 예. 네. 자 이제 한국 장애계의 국제 역량도 상당히 높아진 느낌인데요. 다녀오신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다녀오면 한 6월 14일쯤에 돌아오는데요. 그러면 또 준비했다가 한국 참가단뿐만 아니라 해외 참가단을 초청을 해서 9월 초에 1박 2일로 있었던 성과들을 공유하면서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장애계 혹은 한국 정부 국회나 입법부나 이런 데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제시할 그런 토론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네. 이번 회의에 관한 기대 한 말씀 해주시죠.
0: 예, 뭐 20년이 됐습니다. CRPD 채택이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걸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KBS라든지 이런 언론이라든지 어떤 국가기관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좀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새로운 위기 문제에 우리 장애계가 잘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한국 장애계의 목소리가 유엔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까지 커다란 변화와 울림으로 돌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AM의 죽어도 못 보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내일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죠. 아직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후보들을 살펴보면서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요. 후보들 중에 장애인 당사자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의 피선거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예, 선거권과 피선거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피선거권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네. 피선거권은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거권은 투표를 할 권리이고요. 피선거권은 선거에 나갈 권리이죠. 그래서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 구청장이나 시장, 시의원 등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1: 예.
2: 네, 헌법으로 보면 선거권은 제24조, 그리고 피선거권은 공무단임권을 규정한 제25조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둘은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1: 장애인도 당연히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출발점은 그렇다인데요. 우리 법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자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이와 거주 같은 일반 요건을 중심으로 출마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1: 예, 출마 자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2: 네, 대통령은 40세 이상이고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이면 되고요. 지방선거는 여기에 더해서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또 요건이 붙습니다. 이런 기본 요건 어디에도 장애가 있으면 출마할 수 없다. 이런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1: 예. 그런데 선거 때 보면 장애인 후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출마하고 당선이 되는지 관련 통계가 있을까요?
2: 네,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서류에는 재산, 병력, 전과, 학력 등은 기재를 하지만 장애 여부를 적는 칸은 없다고 해요.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장애인의 출마할 권리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 같기도 합니다.
1: 예.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장애인 공천 통계를 발표했다고요?
2: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후보자의 3%인 96명, 국민의힘은 73명의 장애인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양당 모두 지난 2022년 선거 때보다 장애인 공천 인원을 2배 가까이 대폭 늘리며 수치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양당 모두 장애인 공천을 크게 늘린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36명, 기초의원 56명이 출마하는데요. 지난 선거 때 단체장 후보가 한 명도 없던 거에 비하면 진전이라고 이제 평가됩니다. 국민의힘 역시 과거 7회 지방선거 때 33명, 8회 때 42명이었던 장애인 공천을 이번에 73명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등록장애인이 약 5%인 점을 감안하면은 3% 안팎인 정당 공천율은 여전히 사회적 대표성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 예, 법 조문만 보면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고요. 양적으로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는 뜻이 되겠죠?

0: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후보자를 몇 명 냈느냐 이런 양적 확대를 넘어서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순번에 배치하는 실효성 있는 공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당선권 내에 장애인 후보자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정당이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예, 공천 과정 자체도 장애인 후보자들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구조일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중앙당부터 시도당까지 장애인 제한 경쟁제나 가점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 심사나 경선 과정에서 장애인 후보자들이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실질적 지원을 촘촘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1: 예,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0: 네, 선거운동의 현장은 비장애인 후보를 기준으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후보자는 유세 장소나 토론회장, 선거사무소, 그런 지역 행사장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계단이 있거나 단상이 높거나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면 그 자체가 선거운동의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자막이 필요하고요. 시각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이동지원과 정보 접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후보자나 지적장애인 후보자에게는 복잡한 공천 절차와 선거 서류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출마할 권리가 있어도 실제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1: 예,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있겠죠.
0: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지원, 활동지원,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조공학기기나 접근 가능한 차량, 사무공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용을 후보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같은 선거비용 한도 안에서 비장애인 후보보다 훨씬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결국 장애인의 피선거권은 출마를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후보가 되고 유권자를 만나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또 공약을 알리고 당선 뒤에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거 전 과정에서 접근성과 합리적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 예, 앞으로 바뀌어야 할 제도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선거에서부터 차별과 배제의 요소를 지워내야 하는데요. 선거자료 다중 포맷 제공 그리고 장애인 후보자 지원 비용을 제도화하고 정당 경선 단계의 정당한 편의 표준화가 시급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당들이 공천된 모든 장애인 후보의 당선을 돕고 문호를 더 넓히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아야 비로소 종이 위의 권리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오늘은 장애인이 선거의 후보로 나설 권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송대관의 인생은 생방송.

0: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아, 오늘은 점점 그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른바 지역의 이색 축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 지역 축제라고 하면 가족 단위 나들이 고객들이나 지역민들의 축제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한 884개 정도 됐던 지역 축제가 지난해 2025년에는 1214개로 5년 사이에 37%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Z세대가 X세대를 제치고 로컬 관광 의향이 가장 높은 세대로 나타나면서 이 지역 축제가 젊은 세대를 좀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구미라면 축제, 김천 김밥 축제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축제를 정말 많이들 가더라고요. 네. 이런 지역 축제의 매력은 뭘까요?
1: 아무래도 그 MZ세대에게는 도심에서 좀 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색깔이 담긴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매력이라고 느끼고 있는 편인데요. 예. 그들에게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촌스러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힙함, 즉 로컬 힙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의 매력은 좀 잃지 않으면서 Z세대가 놀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가령 그 구미 라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어떤 그 특정 라면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공장이 있습니다.
0: 구미
1: 그
0: 공장이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라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국 라면 맛집 이런 것들을 또 팝업으로 운영하면서 또 동시에 여기에 방문하면 갓 튀겨 나온 생라면을 또 바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생맥주 같은 생라면을 또 바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런 또 희소성을 또 제공하는 재미도 역시 MZ세대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0: 갓 튀겨 나온 라면 맛도 궁금해지는군요.
1: 굉장히 맛있습니다.
0: 그러면 기존 지역 축제와 최근에 MZ세대가 많이 찾는 이색 축제 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1: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천시의 김밥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천 인구가 13만 정도 되는데 10만 명의 외지인들이 방문하면서 굉장히 대박 흥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꼭 지역의 어떤 특산물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특이한 축제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른바 묵은본 축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0: 근본이 없는
1: 네,
0: 축제.
1: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김천시와 김밥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김밥 천국과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 축제가 도입이 된 건데

0: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공주시에서는 뭐 빛의 공주, 얼음 공주라고 하면서 공주 페스티벌을 또 실제 공주 페스티벌을 프린세스, 예, 그 공주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고요. 네. 또 밀양 같은 경우에는 또 밀양 아리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편으로 또 밀양이 유명한 게 천문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 밀양에서는 우리가 천문대가 유명하니까 외계인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는 천문대도 있으니 외계인 축제를 관측하기도 했고 예. 또 양구의 배꼽 축제라고 있는데
1: 배꼽 축제.
0: 네, 요거 양구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북쪽에 있지만 한반도 전체를 보면 정중앙에 있다라는 거에 좀 착안을 해서 예. 네, 배꼽 축제를 또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1: 아, 단순히 뭐 음식을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 요즘 축제에는 MZ 세대가 직접 참여를 하고요. 이런 네. 거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0: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김천시의 김밥 축제가 바로 그런 형태로 기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령 MZ 세대는 요 축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천시의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어떤 전국 김밥을 좀 먹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고 예. 또 축하 공연을 김밥이라는 히트송을 부른 자두를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 예. 또 김밥하면 또 소풍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풍 느낌 내고 싶으니까 돗자리 존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SNS나 유튜브로 많이 했는데 김천시가 또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축제 참여자들이 효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천이 뭐 단무지나 김이 유명한 도시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그 Z세대가 축제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 MZ세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군요. 그 의견들을.
0: 네, 그렇죠.
1: 이렇게 참여형 프로그램이 실제로 축제의 재미를 더해 주겠죠.
0: 물론입니다. 예. 내가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어떤 손님이 아니라 축제를 함께하는 공동 기획자의 느낌을 주게 되기 때문에 참관객에서 기획자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분이 상승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당연히 또 내가 기획한 거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축제의 메인 컨텐츠 뭐 먹거리 부스 같은 것들이 어떤 획일화된 형태가 아니라 나를 이 축제를 즐기는 나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세대 사이에서 또 재밌기로 소문난 게 바로 연천에서 진행되는 구석기 축제 같은 게 있는데요.
1: 예. 네.
0: 요 구석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석기 의상부터 패션쇼 그리고 구석기 바베큐 같은 것처럼
1: 돌에 구워 먹는 건가요?
0: 네. 뭐 그래서 정말 이 인증 요소가 너무 넘쳐나서 내가 컨텐츠가 된다는 실감을 할 수 있는 컨텐츠 그 축제입니다.
1: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관심이
0: 생기고
1: 재미가 있네요. 그렇다면
0: 맞습니다.
1: 이 이색 축제에 MZ세대들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0: 과거의 지역 축제라고 하면 지역 특산물이나 혹은 관광지 같은 것들을 활용한 어떤 특산물 판매에만 초점을 좀 많이 맞췄었는데요.
1: 예.
0: 요즘에 이제 이런 촌스러움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촌스러운 고유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컨텐츠로 무장을 해서 요즘엔 성수동 못지않은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가령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주의 만두축제라고 있는데요.
1: 예.
0: 이게 요즘 최근에 매우 뜨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원주에 웬 만두축제냐 이게 의아했던 사람들이 이게 알고 봤더니 한국전쟁 직후에 피난민들이 여기 원주에 모여서 만두나 밀가루 음식 같은 것들을 해먹는 게 유래가 돼서 여기 이제 만두나 칼국수 같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더욱 관심에 된 어떤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 축제의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군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만두와 이런 원주시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이 소셜미디어에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걸 또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올라오면서
1: 예.
0: 일종의 놀이문화가 돼서 또 다른 또 MZ 고객들을 유입하는 이런 효과가 또 원주시에 또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축제 현장에 가면 또 다양한 홍보 부스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잖아요.
0: 네,
1: 그중에서
0: 네.
1: 이거 재밌겠다. MZ세대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0: 역시 그냥 단순하게 즐기기보다는 참여자가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기존의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역 축제에 가더라도 판매라든지 뭐 일방적으로 알려주기 같은 홍보관
1: 맞아요.
0: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1: 예.
0: Z세대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는 축제들을 보시면 이런 부스들은 대부분 참여자 중심의 어떤 체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축제는 아니지만 가령 이제 전체 등록 인원의 70% 이상이 젊은 세대인 불교 박람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1: 예.
0: 불교 박람회 같은 경우가 단순히 그냥 불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0: 가보시면 나의 결핍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때 내가 도대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좀 진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굿즈들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매했다라는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축제를 좀 철저하게 개인의 체험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기획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자,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색 축제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팁이 혹시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이동이라든지 혹은 컨텐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시는 경우가 좀 덜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이런 고민을 좀 반영을 해서 무장의 기획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무장의 축제 지도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축제 이름만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실제 편의시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무장애 축제라도 모든 것이 무장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기획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꼼꼼한 확인이나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의견을 개진하면 반영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오늘은 MZ세대가 즐기는 핫한 2세 축제 의 특징과 참여형 프로그램과 꿀팁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학 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이 성취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성취는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뤘을 때의 감정은 아마도 평생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1: 네.
2: 크든 작든 관계없이 목표를 이뤄가는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니까요. 그런 맛을 알아가면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또한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낼 테니까라는 얘기의 생각이 듭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해가면서 점점 더 큰 목표를 달성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도 하고 배울 점 많은 수 진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하나씩 잃어가면서 그 성취감에 빠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입니까? 네,
2: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중도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삐뚤어졌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난이 가득해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 상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또한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찾으면서 세상과 사회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기에 장애의 삶이어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임용재님입니다. 임용재님은 구조과학가이면서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기도 하죠. 작은 성취감이 큰 성취감을 가져온 아주 아주 멋진 사례라는 겁니다.
1: 처음부터 큰 것을 보고 달리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뤄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2: 맞습니다. 그게 질리지 않고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맛이 특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할 것은 큰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면 작은 목표들이 넓게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1: 예.
2: 그 작은 목표들을 달성해가는 성취감의 참맛을 봐야 포기를 포기하면서 내가 꾸역꾸역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용재 화가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들었죠. 인생이 뒤바뀌는 아주 정말 정말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는 82년도니까 6살 때네요. 교통사고로 두 팔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평불만 그리고 비난과 자책이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장애를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누가 감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라도 너무너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 예, 임용재 화가의 사고는 가족 모두의 아픔이었을 텐데요.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2: 맞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1: 예.
2: 임용재 화가의 장애는 평생을 양팔이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부모님이 모든 수발을 옆에서 다 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발을 사용해서 물건을 짚고 숟가락을 들고 세수하는 등의 이 일상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줬죠. 물론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들었고 어려워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1: 예.
2: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어찌됐건 잘 이겨내니 그 속에서 성취의 참맛을 되네? 안 되는 줄 알았던 것도 되네? 하는 그런 성취의 맛을 알게 됐죠. 그때부터 뭐든지 스스로 해보려고 하던 중에 드디어 연필을 입에 물고 흰 종이에 나도 한번 글씨라는 걸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연필을 입에 물고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1: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과정이 그렇게 된 거였군요. 뭐든지 해봐야 한다는 말이 맞죠?
2: 맞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한번 시작해보라라는 얘기죠.
1: 예.
2: 머리로 생각했던 것이나 호기심 등은 바로 실천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작했다가 발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 뭔가를 쓰다가 쓰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붓을 끼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고 전에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는데 이 방법만 달랐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1: 예.
2: 이젠 뭐 나도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빠져듭니다. 그리다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찾아봐가면서 그림의 완성도를 조금씩 마음에 들게 높여갈 수 있었던 거죠. 발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가장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 섬세한 터치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1: 예.
2: 그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훈련과 피나는 연습이 있었기에 그마저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하고 싶은 걸 제대로 찾았으니 앞만 보고 달렸을 것 같은데요. 안 되라는 말은 사치였을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1: 없다.
2: 맞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1: 예.
2: 네. 섬세한 터치는 수만 번의 노력 덕분에 이 꽃잎에 세심함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꽃잎의 세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우리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기에 1993년도에 당시로서는 최연소로 세계 구조과거협회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구조과거협회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회원전과 관련된 그룹전에 참여하기도 했고 여기에서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99년도에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일본 유학은 츠쿠바 대학교 장애과학 박사과정을 졸업을 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처음부터 그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시작으로 연결되어 다리를 잘 만들었고 그때마다 성취감의 맛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1: 정말 우리가 못해낼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거죠.
1: 예.
2: 그 시작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오늘의 교훈인 성취는 인생의 맛집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를 했거나 집에서 거소투표한 장애인이 아니라면 내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지역에 따라 최대 8명까지 투표하게 됩니다. 우리 선거구에서는 누가 후보로 출마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투표가 바로 내일인데 집에 배달된 공보물을 우편함에서 꺼내보지도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방법.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는 거죠. 그죠? 뭐 내가 찍으나 안 찍으나 될 사람이 될 거고 뭐 누가 되든 세상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자 공보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 AI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자신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누구인지, 각 후보의 공약은 무엇이고 상대 후보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전과가 있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뽑습니다. 잘 몰라서 미리 확인하시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일할 일꾼에게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우리 나은 가족 첫 곡은요, 주시크가 부릅니다. 너를 생각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기념일 외에 그 UN 이런 국제기구가 정한 기념일이나 장애인 단체가 제정한 기념일, 장애 유형별 권리 관련 기념일까지 더하면 몇 개일까요? 30개를 넘는다고 해요. 네, 내일은요, 6월 3일 농아인의 날입니다. 농아인의 날을 맞아서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주의할 에티켓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에서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질병의 원인과 예방, 또 건강한 삶의 방법을 짚어주는 KBS의 대표적인 건강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헤이가 부릅니다. 주댐무.

0: 때와 장소에 어울린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내일 6월 3일이 이제 네. 그 농아인의 날이라고요.
1: 맞아요.
0: 예, 예.
1: 농아인의 날은 청각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사회 참여를 알리기 네.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월 3일인 이유, 일단 이게 궁금하죠.
0: 네, 왜 네. 6월 3일일까?
1: 귀의 모양을 숫자로 형상화하여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이 이제 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0: 아~
1: 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농아인의 날을 맞아 청각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근데 저는 약간 그 농아인의 날 들었을 때 아니 네. 청각 장애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농아인의 날이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아.
1: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0: 네네.
1: 네. 청각장애란 선천적으로 아니면 수천적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네,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법적인 용어로는 청각장애인이라고 정확히 표기가 됩니다.
0: 법적 용어로는?
1: 그렇죠.
0: 네. 네.
1: 근데 농아인은 뭐냐라고 하면 농은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농은 듣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아는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농은 듣지 못하고 아는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아인이란 뜻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을 함께 일컫는 말이기도 한 거죠.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럼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은 어느 정도 되나요?
1: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청각장애인의 숫자는 4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네, 전체 등록장애인의 16.8% 정도를 차지해요.
0: 아, 예.
1: 굉장히 많죠.
0: 그러네요. 네. 예.
1: 참고로 시각장애인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0: 제가 알기로 서울시만 16만 정도? 그 정도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서울시만?
1: 서울시만? 서울시만 16만은 조금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튼
0: 네, 네, 네.
1: 네. 전체적으로 25만 명 정도가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숫자가 비슷했는데요. 최근에는 청각장애인의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5만 명, 25만 명인데 지금은 40 몇만 명이나 된다는 건 엄청 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성 난청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0: 그 청각장애인은 상대방과 소통할 때 수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또 수화? 수화.
1: 네.
0: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떤 게 맞는 용어인가요?
1: 결론적으로는 수어가 맞고요.
0: 예.
1: 예전에는 수화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손의 움직임과 그리고 얼굴 표정, 몸짓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언어를 수어라고 합니다. 흔히 예전에는 수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0: 맞아요.
1: 근데 2016년에 제정이 된 한국 수화 언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수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 거죠. 수화 언어의 줄임말이니까 수어가 되는 거죠.
0: 네. 네.
1: 수화보다는 수어라고 표현하는 예, 예. 게 맞습니다.
0: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수어가 이제 공식 언어가 된 거네요.
1: 맞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의 공식적인 문자가 있습니다.
0: 문자
1: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한글과 우리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한글 점자 이렇게 두 가지가
0: 그쵸.
1: 있습니다.
0: 네.
1: 누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문자가 몇 개예요? 라고 얘기하면 두 개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인 문자 언어가 몇 개 있나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0: 언어가
1: 예. 아까 문자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두 개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한국어가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가 있는 거죠.
0: 네,
1: 수어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고요. 하나의 언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네. 문자, 점자, 언어, 수어. 이렇게
1: 네.
0: 기억을 할게요.
1: 맞아요.
0: 네. 그 코로나19 시기에
1: 네.
0: 야, 참 이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 마스크를 썼잖아요.
1: 그렇죠. 제가 마스크 쓰고 방송하고 했습니다.
0: 아, 네. 예.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1: 네.
0: 제가 그때 생생정보 할 때였는데
1: 네.
0: 그때 어떤 막 요즘 흔한 말로 짤이라 그러잖아요.
1: 네네네네.
0: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제 MC들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1: 네, 그럴 수밖에
0: 네,
1: 없죠.
0: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1: 네.
0: 그 당시에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1: 굉장히 어려웠죠.
0: 예.
1: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상대방의 입모양을 활용하는 구어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수어를 활용하더라도 얼굴 표정이나 입모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요소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더욱 컸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강의를 코로나 19 때 강의를 할 때 그때만큼은 청각장애인 앞에서 강의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0: 벗어야죠.
1: 네,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코로나 19를 계기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수어와 구어 그리고 문자나 필담 등을 활용한 소통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강의나 회의 시에는 청각장애인이 만약에 있다면 시각 자료와 그리고 담화 필담 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0: 그 네. 자체가 에티켓이다.
1: 맞아요.
0: 그런데 네. 네. 그 사실 이제 어떤 시험, 뭐 네.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아니면 면접 네. 이런 데서는 좀 어떨까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당연하게 네. 지원이 필요하겠죠. 청각장애인이 면접을 참여하거나 그리고 강의 또는 시험에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문자 통역사나 수어 통역사의 지원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이 제공돼야 되는 거죠. 이는 단순한 배려나 에티켓 수준이 아니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당연한 권리인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 일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에티켓,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네. 수 있을까요?
1: 우선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좋기는 하죠.
0: 네.
1: 근데 수어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청각장애인이라고 모두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또?
1: 그렇죠. 시각장애인이 모두 다 점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이유인 거죠. 어렵기도 하고 그게 보다는 약간의 음성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신 분도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상대방이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네. 가능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너무 빠르거나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네. 입모양이 중요하다.
1: 네.
0: 그 청각장애인을 부르거나 네. 아니면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그때 네.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1: 있죠.
0: 네.
1: 네. 청각장애인과 아무래도 소통을 할 때는 네. 갑자기 불쑥 몸을 드러내가지고 드러내는 것들 이런
0: 확 나타나는 거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갑자기 몸을 이게 하게 되는 거는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0: 아, 잡는 거요?
1: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갑자기 누군가가 몸을 잡으면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야 안으로 다가가거나 그리고 가볍게 어깨를 터치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할 거라고 해서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거나 당사자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0: 아, 이건 네. 너무하죠.
1: 그렇죠. 예. 그와 더불어서 현재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회의나 모임 상황에서도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언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네. 청각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과 청각 두 가지 장애가 있는 시청각 장애인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오늘 예,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1: 네.
0: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말씀하셨듯이 시청각 장애인이란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동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0: 네.
1: 단순히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그 두 장애가 함께 존재하면서 의사소통과 이동, 정보 접근 등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숫자는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국내에서는 수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고령화가 있잖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시력과 청력이 동시에 저하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 주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1: 맞아요.
0: 네. 그 시청각 장애인과 소통하는 거는 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나요?
1: 맞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사람마다 의사소통 방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점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확대 문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촉수어라는 거 있어요. 촉각을 이용한 수어. 그리고 손바닥 필담. 손바닥에다가 적는 거죠, 글을. 네네. 그리고 문자기기. 그리고 보조과학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접근하거나 손을 잡는 것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가볍게 손등이나 어깨를 터치해주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 다음에 상대방이 반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아, 기다려라.
1: 그렇죠. 네. 이동을 이제 도와줄 경우에는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뭐 당연하게 팔을 이제 살짝 이제 잡게 만들고 안내를 요청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소통하기 어려운 장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청각장애고요. 시청각장애인은 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장애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청각장애인도 만나게 되거든요. 네. 소통에 있어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더욱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 이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사실 에티켓은 자연스럽게 다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BTS가 부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경증 시각장애인 정한슬입니다.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그리고 행정학과 4학년 재학 중에 있고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리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좀 지도 보는 것도 좋아해서 평소에 그냥 지도 같은 것도 많이 살펴보거든요. 일단 저는 왼쪽 눈이 이제 거의 실명이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문제는 없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도를 설령 못 본다고 하더라도 감각이나 아니면 사물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공간 지각 력을 계속 좀 늘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리고 사회 같은 이제 인문 분야나 아니면 이제 지형학 그리고 기후학 같은 이제 자연 분야도 다 하고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GIS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기업 취업을 이제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행정학과가 일단 거기에 일단 제일 관련이 되어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이제 공기업 같은 데를 탐방 같은 거를 많이 시키셔서 제가 거기 탐방을 하면서 나중에 공기업을 지원을 할 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학과에 오게 되었고 두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에서 지리학과 행정학을 복수 전공하는 시각장애 학생 정한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리학은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행정학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하셨다고요. 이야, 똑똑해라. 두 전공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야, 이런 경우 자체가 흔치 않거든요. 사실 흥미있는 분야가 있어도 막상 원서를 쓸 때가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한슬 씨는 원하는 과에 진학해서 만족도도 높다는 걸 보니까 이미 원하는 미래 한 걸음 다가섰다. 네, 지금 4학년이면 또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곳에 취업 성공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시죠? 취업되면 자랑 한번 해주시는 거 저희한테.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광진이 부릅니다. 동경소녀.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 프로그램을 다시 듣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먹고 자고 활동하는 우리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시청자의 눈높이로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1: 네, 오늘 살펴볼 제912회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다룹니다. 알코올 중독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알코올 사용 장애인데요. 네. 이것은 술을 좋아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술을 조절하는 뇌의 회로가 손상이 돼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만성적 뇌질환입니다. 먼저 알코올 중독 사례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 KBS 생로병사의 비밀 탁원재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충남 천안시
3: 40살의 김민성 씨. 그를 어두컴컴한 방에 가둔 것 바로 술이었습니다.
2: 노트북을 보며 술을 마신다.
3: 20대 후반 처음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술을 끊어보기 위해 정신과에 입원도 했지만 그때뿐 10년 넘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4: 퇴원하면서도 절대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하거든요. 근데 퇴원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 편의점 가서 그냥 바로 술 사다가 마시고 마시면서도 왜 내가 술을 마시지?
3: 2주 전 퇴원을 한 민성 씨. 하지만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술에 빠져 지냅니다.
2: 드라마를 보고 있다.
3: 술기운이 오르자 갑자기 울컥하는 민성 씨.
2: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는다.
4: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이런 영상 봐도 이렇게 슬퍼지진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3: 최근엔 우울증 증상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2: 현관문을 나선다.
3: 집 밖으로 나설 때는 대부분 술이 떨어졌을 때뿐입니다.
2: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3: 이미 만취 상태지만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소주 8병까지 늘 폭음으로 이어집니다.
2: 소주 한 병을 산다.
4: 수고하세요.
3: 술 기운에 비틀비틀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돼도 계속해서 마시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뇌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 중증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우울, 불안 척도를 나타내는 검사에서도 고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 그날 밤, 민성 씨가 노트북 앞에서 술을 마신다.
3: 늦은 밤이 돼서도 계속되는 음주.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2: 소주를 병째 들고 마시다 쓰러져 잔다.
3: 남들이 모두 출근한 시간. 30대 초반 뮤지션을 꿈꾸며 음악학원도 운영했지만 술은 민성 씨의 모든 걸 앗아가 버렸습니다.
2: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다.
3: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느라 끼니를 거르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몸이 버텨내지 못할 때쯤이야 겨우 밥을 챙겨 먹습니다.
4: 진짜 막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이 마시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안주도 거의 안 먹고 보름 정도 마시고 한 일주일 그렇게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3: 술이 싫어도 이젠 술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독한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5: 그냥 뭐 살고 싶어요. 어쨌든 알코올 중독의 끝은 죽음 아니면 감옥 둘 중 하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고 더 이상은 이제 돌려받지 못할 시절 그걸 지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서.
0: 아,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네요.
1: 네, 네. 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개인의 의지 문제는 아니고요. 네.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0: 그 술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뭐래요?
1: 네, 인간의 뇌에는 특수중추신경계인 보상회로가 있는데 술을 마셔서 이 보상회로가 자극이 되면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지속된 음주로 이 자극이 반복되면 오히려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고요. 쉽게 말해 뇌가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더 많은 자극을 위해서 더 많은 술을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에 중독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사례자 만나보시죠.
0: 네,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 강원도 춘천시.
3: 올해 35살 직장인 최지연 씨.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그녀의 개인 메신저 채팅방이 바쁘게 울립니다. 술 약속을 위한 문자. 사람들과 술자리 갖는 걸 좋아해 친목 모임도 직접 만들 정도로 적극적이라는 지연 씨.
2: 지연 씨가 옷을 고른다.
3: 오늘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잡혔습니다.
2: 정성 들여 화장을 한다.
6: 요거 또 일부러 친구들이랑 먹으려고 한 건데.
7: 이건 뭐예요?
6: 요게 자몽 원액이거든요.
7: 아,
6: 그래서 요거랑 위스키랑 그리고 지금 그 탄산수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다고 해가지고.
3: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로라 하는 애주가로 통하지만 요즘은 술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2: 집안 곳곳에 놓인 술병들.
6: 근데 요즘에 한 병 반밖에 안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피름이 거기서 불려가고 되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난 그거 더 많이 먹는 사람인데.
3: 음주 후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많다 보니 최근 집안에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6: 미쳤구나. 기억이 안 나서 보면 어디서 많이 취했구나. 말도 이제 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어디서 많이 취했구나.
8: 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6: 멘탈이 나가죠. 그만 먹어야겠다. 자괴감.
3: 여전히 이틀에 한 번꼴로 술 약속을 잡는다는 지연 씨.
2: 술집으로 들어간다.
3: 술을 끊어야 하나 고민도 많지만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느끼는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2: 술 모임 지인.
7: 한 주로 두 병에서 세 병. 한 주로.
9: 한 주로.
7: 예, 예. 이제 마음 먹고 먹으면은 내일에 다 택시켜서 보낸단 말인데.
3: 홀로 타지 생활을 하며 외로움이 컸다는 지연 씨에게 술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요즘은 만취해 자해 행동까지 나옵니다. 음주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도 늘어납니다.
2: 즐기자는 문구의 네온 사인. 한양대병원 진료실.
3: 지난밤 술자리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CCTV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10: 고양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6: 죄송합니다. CCTV 보고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3: MRI 검사 결과 아직 눈에 보이는 뇌 손상은 없는 상태. 하지만 블랙아웃의 빈도는 점점 잦아집니다.
9: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6: 저는 술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치기가 올랐을 때만 약간 그거를 자제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막 중독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9: 아, 사실은 블랙아웃이라는 증상이 뇌가 알코올에 의해서 손상됐다는 뜻이고 그게 알코올 중독의 첫 신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음주 패턴에 좀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 대부분 중독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첫 신호입니다.
2: 노성원 교수.
10: 과도하게 술을 먹고 힘들어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경고 증상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경증 알코올 중독은 이미 진행됐다고 볼 수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거잖아요. 필름 끊긴 거.
1: 네, 그겁니다.
0: 아, 그 블랙아웃이 중독의 신호탄이었네요.
1: 네, 과거에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신 걸 막 자랑하기도 그쵸?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블랙아웃이 잦아지면 경증 알코올 중독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필름이 끊겼다고 해서 나 중독이야라고 생각한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러지 않아 이럴 거 아니에요.
1: 네,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술에 관대한 사회이기 그렇죠. 하고요. 나는 중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블랙아웃이 왔다는 건 뇌 손상이 갔다는 의미고 이 빈도가 점점 앞으로 높아질 테고 그러면 예후가 더 좋지 않겠죠.
0: 그렇죠.
1: 따라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음주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내용은 알코올 중독 치료가 어떤 단계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0: 네,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 들어보시죠.
3: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2: 단계별 치료 프로그램.
3: 처음엔 폐쇄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지만 이후에는 점차 개방된 환경에서 자발적인 단주를 배우게 됩니다. 이번 3개월 만에 개방병동으로 옮긴 김영민 씨. 이제 새로운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 김영민, 35세.
11: 어디 가시는 거예요?
12: 이런 대형 마트도 많이 가보고요. 산책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런 동네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3: 단주 훈련의 일환으로 마트를 찾습니다. 주류 코너에서 술을 접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원 후 무방비로 술에 노출돼 중독이 재발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갈망감을 물리치고 온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2: 영민 씨가 소주를 집어든다.
11: 보면은 어떤 갈망감 같은 게 좀 있어요.
12: 그러진 않네요. 다행히도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었나 싶어요.
3: 술을 파는 식당들도 지나쳐 봅니다.
12: 뭐 훈련을 해서 조금 괜찮은데 이런 훈련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좀 다시 들어가서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2: 영민 씨가 병원으로 돌아온다.
3: 마지막으로 음주 측정을 통과하면 오늘의 외출 훈련이 끝납니다. 35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영민 씨의 치료를 힘들게 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까지 다녔던 영민 씨. 중독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12: 술을 시작하는 시기는 사실 성인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경쟁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술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주량을 점점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3: 처음엔 폐쇄된 병동에 강제 입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이번 초기 분노와 원망이 컸던 이유입니다. 치료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12: 치료진과 눈도 안 마주치고 수약도 거부하고 식사도 거부하고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이제 죽을 때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미안한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죠.
3: 중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 건 가족들의 관심과 응원이었습니다.
2: 영미 씨가 휴대폰 통화를 한다.
12: 여기 뭐 두 낳지 뭐. 잘 나와 평소대로. 부모님이 이제 필요한 물건 같은 걸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버림받았으니까 그냥 집에 쓰던 거 아무거나 보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바리바리 싸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2: 내과 전문의 전용준.
13: 개방병동을 마치고 나면 이제 술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 있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술을 참을 수 있는, 술을 금주, 단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재활병동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관리병동, 개방병동, 재활병동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환자들이 퇴원을 하게 되는 거죠.
14: 경기도 안양시.
3: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김재경 씨. 일 끝나고 매일 소주 두 병의 술을 즐기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14: 51세.
15: 직업을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술을 접하게 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 우리에 어울려서 같이 친구를 전화해서 술 같이 마셨을 것 같아요.
3: 매일 술집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쳐야 하는 늦은 퇴근길. 과거 술에 빠져 지내던 때를 생각하면 많은 후회가 남습니다.
15: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14: 재겸 씨가 병원에 도착한다.
3: 재겸 씨가 퇴근 후 도착한 곳은 알코올 전문 병원의 재활병동. 그는 이 병원에서 1년 넘게 입원 중입니다. 재활병동은 사회에 나가기 직전 술 없는 생활에 적응하는 마지막 치료 과정입니다. 이번 치료를 이어나가며 최근 밀키트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의 단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그도 압니다. 매일 단주 결심을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14: 일기를 쓴다.
16: 자, 한마디로 약이 없는 병, 처방이 없는 병, 자기와의 싸움인 병,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기로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만 명 중에 한 명, 만 분의 1이 죽을 때까지 단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만 분의 1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최대한 단주 기간을 늘리는 게 일단 저의 목표입니다.
0: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재활병동,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네요.
1: 네, 술에 대한 갈망을 이겨내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술을 끊었던 환자여도 뇌에는 그 갈망에 대한 기억, 쾌락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술을 10년을 끊고 딱 한 잔만 마셔도 다시 음주가 시작이 돼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 만 명 중 한 명만이 평생 술을 끊는다라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겁니다.
0: 만 분
1: 네. 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알코올성 간경화로 단주가 시급한 두 명의 사례자가 단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과를 들어봅니다.
0: 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4: 제어를 한다.
3: 먼저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반응이 유전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4: 인체 그래픽.
3: 술의 주 성분인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고 이는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돼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두 가지 분해를 돕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도 여부가 알코올 중독 위험성을 판가름합니다.
14: 서울 성모병원 김대진 교수.
17: 얼굴 아프게 이런 분들은 그냥 아 이분은 알코올 의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술 맛을 잘 느끼고 그리고 술을 먹어도 끄떡없고 몸에 부작용이 없고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알코올 의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3: 알코올 존 고위험군에 속하는 두 사람. 단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먼저 심리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14: 박준영 씨가 작성한 규칙.
18: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9: 한 모금도 안 먹겠다는 거지.
3: 술 먹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정한 규칙으로 단주 의지를 다집니다.
14: 김민성 씨 영상 일지.
20: 단주 8일 차이고요. 일주일 동안 한 차례 정도 분단 증상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위기 없이 잘 넘겨왔던 것 같아요.
3: 이렇게 단주를 하면서 드는 감정과 생각들을 매일 솔직하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10: 자기 자신의 행동, 또 감정,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데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떨 때 술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자기 관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앞으로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매주 2회씩 상담을 통해 인지행동치료와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14: 임상심리 전문가 차윤지.
4: 썼니부터 오늘은 밥을 먹었니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주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동기강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이렇게 관심 가지고 봐준다는 것 자체로 동기부여를 많이 받거든요.
3: 디지털 치료를 위한 온라인 수업도 듣고 약물 치료도 병행합니다.
21: 오늘로 단주 25일 차 돼가고요. 집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3: 어두컴컴했던 방이 밝고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14: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3: 늘 집에만 있던 민성 씨. 단주를 시작하고 장거리 외출도 늘었습니다.
14: 세종대학교.
3: 꿈을 이루기 위해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중단했던 기타 연주를 다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14: 전자 기타 레슨을 받는다.
22: 들어보니까 다시 자신이 좀 붙으세요. 역시 재밌다. 너한 좀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확실하게 하다. 그런 게 마음이 다시 확 들어오네요.
14: 반주 14일차 박준영 씨.
3: 잠을 이루지 못해 술을 마셨던 박준영 씨도 불면증 치료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3: 그 생각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아예 오자마자 약을 먹어버리고 바로 자려고 이제 하는 것이요. 안 그러면 이제 막걸리 생각이 더 날 것이고.
14: 준영 씨가 잘 준비를 한다.
3: 갈망감을 이기기 위해 이른 잠자리에 드는 박준영 씨. 알람까지 맞춰놓습니다.
14: 5시 반으로 맞춘다.
3: 다음 날 새벽 6시. 일찍 나갈 채비를 합니다. 단주 도전을 시작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통근 버스를 운행하는 일.
14: 운전석에 오른다.
3: 새벽부터 운전을 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해야 할 동기가 생겼습니다. 단주를 통해 음주가 아닌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준영 씨.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던 불면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0: 네, 진짜 열심히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같은데 결과 네. 어떻게 나왔나요?
1: 네, 일단 간 수치가 큰 폭으로 낮아졌고 알코올 의존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사라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0: 술 끊으니까 진짜 좋아지네요.

0: 그렇죠. 네. 우리가 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좀 딱 맞는 게 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본인의 음주 습관을 본인이 잘 파악해서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찾아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아니 오늘 유해재 리포터 유난히 저를 좀 많이 쳐다보면서
0: 아 그래요?
1: 괜히 또 마음이 찔려가지고
0: 왜 찔리셨어요?
1: 좀 홀짝홀짝 했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이 방송을 계기로 정말 다시 한번 술 조심해야
0: 습관을
1: 되겠다.
0: 습관을 좀 조정해 보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뭐든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곤 한다. 작업을 시작할 땐 몰두하지만 끝난 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탓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연못 바닥에는 둥근 자갈을 깔고 수초를 심으며 불의 옥잠과 물배추도 놓았다. 전기를 연결할 수 없어 EM 흑공을 넣어 자동으로 수질을 정화하게 했고 덕분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됐다. 연못 주변의 식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며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붕어, 치어 20마리를 연못에 넣었고 1년 사이 손가락 하나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연못 가운데에는 별채로 이어지는 나무다리를 놓았다.

어지러운 마음은 밖에 두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마음속의 잡념이 사라지고 잔잔한 물의 흐름 속에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숲과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다시금 발견한다. 작은 정원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맑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0: T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1: 밤의 해변에서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산다. 밤바다를 걷는다. 그 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은 때로 고요함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으로 경험된다.

바다는 흐르는 시간을 닮았다. 그 앞에 서면 자꾸만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멀게만 느껴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결 속에서 삶의 미묘한 진리를 찾곤 한다.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그 풍경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후회에 잠기기도 한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떠오르는 것은 놓치고 온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다. 그때 했던 선택들, 지나쳐버린 기회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미련처럼 밀려온다. 그럴 때면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탓하며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마음속에서는 그 한 걸음에 담겨있는 후회와 갈망이 어우러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한다. 바다가 보여주는 것은 시간을 되돌릴 마법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지만 그 순간에 머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듯이 말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불확실함 속에서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두려움이 발밑을 무겁게 눌러온다. 그럴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따라가며 자신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려 든다. 물결은 멀리서 잔잔히 밀려오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그 안에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든다. 그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것들과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걷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물결이 발밑을 부드럽게 감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 그 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남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된다. 그 순간 바다와 하늘,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잠시 잊게 만든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시간이 흐르겠지만 세상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과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섞여 간지럽히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파도 소리에 마음은 점차 이완되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고요함이 차분히 스며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염없이 바다를 걷는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지나간 선택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그때의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불안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멈추고 싶어진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의 감정을 품는다. 시간을 따라가며 마음과 마주한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라진다. 평온한 순간이 지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잠시 지나면 다시 기쁨이 밀려온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감정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삶은 어떤 식이라도 결국 우리를 이끌고 나아간다. 바다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 끊임없이 밀려오고 가는 감정 속에서 결국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명상이 가르쳐준 삶의 방향.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친구가 물었다. 여기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주지스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은 법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5시간씩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귀촌 후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스님과 가장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제주에서 보성으로 귀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공방 작업과 집공사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요가원을 찾던 중 요가와 명상 수련을 하는 조계종 사찰을 알게 되어 찾아갔다. 깊은 산속을 한참 올라야 도착할 수 있는 오지의 절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련이 시작되었다. 요가를 시작하고 그동안 몸을 얼마나 혹사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오른쪽 팔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치료를 했던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다. 다른 도반들이 능숙하게 동작을 해내는 동안 나는 간단한 자세조차 따라가기 힘들었다. 몸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실감했다. 수련 시간보다 늘 일찍 도착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명상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고 마침 집중 수행이 시작되는 하안거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한층 깊은 수련이 이어졌다. 끝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개운하고 가벼웠다. 기술적인 수련을 넘어 매 순간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 힘든 수련을 자청해서 한 것이었지만 누구를 가르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수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더 많이 배우게 되니 이제 안내자로 대중과 함께해보아라. 명상을 안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수련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돌아보며 그 깊이를 한층 더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처음 안내자로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다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명상 뇌과학이나 해외 콘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래, 이렇게 함께 지혜를 나누며 정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행해 오시면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길을 찾아갔다. 수행은 끝을 정해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여정이다. 스님은 두부 한 모라도 공양간의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셨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낡고 해진 옷은 꿰매 입으셨다. 누군가 선물을 드리면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한참 수행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종교는 지혜를 찾아가는 방편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다. 함께 수련하던 도반 중 일부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성당에 가서 미사를 잘 드리라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셨다. 또 일에 욕심을 낼 때면 재능과 성취보다 인간으로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앞선 화두로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삶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라남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한 생태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깊이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개인 지도뿐 아니라 교육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명상을 나누고 있다. 안내자는 먼저 수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개척하며 서로를 비추는 과정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진정성과 깊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가고 있다. 서로에게 배움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어떤 길을 걷든 삶의 목적지나 결과보다는 그 여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배운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명상을 처음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겪은 변화와 배움은 매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와 울림을, 나아가 세상의 존재들을 향한 따뜻한 선의를 나누고 싶다.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걸어온 과정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치유 크리에이터로서 조용히 빛나는 하루의 조각들을 기록하는 현실판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애들이 편의점 물건들 다 훔치고 있어.
1: 빨리 와. 보지 말고.
0: 어디 가는데? 일로 가면 할머니 집 나와?
1: 지도를 구해야 돼. 전국 지도.
0: 마트 가면 안 돼? 거긴 지도도 있고 다 있잖아.
1: 누가 거길 차지하고 있으면 어떡할래?
0: 같이 있으면 되지.
1: 아니야. 이제부터 타인은 위험 요소야. 명심해.
0: 위험 요소. 어? 근데 언니, 하늘 좀 봐봐. 온통 노랗게 됐어.
1: 전쟁 이후로 계속 저랬어. 살상 무기 때문이란 말도 있고. 빨리 움직이자. 가만히 있으면 위험해져.
0: 근데 저거, 저 가루들 다 시체야?
1: 어.
0: 엄마 아빠도 저렇게 됐다고?
1: 앞으로 저런 거 수없이 보게 될 거야. 자세히 보지 말고 그냥 가. 어, 저기 부동산 있다. 가보자. 내가 문 열 테니까 넌 주위를 살펴. 하나, 둘. 아무도 없지?
0: 응, 없어. 시체도 없어.
1: 됐다, 들어가자.
0: 아, 지도가...
1: 여기 지도 있다. 봐봐, 복구주의 마을도 표시돼 있지?
0: 할머니 댁은?
1: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니까 이 길 따라 쭉 걸으면 돼.
0: 엄청 멀다. 자전거 타면 안 돼?
1: 안 돼. 사람들 눈에 띄잖아.
0: 아,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냐? 근데 언니.
1: 왜?
0: 나 배고파.
1: 그래, 나가자.

0: 그 많던 음식들을 다 털어갔어. 다른 마트도 마찬가지겠지?
1: 그렇겠지. 그나마 이런 거라도 남아있는 게 기적이야.
0: 근데 언니 괜찮아? 이런 소시지 입에도 안 댔잖아.
1: 적응해야지. 세상이 망했는데.
0: 아, 엄마 밥 먹고 싶다. 먹으랄 때 실컷 먹어둘 걸.
1: 할머니 집 가서 집밥 해먹자.
0: 갈 수 있을까?
1: 아, 갈 수 있어. 아, 갈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해.
0: 왜 화를 내 갑자기?
1: 아, 좀 긍정적일 순 없어? 나도 힘들어. 나도 무섭고 슬프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0: 언니가 잔뜩 날이선 눈빛으로 노려봤다. 세상이 망하기 전에 늘 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나랑 썸 타던 오빠가 언니 연락처 물어보더라.
1: 그래서 어쩌라고?
0: 아, 몰라서 물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다 언니야. 다들 언니만 좋아해. 류미래 류미래 류미래.
1: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0: 잘못이지. 그 얼굴로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1: 넌 뭐 그런 얼굴로 태어나랬니?
0: 뭐?
1: 넌 너의 모든 불행이 순전히 외모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널 왜 무시하는지 아니? 너는 노력을 안 하잖아.
0: 뭐? 말 다 했어?
1: 내 말은 사람마다 타고난 조건이 다르다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발전이 있다고.
0: 야!
1: 뭐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0: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1: 진심이니?
0: 그래, 진심으로 네가 싫어. 진짜로 싫어.

0: 터들이 멀쩡한 게 하나도 없네. 애들이 이런 거겠지? 유리창 깨서 훔쳐가려고.
1: 파프리 삼아 깨부신 것도 있을 거고, 세상 망하기 전에도 남들이 멋진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괜히 욕하고 스크래치 내는 애들이 있었어. 열등감 덩어리들.
0: 말이 가시가 느껴지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1: 나는 늘 어른들이 세상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바꿀 수도 없게 세상을 끝장냈다고.
0: 근데?
1: 애들만 남은 세상은 더 끔찍해. 어른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고 순식간에 지옥이 돼버렸어.
2: 그나저나 오늘 밤에 어디서 자?
1: 찾아봐야지, 어둡기 전에.
2: 자, 마트 근처에 괜찮은 빌라 있던데.
1: 거긴 아니야.
3: 왜?
1: 우리 눈에 괜찮아 보이는 곳은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일 테니까. 뭐든 세 번째로 좋은 걸 고르는 게 안전해. 일단 나가자.

0: 들어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와, 되게 깨끗해. 발자국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1: 여기가 안방인 것 같은데. 잠깐만. 하나, 둘, 셋.
0: 왜? 생수? 와, 생수다. 50병도 넘겠는데? 와, 언니, 이건 통조림이야. 오목도 있어, 죽도 있고.
1: 잠깐만, 그거 내려놔.
0: 아, 왜?
1: 여기 비품 창고 같아.
0: 비품 창고?
1: 계속 있다간 주인이랑 마주칠 거야. 나가자, 얼른.
0: 아니야, 아닐 거야. 가만. 언니, 이것 좀 봐. 생수병 밑에 이런 게 있어.
1: 그게 뭐야?
0: 뭘 잔뜩 적어놨는데? 읽어볼게. 이 물건을 발견할 아이에게 난 17살이고 심장병 환자야. 피터팬 바이러스로 아빠랑 할머니는 모두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2: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심장이 문제를 일으켰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어. 그래서 아직 심장이 뛸 때 뭔가 하고 싶었어. 우선 집을 깨끗이 치우고 쓸만한 물건을 방에 뒀어.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 먹을 거랑 물이랑 생필품들. 누군가 발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모았어. 그러니까 마음껏 써도 돼.
0: 마음껏 써도 된대.
1: 아닌데. 아, 이건 뭔가 함정 같은데.
0: 함정 아니야. 계속 읽어보자.
2: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누가 친절을 한번 베풀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진대. 솔직히 예전에 그런 거 안 믿었었거든. 근데 심장이 이러다 멈출 거라 생각하니까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더라. 그래서 말인데 약속해 줄래? 언젠가 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친절을 베풀겠다고. 너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풀어줘. 그럼 나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0: 그니까 뭐야? 내가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도 남한테 친절을 베풀라는 거야?
1: 아무래도 속임수 같아. 이런 걸로 우릴 안심시켜서 기습하려는 거야.
0: 뭐야?
1: 폭죽놀이 하나 본데?
0: 미친 거 아니야? 세상이 망했는데 웬 폭죽?
1: 일단 저 미친 애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자. 그리고 잠잠해지면 내일 새벽에 일찍 떠나는 거야.
0: 먹을 게 이렇게 잔뜩 있는데.
1: 손대지 마. 배고프면 마트에서 챙긴 거 먹어. 난 좀 자야겠어.
0: 얘는 어디로 간 거야? 이 많은 물건들을 남겨놓고.
2: 약속해 줄래? 언젠가 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친절을 베풀겠다고.
0: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약속할 수 없다고. 이 망한 세상에서 친절 같은 건 베풀 수 없다고.

0: 언니, 정신 좀 차려봐. 난 좀 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은데. 알았어. 가져올게. 여기 있어. 물. 자, 이거 마셔. 생수 많으니까 실컷 마셔도 돼. 더 줄까? 더 마셔. 자, 나도 아플 때 언니가 물 엄청 먹여서 살렸다며. 가만, 채훈이. 38.2도. 어떡하지? 이거 마셔.
1: 나는 친절맨이 남긴 생수를 모두 언니를 위해 썼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살아남는 것 말고 다른 것, 누군가를 돕는 것과 돌보는 것에 대해.
0: 약속할게. 언니만 산다면 뭐든지 할게. 네가 부탁한 친절도 베풀 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른 척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언니 제발 좀 살려줘.
2: 언니, 이거 복숭아 캔이야. 먹어봐. 옳지.
3: 너는 안 먹어?
2: 나 많이 먹었어, 언니 자는 동안.
3: 너는 괜찮은 거지? 아픈 데는?
2: 오, 참. 죽다 살아나선 남 걱정하는 거야?
3: 미안하다. 고맙고.
2: 뭐가 미안해?
3: 이 물건들 주인 의심했잖아.
2: 괜찮아. 내가 언니 아픈 동안 약속한 게 있거든.
3: 무슨 약속?
2: 그런 게 있어. 이거나 빨리 먹어.

0: 난 다 챙겼지. 빨리 나가자.
1: 괜찮겠어? 좀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0: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었어. 위험해.
1: 나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2: 야, 여자다. 여기 여자애들 있어.
3: 야, 저 여자애들 있대.
2: 가자. 여자.
0: 언니. 그냥 맺지.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문으로 뛰어. 하나 둘 셋.
4: 우리는 동시에 침입자들을 밀치고 골목으로 나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0: 이쪽으로 빨리.
2: 야, 저기 있다. 가봐.
4: 따라붙던 침입자들에게 배낭을 던졌다. 묵직한 배낭에 맞은 애가 넘어지자 쫓아오던 애들이 일제히 배낭으로 달려들었다.
2: 아, 먹을 거다! 먹을 거다!
1: 이제 안 쫓아.
0: 아니야!
5: 같이 가! 나랑 놀자! 어?

0: 침입자는 방주 가장자리에 매달린 채 헤엄치는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다.
1: 언니들! 왜 도망가? 같이 놀자!
0: 쟤 뭐야? 같이 놀고 싶었던 거야? 우릴 해치려는 게 아니라?
1: 가지마 언니들! 마심심해!
0: 그때 알았다. 사람은 꼭 나쁜 마음이 있어야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것 또한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악의가 없어도 악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0: 천천히 좀 움직여봐.
1: 란주의 옷을 양손으로 묶은 효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란주는 덤벼오는 소형 라투스에게 강목을 휘둘렀지만 물귀신처럼 자신을 붙들고 늘어진 효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0: 어느새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형 한 마리, 중형 한 마리와 대치 중이었다.
1: 야! 아, 쟤네 움직임이라도 좀 읽던가! 자꾸 방해되면 너부터 처리하는 수가 있어!
2: 아, 좀 그러지 마!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야 저기! 너한테 소형 하나 온다! 아, 머리 위! 머리 위!
0: 효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형 라투스 한 마리가 펄쩍 뛰어올랐고 난주와 효석은 동시에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가 재빨리 일어났다. 이제 효석과 란주는 소형과 중형 라투스에게 앞뒤로 둘러싸인 꼴이 되었다. 란주와 효석을 보던 현우는 시선을 돌렸다. 라투스 두 마리가 유라를 지나쳐 자신과 채령에게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채령은 들고 있던 방패를 내려놓고 강목을 두 손으로 쥐었다. 여차하면 앞으로 뛰어나갈 기세였다. 현우는 채령을 말렸다. 자신의 뒤에 있으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화살이 또 한 발 날아가 라투스의 어깨에 맞았다. 언제 올라갔는지 연희는 현우 뒤에 나무 위에서 활을 쏘고 있었다.
1: 저 화살 비싼 건데!
0: 라투스가 어깨에서 화살을 빼려 몸부림치다 부러뜨리는 것을 본 연희가 짜증을 냈다.
1: 현우야! 도련님한테 부탁 좀 해봐! 나머지 한 놈 주위를 끌어달라고! 내가 저놈 처리하고 나머지 한 놈도 처리할게!
3: 가자! 도련님!
0: 현우는 변신 주문을 외치듯 힘차게 도련님을 불렀다. 현우의 옆에 앉아있던 도련님은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가 한 라투스의 다리에 매달렸다. 라투스가 당황해 몸을 뒤틀며 잡으려 들면 도망을 쳤고 다시 돌아와 어깨에 매달려 목을 공격했다. 도련님의 공격에 휘청이는 라투스를 보던 현우는 달려가 라투스의 꼬리를 있는 힘껏 밟았다. 쿵 소리를 내며 라투스는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도련님이 큰 소리로 울었고 현우 옆에 있던 다른 고양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자빠진 라투스에게 달려들었다. 일부는 목을 물어뜯고 일부는 앞발로 라투스의 뾰족한 주둥이와 얼굴을 잡고 뒷발차기를 했다. 라투스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날카로운 앞발로 고양이들을 때리고 집어던졌다.
3: 안 돼! 얘들아!
0: 위험에 빠진 고양이들을 보고 현우가 당황한 사이 연희는 현우와 채령에게 달려드는 또 다른 라투스의 얼굴에 화살을 명중시켰다. 눈앞에 라투스가 사라지자 현우의 시야에 소형 라투스 두 마리를 때려눕히고 있는 유라가 들어왔다. 란주와 효석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현우는 라투스의 앞발을 피해가며 뒷발차기로 눈을 공격해 앞을 못 보게 만드는 도련님의 싸움 기술을 경이롭게 쳐다봤다.
1: 도련님 나오라고 해!
3: 도련님! 얘들아! 이제 그만 나와!
0: 도련님과 다른 고양이들은 현우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라투스를 버리고 달려나왔지만 많은 고양이가 죽거나 다친 채 라투스 주위에 쓰러져 있었다. 라투스는 한동안 버둥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허공을 휘두르는 앞발과 끔찍한 비명, 그리고 눈에서 흐르는 피로 보아 앞을 보지 못하는 게 확실해 보였다. 연희는 활 시위를 입술까지 잡아당겨 팔과 어깨, 팔꿈치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었다. 연희가 시위를 놓자 화살은 일격에 라투스의 목을 맞춰 놈의 고통을 빠르게 덜어줬다. 현우는 나무 위에 서서 활을 쏘는 연희를 입을 헤벌린 채 바라봤다. 포니테일로 묶은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와 마음에 먹은 것은 뭐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눈빛, 그리고 앙다문 입술과 곧게 선 자세까지 판타지에 나오는 아름다운 궁수 같다고 생각했다.
4: 오빠, 입에 벌레 들어가겠어요.
0: 채령이 현우를 툭 치며 말했다. 채령을 노려보며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유라는 남은 라투스가 더는 없어 보였는지 현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라투스 한 마리가 유라를 향해 날아올랐다.
3: 선배! 뒤에!
0: 현우의 외침과 동시에 또 한 번 연희의 화살이 날아갔다. 유라가 어찌할 새도 없이 라투스는 연유의 화살을 맞고 나뒹굴었다. 현우의 뒤에 숨어있던 채령이 잽싸게 달려가 라투스를 처리했다. 유라는 연유를 힐끗 보고 나서는 마지못해 고맙다고 말했다.
5: 그래도 위험하게 쏘지 좀 마. 선배, 제가 제대로 다 맞히잖아요. 딱 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걸 어떡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게 보이는데.
3: 두 사람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란주 선배랑 효석이 형이 안 보인다고요.
0: 죽어 널브러진 라투스들 너머의 어두운 숲속이 꼭 란주와 효석을 삼킨 것 같았다. 깊은 숲의 초입에 선 네 사람의 표정은 이내 달빛 없는 하늘만큼이나 어두워졌다.

0: 연휴의 트라우마. 숲은 보이는 것보다 더 어둡고 깊었다. 안으로 들어설수록 풍겨오는 썩은 내에 연희는 이 검고 어두운 숲 어딘가에 라투스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했다. 주변은 고요했다. 눅눅한 습기를 헤치고 네 사람은 말없이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며 란주와 효석을 찾아 눈을 바쁘게 움직였다.
1: 저거 효석이 아니야?
0: 저교를 깬 것은 유라의 침착한 목소리였다. 연유의 시선은 유라의 손끝을 따라갔다. 어두운 곳에 두 사람이 있었다. 효석은 뒤로 넘어진 채 계속 뒤편으로 움직였고 란주는 그 앞에서 무언가를 찾듯 두리번대며 용감하게 강목을 휘둘러대고 있었다.
1: 라투스가 있는 걸까?
0: 연희는 다급히 활을 잡았다. 유라, 현우, 채령과 함께 란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던 찰나였다. 갑작스레 하늘에서 떨어진 검은 형체 때문에 땅이 세게 울렸다. 그 순간 채령이 비명을 질렀고 고양이들이 씩씩거렸지만 잠깐이었다. 곧 숲은 진한 정막에 다시 둘러싸였다. 고요 속에서 검은 형체가 어깨를 펴자 시야의 일부가 까맣게 가려졌다. 당황한 연희는 뒤로 물러섰다. 유라도 마찬가지였다. 현우는 씩씩거리는 도련님을 끌어안고 연희 뒤에서 채령과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검은 형체 위로 빛이 비쳤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드러난 모양이었다. 일반 라투스와 달리 튀어나오지 않은 주둥이, 길게 일자로 뻗은 발톱, 새카만 눈, 주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누렇고 긴 송곳니, 덥수룩하게 자란 털 때문에 놈은 주둥이가 들어간 늑대 같기도 했다. 라투스 중에서도 초대형, 변이가 일어난 놈 같았다. 그리고 놈의 왼쪽 어깨에 걸쳐진 한 학생이 모두의 눈에 띄었다. 미래여고 교복 치마를 입은 학생, 이예진인 것 같았다.
1: 드디어.
0: 연유는 눈앞에 이 괴수가 소초모들과 함께 찾던 그 초대형 라투스임을 확신했다. 긴장한 채로 연유는 내렸던 활을 조심스레 들었다. 놈은 연유의 움직임에 예진을 옆나무의 굵은 가지 위에 내던져놓고는 귀가 찢어져라 고함을 내질렀다. 연희는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1: 왜 어디서 본 것 같지?
0: 유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연희에게 웅얼거렸다.
2: 저걸 본 적이 있어요?
1: 아니, 없지. 근데 기시감이 들어서.
0: 놀라는 연희에게 유라가 대꾸했다. 변이 라투스는 위협적으로 앞발을 휘두르며 연희에게 한 발 다가섰다. 잽싸게 뒤로 피한 연희는 저 멀리 있는 효석과 란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소초모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3: 놈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해요! 뭘 공격해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 제가 화살로 공격할게요. 제 아무리 저렇게 커도 화살 몇 대 맞으면 제대로 못 움직일 거고 그때 선배들이 총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어떻게 시선을 분산시키지?
0: 유라가 물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변이 라투스가 더 크게 울부짖었다. 연희는 귀가 찢어질 것만 같았다. 연희는 유라, 현우, 채령과 함께 계속 뒤로 물러서며 변이 라투스와 거리를 벌렸다.
3: 바로 도련님이나 고양이들을 투입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우선 선배들이 한 명씩 떨어져서 유인해주세요. 란주 선배! 효석 선배! 뒤쪽에서 유인할 수 있죠? 방패나 강목을 휘두르고 두들겨서 시선을 끌어주세요. 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쯤 도련님과 고양이들이 들어가서 목이나 얼굴 쪽을 공격하는 거죠. 어때요? 현우야, 해줄 수 있지?
0: 현우는 연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 없는 모습이었다. 소초모들은 연유의 말에 따라 강목과 방패를 챙기며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운데 서 있던 연희는 활에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당겨 라투스를 조준했다. 그 순간 두 발로 서 있던 라투스가 갑자기 엎드리더니 소초모를 향해 네 발로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 군데 모여있던 연희와 유라, 현우는 당황한 나머지 양옆으로 갈라지며 넘어졌다. 소초모들의 뒤에서 강목을 들고 서 있던 체령만이 라투스와 마주보고 섰다. 체령은 제 몸의 두 배나 되는 라투스를 눈앞에 두고도 라투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2: 근데 이거 진짜 라투스가 맞기는 한 거예요?
0: 겁도 없이 묻는 체령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라투스가 체령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서며 오른쪽 앞발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란주가 뛰어올라 라투스의 오른팔을 강목으로 세게 내리쳤다. 라투스는 아픔에 인명을 준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옆에 넘어져 있는 란주를 봤다.
4: 안 돼!
0: 라투스가 날카로운 발톱이 길게 삐져나온 발로 란주를 걷어차는 동시에 효석이 소리를 질렀다. 란주는 공중으로 잠깐 떠오르더니 나무 등치에 부딪히고는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다. 다들 란주의 이름을 외쳤지만 란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변이 라투스는 란주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연희는 활을 쏘려 했지만 땀으로 가득한 손 때문에 자꾸 화살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라투스를 막아선 것은 체령이었다.
3: 체령아!
0: 유라가 외쳤지만 이미 변이 라투스는 체령을 향해 달려드는 중이었다. 체령의 코앞까지 다가간 순간 라투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놈은 갑자기 자신의 앞발을 떨어뜨리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온몸을 떨며 괴성을 지르고 뒷걸음질을 치던 놈은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기까지 했다. 괴이한 광경에 소초모들은 체령을 구해한다는 생각도 잊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문득 정신을 차린 연희가 체령과 라투스 사이를 막아섰다. 연희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시위에 화살을 매겼다. 그러고는 라투스의 목 부분을 조준하고 화살을 날렸다. 낯선 소리에 소초모들의 표정이 변했다. 정확히 목을 조준하고 날린 자신의 화살이 어떻게 되는지 본 연희의 입이 해벌어졌다. 라투스가 날아오는 연희의 화살을 앞발로 쳐낸 것이다. 좀 전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던 놈은 다시 정신을 되찾은 듯했다. 라투스는 얼빠진 채 서 있는 연희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모두를 쓸어버릴 듯 길고 굵은 앞발을 휘두르며 소초모들에게 달려오던 라투스는 그 자리에 또 멈춰섰다. 놈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렸다. 그러고는 예진을 걸쳐둔 나무를 향해 도망치듯 달리기 시작했다. 황당한 기색이 역력한 소초모들과 달리 연희는 무언가에 홀린 듯 팔을 들고 라투스의 뒤를 따라 달렸다.
3: 연희야, 안 돼, 참아. 혼자서는 안 돼. 아까 안 됐잖아.
1: 할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야.
0: 유라의 간절한 외침도 무시한 채 연희는 재빠르게 라투스의 뒤를 쫓았다. 화살로 맞히지 못해 자존심이 상한 채로 놈을 놓칠 수는 없었다. 라투스가 예진이 있는 곳에 멈춰서자 연희도 가까운 곳에 멈춰섰다. 숨을 고르고 활을 들어올린 뒤 팔꿈치와 어깨, 팔을 일직선으로 만들었다.
3: 서연이! 네 멋대로 해놓고 저 자식 못 맞히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네 탓이야!
0: 유라의 고함을 들은 순간 연희가 서 있는 곳은 더는 숲속이 아니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양궁장, 단체전이 진행되던 그곳이 갑자기 연희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기초인이라는 오해 때문에 뒤에서 부원들에게 한참 욕을 먹던 때였다.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앞에서 실수가 연발하고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친구가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 연희와 눈을 마주했다.
5: 연희야, 있잖아. 너 개인전은 잘했잖아. 이거 10점 못 맞히면 오늘 이 경기 너 때문에 지는 거야. 다 네 탓이라고. 알지?
0: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희는 부담감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다. 손이 떨렸다. 시합 내내 그랬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 화살이 맞힌 점수는 9점이었다. 그 시합 이후 연희는 초인인데 아닌 척하려고 단체전을 망친 애가 돼 있었다. 개인전은 완벽하게 잘 해냈기에 친구들의 미움은 더욱 컸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여러분의 한 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 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대도약과 지방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망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번 선거는 나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방정부도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에 넘을 것이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타이페이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공지능 메모리의 미래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타이페이 모처에서 진행된 양사 경영진의 회동사진을 자사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관련 게시글에서 AI 메모리 분야에서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새기고 AI 인프라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뛰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4월 2.6% 오른 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휘발유 23.1% 등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국제항공료 33.5%, 해외 단체여행비 26.3%, 컴퓨터 19%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선발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비품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 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 40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자를 던져 공용 비품을 파손하고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에 대해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성명 자료를 내고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뒤 140년 동안 두 나라 정상 사이에 오간 선물과 기록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열립니다. 국내 고궁박물관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공동으로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국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선물과 기록 한국 프랑스 우전의 우정의 140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전남, 경남과 제주도에는 오늘 최대 80mm 안팎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서울 33도, 춘천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 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덕분에 길을 헤맬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예전에 아버지들은 누가 길이라도 묻기라도 하면 지도를 펼쳐가며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앞장서서 데려다 주시기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약속만큼은 꼭 지켜라. 밥은 제때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아버지들은 늘 자기 방식대로 바른 길을 알려주려고

분주했던 5월을 지나 6월이 시작됐습니다. 거리의 나무들도 어느새 초록초록 한층 짙어졌는데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올해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 자, 6월만큼은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들 또 소중했던 기억들도 조금 천천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 강원래 노래 선물 화요일엔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럭키 라떼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보적 인기 90년대 패션 아이콘 홍록기 씨와 함께 행복한 추억여행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이 노래 듣고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만나러 가겠습니다.

0: 정성가의 홍록기와 함께하는 행복 충전 타임 럭키
1: 롯데 쇼.
0: 인생은 반전, 낭만은 충전, 추억은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럭키 라떼쇼 틴틴5의 영원한 센터이자 춤추는 럭키가이 영원한 X세대 홍록기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떼요정 홍록기입니다. 저는 그 미사오구를 쫙 읽어봤는데 틴틴5의 영원한 센터이자 춤추는 럭키가이 영원한 X세대 다 좋은데 여기다가 영원한 철부지.
0: 영원한
1: 네, 철부지.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0: 영원한 철부지이자 X. 영원한 X세대.
1: X세대. 하여튼 약간 뭔가 그 철이 좀 덜 들어야 나이를 좀 덜 먹는 느낌도 들어서요.
0: 네. 우리 어렸을 때 철 들으라고 하면 그 무거운 걸 왜 드냐고.
1: 옛날 역시 라떼야.
2: 라떼야, 라떼.
1: 야, 철 좀 들어. 아니, 그 무거운 걸 왜 들어요? 아이고, 참나.
0: 그래요. 홍록기 씨와 만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1: 벌써?
0: 그러니까요.
1: 야, 벌써. 시간 진짜 빠르네요.
0: 홍록기 씨와 함께 라디오 가끔은 제 노래 선물이란 프로그램에 예전에 구준엽 씨와 함께 게스트로 특집 때 몇 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매주 만나요.
1: 그러네.
0: 만나니까 좋아요.
1: 뭐 지겹다는 듯이 톤을 약간 화를 내면서 매주 만나니까 좋아요?
0: 지겹다라기보다도 홍록기 씨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군 시절 때 함께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1: 아직도 있어요.
0: 그럼요. 이게
1: 군인 때, 그러니까 군인 시절 때는 저보다 밑에 후임병,
0: 1년 후임이었죠.
1: 1년 후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한다는 것도 되게 불편하지만 좀 이해합니다. 근데 예. 저희가 처음 만난 지가 벌써 91년도에 만났죠.
0: 91년도. 예.
1: 그러니까 벌써 35년 된 거예요. 근데 또 사실은
0: 35년이란 세월이 친구끼리 이렇게 만나는 시절도 있지만 우리는 군생활이라는 거
1: 군생활을 같이 3년을 갖고 2년을 같이
0: 매일 봤잖아요.
1: 매일 같이 침상에 누워서
0: 매일 봤기 때문에
1: 그래서 사실은 서로 속을 다 알죠.
0: 맞아요.
1: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연예계 생활하면서 서로 자주 못 보던 시절도 있었는데 라디오를 하면서 매주 한 번씩 본다는 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서로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아지고
0: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맞아. 뭔가 좀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짧더라도 그때 그 얘기를 함께하면서 뭔가 힐링되는 느낌.
1: 맞아.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잭슨 얘기하면 사실은 마이클 잭슨이란 단어 하나만 던져도 우리 밤샐 수 있어요.
0: 밤샐 수 있고.
1: 아 그리고 뭐 어디 뭐 나이트 클럽 예를 들어서 뭐 문나이트 얘기 나왔다면 또 밤샐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어떤 추억거리가 있는 친구와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그래서 홍록기 씨와 저와의 대화를 들으면서 또 우리 같은 세대들은 라떼는 말이 하면 지겹게 했지만 아니 들었지만 어느 순간 또 나도 하고 있다라는
1: 그럼요.
0: 그런 느낌이 들어서
1: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요. 저희 윗세대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다 들었던 얘기예요.
0: 아버지 어머님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 다
1: 야 우리 땐 말이야. 이게 당시 요즘에 라떼잖아요. 맞아요. 우리 땐 말이야. 그거 없이도 다 잘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그런 라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잘 익혀서 먹어서 배탈이 안 나고
1: 그렇지.
0: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또 제때 자고 또 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라떼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1: 맞아.
0: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아빠들이 라떼는 말이야 입니다.
1: 아빠들의 라떼.
0: 아빠라는 단어 쓰니까 좀 약간 친근감 있지만
1: 솔직히 나이가 되면
0: 아버지의 라떼는 그러니까 말이야.
1: 한 20살 후반 되면 괜히 아빠 안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게 되거든요. 나 그래서 아버지란 말이 너무 딱딱해서 아부지라고 해요. 핸드폰에도 아부지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먼 느낌이 들어서 아버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도 우리한테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라떼 얘기를 하셨는지 물론 가끔가다 확인 안 되는 얘기도 있어요. 야 내가 말이야 지금 이 버스 세정보장 있잖아 여기를 10분 안에 뛰었다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말도 안 되는 거 야 지금 그 못 뛰어 뭐 이러고 막 그런 얘기들 했던 기억이 나요.
0: 아버지가 했던 라떼는 말이야 정말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약속 지켜라. 시간 약속 꼬박꼬박 지켜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밥 제때 잘 먹고
0: 먹고
1: 그런 것도 있는데 야, 세상 좋아졌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0: 맞아,
1: 것 같아요.
0: 맞아, 세상 좋아졌다는 얘기. 근데 그 얘기는 우리도 지금
1: 우리도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원래 씨가 그 내비게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저도 연예인 활동할 때 내비게이션 없어가지고 그 사회과부도 책을 갖고 다녀.
0: 맞아.
1: 연예인 차에는 그 거의 매니저분들 다 외웠어. 심지어는 만약 어떤 나이트클럽을 행사를 가잖아요. 그럼 전화번호가 있어. 가서 현장 일단 대충 그 동네를 가 전화를 해.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어디 가면 뭐가 있거든요. 그 앞에 무슨 빨간 차가 있어요. 그 차 따라오세요. 뭐 이랬고 택시 가시는 택시 아저씨를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주세요. 돈 드리고 이렇게 했던 적도 많아요.
0: 그리고 길을 물어볼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게 확률적으로 네. 동네 약국을 갔다든가 아니면 동네 상점에 가서 길을 물어보는 게
1: 맞아.
0: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몇 미터 가서 좌회전하고 그런 걸 또 다 써요. 몇 미터 가서 좌회전, 몇 미터 가서 우회전. 아,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
1: 그 당시에는 이정표 없었으면 큰일 나요.
0: 근데 우리는 그렇게 라떼는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 때는 그 너희들은 그래도 차례도 타고 갈 수 있지.
1: 야, 난 산을 두 개 넘었어.
0: 걸어가고 막 걸어가고 그랬다고. 고속버스 타기도 하고.
1: 신발 빵꾸 날 때까지 신어봤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요새는 신발을 달아서 파는 그 새로 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없지.
0: 뭔가 브랜드라든가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신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신발이 다를 때까지 신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래요. 오늘은 패셔니스타 홍록기 씨,
1: 네.
0: 철부지 홍록기 씨와 함께하는 럭키 라떼 쇼 아빠들의 라떼는 말이야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슈프림 팀입니다. 그땐

0: 화요일에 만나는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행성가의 홍록기씨, 철부지 홍록기씨, 그리고 영원한 X세대 홍록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빠들의 라떼는 말이야 입니다. 네. 그래요. 아빠들이라고 하지만 좀 약간 느낌이 아버지의 라떼.
1: 그냥 아빠라고 하죠 뭐.
0: 아빠?
1: 그래. 우리도 아기 때가 있었어. 너희들만 아기 때가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도 아기 때 그래.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지만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생각하면 되죠 뭐.
0: 아빠들 라떼는 말이야.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0: 5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아빠들의 라떼는 말이야 5위. 깨작깨작하는 아이들, 우린 밥 한 톨 남기면 큰일 났다.
0: 빠밤.
1: 아, 밥 항상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0: 맞아요.
1: 밥 먹을 때 저희는 아빠가 먼저 숟가락 들기 전에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0: 그것도 약간 몸에 배 있지만 저는 그게 가장 몸에 배 있던 것 같아요.
1: 뭐, 뭐.
0: 다 먹어도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식탁에 앉아 있는다. 밥상머리에 앉아 있는다.
1: 맞아, 계속 앉아 있고 그다음에 그 밥을 남기면 안 된다.
0: 맞아, 남기면 안
1: 된다. 농부분들이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0: 일미칠근 일미칠근 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곱 근의 땀을 흘린다.
1: 그래요. 책 좀 보나 봐.
0: 아니요, 책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예요.
1: 아, 그러니까
0: 아버지가 항상 했던 얘기.
1: 그러니까 이 밥에 대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밥 문화, 가족의 문화의 시작이거든요.
0: 맞아요.
1: 식사 문화가.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 다 같이 먹는 거야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 뭐 밥대가 다 다르니까 같이 먹는 게 정말 연중행사 혹은 뭐 월에 한 번 할 월례 행사가 돼버렸는데 보면 항상 어떻게든 모여서 같이 저녁 먹고 그랬던 게
0: 맞아요.
1: 오히려 어떤 가족 간의 어떤 화합에 되게 큰 힘을 줬던 것 같고 복 나간다.
0: 깨작게 맞아. 복 나간다 얘기 맞죠.
1: 밥을 남기면
0: 그 얘기에 그 원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예전에 복락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1: 아, 복락이 이름이. 야, 너는 참 대단합니다.
0: 그 친구가 버릇이 밥을 남긴다든가 다리를 떤대요. 그래서 다리 떨지 마라 복락아. 밥도 남기지 마라 복락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복락한다라는 데인데 복락이라는 아이의 그
1: 이야기다.
0: 네. 친구는 아재 개그로 만들어낸 거지.
1: 친구는 월락이라고 있잖아. 원락이.
0: 원락이.
1: 원락이. 아니 근데 또 그것도 있었어요. 이거 밥하고 연결된 얘기인데. 한 숟갈 주면 정 없다.
0: 아,
1: 뭔지 알지? 이렇게 뭐 줄 때 한 번 주면 정 없다 그래가지고
0: 한 입 더 먹어라.
1: 밥이 모자랐어. 그럼 이제 뭐 엄마 본인이 드시던 밥을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한 번 주면 정 없다. 막 이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아버지도 밥 남기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님도 그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1: 예를 들어서
0: 엄마 내가 비빔국수 먹고 싶은데 비빔국수 해줬어. 근데 남겼어. 내 다시는 안 해준다.
1: 맞아.
0: 다시는 안 해준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 이상하게 엄마가 먹는 건 참 맛있었어.
0: 아, 그럼요.
1: 지금 내가 순간 밥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밥 중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최애 밥은 지금 있나? 이게 마가린?
0: 아, 마가린 있죠. 그럼요.
1: 있죠?
0: 팔아요. 예.
1: 버터랑
0: 마가린이랑 다른 거잖아요. 달라,
1: 여러분, 예. 버터랑 마가린 is different. 예. 다릅니다. 예. 뭔가 좀 더 액체에 가깝죠.
0: 맞아요.
1: 버터보다는 그 마가린에다가 간장 해갖고 비벼 먹으면 좀 그렇게 맛있니? 그
0: 계란도 안 넣고.
1: 계란 안 넣고.
0: 마가린 간장.
1: 근데 또 그랬던 기억나. 그걸 한번 맛을 본 다음에 그걸 또 해달라는 사실은 마가린이 그렇게 막 용이하고 막 쉬우고 막 싼 게 아니었잖아.
0: 그때 당시
1: 아빠한테 혼나고 막 그거 안 준다고 막 뗐었다가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나요.
0: 맞아요. 이게 이 밥 한 톨 남기면 큰일 난다 이 얘기도 있지만 일단 깨작깨작이라는 거 그렇죠.
1: 대충 먹다 말고 야 뭐 아빠가 얼마나 밖에서 힘들게 일해가 너 그 밥 먹이는 줄 알아?
0: 아,
1: 뭐 이런 거. 와, 이런 게 옛날
0: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1: 맞아. 야, 너 지금 너 뭐야 나왔어? 이거 지금 남은 거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행사하고 돈 번 거 갖고 너 장난감 사주지 마 밥도 사는 거야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0: 남긴 거 우리가 먹기도 했었고.
1: 맞아.
0: 근데
1: 그래서 했죠.
0: 예전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뜨거운 거를 먹다가 이렇게 뱉어가지고 아이한테 주고 막 시켜 먹는다고.
1: 맞아.
0: 아,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어떻게 먹었나 생각할 정도로.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 아빠들의 라떼는 말이야. 5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4위 알아볼게요.
1: 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아빠들의 라떼는 말이야. 4위. 우리는 말이야 줄 안 섰다. 동네 맛집은 그냥 단골집이었다.
0: 아,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맛집에 사람들이 줄 서는 걸 거의 못 봤었어요.
1: 맞아, 맞아, 맞아.
0: 근데 이제는 SNS라는 게 유행이 되면서 어디 동네 뭐가 맛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게 되고
1: 외지 사람들.
0: 그러니까 우리가 뺏기는 거야. 우리 단골 가게를.
1: 그래서 보면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맛집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자꾸 하잖아.
0: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때는 이런 라떼를 아버지가 많이 말했던 게 뭐냐면 야 요즘 세상에 애들 줄 서서 밥 먹고 그게 뭐 바쁜 시간에 빨리 가 뭐 아무거나 빨리 먹고 배만 부르면 되지. 일을 해야지 무슨 밥 먹는데 줄을 그러니까 쓰고 기다려. 막.
1: 옛날에 맛집에 대한 문화는 없었던 것 같아. 단골집은 있으나 그렇죠. 맛집이어서 맛집 투어 다니고 뭐 어느 동네 가면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거는 물론 그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부분이 있으나 네. 지금처럼 어떤 맛집 형태의 썸띵 없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보면
0: 우리 때는 뭐 줄 서서 기다리고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 영화 볼 때나 줄 서서 기다릴까.
1: 그치.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줄 서는 건 되게 좋은 문화긴 한데 맞아요. 뭔가 그 우리 동네에서 매일같이 가는데 줄을 서. 그리고 내 우리 아빠랑 같이 갔던 칼국수집 같은 거. 그런 게 어? 가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가면 어 또 왔어. 뭐 그러니까 또 왔어도 아니야. 어 왔어 왔어. 아주 약간 기본적인 건 마치 우리가 일하는 사람처럼 가서 물도 먹고 약간 이런 것처럼.
0: 그게 신기한 게 그렇게 우리랑 친분 있는 가게 아주머니 이게 그러니까 단골집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몰라.
1: 아
0: 그렇죠. 이름은 몰라.
1: 그러네.
0: 그게 잠시 그래서 이렇게 매일 보는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그런 단골집인데 이제는 좀 이름도 한번 좀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전화번호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1: 맞아, 맞아.
0: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럼 어떤 그 예약이나 별점 이런 거 말고 좀 단골이라는 이름의 어떤 정감 있는 거.
0: 존중이라는 거죠. 존중.
1: 그리고 약간 자주 가면 또 이렇게 좀 잘해줬어 또.
0: 아, 맞아요.
1: 뭔지 알죠? 뭐 양도 좀 많고 아주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이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아빠들의 라떼는 말이야 3위 라떼는 말이야 신문 배달 우유 배달도 하던 시절 우린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컸단다.
0: 맞아
1: 맞아 맞아.
0: 요즘은 막 여기저기서 용돈 주고 막 이제 편하게 되고
1: 그러니까 전환금 같은 것도 되게 편하게 사고 먹고
0: 이거 있었는데. 입어 그러면 아 이거 안 입어 별로 색깔이 마음에 안 색깔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딨어. 우리 때는 물려 입고
1: 그냥 물려 입는 거지 새거 새거라는 개념이 없었지.
0: 새거 사는 게 새해 또는 뭐 추석 아니면 생일 이렇게 몇 번 없었는데 지금은 막 이것도
1: 근데 이게 그 지금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은 우리 아버님의 세대도 있었지만
0: 아니 우리 때도 했어요.
1: 우리 때도 했었다니까 이게 아버님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뒤였었던 것 같아. 신문 배달 말고 도다도다는 새벽
0: 맞아요.
1: 뭐가 있었어. 뭐.
0: 그러면 홍록기 씨가 했던 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나 때는 말이야 나 이렇게까지 고생해봤어. 뭐가 있을까요?
1: 그 야 아빠 말이야 너 지금 엄마 네가 배고프다 그러면 엄마가 밥을 바로 뚝딱뚝딱 해주지. 아빠 때는 밥이 쌀이 없어가지고 삼시세끼를 수제비로 먹었어.
0: 아~
1: 그랬더니 와 맛있겠다 이러더라고. 그게 너무 웃겼어. 아직은 8살이라 어떤 그런 말의 무게를 잘 모르잖아.
0: 그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근데 이것도 어떻게 좀 부유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달 내내 곰탕을 먹었어요.
1: 아유 그럼 부유한 거지.
0: 아니, 부유한 게 아니라 뼈는 한 번이야.
1: 그다음 국물
0: 뼈는 한 번인데 이걸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곰탕이구나. 또 고와서 또 그 고와서 또 고와서
1: 이 이야기가 강원래 씨 집 얘기군요. 곰탕 그 뼈를 구웠는데 나중에 먹다가 먹고 고다 보니까 어느 뼈가 없어졌다는 뼈가 녹았다는 그런 얘기가 강원래 씨 집이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제비라는 음식이 사실은 약간 특식이니까 어떤 날 썸띵
0: 별미잖아요. 됐죠.
1: 그리고 루안이도 그 맵지 않은 수제비를 줬더니 칼국수 집에서 하는 걸 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밤에 가서 얘기했더니 내가 우와 하루 종일 수제비 먹었어 와 맛있겠다 내가 와 웃겨가지고 그랬던 게 또 라떼 얘기네요. 라떼. 배달 뭐 해봤어요?
0: 아 저는 연탄 배달 해봤죠.
1: 나는
0: 대학 다닐 때
1: 우유. 저는 우유 배달도
0: 근데 연탄 배달이 그때 지금은 그 아파트가 아직까지 있긴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이제 관동대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연탄을 떼요. 그래서 6층까지 있는데 한층 올라갈 때마다 한 장씩 5원이 붙는 거야. 그럼 아. 20장을 올리면 한 1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오. 또 그래서 6층까지 날르면 돈이 더 나와요. 근데 그때 그 6층에 날랐더니 그 집에 사시는 분이 아마도 그분도 이제 자취를 하는 친구 같은데 그 이 뭡니까 그 음료인데 우리가 그 떡볶이 먹고 매운 거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는 그 복숭아 에이. 그 음료
1: 있잖아요. 쿨머시기.
0: 쿨머시. 그걸 줬는데 그렇게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1: 아 배달 연탄 배달은 또 힘들었었겠네. 연탄 배달 되게 힘들어요. 의외로 무게가 있어서.
0: 그럼 무거워요. 많이 무겁고 올라갈 때마다 힘들고 근데 그 올려놓고 내려올 때 그 상쾌한 기분.
1: 그런 게 그치.
0: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우리 아들도 좀 크면 라떼는 말이야 연탄 배달해봤어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1: 빨래 집게 파는 것도 해봤어요.
0: 빨래 집게?
1: 한 그 패키지에 1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10개짜리를 팔면 1원이 남는 거야. 근데 그거를 부산에 화명동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도시는 아닌데 아파트가 제일 많은 곳이야. 거기서 내가 1등 했었잖아.
0: 오호. 어떻게 뭐 특별한 판매 전략이 있었나요?
1: 노래를 불렀죠.
0: 한번 불러주세요.
1: 사람들이 젊은이여 이상의 날개를 그럼 아주머니들이 누구야? 안녕하세요. 약간 똑똑똑해도 뭔가 그, 방문 판매 같은 건데 그런 네. 느낌 안 들게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둥둥 따 둥둥 봐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0: 라떼는이네요.
1: 라떼는
0: 자 오늘은 홍록기 씨와 함께 네. 아빠들의 라떼는 말이야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꼰대 라떼.

0: 매주 화요일엔 럭키 라떼쇼. 럭키다의 패셔니스타 철부지 홍록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빠들의 라떼는 말이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코너 속의 코너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이번에는 메디어 알아볼까요?
1: 네, 이번에는 2위입니다. 자, 가볼게요.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아빠들이 얘기하는 라떼는 말이야 2위. 광화문, 종로, 강남역, 우린 웬만하면 다 걸어다녔다. 두 다리가 최고의 교통카드.
0: 야, 맞아요. 다 걸어다녔다 그랬어요.
1: 야, 우리 때 말이야. 어? 산 두 개 한 20리는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어. 가다가 말이야. 어? 가끔 호랑이도 만나고 말이야. 어? 야, 그 정도는 야, 내가 진짜 자고 일어나니까 무덤 옆이야. 그런 얘기 있잖아. 아니, 저기서 무슨 횃불이 보이는데 우리 엄마 같더라고. 너의 할머니지. 이런 느낌들. 뭐 근데 호랑이하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0: 걸었다라는 얘기는 진짜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거
1: 같아요. 맞아, 맞아. 왜냐면 아, 우리 아버님 때만 해도 교통이 그렇게 막 원활하지 않은 것도 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걷는 거예요.
0: 네. 저도 학교까지는 걸어 다녔었는데 그 거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1: 어, 그래요?
0: 네.
1: 몇 킬로나 돼요?
0: 지금 한번 확인해 보니까 1.5km 정도.
1: 아.
0: 1.5km 난데 근데 가장 많이 어린 시절 걸었던 기억이 뭐 버스가 끊겨가지고 그 다음날 그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집까지 걸어왔는데 그 길을 지금 그 내비게이션에 그 걷는 걸로 알아보니까 5.6km가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약간 심리야.
1: 심리지.
0: 심리가 4km잖아요.
1: 아, 좀 더
0: 우리가
1: 되는 거지.
0: 아리랑 노래에서 배웠잖아요. 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는데 그 심리가 한 4km 정도 거리인데 그때는 그 거리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초등학교 때는.
1: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 나이 때는 걷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저 어릴 때 기억에 학교 다 대학교 다닐 때 그 집이 수원이었어요.
0: 네.
1: 그래갖고 어떻게 되면 이제 학교 끝나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놓치면 수원 못 가면 사당동으로 가서 총알 택시 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0: 그래요.
1: 그거마저도 돈이

0: 없으면 못 타요. 그럼 뭐냐? 수원까지 사당동에서 걸어간 적이 있어요.
1: 아.
0: 그런데 그게 뭐 너무 힘들어 가슴 아파 이런 것보다 그냥 젊은 시절이니까 그냥 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 예전에 그 탈북 청소년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회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 동네 이름이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숙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0: 숙천.
1: 숙천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저 옆에서 나도 그 동네인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도시 이름 우리가 낯설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딘데? 어디랄까? 거기 나도 아는데 걸어서 50분 거리.
0: 아.
1: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뭐랄까 거리 개념이 별로 없는. 우리 개념은
0: 몇 킬로?
1: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몇 시간 거리 몇 시간, 뭐 이런데 그 친구들은 걸어서 몇 킬로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한 50분이면 한 3km, 4km 정도밖에 안 되는.
0: 아,
1: 그렇죠. 이해가 되죠. 우리가 차를 타고 한 50분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되나? 뭐, 서울에서 수원 정도 되나? 이렇게 할 텐데, 그 친구들은, 맞아, 걸어서 몇 킬로 해서, 우리하고 이게 거리 계산법이 좀 다르구나.
0: 에이, 그런 거에 비유하면 네. 이런 거죠. 중국에 가면. 얘들 행사를 갔어요. 여기 공항에서 호텔 얼마 걸려요? 금방 가요. 1시간 40분? 뭐. 정말 가까운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
1: 그리고 도시하고 도시 가려면 한 3박 4일 걸린다고 그러고.
0: 한 4일 정도 걸려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의 라떼는 정말 차도 안 타고 다 걸어 다녔고.
1: 버스가 어디 있었어? 막 그랬으니까.
0: 버스가 어디 있었어? 그리고 여기 뭐 가로등도 없어. 멀리 보이는 횃불이 우리 집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야.
1: 낮에는 태양을 보면서 동서남북을 알았다는 듯.
0: 그리고 진짜 실제로 뭐 저희 우리 아빠는 아니지만 다른 친구의 아빠가 막 산에서 무슨 호랑이를 만났는데 뭐 잘 피했대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거든요.
1: 맞아요.
0: 뭐 도깨비 불을 받고 뭐 무덤을 지나가다가 뭐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처녀 귀신이 서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1: 근데 이런 얘기 들어도 별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잔소리 많지. 이제 싫어 듣기 싫어 막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왠지 모르게 공감이 되는
0: 맞아.
1: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아빠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했나라는 어떤 공감이 되는 그런 시절 얘기죠.
1: 맞아요. 자,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아빠들의 라떼는 말이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아빠들의 라떼는 말이야 1위. 오늘의 그랑프리 1위는 잔소리와 매가 기본. 무섭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돌아보니 모두 사랑이었다.
1: 사랑이지만 그때는 좀 힘들었던 아버님이
0: 그럼요.
1: 지금도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맞아야 돼.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때는 우리 군대 때도 약간 구타도 있었고.
0: 그러니까 뭐
1: 물론 그 심하진 않았지만
0: 열차례 같은 게 좀 심했어.
1: 구타도 있었고 또 학창 시절 때 선생님에게
0: 몽둥이를 엉덩이 맞는 거.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사랑의 매가 꽤 많았었고.
1: 선생님이 몽둥이를 다니고 다니셨어요.
0: 갖고 다녔어.
1: 복도에서 툭툭 치면서 이렇게 따가닥따가 소리 나기도
0: 소리 나면 선생님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아빠도 아빠지만 저는 형한테 조금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의 매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으로 때려놓고 시원한 게 아니라 때려놓고 슬퍼가지고.
1: 맞아. 그게 있어.
0: 안아주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내가 어릴 때 밥을 흘렸어. 그러니까 우리 형이 교육! 그러면 코너에 딱 서는 거야.
1: 교육이란 단어. 그게 익숙한 게 매번 했으니까.
0: 네 밥을 흘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빡빡빡빡. 그래서 50원을 던져줘요.
1: 왜요?
0: 맛있는 사물하고.
1: 그러니까
0: 뭔가 혼남이 있고
1: 채찍과 당근이,
0: 당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때 내가 딱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날 좀 많이 종아리도 엄마한테 맞고 하여튼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자는데 우리 엄마도 와갖고 내 머리 싸듬고 형이 와갖고 울고 있는 거야. 자기가 때려놓고도 미안해서.
1: 근데 그 감정이 이제는 왠지 공감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그렇게 혼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0: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랑의 매가 존재했던 때라서. 그러니까 어느 집이고 아마 회초리는 몽둥이 없던 집이 없을걸요.
1: 맞아요.
0: 뭐 예를 들어 친구끼리 늦게 들어갔어. 밥 안 먹고. 왜 그랬냐면 구슬치기를 하다가 동네에서 로키야 밥 먹으라 원래 밥 먹으라 하잖아. 근데 안 들어갔어. 심지어는 9시 10시까지 된 거야. 밥도 안 먹고. 근데 그때

0: 그 뭘 먹었어요? 중간에 누가 어디 뭐 붕어빵 같은 거 사왔나? 뭐 네. 배는 고불러 늦게 들어갔지. 그때 그 들어갈 때 분위기 알잖아요. 와 이거 무조건 오늘 큰일 났다. 들어서 한, 막 난리가 났어. 그 다음날 또 다시 뭐 똑같은 친구들이야. 니 몇 대만 너? 나는 난리 났다.
1: 맞았나 안 맞았나?
0: 맞았지? 다 종아리고 보이지고 왜. 야 나 열 대만 안 맞았는데 야 난리다 우리 엄마 지금 발이체 다 부러지고 빗자 다 부러지고 뭐 난리 났다. 막 그런 거 그래놓고 또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어떤 매는 우리 아이들이 삐뚤게 나가지 않게 잘못된 생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또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1: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가장 감사했던 고마웠던 부모님의 한마디도 있을 것 같아요. 홍록기 씨에게. 아,
0: 고마웠던 것보다 이런 거 있었어요. 록기야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 아. 방학 숙제를 안 했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네. 한 달 동안 놓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계약이잖아. 막 울었어. 엄마 왜 너? 왜 울어? 뭐 그림 숙제도 안 했고 일기도 안 썼고 탐구 생활도 안 했고 그림 숙제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울지 마.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내일 가서 맞으면 되지.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그게 되게 마음 편하게 잤어요. 아 맞네
1: 맞으면 되는구나
0: 아 내가 숙제 안 했으니까 가서 맞으면 되는 거네 오케이
1: 몇 대 맞았습니까?
0: 아 안 맞았어요
1: 안 맞았어요?
0: 왜? 거기에 되게 재밌었던 게 첫날부터 숙제 검사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방학 동안 와서 준비할 게 너무 많고 바로 뭐 계약했는데 숙제는 안 그러거든 그 사이에 숙제를 하는 거야 그 사이에 과목별로
1: 친구들 거 다 뺏겨서
0: 다 뺏기고 날짜 심지어는 너무 바쁜 나머지 내 옆에 친구의 일기를 똑같이 뺏긴 거야
1: 그러니까
0: 내가 나와 둘이 나와 누가 오리지널이고 누가 뺏긴 너 왜냐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1: 저는 기억이 나는 아버지의 정말 한마디가 예전에 이제 클론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 부모님이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클론의 강원래 씨가 잘 되는 모습 보니까 어떻던가 그러니까 아이고 중학교 때 원래가 춤 배운다고 미국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때렸다고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브레이크 댄스 배우러 간다고 마이클 잭슨한테 춤 배우러 간다고 학교 보내달라고 미국 보내달라고 했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잊어버렸는데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
0: 기억하지
1: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춤을 추고 이런 거에 소질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0: 맞아.
1: 그래서 되게 미안하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뭐 사랑의 매 정말 근데 그렇게 너무 심한 폭력은 나쁘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꿀밤 한 대 이렇게 맞는 것도
0: 어떤 선도를 위한 그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개인적으로
1: 좀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아이에게 뭐 매를 든다든가 그렇게는 되게 힘들고 좀 약간 좀 그렇게 좀 하는데 그런 가끔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0: 강원리 씨 저한테 맞은 적 있어요?
1: 아니 없어요.
0: 없죠. 네.
1: 왜요?
0: 아니 그냥 군대 얘기를 하길래 살짝 트라우마 있는 것
1: 저는
0: 같아서.
1: 군대에서 저는 맞았던 그 분 한 분 생각나는 게 흥보가 기가 막혀 했던 정철 병장 기억나시죠?
0: 알죠. 네,
1: 그 작사 작곡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그런
0: 사랑의 매.
1: 아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네. 자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록기 씨 수고 많으셨고요.
0: 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홍록기 씨 보내드리면서 싸이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농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방금 들으신 곡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6월엔 UFO가 온다가 부르는 비행이란 노래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고 수사기관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발달장애 여부의 확인이나 신뢰 관계인의 동석 등이 크게 부족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신뢰 관계인의 역할 범위가 모호하고 신뢰 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사 과정 전반에 발달장애인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경찰청과 검찰청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하고요.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자료와 절차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행하는 노력과 태도겠죠. 법의 최일선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두텁게 형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애상.
1: 아저씨 아저씨 쿨이 뭐예요?
2: 옛날 해적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쿨 하고 떨어지더니 그게 쿨이 됐단다.

내일은 푸른 하늘, 구례의 애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장애 이주아동의 복지사각지대 문제 짚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역량 강화 교육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무장의 음악극 하늘 바람 바다와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특별전 소개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맡고 있는 이호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98년도 12월 달에 입사를 했으니까 벌써 지금 지금 26년 한 7년 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분야를 계속 좀 맡았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시각장애인 텔레마케팅 훈련 해가지고 상담사 양성 과정부터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안마 기술 강화 훈련.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안마사가 가장 중점이 되어서 계속 이 훈련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각장애인 새로운 직업 훈련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한국어 강사 양성 훈련을 새로운 이제 직종으로 개발해서 지금 직업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마 외에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사실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직업을 어떤 직업 훈련을 해야겠다는 그런 욕구는 계속 있고 관심은 있지만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직업 훈련을 여러 가지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불어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장애 2주 아동 이야기 준비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 어떤 장애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아이들, 장애 이주 아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장애 이주 아동이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이주 아동을 가리키는데요. 부모가 이주 노동자이거나 또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0: 태어났거나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서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서 아이 자신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의 노인 아동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장애라는 벽, 또 국경이라는 벽, 이 두 겹의 차별 앞에선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0: 네. 우선 부산에 사는 아나의 이야기인데요. 아나는 만 2세의 장애 아동입니다. 아나는 태어난 후 병원에서 두개골이 일찍 다쳐서 뇌가 발달할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어나 운동 능력 등의 발달 속도가 또래보다 느리고 보행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뇌전증 성격의 발작을 할 때도 있고 또 발작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동두천에 사는 9살 알로이스입니다. 이 짐바브웨 출신 부모 아풀 씨와 함께 살고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알로이스는 동반자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데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로이스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여러 서비스 또한 제한적인데요. 이 두 아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시야 밖에 노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아나의 부모는 어떻게 미등록 이주민이 됐습니까?
0: 네. 아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그 E9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인데요. 사업주의 허락과 신고가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업주가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한 달에 넘겨버리는 바람에 미등록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비행기 이동이 막히면서 이 정부가 E9 비자를 1년 연장을 했는데 다니던 회사가 고용을 연장해 주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이 재입국 특례 요건인 마지막 사업주와의 1년 근로계약 기간에서 또 단 일주일이 모자라서 미등록 신분이 됐습니다. 둘 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는데요. 결국 이 행정의 경직성 또 사업주 중심으로 지금 설계된 제도의 허점이 이 아나의 가족 전체를 제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비자가 만료된 시점에 임신 한 달 차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와 대안도 없이 비자를 만료시켰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아나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0: 네. 미등록 이주민이 된 아나의 부모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이 마리아가 아나가 뱃속에 있을 때도 의료적 비료 지원이 필요한 지금도 또 비용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신 중에 대학병원에서 입원 권고를 받았지만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원무과에서 입원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아나는 작년 7월에 처음으로 발작을 했는데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응급실에 가야 해서 처음엔 200만 원, 그다음에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계속 비용을 직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두개골이 이제 빨리 다쳐서 뇌 발달 공간이 부족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손발이 묶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이에게 이제 필요한 수술 이 한 번이 가족에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도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 등록도 안 되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임주의 국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네. 부모 중 한 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져야만 이 아이도 우리나라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아나의 부모는 필리핀 국적이기 때문에 아나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아니고 또 국내 체류 자격도 없는 아나는 장애인 등록은커녕 이제 국민건강보험 가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재외동포이거나 난민인정자이거나 이런 일정한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반자 비자로 체류 중인 알로이스의 경우에도 장애가 있지만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고
1: 네.
0: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적의 장애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바우처나 뭐 활동 지원사 또는 지역 센터 등을 알로이스는 신청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 장애인 등록은 모든 지원책의 좀 시작인데요.
1: 네.
0: 아나에게도 그리고 이제 알로이스에게도 이 시작이 아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좀 안타깝네요. 재활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의 접근은 어떻습니까?
0: 네.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재활지원 제도는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뭐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 또 활동지원 등 여러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들은 대부분 장애인 등

0: 교육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장애 이주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재활이나 심리 행동 지원 등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한 달에 약 15만 원에 불과해서 서비스를 3번 정도 받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방과 후 일과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나에게 물리치료나 또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으로 직접 정보를 찾고 있지만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전혀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0: 이런 이제 제도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것, 또 서비스를 받는 것도 모두 이제 부모의 몫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재활이 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어떤 능력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은 학교는 다닐 수 있나요? 교육 현장의 상황도 궁금하거든요.
0: 네,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행히 미등록 이주 아동도 초중등학교 입학이 허용되고 있어서 이 알로이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안에서의 실질적 지원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유치원 시절에는 이 장애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아폴의 돌봄 부담이 좀 줄었지만 알로이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특수교육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전혀 없던 건데요. 작년에는 이 특수교육 보조교사가 있었지만 올해는 인원 부족으로 사라졌고 이 보조교사가 없으니 현장 체험 등도 아예 갈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이 알로이스의 경우에는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알로이스가 사라졌다라고 해도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아유.
0: 이 경찰을 불렀을 때 사진이나 정보도 없어 찾기가 더 어렵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경찰서에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로이스는 처음부터 이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점, 그리고 또 장애를 설명해야 돼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조차 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 네. 근데 돌봄 부담이 부모의 체류 자격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또 어떤 얘기인가요?
0: 네, 이 문제가 좀 가장 잔인한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 네.
0: 이 아폴의 비자는 구직 비자이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그래서 아폴은 내년까지가 마지막이라서 꼭 일을 구해야 하고 만약에 구하지 못하면 이 비자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돌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구직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1: 그렇죠.
0: 또 지역 특화 비자를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 조건을 충족할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아이 돌봄에 더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니 또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취업을 못하면 비자를 잃게 되고 그런데 또 비자를 잃게 되면 아동의 체류 자격도 사라지는 약순환이 반복이 되고
1: 그렇네.
0: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은 이 법무부에 호소를 하면서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이러한 상황을 좀 고려해서 비자 요건 일부만이라도 완화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공백이 체류 불안정으로 또 체류 불안정이 다시 복지의 배제로 이어지는 좀 이중의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1: 네. 이 국제 인권 기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는데요.
1: 네.
0: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이 국적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교육권, 건강권, 그리고 사회보장권을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이 장애인이 국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 법학 연구 같은 걸 통해서도 이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아동에게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 특히 평등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1: 네.
0: 이게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1: 이 장애 이주 아동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0: 네, 이 변화는 크게 세 방향에서 좀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요.
1: 예.
0: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오래 거주한 이주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독립적으로 아동 자신의 좀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건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요. 부모가 미등록이어도 우리나라에서 자라면 공정한 대우와 등록된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장애인 등록 요건을 좀 체류 자격 유형에 따라서 더 폭넓게 완화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요건 완화가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이주민 부모에게는 이 돌봄 현실에 반영한 비자 정책, 뭐 취업 요건 양

0: 완화나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라서 지원이 없고 또 아이가 어른이 되면 더 일을 내가 못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가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1: 예.
0: 이 장애인 이주 아동의 문제는 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넘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누구를 위한 인권을 말하고 있는지를 또 묻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이 국적 하나 때문에 치료도 또 재활도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이 바뀌려면 이 아동의 권리가 부모의 체류 자격이 아니라 아이, 아동의 자신의 존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좀 법과 제도 안에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오늘의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 변화의 좀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그러게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김광석의 음성으로 듣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직업훈련 현장에서도 AI 역량 강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죠?
1: 네, 맞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장애인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공단은 다양한 AI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이나 자료 정리, 그리고 업무 자동화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장애인 훈련 과정에서도 AI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단순히 체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특히 AI를 처음 접하는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과정부터 실무 중심 과정과 재직 근로자를 위한 단기 집중 과정까지 단계별 교육 체계를 준비해서요. 장애인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교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됩니까?
1: 먼저 기초 과정에서는 생성형 AI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학습하고요. AI에게 질문하는 방법인 프롬프트 작성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또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 실습, 문서 요약과 같은 기능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직무 능력 과정에서는 보고서 작성이나 자료 분석, 공문과 이메일 자동 생성, 반복 업무 자동화처럼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AI를 활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실습까지 교육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디지털 기반 직무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기업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과 정보 정리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장애인 근로자들의 새로운 직무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 장애 유형별 맞춤형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과정에서는 AI와 안전하게 대화하는 방법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기초 활용 교육부터 음성으로 정보 검색하기, 그림과 이야기 만들기,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과 같은 생활 밀착형 교육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또 직장에서 사용하는 말하기나 업무 순서를 웹툰 형태로 정리하는 실습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AI를 쉽게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끝으로 교육 대상과 참여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1: 이번 AI 역량 강화 교육은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요. 공단의 전국 직업능력개발원과 디지털 훈련센터, 그리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직자 과정도 별도로 운영이 되어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내용과 운영 일정은 기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의 훈련 기관에 문의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이 장애인 구직자와 근로자들이 AI 시대에 꼭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직무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AI 교육에 참여 희망한다면 장애인공단 대표번호 1588-151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소식 들어볼까요?
1: 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장애인공단 보조공학센터가 주관하는 제7회 AI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이 오는 6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AI와 ICT 기술이 접목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모집합니다. 하드웨어 제품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아이디어도 참여 가능하고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7인 이하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공모전입니다.
0: 네, 그 접수 방법과 앞으로의 일정도 정리해볼까요?
1: 네,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접수는 6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는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서 최종 3개의 팀이 선정이 될 예정인데요. 최종 선정이 된 팀에게는 시제품 제작의 기회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는 재료비 등 시제품 제작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이 밖에도 우수상과 장려상 등 다양한 시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공모전의 특징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네. 자, 이어서 이번 주 채용 정보입니다. 농협유통이 전국 하나로마트 지점에서 근무할 장애인 근로자를 모집한다고요?
1: 네, 이번 채용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하나로마트 지점에서 근무할 장애인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건데요.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채용 분야는 매장 내 상품 진열과 판매를 비롯해서 소포장 작업과 개선 업무, 고객 안내 및 응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지는 지원자의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전국 하나로마트 지점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지점별로 한 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0: 네, 근무 조건과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근무는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의 스케줄 근무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급여는 시급 13,320원 이상 지급이 됩니다.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지만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의 경우에는 최대 만 65세까지 근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또 유통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을 응대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장애인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이후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지점별로 개별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공단 서울 동부지사 02-2146에 35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다음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채용 소식이네요.
1: 네, 이번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채용 소식인데요.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담당 업무는 사내 문서를 각 부서에 전달하는 딜리버리 업무입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 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어서 비교적 부담 없이 도전 가능한 점이 특징인데요. 근무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고요. 월급은 113만 원 수준의 식대도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채용은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계약 기간은 총 12개월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장애인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서 제출하면 되고요.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지역본부 02-6320에 7015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원더걸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Tell me.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요?
1: 한국 장...

0: 장애인문화협회가 오는 6월 12일까지 제1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청소년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입니다.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장애청소년이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고 예술체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성장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장애청소년 예술제이자 축제입니다. 올해 예술제는 서양 악기 독주와 합주, 노래, 무용 댄스, 전통 악기, 미술, 문예 창작 등 총 7개 부문에서 경연이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전국의 장애청소년이고요. 해당 연령의 장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그 시상 규모나 수상 이후 활동도 궁금합니다.
0: 시상은 부문별 경연을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트로피가 수여되고요.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일회성 경연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후속사업 연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대상 수상자인 이준혁 군을 비롯해서 무용 댄스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레드몬스터, 전통악기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아리아난타, 샤이닝스타 수상자 김종호 등 주요 수상자들은 올해 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6 선넘는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화기획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장애 가족의 소통과 성장 이야기를 그린 무장의 음악극 하늘, 바람, 바다가 구미 관객들을 만난다고요?
0: 2026 무장의 접근성 활성화 제작 공연 음악극 하늘, 바람, 바다는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이 협력해서 제작한 공연입니다. 특히 접근성 서비스를 접목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음악극 하늘, 바람, 바다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바다가 장애인 탁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며 장애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 탁구 금메달리스트 강현주는 딸 바다를 위해서 은퇴를 선언하지만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은 바다 아빠는 바다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탁구뿐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날 바다 아빠는 자신이 뇌동맥류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다를 정식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더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국가대표 코치와 만나면서 아빠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탁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장애가 극복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모습임을 깨달으면서 엄마인 하늘, 바람인 아빠, 그리고 바다가 하나가 되는 감동의 랠리가 펼쳐집니다.
1: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접근성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0: 한글 자막과 점자 리플렛,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수신기를 제공하고요. 음성해설과 수어해설이 제공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의 관람객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관객의 움직임을 허용하고 필요할 때 입퇴장에도 제한이 없는 공연입니다. 공연은 6월 5일과 6월 6일 이틀 동안 구미 강동문화복지회관 천생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1: 자,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 공모전 소식 전해주시죠.
0: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가 오는 6월 19일까지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장애인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신진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0: 올해 공모전 주제는 지속가능한 오늘, 모두의 내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과 일상 속 생활환경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자연, 지역사회, 내가 살아가는 공간,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더 나은 내일의 모습 등을 작품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등록 장애인입니다. 모집 분야는 미술, 그 중에서도 회화 작품이고요. 도화지와 캔버스 작품은 물론 디지털 드로잉으로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공모전 신청서와 작품 사진, 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전자우편 또는 폼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누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겠습니까?
0: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서 특별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글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부터 일제강점기 훈맹정음까지의 역사를 함께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특히 훈민정음에 깃든 세종대왕의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박두성 선생이 반포한 한글점자 훈맹정음으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박두성 선생은 1913년부터 1936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재생원 교원으로 맹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제자들과 한글점자를 연구해서 1926년 11월 4일 6점식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반포했습니다.
1: 그럼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자료들 볼 수 있습니까?
0: 전시는 크게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의 의미를 따라 구성됩니다. 먼저 문맹의 벽을 깨다 훈민정음 구역에서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유물들이 소개됩니다. 삼강행실도와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린 월인석보 등을 통해 백성이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훈민정음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의 벽을 깨다 훈맹정음 구역에서는 박두성 선생의 유품과 한글점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공개됩니다. 박두성 선생이 쓴 일지와 훈맹정음 점자표를 비롯해 점자 아연 원판과 점자 타자기 등도 전시됩니다. 이 자료들은 한글이 문맹의 벽을 낮춘 문자였다면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의 배움과 소통의 길을 연 문자였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친환경 전시로도 기획됐습니다. 조립식 블록형 재활용 벽체를 도입해서 전시 폐기물을 80% 이상 줄였고요. 주말에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현장 영상 해설사도 상주합니다. 모든 전시 내용은 영문 번역도 병행해서 외국인 관람객의 편의도 높였습니다. 특별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은 7월 19일까지 경기 여주시에 있는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열립니다.
1: 클래식 거장들의 삶과 음악을 다룬 창작 뮤지컬 두 편이 6월에 나란히 무대에 오르는데 어떤 작품들인가요?
0: 뮤지컬 베토벤과 파가니니입니다. 먼저 창작 뮤지컬 베토벤은 6월 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막합니다. 2023년 베토벤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초연됐던 작품인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부제를 떼고 베토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관객들을 만납니다. 작품은 1810년 빈을 배경으로 청력을 잃어가는 예술가 베토벤의 내면을 따라갑니다. 점점 소리를 잃어가는 두려움,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창작의 열정, 고독한 예술가의 삶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궁중무도회와 빈거리, 장미정원, 증권거래소 등

0: 19세기 빈 사교계 풍경도 화려하게 재현되고요. 베토벤의 월광, 비창, 열정소나타와 교향곡 9번 합창처럼 익숙한 클래식 선율도 작품 속에 녹아듭니다. 이 음악들은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가 재해석한 넘버로 다시 태어납니다. 특히 52곡의 넘버가 모두 원곡에 기반하고 있어서 사실상 주크박스 뮤지컬에 가까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익숙한 클래식 선율과 창작 넘버가 교차하면서 베토벤의 삶과 감정을 장면마다 밀도 있게 끌어갑니다.
1: 이번 시즌 캐스팅도 화제라면서요?
0: 네, 이번 시즌은 캐스팅 라인업만으로도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습니다. 베토벤 역에는 초연을 이끌었던 박효신이 다시 무대에 오르고 여기에 홍광호가 새롭게 합류해서 더블 캐스팅으로 나섭니다. 역할을 위해서 반년 동안 매일 4시간 이상 피아노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6월 대학로에서는 또 다른 음악가의 삶이 무대에 오릅니다. 창작 뮤지컬 파가니니가 6월 20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합니다. 2019년 초연 이후 전국 투어와 재연을 거치며 꾸준히 공연되어온 작품입니다. 파가니니는 1840년 파가니니 사후 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오명 때문에 교회 묘지 매장을 거부당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작품은 법정 스릴러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파가니니의 아들 아킬레가 종교법원과 벌이는 법정 공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파가니니의 지난 생애가 하나씩 되짚어지고 음악과 삶이 무대 위에서 다시 조명됩니다.
1: 아우, 이 파가니니 하면은 또 바이올린 연주가 빠질 수 없잖아요.
0: 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배우가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액터 뮤지션 형식입니다. 공연의 절반 이상이 바이올린 라이브로 채워지고요. 연주 자체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서사를 끌고 가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특히 약 7분간 이어지는 라 캄파넬라 독주는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파가니니 역에는 초연부터 함께해온 콘을 비롯해 홍석기, 홍주찬이 출연합니다. 뮤지컬 베토벤은 8월 11일까지, 파가니니는 8월 30일까지 공연합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박상민이 부르는 멀어져간 사람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여러분의 한 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 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대도약과 지방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국민 호소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번 선거는 나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며 내일 막아세우지 못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가혹한 폭정을 내달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뛰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4월 2.6% 오른 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휘발유 23.1% 등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국제항공료 33.5%, 해외 단체 여행비 26.3%, 컴퓨터 19% 등을 기록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의 폭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뒤 폭발 현장에 진입해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발화부 추정 지역과 인화물질 유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합동감식팀은 폭발 원인과 관련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증거에 기반해 감식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외교부의 차관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열고 내일까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돌려보낸 이유는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 측의 확약을 원해서라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제3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관련 약속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약속에 대해 더 강력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현재 MOU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있다며 트럼프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 방법과 시기를 명확하게 하길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정치인들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NH농협증권과 기업 간부로 구성된 일당이 코스피 상장사 DI 동일 외에도 두 번째 타깃으로 건자재 기업 벽산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벽산 주식을 통정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와 제주 최대 70mm, 경남 남해안 최대 50mm, 전북 남부와 경북 남부 5mm 안팎입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감정이 자산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 이상 노년들은 젊은 시절 급속한 산업화와 능력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감정이 사치인 양 또는 감정은 무가치한 것인 양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이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예술을 두고도 예술이 밥 먹고 주냐라는 말로 폄하곤 했지요. 말하자면은 밥이 우선인 시대에 왜 쓸모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에너지를 소모하느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발전시켜 이룬 지금 AI 시대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감정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대접받고 인간의 감정을 나타낸 예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예술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투어 중인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만 봐도 전 세계 수많은 팬들, 아미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관광과 경제 지표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편안한 감정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수연 리포터의 화제 현장에 이어서 인문학당 상우회 대표 우웅순 박사와 함께하는 우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그리고 재테크와 세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인생설계, 재무설계에서는 최근에 증시

보험료 총액은 10조 5천억 원으로 이 중 60대가 2조 9천억 원을 내며 전체의 27.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50대와 70대가 뒤를 이었고 중고령층이 전체의 65%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또 세대주보다 세대원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60대 세대원은 연간 258만 원으로 세대주보다 약 1.8배 많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빠르게 바뀌어 소득 비중은 2023년 56%에서 올해 70%로 늘고 재산 비중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실제 재무관리 행동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지식 점수는 73.6점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재무 상황 관리와 장기 목표 설정 등을 반영한 금융행위 점수는 64.7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은퇴 가구의 32.5%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고 부채 보유자의 61%는 빚이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44% 이상은 장례 비용이나 상속, 증여 같은 사후 재무 계획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교육이 실제 활용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하고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자문과 사기 예방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유방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 환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약 3만 5천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2023년 기준 신규 암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생활습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40세 이후에는 1, 2년에 한 번 유방촬영술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장은하예요. 고귀한 선물.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선 리포터의 화재 현장입니다. 화제거리는 곳을 함께 떠나보시죠. 천선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어디로 갈까요?
2: 네, 오늘은요. 네. 오직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온기를 배달하는 분들이 월곡동에 계시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1: 네.
2: 바로 낭독봉사 모임 회원분들이셨어요.
1: 아, 네.
2: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낭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순수 재능기부 봉사단이라고 하는데
1: 네.
2: 투명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했던 그 감동의 녹음 현장. 네,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1: 네.
3: 좋은 생각 3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마치자마자 수레를 끌고 부지런히 떠나셨다. 그 후로 나는 주변 사람들의 술병까지 모아 할머니에게 드렸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화요일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고 점차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4: 100세 인생도 건강해야 축복이다. 239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한다고 느끼고 그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깊은 화를 품게 되는 경우가 많다.
1: 네네. 잘들 읽으시네요.
2: 네, 네.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은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1: 네.
2: 크지 않은 사무실 한편에 이제 마련된 작은 녹음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회원님들이 마이크 앞에서 정말 책을 몇 시간씩 읽고 계신데 제가 옆에서 있는 또 한 10분만 봐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1: 네.
2: 이분들은 누구 하나 힘든 내색 없이 정말 오히려 즐겁게 낭독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1: 네.
2: 이 아름다운 모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 네.
2: 뭐 조건 없이 오직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다는 일단 하셨는데
1: 네.
2: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참여 연령대가 30대부터 70대까지 또 너무나 다양했다는 점도
1: 네.
2: 좀 특이한 그런 경우였고요.
1: 네.
2: 뭐 어쨌든 복지관, 시각장애 단체는 물론이고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뭐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이분들의 귀와 또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요 운영자 이숙진님께 좀 들어봤습니다.
1: 네.
5: 처음에는 스스로 봉사할 게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낭독 봉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성격이 약간 소심한 것도 있고 해서 혼자 가기 좀 쑥스럽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카페에 이제 낭독 봉사 하실 분 이렇게 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금세 좀 많이 좀 호응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한 10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2: 네.
5: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뭐 1회든 2회든 오시는 분이 한 50명 정도 되시고요.
2: 네.
5: 이제 한 달에 자기가 편한 일정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6: 제가 보니까 지금 회원님들이 여성분들만 계시는데요.
2: 네.
6: 남성 회원님들도 있으신 거죠?
5: 없습니다. 처음엔 있었어요. 남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쪽에 오신 분들만 그런 건지는
6: 네.
5: 모르겠지만 책임감이 좀 없더라고요. 약속 잡아놓고 안 오시고 뭐 술을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분위기가 흐트러지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는 필요 없다. 금남의 집으로서 딱 차단을 했더니 오히려 분위기 더욱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자들만의 그 돈독한 끈끈한 우정으로 지금 낭독봉사 모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낭독봉사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봉사는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낭독봉사 같은 경우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너무 심하게 사투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혀가 조금 짧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허스키하다거나 이런 걸 빼고 목소리가 특별히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낭독봉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임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forever 나가려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로 전하는 세상 화이팅!
1: 재밌게 말씀하시네요.
2: 네, 운영자님이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1: 네네.
2: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낭독 봉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1: 네네.
2: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남을 위해 시작한 봉사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시작점이 됐다라고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허리 디스크로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건강을 되찾은 뒤에 다시

0: 사는 마음으로 좀 봉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에 이 모임에 합류한 60대 회원님 만나봤는데요.
1: 네.
0: 2년 동안 꾸준히 봉사하시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얘기인지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2: 하면서 제가 책을 통해서 제가 접하지 못한 책들을 여기서 우리는 책을 사러 갈 때 서점에 가서 필요한 책을 고르거나 아니면 내가 즐기는 책을 고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와서 제가 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주시는데 그 책 하나하나가 저한테 그때 꼭 그때 필요한 책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희한하게도 저는 그런 것이 저한테 오는 어떤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책을 읽음으로 해서 제가 아 거기서 아 이렇구나 그러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주어지는구나 나한테 어떤 좀 더 하라고 좀 더 나아지라고 주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전문 서적을 읽고 때로는 뭐 공부하는 학생들의 책 또 침술책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그거를 파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줘서 침술책을 읽고 나서는 아 이게 뭘까 꼭 거기가 어딜까 그래 나도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한번 어떻게 그걸 해봐야지 이 약은 뭘까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게 되고 또 저한테 그런 도움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를 주시는 게 참 희한해요.
0: 어머, 세상에. 그래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힘이 되시는 그렇죠. 거네요.
2: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가면 뿌듯하게 하고 혼자 그러고 가요.
1: 네. 푹 빠져 계시네요.
0: 네. 네. 정말 그 책을 봉사를 하러 왔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막 주어지는 게 너무 놀랍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책 속에 네. 길이 있고 낭독 속에 축복이 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현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1: 네.
0: 이 모임이 오래도록 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각자 품고 있는 특별한 이제 목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자녀들에게 네. 베푸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네. 또 주부님이 계셨어요. 50대 주부 회원님인데 이분은 아마추어 성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그분의 얘기 또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2: 저희 아이들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 아이들 보고는 왜 계속 봉사를 해라 봉사를 해라 하지만 사실 부모들은 봉사를 안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3: 맞아요.
2: 네, 그래서 봉사라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참 보기에 안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 봉사할 게 없을까 찾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제가 프리랜서로 하는 일은 사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해내지 못하면 다른 선물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받는 어떤 일적인 면인데 사실 부담감은 복지관이 더 큰 것 같아요. 심적인 부담감. 제 목소리로 모든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성우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 내용을 듣고 싶으면 이 성우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은 아마 10배, 20배 더 큰 것 같아요.
1: 네네. 목소리가 조금 더 다르시네요.
0: 네. 낭독봉사는 뭐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전하는 동시에 나 자신에게 새로운 재능과 정말 자신감도 같이 선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 네.
0: 좋은 일을 하려고 시작한 봉사가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고요. 또 삶의 활력까지 덤으로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 그러실 거예요.
0: 네. 네. 그리고 또 이 앞으로 또 많은 또 꿈들도 생기고 앞으로의 네. 바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끝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2: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맡았던 게 매일경제 주간지
0: 네네네.
2: 네, 그거랑 그 다음에 한국경제를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0: 네.
2: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0: 네.
2: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정말 돌아오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했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그 아이들 때문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랑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이들이 말로 엄마가 뭐라고 지적하기 전에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은연중에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녹음봉사라는 게 책도 읽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돈은 아니지만 재능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소정의 목적을 달성을 이미 했고요.
0: 소소한 모임들에서 나레이션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요청도 네. 들어오고. 근데 그 요청까지 제가 이제 감당해내는 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더 기쁜 건 봉투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그,
3: 차비, 예,
0: 그 봉투를 딱 그 건네주실 때 그 뿌듯함. 네. 어, 내가 투잡을 하고 있구나. 이런 기쁨,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2: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동화책 읽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라고 얘기해 준다면 저한테는 최상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1: 네, 정말 시는 물론이고 어떤 장르의 글이든 소리를 내서 읽는 느낌은 참 다르거든요. 네.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기 때문에 체화된다고나 할까요? 더욱이 낭독봉사 활동을 하면서 청중들과 함께 느끼는 감동 엄청 클 것 같아요. 이분처럼 또 경제지를 계속 읽으면서 경제에 또 헌하게 네. 밝은 눈이 트인다면 얼마나
0: 돈 많이 버셨대요.
1: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좋은 글 읽으실 때는 정말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봉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선이부터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그래서 고른 노래인데요. 이선입니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자, 이번 주는 또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전시의 선물인데요.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명단 확인 후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모두 7분에게 2장씩 드립니다. 다음은 콘서트 선물입니다. 신지은, 윤정은, 장소연 등 음악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피아니스트 10명의 열정적인 듀오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스페셜 콘서트 피아노 듀오와 함께하는 유럽 음악 여정에 초대합니다. 공연 일시 장소는 6월 13일 토요일 낮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톨인데요. 7분에게 2장씩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관우의 대표곡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낼 조관우 송북 콘서트입니다. 공연 일시 장소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티켓링크 1975 시어터인데요. 모두 다섯 분에게 2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이어집니다. 인문학당 상호회 대표 웅순 박사 전화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제가 매달 첫 주에는 시를 좀 소개하고 있어요.
0: 네네.
1: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동시 몇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들썩들썩 하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동시로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혀보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네 제가 지하철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다 보면은 스크린 도어에 시가 적혀 있습니다.
0: 네네.
1: 네 이제 무심코 읽다가 너무 좋다 싶으면 사진을 찍어두는데요.
0: 저도 그래요.
1: 그러시군요.
0: 네네.
1: 네, 지하철 스크린도 시 중에서 이한 시인의 동시 외눈 바위를 읽어보겠습니다.
0: 네네.
1: 네네. 네발나비가 나풀나풀 날아와 바위에 앉았어. 접었던 날개를 펴자 반짝 바위가 눈을 뜨지 뭐니 바위는 이때 나비가 본 모든 것을 본 거야. 그렇게 딱 한 번 본 것을 오래 맛보느라 바위는 오늘도 눈을 감고 있는 거지.
0: 와 좋은데요.
1: 네 좋습니다.
0: 네네. 정말 우리가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시인의 남다른 감성에 감탄하게 되는데 시인의 눈에는 바위의 구멍이 이렇게 보였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나야지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런 분들만 시인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쓰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네네.
1: 네 이한 시인의 작품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네 제목은 지렁이 말을 믿자입니다.
0: 네.
1: 네 한 군데도 건너뛰거나 날지 않고 온 말이니까 만나는 것 하나하나 밑줄 그으며 온 말이니까 작대기에 걸쳐 풀숲에 놓아줄 때 고마워 엉덩이로 말끄럼 인사하고 인사까지 하고 간 말이니까.
0: 네. 와, 이제 짧지만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이 세상 그 누구의 화려한 말보다도 만나는 것마다 자신의 몸으로 겪으며 지나온 지렁이의 말은 믿을 수 있겠죠. 정말 세상 동시에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1: 네, 저는 네. 이 시를 처음 본 순간
0: 네.
1: 지렁이가 무슨 말을 전한다고 했지만
0: 그러니까요.
1: 읽으면서
0: 네.
1: 발상 자체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0: 네,
1: 네. 네 우리는 동시를 어린이를 위한 시로 알고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때 동시 그림책을 읽어주고요.
0: 네.
1: 그 후에는 한참 동안 동시에 관심이 멀어지게 돼요.
0: 그런데
1: 저 나이 들어서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다시 동시 동요의 세계와 만나게 되는데요.
0: 네.
1: 네, 동시에는 처음부터 어린이 독자를 가정하고 쓴 시도 있지만요.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지은 시도 있고요.
0: 네.
1: 또 어린이보다는 각박한 세상에서 동심을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좀 노력하는 어른들을 위한 시도 있습니다.
0: 네.
1: 권영상 시인은 창가의 화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창가에 놓인 화분에 꽃이 피었다. 내가 보기 좋도록 안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러다가 다시 되돌려놓았다. 꽃이 좋도록.
0: 네.
1: 전 이 시 좋아하는데요.
0: 네.
1: 네. 화분의 아름다운 꽃을 이제 혼자만 보려고 돌려놨던 거예요.
0: 네네.
1: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화분의 입장에서는 햇볕을 더 많이 쬐는 것이 좋고요. 또 그래야만 더 많은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화분을 돌려놓는 그 마음, 또 내 창문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이 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어린아이 마음, 동심은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작은 배려 속에서 네, 있는 거,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0: 네네.
1: 네, 이한 시인의 경우 지금 격월간으로 동시 전문지 동시 마중을 출간하시는데요.
0: 네.
1: 네, 한편 동시창작교실에서 동시작가 지망생들에게 이제 창작법도 가르치시고요.
0: 네.
1: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SNS로 동시편지일, 동시레터도 보내고 또 동시전문 팟캐스트, 월간 오디오 동시마중을 운영하는 등 정말 어떻게 혼자 이 일을 다 하시나 싶게 적극적으로 네. 동시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이 2010년 동시 전문지 동시 마중을 창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0: 오,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웬만한 잡지들이 모두 구독자 감소나 경영난으로 폐간된 걸 생각하면은 동심과 동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동시 마중은 올해 11월 12호로가 100호가 돼요.
0: 네, 네.
1: 네. 그런데 아직까지 동시 마중에는 광고나 후원 없습니다.
0: 네.
1: 또 온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하지도 않아요.
0: 아.
1: 오직 카페 회원이 되셔야만 네, 동시를 읽어볼 수 있고요.
0: 네.
1: 또 정기 구독을 신청한 구독자들은 우편으로 종이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0: 아.
1: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구독자는 3천여 명이 넘어섰고
0: 네.
1: 정기 구독자는 650명 수준입니다.
0: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동시의 세계는 정말 동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성과 열의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매년 젊은 신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작품 수준이 대단합니다.
0: 네, 네.
1: 네. 송찬호 시인의 집 나간 고양이를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 어디서 구했는지 보물지도 한 장 달랑 들고 나갔다. 고양이는 보물지도가 가짜라는 걸 꿈에도 몰랐을 거다. 그래서 한 번 집 나간 고양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다.
0: 네.
1: 해적 선장이 되어 보물섬을 찾아 바다를 떠도는 거다.
0: 네.
1: 근데 저는
0: 참 기발하네요.

0: 이슈를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보물 지도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일생 동안 일학 천금의 헛꿈을 꾸면서 보물섬을 찾아 헤매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
0: 네, 내가 바로 집 나간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1: 네, 네. 집 나간 며느리 얘기는 들었어도 집 나간 고향 얘기는 또. 정말 우리는 매일 무언가에 홀린 듯이 붕 떠서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지렁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보물지도로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게 안 되죠.
0: 네, 보물지도를 놔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1: 네, 네.
0: 네, 화제 속에 종영된 드라마 줄여서 모자 무사라고도 하시죠.
1: 네, 네.
0: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등장 인물들을 보면요.
1: 네.
0: 오랫동안 무기력이라든가 불신의 상처에 갇혀 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돌파를 했는데요.
1: 네네.
0: 이번에 유명해진 문장이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였어요. 그런데 철도 건널목 차단봉에 실제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안내 문구가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철길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단기가 내려와서 갇혔다면
1: 네.
0: 그대로 차단봉을 부수고 빠져나와야 살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건널목 차단봉은 차량이 들이받을 때에 이제 맞춰서 쉽게 부러지거나 또 그것이 이렇게 굽혀서 말리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밀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0: 그렇죠. 밀리도록 네네.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1: 네.
0: 건널목에 갇힌 사람들이라든가 가짜 보물지도를 소중히 품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당황하고요. 또 꿈에서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돌파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1: 네.
0: 저는 이번 6월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무한 매력에 빠졌는데요.
1: 네네.
0: 이번에는 이지우 시인의 숟가락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짧은데요.
1: 네네.
0: 네, 힘든 날 아빠는 할아버지 숟가락으로 밥을 잡수시고 천천히 잘 닦아 찬장에 올려놓는다. 네, 네. 전체가 이렇습니다.
1: 네네. 힘든 날 아빠는 할아버지 숟가락으로 밥을 잡수시고 천천히 잘 닦아 찬장에 올려놓는다. 이거 굉장히 뭉클한 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얼마나
0: 네.
1: 힘들면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숟가락 이 밥을 드시고 우리 아버지도 힘든 날 다 보내셨을 텐데
0: 네.
1: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천천히 잘 닦아서 찬장에 올려놨다가 다시 힘들 때 또 꺼내들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아무튼 제 주위에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동시를 찾아 읽다가 동시를 좋아하게 됐다는 친구도 있는데요. 우리가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할아버지가 남기신 숟가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지금 그 60대가 주류였던 동시 문단에요.
1: 네.
0: 젊은 시인들. 동시로 등단을 하고 또 좋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동시문단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이해한 시인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동시의 시대라고 하시는데요.
1: 아.
0: 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혼탁하고 갈팡질팡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는 동시가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1: 네네.
0: 네, 네. 무더운 여름 한낮에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만 가도 힘이 나잖아요.
1: 네네.
0: 네, 우리에게는 동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주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고정된 틀에 갇혀 있다면은 뚫고 나갈 돌파력과 함께 나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할 텐데요. 편견 없이 맑은 눈으로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는 동시의 세계가 우리에게 안내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오늘은 동시 전문지 동시 마중에 실린 좋은 동시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움을 주신 인문학당 상회 대표 응순 박사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이어지는 노래 박학기예요. 비타민.

0: 인생설계 재무설계 이어집니다. 오늘은 증권 전문가 김수경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증시 시황과 함께 얼마 전에 모집된 성장 펀드와 지난주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 증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가 그렇죠. 8천 훌쩍 네. 넘었죠?
1: 제가 3주마다 출연을 이제 하고 있고 네. 지난 그 시간 이제 코스피 지수 3천을 넘었습니다.
0: 이렇게 7천을 넘었다고.
1: 네, 7천을 넘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선 지 며칠 만에 지난주 종가 기준 8천을 넘었고 네. 오늘 오전에 장중 8,90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0: 와, 근데 9천 선도 네. 가시권이네요.
1: 그렇죠. 이제 네, 여기서 네. 한 2%만 더 오르면 9천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75% 상승을 했는데 올해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스피가 100%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외에 시총 상위 몇몇 대형주들이 이제 지수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이제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고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이제 노무라 증권이 올해 코스피 예상 범위 상단을 이제 11,0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네. 골드만삭스나 JP모건도 목표치를 9,000으로 높였습니다. 네. 국내 증권사 쪽으로 봐도 KB증권이 기존 대비 목표치를 이제 40%나 상향해서 역시 1,500포인트로 제시를 했고요. 네. 증권사들 대부분의 이제 의견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익 증가 폭이 이제 주가보다 더 빨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게 주된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많이 올랐지만 자세히 시장 좀 살펴보면 극단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 코스피가 8,200을 돌파하던 날에 보면 코스피 전체 920개 종목 중에 상승 종목 수가 77개에 불과했고요. 네. 하락 종목이 무려 826개였습니다. 아. 지수는 신고가인데 상승 종목이 채 10%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올 한 달간의 그 지수는 28% 급등했는데 정작 대부분의 종목

0: 종목들이 하락해서 월간 상승 종목 비율이 12%였고 하락 종목이 86%였습니다.
1: 네.
0: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삼성전기나 LG전자 같이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익숙한 그런 종목들이 불과 한 달 만에 막 두 배씩 오르다 보니까
1: 네.
0: 주도주가 이제 없는 투자자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좀 큰
1: 그럴
0: 상황입니다.
1: 수밖에 없죠. 예.
0: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일 동안 10% 정도 빠졌거든요.
1: 네. 예.
0: 강세장의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라고 이제 나오는데 정작 뭐 내 계좌는 왜 이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다 보니 이제 손실 중인 중소형주들 정리하고 대형주들로 쫓아서 매수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1: 네.
0: 이런 현상이 이제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으니까
1: 네.
0: 투자자들 분들의 심리를 좀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국민성장펀드가 조기에 소진이 됐다고 하죠?
0: 네, 맞습니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가 지난달 22일 출시된 지 불과 한 5일 만에 대부분의 물량이 판매돼서 소진이 됐습니다.
1: 네, 네.
0: 이제 판매 참여했던 은행이 10곳이었고 증권사 15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됐었는데요.
1: 네.
0: 증시 상승 분위기와 함께 이제 소득공제, 뭐 분리과세 같은 이제 혜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나 이제 5년 동안의 이제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임에도 펀드 손실의 20%까지 이제 정부가 먼저 책임진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이번에 이제 모집된 규모가 한 6천억 정도였는데요.
1: 네.
0: 정부에서는 이제 예상보다 수요가 좀 많은 게 좀 확인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 예, 뭐 한 8월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추가 공급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1: 네, 네.
0: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해당 펀드를 언급하면서 자산들 간의 격차 축소를 말씀하셨는데 국가 성장 산업에 좀 투자도 되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좀 금융 자산 증식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1: 네,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운 유형의 ETF가 출시됐다는 뉴스가 들리던데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최근 이제 ETF 시장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ETF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이제 기존의 상품하고 조금 다르고 워낙에 좀 화제인지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현재 증시 시장을 좀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모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품이어서요.
1: 네.
0: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입니다.
1: 네.
0: 여러 종목을 담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레버리지 ETF는 이제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하는 상품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별 종목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1: 네, 네.
0: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미국의 지수나 뭐 S&P 같은 거죠.
1: 네.
0: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정작 이제 우리 시장에는 이제 없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 이제 레버리지 ETF도 홍콩 시장에서 상장돼서 우리는 그런 상품이 없는데 홍콩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좀 되곤 했었는데
1: 아.
0: 이번에 관련 상품이 출시가 돼서 이제 그동안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다시 국내로 유입될지도 좀 관심입니다.
1: 네.
0: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8개 운용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1: 네.
0: 동시에 16개 상품이 출시돼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1: 네.
0: ETN 이제 두 개 있는데 그게 두 개 포함돼서요.
1: 네.
0: 일부 운용사에서는 이제 상승과 함께 하락에 이제 베팅하는 인버스라고 그러죠.
1: 네.
0: 그 상품도 출시가 됐는데 그 하락률에 두 배씩 움직이는 이것도 이제 고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고버스 ETF도 출시가 됐습니다.
1: 그런데 예. 그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려면은 무슨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0: 그렇습니다. 예. 네.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워낙에 변동성이 큰지라
1: 네.
0: 그 예방 차원에서 사전 교육을 좀 이수해야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일단 투자금도 1,000만 원이 넘어야 해서 주식계좌에 1,000만 원 예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교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받으셔야 하는데요.
1: 네.
0: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되고 유료입니다.
1: 네.
0: 몇천 원밖에 안 되고요. 일반 교육 1시간 그리고 이제 심화 교육 1시간 2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1: 네.
0: 관련 상품 출시 전에 뭐 이미 막 교육을 받은 분들이 10만 명을 넘어서 출시 전에 굉장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좀 큰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금이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 금융 당국에서 이제 그 관련 상품을 허용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ETF 상품의 출시 배경이 이제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굳이 이제 한 종목으로 그것도 막 두 배씩 그 레버리 성격으로 출시 그 되는 상품을 출시해야 됐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상품 출시와 동시에 투기적인 거래가 좀 몰리고 가뜩이나 이제 대장주들에 대한 쏠림이 좀 심한데 레버리지 ETF 출시로 인해서 그 쏠림 현상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1: 네. 예.
0: 그 해당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이제 리스크가 좀 큰 만큼 투자에도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1: 그 리스크가 크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0: 그래볼까요? 레버리지 네. 상품으로 상승이나 하락을 예로 들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지수가 20% 하락을 했다가 재차 다시 20%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1: 네.
0: 일단 ETF, 일반 ETF는 100%에서 20% 하락을 하면 이제 80%가 됐다가 거기서 재차 20% 상승을 하면 이제 96%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처음 대비 이제 마이너스 한 4% 정도 손실이 되겠죠.
1: 네.
0: 그러니까 이번엔 동일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로 예를 들어보면요.
1: 네.
0: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두 배씩 움직이니까
1: 네.
0: 지수가 20% 하락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40%가 돼서
1: 네.
0: 60%가 될 겁니다. 원금
1: 네.
0: 대비.
1: 네.
0: 그 60%에서 앞서 하락한 이제 40%만큼 이제 그 상승을 해도 84%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 100% 대비해서 마이너스 16% 이제 손실로 일반 그 ETF 상품보다 하락률이 한 4배 정도로 큽니다.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레버리지인지라 그 손실 폭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1: 아이고. 예. 저같이 소심장 이거 도저히 못하겠군요. 네. 여러분들 정말 투자에 신중하셔야 되겠어요.
0: 네. 공격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1: 네. 상승할 때는 뭐 두 배씩 상승할까 기분은 좋겠죠.
0: 그렇죠. 네. 네. 그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상품도 이제 주식하고 동일하게 하루 제한폭이 30%거든요.
1: 네.
0: 두 배씩 움직이니까 만약에 뭐 그 하한가를 간다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60%까지 갈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0: 오늘 그 해당 상품을 소개해 드린 거는 이제 해당 상품들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서입니다.
1: 네.
0: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합쳐서 시총이 한 50%까지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우리 시장에.
1: 네.
0: 예. 가뜩이나 이제 최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쏠림이 좀 심한데 ETF로 인해서 자금이 좀 그 쏠릴 수 있고 그 쏠림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네. 드립니다.
1: 이런 걸 잘 면밀히 분석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시영과 함께 최근 출시된 금융 상품 분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 전문가이신 김주경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이천과 번님들의 당신만이 끝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이맘때 산에 가면은 산딸기가 많이 열려 있을 거예요. 열매 생김새가 비슷해서 다 산딸기로 퉁쳐서 부르지만 조금씩 다른 모양과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진분홍 꽃과 열매가 줄줄이 달린 건 줄딸기고, 논밭 두 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멍석딸기는 이름처럼 멍석을 깐 것처럼 땅에 바짝 엎드려 자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여름에 나는 곰딸기도 있는데요. 곰이 좋아해서 혹은 꽃대에 난 털이 털복숭이 곰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장딸기나 복분자도 다 비슷하게 생겼지요. 어린 시절에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많이 따먹었는데 요즘은 자연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기도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먹었던 산딸기의 시큼달큼한 맛이 가끔은 그리워지네요. 블루벨즈의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네, 오늘은 당나라 여성 시인 설도가 지은 한시 춘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곡으로 유명한 동심초의 노랫말이 바로 시인 김억 선생이 이 시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라고 하죠. 꽃이 핀들 니와 함께 기뻐하고 꽃이 진들 니와 함께 슬퍼하리. 문논이 그리운이 어디에 있는가. 꽃은 피고 또 꽃은 지는데. 풀잎 따서 이 마음 매듭지어 그대에게 고이 보내볼거나. 봄날의 수심을 모질게 끊어내도 봄새는 또 슬피 울어라. 바람에 꽃잎은 나날이 시들고 아름답던 기약은 아득하여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 하나로 묶지 못하고 헛되이 풀잎만 맺고 있구나. 권혜경의 노래입니다. 동심초.

0: 숨은 사연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하는 옛노래 이야기.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송명아 씨도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책을 쓰고 계시잖아요.
1: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1: 잘 안 되고 있어요.
0: 예정했던 시간을 넘겼습니까? 아니면
1: 넘겼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출판사 쪽에 한 달 정도 여유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0: 예.
1: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뭐 좀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더 찾아보게 되고
0: 예.
1: 누군가를 좀 더 계속 만나게 되고 예, 그래서 뭐 여쭤보고 전화로 뭐 여쭤보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러면 그럴수록 출판사 관계자분들은 이제 담당자가 난색을 피하지 않습니까?
1: 좋아하지 않죠.
0: 아니 그 작가님 하면서
1: 예.
0: 이게 책이 적당히 무거워야 되는데 너무 굵고 두꺼워지면
1: 네 페이지는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거니까
0: 아, 그래요?
1: 예, 그거는 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썼던 것도 고치고 덜어내고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과정이죠. 예.
0: 예. 퇴고 작업이 참 오래 걸리죠.
1: 예, 예.
0: 맞아요.
1: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책 준비 때문에
0: 네.
1: 얼마 전에 임지훈 씨를 좀 잠깐 만났었어요.
0: 아, 그래요?
1: 잠깐은 아니구나. 저녁 때까지 또
0: 인터뷰서 하면서
1: 예, 삼겹살까지 먹고 해줬으니까.
0: 예.
1: 그래서 꾸러기들에 대한 좀 이야기 그리고 당시 소극장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네. 이런저런 저희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왔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꾸러기들과 그 멤버들의 음악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0: 예, 임지훈 씨 저희 방송 나왔을 때도 뵈면은 참 이미지 그대로 편하세요.
1: 예,
0: 예 사람 참 좋으시고
1: 사람 좋으시고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0: 예, 예.
1: 저는 그 KBS에서 그 다른 프로그램으로 두 번을 제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0: 그분이 DJ 오래 하셨잖아요.
1: 예, 예. 그래서 또 남다른
0: 그때부터 인연이 들고. 있었군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0: 아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1: 올해 아마 그 일본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실 또 계획을 하고
0: 아,
1: 계신
0: 그래요?
1: 것 같아요. 예. 공연도 하고
0: 예.
1: 뭐 음반도 일본어 음반을 내고
0: 아.
1: 거기서 사인회도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뭐 어떤 패키지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0: 일본어로 임지훈 씨가 노래를 한다.
1: 네.
0: 그 음색이 워낙에 독특하고 독보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일본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1: 제 생각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1: 예.
0: 아주 유니크한 음색이어서.
1: 네. 예. 그리고 또 아들도 유명하잖아요, 일본에서도.
0: 그렇죠. 아, 그렇군요.
1: 예.
0: 아, 겸사겸사.
1: 예, 그렇습니다.
0: 아, 예. 시간 되면 또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자, 꾸러기들과 멤버들의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 꾸러기들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1: 네.
0: 팀이었습니까?
1: 꾸러기들에 앞서서 태맨이라는 일종의 기획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태맨 기획사.
1: 네.
0: 네.
1: 태맨은 출판에서부터 연극,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종합 문화 단체였어요.
0: 아 그래요.
1: 연극 쪽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했는데요. 서대문의 말뚝이 소극장을 개관을 하면서 처음 무대에 올린 게 품바였어요.
0: 아, 그랬군요.
1: 네. 품바가 정말 대박을 치면서
0: 아.
1: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고
0: 그때 정승호 씨의 품바였습니까? 그 이전의 품바였어요.
1: 정승호 이전에 김시라
0: 아.
1: 그리고 그
0: 원년 품바 진짜 예, 원년, 오리지널.
1: 예. 네. 원년 품바들의 무대가 이어졌고 음반으로도 발표가 됐어요. 여기
0: 네네네.
1: 그 품바의 실황도 나오고 삽입곡들도 음반으로 발표가 되고 했어요.
0: 예.
1: 단체 활동에 확실한 밑거름이 됐고요. 영화 쪽에서도 1982년 배창호 감독의 꾸방동네 사람들을 시작으로
0: 아, 그래요?
1: 문효성 감독의 사랑 만들기
0: 이것도 봤죠.
1: 네. 송영문 감독의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 이렇게 잇따라 공개를 하면서
0: 예.
1: 참신한 소재와 배우는 물론 독특한 OST까지 관심을 모았어요.
0: 아, 이게 태맨이라는 데가 다 했네요. 영화까지 하고 영화 만들면서 OST 다 만들고.
1: 그렇죠.
0: 야 정말 종합 문화 예술 회사였군요.
1: 예, 그래서 태맨을 거쳐간 그런 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이제 문효성 감독의 사랑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0: 예.
1: 각본이 이규형 각본이었어요.
0: 이규형 감독 되기 전에
1: 예.
0: 각본으로 이름을 날렸죠.
1: 그렇죠.
0: 소설하고
1: 그 다음에 이제 소설하고 감독이 되는 거고요.
0: 철수와 미미였나요? 미미와 철수.
1: 예,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0: 청춘 스케치.
1: 예, 있었죠.
0: 맞아요.
1: 그리고 뭐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라 사랑 만들기라 오준영 작곡가가 또 참여를 해가지고
0: 네.
1: 여기에 참신한 또 가수들이

0: 많이 등용을 이 됐습니다.
1: 태맨이 그 철자가 태권도 할 때 태자하고 예. 맨이 아멘 할 때 맨이네요.
0: 예.
1: 어이.
0: 예, 그게 이제 태초에와 아멘에서 따가지고 아. 성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예, 그 이름입니다.
1: 알파와 오메가네요.
0: 그렇죠.
1: 오, 그런 심오한 뜻이. 예. 오. 그러니까 꾸러기들이란 팀은 태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용광로 같은 분위기가 바탕이 된 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오늘 어떤 것부터 준비하셨습니까?
0: 우선 오준영 씨의 사랑의 노래 준비했고요.
1: 예.
0: 문여성 감독의 영화 사랑 만들기의 주제가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규영 씨가 각본을 맡은 영화로 1983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음악을 오준영 씨가 맡고 이명훈, 최성수, 박영민, 황선영 씨 뭐 이런 젊은 가수들이 참여한 OST가 주목을 받았어요.
1: 예.
0: 특히 오준영 씨가 직접 부른 사랑의 노래는 노래도 노래지만 중간에 등장하는 길용우 씨와 이화 씨가 주고받는 대사가
1: 아.
0: 마치 별들의 고향의 신성일 씨의 뭐 대사처럼 기름기가 아주 쭉쭉 떨어지죠.
1: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0: <기름기가. 웃음>
1: 길용우 씨의 이 내레이션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죠.
0: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길용우 씨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예, 음반에 녹음된 좀 음성은
1: 예.
0: 좀 이펙트가 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1: 아, 효과 같은 거 들어가서.
0: 예, 그래서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음반의 크레딧을 보니까 기룡우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아예요.
1: 거긴 주연 배우였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사랑 만들기에 출연한 게 기룡우 씨, 뭐 선우재덕 씨, 이효정 씨도 나왔고.
0: 그렇습니다.
1: 이화 씨는 가수였죠?
0: CM송 전문 가수였어요. 아마 스튜디오에서 거의 있던 시간이 많아가지고,
1: 예, 예.
0: 참여를 참여를 해가지고 내레이션
1: 그 자리에 있다 눈에 띄어서 이런
0: 예,
1: 식으로.
0: 예.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싶. 싶어요. 기룡우 씨는 물론 주연 배우로서 그 감정선을 살려서 내레이션을 했고 상대 목소리를 이화 씨가 담당을 했습니다.
1: 자, 꾸러기들과 꾸러기 멤버들의 노래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뭡니까?
0: 박영민 씨의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 준비했고요.
1: 이 노래도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이슈가 많았죠.
0: 네. 네. 김진아 씨와 정승우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85년에 개봉해서 86년 영화 흥행순위 4위에 올랐던 작품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의 주제가고요. 여기에 정승우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태맨이란 기획사 그리고 아까 그 품바라는
1: 품바, 예.
0: 그 연극 그 마당극이죠.
1: 아.
0: 연관이 쭉 되는 거고요.
1: 예.
0: 19금 영화였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크게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OST 역시 영화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요.
1: 김진아 씨 참 매력적이었죠.
0: 네. 이 음반 나올 때 저도 다운타운가에서 DJ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근데 이 음반이 DJ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음반이었어요.
1: 왜요?
0: OST가. 가수는 계속 달라지는데
1: 네.
0: 노래도 달라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음반 한 장 올려놓고 나와서 뭐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1: 시간 벌기용.
0: 예, 시간 벌기용으로 컴필레이션으로 듣는 것 같이 노래도 다 좋은데 그렇게 그렇죠. 이어지게 나오니까요. 가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도 예. 이제 여성 내레이션이 이상하다 그치?
1: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김진아 씨예요?
0: 김진아 씨 아니고요.
1: 네.
0: 성우 정숙경 씨라고
1: 성우가
0: 예, 성우가 참여를 했어요.
1: 너를 보면 남은 참이와 이상하다 그치? 이러면서
0: 예.
1: 여자가 받고
0: 그렇죠. 음반의 연주는 산울림의 후기 음반에서 연주를 맡았던 김정택 씨의 운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1: 예.
0: 권진경, 신정숙, 윤설아, 김창원 꾸러기의 주축 멤버가 되는 뮤지션이 참여한 OST였어요.
1: 예,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준영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박영민의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0: 내가 좋아요.
1: 모닥불 앞에
2: 사랑해
1: 가슴 설레며
0: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0: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박영민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오준영의 노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두 곡 다 영화 OST 주제가로 쓰인 곡들이었고 오늘 옛노래 이야기에서는 꾸러기들이란 팀과 그 멤버들의 노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뭐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독특했지만
1: 네.
0: 그 당시에 서울에 살고 있지 않던 지방에 살고 있던 저 같은 경우는
1: 네.
0: 아, 서울에 정말 잠수교란 다리가 있었어? 몰랐거든요. 잠수교가 정말 다리야?
1: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창밖에 잠수함이 보인다.
0: 아 그렇게 약간 패러디입니까? 아니면 정말 실수로?
1: 잘 모르니까요. 잠수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0: 그러니까.
1: 잠수교란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요.
0: 잠수함이겠지. 오타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예. 잠수교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꾸러기들이란 팀은 이제 고정팀은 아니고 프로젝트성 팀이었잖아요.
1: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김창완 씨가 한 음반사에 문예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0: 아.
1: 그러다가 이제 임지훈 씨를 이런 기회로 알게 되고 임지훈 씨도 그 회사에 이제 김창완 씨 밑으로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0: 네.
1: 회사에서 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봐라 하는 지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랑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영화 음악을 통해 가지고 만난 네. 그런 음악인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꾸러기들이 된 거였었죠.
0: 아, 보면은 멤버들이 많은데
1: 네.
0: 다 그 자기만의 별칭을 붙였더라고요. 무슨 꾸러기 해가지고.
1: 그렇죠. 85년에 결성됐는데
0: 예.
1: 김창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꾸러기. 예.
0: 잘 어울려요.
1: 임지훈 씨는 익살꾸러기.
0: 역시 어울리고.
1: 최성수 씨는 장난꾸러기.
0: 좀 이미지가 아닌 거 점잖잖아요. 최성수 씨.
1: 우리가 모르는 또 부분이 있나 보죠. 신정수 씨는 욕심꾸러기. 권진경 씨는 심술꾸러기. 또 이호찬 씨는 말썽꾸러기. 이렇게 6명의 멤버가 이제 1기 멤버였었고요. 1집에 예. 참여한. 2집에는 권진경 씨와 이호찬 씨 대신 윤설아 씨와 현희 씨가 가입을 했습니다.
0: 여기도 이제 기수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그 당시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또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1: 그렇죠. 그 당시에 꾸러기들이 활동하던 시절은 아니고 한참 지난 다음 2000년대 넘어와서 꾸러기들의 라이브 앨범이 한 장 나왔어요.
0: 예.
1: 그 당시에 이제 라이브를 녹음을 해놨다가 음반을 발표를 하지 않고 녹음 테이프만 묵혀놨다가 그걸 그냥 손 많이 안 보고 내보낸 라이브 앨범이었었는데
0: 오.
1: 그 앨범을 들어보면
0: 예.
1: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저는요.
0: 예. 자 이번에는 각자 색깔이 뚜렷했던 두 여성 보컬이네요.
1: 네. 그 꾸러기들의 멤버들이죠. 권진경 씨의 강변연가하고 신정숙 씨의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강변연가는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OST에 담겼던 곡이에요. 권진경 씨는 이 노래가 히트를 하고 꾸러기들의 이후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1집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박영민 씨, 남궁옥분 씨, 김태정 씨, 양현경 씨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하기도 했었는데요.
0: 예.
1: 권진경 씨도 이제 꾸러기들 활동을 한 이후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 앨범 자체가 저작권 시기비가 붙으면서 가수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0: 그랬군요.
1: 음반 이후에는 다운타운과에서 잠시 활동하긴 했지만 이후 소식은 또 들리지 않고 있어요.
0: 예. 이어서 들어볼 신정숙의 노래는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1: 네. 신정숙 씨는 타임이나 약속 같은 그 라이브 카페에서 활동을 하다가 영화 역시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에 담긴 석양을 부르면서 정식 음반 데뷔를 한 가수예요.
0: 예.
1: 꾸러기들의 음반은 이듬해인 1985년에 발표가 됐죠. 꾸러기들 활동 이후에는 또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곡은 세 번째

0: 솔로 앨범에 담긴 곡이고 그 전에 신정국 씨는 김창완 씨, 네. 신중현 씨의 노래를 취입을 했었는데 그 실력에 비해서 히트곡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가수였어요.
1: 이분들이 픽업했다는 건 상당히 실력파라는 건데.
0: 그렇죠. 근데 이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이 노래의 히트로 좀 억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0: 이 노래는 사랑과 평화 출신으로 이후 작곡가, 편곡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김명곤 씨가 작곡한 노래예요.
1: 그렇군요. 자, 노래 두 곡 들어보시죠. 권진경의 강변연가 그리고 신정숙의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0: 네, 신정숙의 노래였습니다.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앞에 들을 신곡은 권진경의 강변연가. 네, 오늘 옛노래 이야기의 주제인 꾸러기들이란 팀에 속해 있던 멤버들의 노래였습니다. 그 시절 80년대의 감성이 잘 느껴지는 노래들이었는데 송명아 씨는 그 시절 한창 공부 열심히 하던 중이었나요?
1: 열공.
0: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1: 네. 네.
0: 자, 이번에 만나볼 꾸러기들 어떤 분들일까요?
1: 네. 이번에는 김창완 씨의 무슨 색을 좋아해도 준비했습니다.
0: 네.
1: 83년에 김창완 씨가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기타가 있는 수필이라는 타이틀의 앨범이었어요. 앨범 제목처럼 어쿠스틱 기타 반주로 이루어진 담백하고 감성적인 노래가 담겨 있는데요.
0: 네.
1: 이 무슨 색을 좋아해도 이 노래는 나중에 결성되는 꾸러기들의 앨범에 다시 담기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0: 예, 이어서 준비하신 곡은요?
1: 윤설아 씨의 벙어리 바이올린 준비했어요.
0: 아, 유명한 곡이죠.
1: 네, 윤설아 씨는 그 다락방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논두렁바두렁의 여자 멤버 윤설이 씨의 동생이죠.
0: 아, 자매군요.
1: 네. 윤설아 씨 역시 음반 데뷔는 영화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의 헤이 미스터 로봇을 수록하면서부터였어요. 꾸러기들 활동 이후에 윤설아 씨는 밤무대와 소극장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요.
0: 예.
1: 당시에는 아침이슬이나 기지총과 같은 노래를 즐겨 불러서 운동권 가수의 이미지가 강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곡이 담긴 솔로 앨범은 1991년 발표하면서 다시 대중가수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0: 벙어리 바이올린은 원곡이 따로 있죠?
1: 네. 원곡은 레너드 코언의 Dance Me to the End of Love를 번안한 곡이에요.
0: 예.
1: 노래 가사는 그 우리말 가사는 노래마을에서 민중가요로 또 민중가요 외에도 동요나 서정적인 노래 가사와 멜로디를 많이 만들었던 백창우 씨가 가사를 붙였고요.
0: 예.
1: 편곡은 앞서 신정숙 씨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김명곤 씨가 담당을 했어요. 번안곡 외에 그 창작곡들은 동물원의 유준열 씨나 논두렁밭두렁의 김은광 씨의 노래들로 채워져 있고요.
0: 예.
1: 편곡은 김명곤 씨 외에도 조동익 씨, 이정선 씨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김창완이 노래하는 무슨 색을 좋아해도 그리고 윤설아의 벙어리 바이올린.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꾸러기들이란 팀의 멤버들 음악으로 함께 들어보고 있고요. 김창완의 무슨 색을 좋아해도 그리고 윤설아의 벙어리 바이올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80년대 중반이면은 김창완 씨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1: 네.
0: 정말 아이디어나 뭐 기지가 번뜩이던 그런 시절이었겠네요.
1: 그렇죠. 산울림으로 락 사운드 그리고 이 꾸러기들로 포크 음악 그리고 동요까지 또 만들어내서 네. 발표를 했었잖아요.
0: 네.
1: 정말 많은 곡을 창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0: 예, 지금 또 그런 끼랄까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 또 연기에서도 또 번뜩이게 재주를 보이셨고.
1: 그렇죠. 그리고 2년 텀으로 계속해서 신곡을 발표하고 계세요.
0: 예, 꾸준히.
1: 예. 예.
0: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팀의 노래 준비하셨나요?
1: 네, 꾸러기들의 노래 준비했고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가수들이 모인 중창팀이고 제대로 된 음반을 발표하지 못했던 이 각자의 솔로들은 꾸러기들이 2집까지 낸 다음에
0: 예.
1: 이제 각자 솔로로 그 음반사에서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0: 꾸러기들이 하나의 발판이 된 거네요.
1: 그렇죠. 꾸러기들은 꾸러기들의 굴뚝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소극장에서 공연을 펼쳤고요.
0: 네.
1: 공연이 인기가 있어서 아예 100일 공연을 펼쳤어요.
0: 100일 연속.
1: 네. 하루도 쉬지 않고.
0: 대단하네요.
1: 그 라이브 앨범 들어보면 그런 멘트 나와요. 어제도 오셨더니 오늘 또 오셨네요. 내일 또 오실 거죠.
0: 열성 팬들.
1: 예. 아유,
0: 매일 오신 분도 계시겠죠. 100일 내내 오신 분도 계실까요?
1: 100일 내내 오신 분은 글쎄요. 직업이 음악회 관람인가요?
0: 관계자 아니면 좀 힘들 텐데.
1: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공연을 바탕으로 실력을 키워가지고 각자 네. 솔로 앨범도 발표하게 된 거였었겠죠.
0: 예. 자, 그러면은 꾸러기들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노래죠.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러면
1: 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꾸러기들의 노래였습니다. 뭐 동요 같아요, 그죠?
2: 그렇죠. 김창완 씨의 감수성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좀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뭐 공룡이 다니고 뭐 익룡이 날아다니고 예, 이런 참 가사를 생각해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범상치 않은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노랫말.
2: 그렇죠.
1: 네. 그리고 뭐 멜로디도 참 단순하고요.
2: 네.
1: 그런데 예. 참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많이 불려진 노래가 됐습니다. 꾸러기들의 존재를 또 알리게 됐고.
2: 그렇죠. 예. 노래 마지막에 그러면 이라고 하는 목소리 나오잖아요.
1: 맞아요.
2: 바로 임지훈 씨 목소리인데요.
1: 아, 임지훈 씨 역시 딱 이렇게 무게 잡는 역할.
2: 네. 예. 그래서 임지훈 씨의 또 대표곡이죠. 사랑의 썰물 준비했어요.
1: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
2: 네.
1: 그 멤버들 중에 오늘 언급은 했지만 말씀을 못 들어본 분이 많아서.
2: 네.
1: 그 최성수 씨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그 솔로로 독립해서는
2: 네.
1: 남남이라든가 동행이라든가 분위기 있는 발라드 곡으로 황태자로 불리셨잖아요.
2: 그렇죠.
1: 또 워낙에 잘생기셨고.
2: 꾸러기들 출신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는 네. 김창완 씨고요. 그리고는 이제 임지훈 씨하고 최성수 씨를 들을 수가 있죠.
1: 예.
2: 서로 좀 음악 스타일은 다른데.
1: 다르죠.
2: 예. 팬층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소녀 팬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고.
1: 중년 여성들도 많이 좋아하셨죠.
2: 당시에는 소녀 팬들이 좋아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예.
2: 임지훈 씨는 좀 굉장히 슬픈 음악들을 많이 불렀었죠.
1: 아, 듣고 있으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2: 예, 예. 그냥 뭔가 그 가사 들어보면 그렇게 슬픈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눈물샘 자극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1: 맞아요.
2: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참 그 형님 노래에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 그 임지훈 씨의 노래를 그 들으면서 만들어진 사연들.
2: 그렇죠.
1: 예.
2: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1: 네.
2: 그 노래와 얽힌 사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1: 그렇네요.
2: 예. 예. 그럴 만한 노래였었죠.
1: 사랑의 썰물은 정말 아우 대단한 곡이었죠.
2: 예. 1987년에 발표한 솔로 1집 수록곡이고요. 이 앨범에는 기다리면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댈 잊었나? 내 네. 그리운 나라,
1: 아,
2: 내 사랑.
1: 많아요.
2: 뭐 하루 종일 동네에 비가 내리면 회상 그리고 뭐 영화의 이야기. 앨범 전곡이 히트했다고 할 정도로.
1: 명반. 예, 이야, 그랬네요.
2: 임지훈 씨의 대표적인 앨범이 됐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꾸러기들 출신의 임지훈의 노래 사랑의 썰물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척추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척추가 앞으로, 뒤로, 또 옆으로도 휠 수 있어서 척추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으로 불립니다. 노화가 원인일까요? 자세 문제로 인한 불균형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반응이 아닌 서서히 진행되면서 변형될 수 있는 척추 전만증과 후만증, 또 성인의 척추 측만증까지 왜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피부 고민, 특히 여드름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치료제는 다양할까요?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싸이의 아버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균형의 문제로 인한 변화일까요? 척추가 휘면서 척추 후만증과 전만증, 그리고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가 앞으로, 뒤로, 또 옆으로 휜다는 의미일까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노인들에게 많은 증상으로 척추가 앞으로나 뒤로 또 옆으로 휘는 경우가 있죠. 척추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이 그런 건가요?
1: 예, 그 사람 허리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둥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뒤로 쓰러질 수도 있고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쓰러지면은 전만증, 뒤로 이제 굽는 거, 그러면 이제 후만증, 옆으로 기둥이 쓰러지면서 휘면은 측만증,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에 따라가지고 그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0: 그 중에서 척추 측만증은 청소년들을 떠올리는데요. 성인의 측만증은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될까요?
1: 예, 그 청소년기 측만증은 그 말 그대로 사춘기 급성장할 때 원인 미상으로 갑자기 허리가 휘고 한 인구에서 한 3에서 5% 정도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성인의 측만증, 그러니까 한 50세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성인의 측만증은 그 허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곧게 서 있어야 될 허리가 그 우리 노인분들 허리 구부정해지듯이 그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근력이 약해지면서 그 이제 조금씩 무너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에 그 원인 미상으로 생기는 측만증과 성인이 되어서 허리가 이제 잡아주질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그 성인 측만증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0: 네. 허리가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1: 그, 결국은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가지고, 그 우리 그 피사의 사탑 조금씩 보면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관광지에 있는 거. 그 사실 사람 허리가 이렇게 S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것도 균형이 이제 쭉 깨지면은 이게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듯이 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보면 허리가 조금 이렇게 눌리면서 구부러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무너지는 거죠.
0: 그런데 청소년들의 척추 측만증은 모두가 수술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성인의 측만증도 그런가요? 수술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예, 그 청소년들 측만증은 그 대부분 이렇게 휘다 말고 그게 한 50도 이상 돼야지 이제 수술까지 연결되고 50도 이상 되는 경우는 한 만 명 중에 한 명 아주 그렇게 그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은 그 수술이 그렇게 많지가 대상이 되지가 않는데요. 그 성인의 측만증은 오히려 이제 많을 수도 있는 게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허리 근력은 약해지고 점점 이제 무너지는 일이 많고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수술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이제 수술로 넘어갈 수 있는 후보군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성인 척추 측만증의 특징이랄까요? 겉으로 볼 때 청소년기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까요?
1: 예, 그 성인 측만증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요추, 그 골반 위 부위가 많이 휩니다. 골반 부위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빌딩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아래층서부터 무너지듯이 그 성인 측만증도 허리 척추가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골반 위에 그 아래 요추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일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는 저 가슴 부위, 흉추에서도 휘기도 하고 뭐 S자형으로 휘기도 하고 이제 그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성인 측만증은 C자로 아래 요추에서 대부분 이제 휘어지는

0: 현상이 발생합니다.
1: 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 당사자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건가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0: 예, 그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예. 그 측만증이 60세 이상에서는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어. 조금씩 다 있으세요. 네. 10도 이상이.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서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 있고 또 그게 중력에 의해서 조금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1: 네.
0: 그게 이제 뭐 다 그게 반드시 통증으로 연결되고 그러진 않고 또 그냥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1: 그러시군요. 그런가 하면 척추 전만증과 후만증은 어떻습니까? 역시 노화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나요? 또 전만증은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0: 예, 그 전만증과 후만증은 그것도 역시 이제 노화가 원인인데요.
1: 네.
0: 그 전만증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배가 나오듯이 내밀는 게 휘는 거, 이제 후만은 이제 우리 등이 구부정하게 그 우리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듯이 이제 휘는 게 이제 후만증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이 노화가 원인이고요. 근데 이제 전만증 중에도 보면 이제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허리를 이렇게 딱 곳곳이 세워야 되는데 이게 뒤로 젖히면은 약간 좀 그러니까 배를 내밀고 뒤로 젖히면 허리를 지탱하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인데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쁜 자세임에도 그런 게 더 편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쳐가지고 이제 그 자세를 잡는 그런 이제 전만증도 꽤 있습니다.
1: 네. 척추 전만증은 이제 앞으로 배가 나오는 것 같고 후만증은 좀 굽정한 자세라고 하셨는데 이름에서도 좀 짐작이 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설명이 될까요?
0: 예, 그 전만증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앞쪽으로 이제 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임산부들 그 배 그 이제 만삭 정도 된 무거우면 이렇게 허리 뒤에다가 뒷짐 하듯이 이렇게 이제 손으로 받치고 걸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모양으로 앞으로 이제 배가 이제 나오는 거 앞전자 전이 이제 앞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 후만은 이제 등이 구부정하게 이제 그 우리 그 꼬부랑 할머니라고 표현할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등이 뒤로 이렇게 굽는 거를 이제 후만 뒤쪽으로 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그럼 전만증과 후만증으로 되는 건 생활 습관으로 볼 때 반대적인 경우가 많은가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휘는 모습의 방향에 이제 반대거든요. 이제 앞쪽으로 휘냐, 이제 뒤쪽으로 굽냐의 차인데. 그 생활 습관으로의 이제 반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만증은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 등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이제 전만증은 이제 그거를 뒤쪽으로 제쳐가지고 이제 중심을 잡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허리 기둥이 쓰러지는 거를 어느 방향으로 해서 이게 이제 중심을 잡느냐 하는 이제 생활 습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몸의 척추는 정면에서 볼 때는 일자고요. 옆에서 볼 때는 S자로 굴곡이 만들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휘어 있는 모양에 따라서 척추 전만증, 이제 후만증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0: 그 발 형태학적으로 보면은 후만증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후만증이 많은 거는 사람이 이제 앉아 있을 때 보면 등이 이렇게 뒤로 굽게 앉잖아요. 보통 구부정하게 이제 그 자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이제 후만증으로 이제 많이 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간혹 이제 전만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특이하게 이제 그 환자분이 허리를 뒷짐지듯이 이제 그 골반에다 받치듯이 이렇게 배를 내미는 자세를 취하는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건데 이제 휘는 방향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만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일상에서 힘든 정도로 보면

0: 어느 쪽이 더 불편할까요?
1: 그 아무래도 뭐 일 보시는 쪽으로 할 때는 전만증 쪽이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걸을 때도 보면은 되게 힘들게 걸으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허리를 배를 내밀고 허리를 뒤로 걸으시니까 되게 이제 불편해 보이시고 근데 그 앞으로 꼬부라져 계셔도 허리가 이제 좀 아프긴 아파도 또 일을 할 때는 뭐 또 다 잘 하시거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생활상의 불편은 하면 이제 덜 이제 후만증이 덜 하고요.
0: 그렇군요. 등이 구부정한 자세, 흔히 말하는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로 여성 노인에게 많은가요?
1: 예, 그 여성 노인이 이제 절대적으로 더 많으신데 우리 동요나 이런 데도 봐도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지 꼬부랑 할아버지는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허리 근력 근육의 문제 차이거든요. 그 남자분들은 근육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이제 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허리가 이제 구부러지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그 여성 노인분들은 허리 근력이 우선 약해지고요. 그 갱년기 그 폐경 되면서부터 근력이 이제 확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골다공증이 또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척추가 압박골절로 조금씩 무너지면서도 이제 후만증이 생기고 그런 이제 두 가지의 그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골다공증, 근력이 떨어지는 원인 그런 문제 때문에 여성 노인에게서 이제 꼬부랑 그 할머니 말 나오는 것처럼 후만증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0: 또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질환이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후만증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1: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탈출증도 어떻게 보면 그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 후만증도 결국은 이제 척추의 퇴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치료되지 않으면 이제 후만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같이 복합되어 있고, 이제 물론 이제 협착증이 많이 아프고 하면 이제 후만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골다공증의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예, 그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한 50세 전후로 그 폐경이 되면서 골다공증이 이제 급격히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척추뼈가 이제 주저앉습니다. 유지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뼈 자체가 앞쪽으로 무너지면서 후만 변형이 이제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0: 그러면 후만증이 심할수록 뭐 지팡이라든지 의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걸까요?
1: 예, 그 후만증이 있으면 몸이 이제 무게중심이 자꾸 앞으로 쏠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더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뭔가 이제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둥으로 따져도 기둥이 앞으로 계속 쓰러지면 뭐 하나 받쳐주면 얘가 좀 덜 쓰러질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사람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구부정하게 쓰러지니까 거기 지팡이로 받쳐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0: 그러니까 허리가 앞으로 휘는 전만증은 또 배를 내밀고 걷는 듯한 모양을 떠올리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허리 아래로 손이 잘 들어가면 전만증의 위험이 있다는 말도 하던데 자가 진단의 방법일 수 있을까요?
1: 예, 그 보통 후만증이 되면 등이 뒤로 나오니까 누웠을 때도 보시면은 그 손이 원래 젊었을 때는 그 누우면 그 아래 요추허리가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밑으로 손이 하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 그 구름다리가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손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전만증이 되면은 뒤를 이렇게 뒤로 허리를 꺾다 보니까 그 구름다리 같이 생긴 모양이 이제 더 생기게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좀 손이 잘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누워있을 때나 아니면 벽에 허리 댔을 때, 이렇게 손이 쑥쑥 들어가시면 이제 전만 이제 위험도 이제 좀 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0: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척추 변형이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들에 있어서 일상의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예, 그 결국은 척추 변형이 오는 그 퇴행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네. 그 허리 근력이 약해져 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젊었을 때는 이게 허리 근력이 튼튼하니까 허리를 딱 잡아져 가지고 허리가 곳곳한데 이제 한 50, 60세 들어가면서 허리 근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니까 네. 그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허리 근력 운동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또 낙상 위험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세요.
1: 예, 그 낙상이라는 게 우리 그 후만 변형 원인 중에 좀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데요. 네. 낙상이 되면은 이제 뼈가 부러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고관절 부러지기도 하고 발목 부러지기도 하고 손목 부러지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기부스에서 붙으면 다행이신데 네. 척추뼈는 이제 골절이 한번 오면은 이게 뼈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후만 변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한번 구부러진 자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낙상에 의해 가지고 척추뼈가 주저앉는다는 모습이
0: 네.
1: 우리 가끔가다 이제 콜라 깡통 같은 거 음료수 캔 이렇게 발로 쿡 밟으면 이렇게 쿡 주저앉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척추뼈도 그게 훅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다시 안 펴지거든요. 펴지기가 힘드니까. 그럼 이제 그 자세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낙상을 많이 조심해야 되고, 낙상도 결국 이제 근력이 약하고, 이제 운동신경이 떨어지면서 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운동신경을 계속 발달시키려면 계속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입니다.
0: 네. 통증이 생기거나 하면 약물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1: 예, 그 통증이 생기면 이제 급성기에는 뭐 좀 안 아파야 되니까 그 약물 치료로 이제 진통 소염제 같은 거 복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뭐 계속 또 오래 드실 수는 없고 이제 그 통 급성기에 정도 이제 드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 뭐 허리 근력 강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0: 네. 허리 근력 강화 운동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운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그 운동 중에서는 그 플랭크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팔꿈치하고 그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그 근력 강화 운동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도 이제 하셔도 좋은데 잘못하면 이제 너무 막 배까지 과도하게 구부리다 보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 플랭크 운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세는 이제 그냥 바닥에 배를 깔고 이제 누우신 상태에서 팔꿈치로 이제 상체를 지탱하고 하체는 그 발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발가락으로 이제 끝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몸 그러니까 배하고 이 그 다리 부분을 골반을 이제 하는 그 공중을 이렇게 딱 띄운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플랭크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전만증과 후만증, 또 성인의 척추 측만증까지 척추 변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청소년기에도 그렇고 성인들도 여드름이 고민인 분들이 많던데요. 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1: 네, 여드름은 주로 얼굴에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근데 얼굴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목이나 가슴, 또 등드름이라고 표현하는데 등에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면포가 생겼다가 구진으로 골맞다가 물집이 생기고 막 딱딱한 결절이 발생하는 그런 염증으로 발생하는 피부 진화입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서 흔하고요.
0: 그렇죠.
1: 또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뭐 몇 개월, 몇 년 안에 없어집니다. 예전에 있었더라, 그리고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흉터입니다. 흉터. 이게 치료가 필요한 여드름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그 필요한 상태의 여드름을 그냥 냅두거나 또는 손으로 막 건드렸을 때는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용적인 문제가 되고요. 또 뭐 그 여드름이 진행되는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0: 그렇죠.
1: 생명을 위협하는 때 사람은 항상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봤는데 막 이렇게 염증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 자체로 스트레스여서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질환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게 그냥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심한 여드름 때문에 우울증, 불안,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이게 삶의 질을 정말 많이 좌우하고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증상들은 나중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드름을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0: 네, 이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아, 네, 여드름은요, 이, 뭐, 스트레스 받아도 사실 올라오고, 약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뭐, 음식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부모님들 피부를 물려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아마 이제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 호르몬을 좀 보면 안드로겐이라는 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면은요, 이 피부에 있는 피지샘을 확장합니다.
0: 네. 네,
1: 피지라는 기름 성분이 나오는 샘을 확장하게 되면 피지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 안드로겐 호르몬이 한참 활성화되는 때인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다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임신이나 뭐 피임약 복용 등과 관련한 호르몬 변화도 여드름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그 여드름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낭 내에 상주하는 균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균이 있는데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균인데 이 균이 지방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이 효소가 피지의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유리지방산을 형성하면 이 유리지방산이잖아요. 뒤에 이 선 성분이 모낭을 막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즉 여드름균에 대한 이 면역학적 반응이 이제 여드름의 염증 반응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균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 균에 대응하는 항생제 치료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유전 양식을 가지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가족력이 환경적인 요인과 같이 결합돼서 여드름을 좀 발생시킨다라는 것까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서 생기는 게 여드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히 정리하면 호르몬, 각질, 그리고 여드름, 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기도 합니다.
0: 네. 그런데 여드름도 다 같은 여드름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구분이 되나요?
1: 예, 진단을 받으면 침상성 여드름 또는 주사성 여드름으로 이렇게 진단명이 나오는데요.
0: 네.
1: 침상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듣기에는 뭐 심리적인 거라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심상성 여드름이 흔하다는 뜻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일반적인 여드름을 이게 예전부터 용어를 심상성 여드름이라는 말을 썼고요.
0: 네.
1: 반면에 이제 주사성 여드름, 이 주사는 이제 우리가 맞는 주사가 아니고요. 붉어진다라는 뜻의 주사인데요.
0: 네.
1: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세가 지속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것이 올라오고 농포가 생깁니다. 근데 붉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변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니까 혈관이 확장되면 붉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서 뽀르지 형태의 이렇게 발진이 나타나는 걸 주사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잘 짜지지도 않고 시도에도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증상만 좀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붉어지면서 좀 단단하면서 뿌르지가 큰 여드름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여드름.
0: 아.
1: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가라앉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건가요?
1: 네. 가만히 냅둬도 사실은 없어지긴 합니다.
0: 네.
1: 스트레스는 좀 받지만 사실 그쯤에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여드름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서로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너무 극심하게 관리해야 되고 신경 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새로운 여드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약을 좀 적절하게 쓰는 게 좋고요. 사실 의학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평생 얼굴에 남는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얼굴에 평생 가는 흉터가 생긴다라는 거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차피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가는 흉터는 지장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들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치료, 많은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적절한 걸 시행하시면 좋겠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약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약은 먹는 약도 있고요. 외용제라고 해서 국소도포제, 피부에 바르는 것도 있습니다.
0: 네.
1: 항생제도 쓰고요. 피지 조절약으로 알려진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의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있고 두 번째는 스킨케어의 개념인데요.
0: 네.
1: 막힌 모공을 좀 열어주고 모공 주변에 쌓여있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개념의 치료법들입니다.
0: 네.
1: 그래서 각질을 제거하거나 피부 스케일링을 받거나 여드름을 압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0: 네.
1: 물론 이건 병원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시술적인 방법인데요. 이건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될 때 이제 레이저 치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0: 네.
1: 이거는 난치성이나 재발을 자주 하는 경우에 고려해 볼 만한 치료고요.
0: 네.
1: 좀 시간도 들어가는 거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는 그런 치료 법이어서 난치성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써보시고 이제 세 번째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0: 네. 치료를 해도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죠?
1: 아, 예.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간의 치료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0: 네.
1: 좀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어떤 치료 방법을 쓰든지 여드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먼저 아마 제일 먼저 시도하시는 것이 이제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일 거예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입소문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인플루언서들이 막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갑자기 품절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0: 네.
1: 이건 한 가지는 아니고 좀 다양합니다. 성분으로 따져 보면 가수 가사나 벤조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살리실산. 요 두 개는 이제 각질을 좀 녹여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 네. 이부프로핀 피코놀이라는 성분에 이소프로핀 메틸페놀이 합쳐져 있는 성분.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게 있고요. 아젤라이 게시드라 해서 아젤라산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네. 모두 항균, 여드름균을 제어하고 항염증, 아까 염증 반응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염증 작용을 염증을 가라앉히고 각질 용해, 그러니까 위에 두껍게 덮여 있는 각질을 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런 제품들이 제품도 굉장히 많고 나오는 회사도 많고 그다음에 크림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고 네. 액상 제제도 있고 겔 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니즈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거 어떤 게 그럼 나한테 맞는지 이런 이제 상태를 보고서 그걸 보면은 이제 붉은 뽀류즈에 쓰는 거 아니면 작은 여드름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좀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바르면 낫느냐 아까 제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오래 여드름이 계속 금방 낫는 게 아니라 그다음 이것들이 하나가 한꺼번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꾸준히 써야 합니다. 단시간에 여드름이 완치되는 치료제 넣고 저녁에 딱 발랐는데 아침에 싹 가라앉았어요. 이거는 이거는 과대광고입니다. 라고. 네. 예. 네. 그런 영상들도 막 있더라고요. 네. 절대 믿지 마시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확 가라앉는다는 건 약리작용이 엄청 세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센 약을 함부로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내인적인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호르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피부의 상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꾸준히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좀 여드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피부 관리와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꾸준히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드름 치료제를 바를 때 조심할 점은 없을까요?
1: 예. 이 약들이 약간의 피부 자극들이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각질을 녹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제가 에시드, 산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예, 이게 각질을 녹여준다라는 게, 여드름 때문에 과곽질화가 일어난 부위는 괜찮지만, 네. 다른 부위에 닿았을 때는 굉장히 따가울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

0: 이번에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여드름에 먼저 테스트를 해봐라. 네. 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괜찮으면 점점 넓히시고, 그리고 넓힐 때도 스팟 개념이죠. 그 부위만 콕콕 바르시고, 이렇게 펴바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랐는데 붉은 반점이 올라오거나 건조하거나 따갑거나 막 가렵거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1: 네.
0: 당연히 쓰시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게 먼저고요. 깨끗이 세안을 하신 다음에 보통의 이 바르는 외용제들을 하루 두 번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아침, 저녁 얇게 펴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질 제거니까 다른 부위의 피부 보습은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서서히 양을 늘리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약을 바르면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되고, 자극감이 느껴지시면 중지하거나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1: 네.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0: 아, 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여드름 치료제가 또 있습니다.
1: 네.
0: 일단 먹는 약은 전부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항생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드름 균을 제어하는 클린다마이실, 에리스로마이신을 쓰는데요. 이것도 이 경구 항균요법도 짧게 쓰지 않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목 감기, 목에 염증, 뭐 감염증이 생겼다 이랬을 때는 5일에서 7일 정도 쓰면 되는데 이게 피부에 관련해서는 기본 2주 이상, 4주, 6주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8주 또는 뭐 16주까지 치료를 지속했는데도 증상이 개선이 없을 때에는 항생제나 항생기 내성 발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실 여드름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내성에 대해서도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처방이 필요한 외용제도 있습니다. 바르는 약인데 이제 처방이 필요한 약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의약품보다는 자극감이나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으로 묶어놓은 건데요. 여기 성분으로는 피지 조절제인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성분들이 있고요. 요 성분들이 각질 제거, 피지 배출 작용을 도와줍니다.
1: 네.
0: 요것들은 절대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한 상태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게 그렇게 금지되어 있는 약입니다.
1: 네. 새로운 신약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뭔가요?
0: 아, 성분명으로 클라스코테론이라는 약이 최근에 국내 허가를 취득했는데요. 약 40년 만에 새롭게 개발된 작용 기전의 여드름 치료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게 새로운 약이 나오면 사실 의사 약사들은 다 흥분합니다.
1: 네.
0: 와, 그동안 못 썼던 약이 나왔어.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허가를 받아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약인데 이게 작용 기전이 좀 다릅니다. 작용 기전이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인데 호르몬을 이제 억제하는 건데 이게 피지선의 수용체에 작용을 합니다. 작용 부위가 피부인 거죠. 그래서 여드름의 주 원인이 되는 피지생선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이 작용으로 감소시키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체내 흡수는 좀 제한되어 있어서 전신적인 안드로겐 부작용이 거의 없고 피지선에만 작용해서 이게 남녀 모두 좀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진 약입니다. 일단 허가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그리고 성인 여드름 환자에게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났는데요. 아마 좀 신약이기 때문에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에게 먼저 뭔가 다른 약제로 조절되지 않았던 성인 환자들에게 먼저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임상실험상에서는 1,400명 이상의 환자 대상 3상 임상에서 12주간 하루 위에 도포했더니 이제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12월 장기 연구에서 더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다들 아 새로운 이제 치료제 옵션이 생겼구나.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시술밖에 안 된다고 하시던 분에게 쓸 수 있는 약이 하나 더 생겼구나라고 약간 기대하고 있는 약입니다.
1: 네. 여드름 치료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화장품은 어떨까요? 기능성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0: 아, 네.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은요. 예. 이제 각질이나 피지 등을 씻어내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1: 네.
0: 바르는 제품은 아니고 씻어내는 즉 인체 세정용 제품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을 분류할 때 세정용으로 여드름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고 네.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 네.
0: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살리시스탄 방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베타 하이드로옥시 애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애시드여서 뭔가 산이니까 좀 자극성 때문에 이렇게 좀 특별히 시험을 해라. 시험을 하고 안정성을 확인해라. 라고 묶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이건 근데 많이 쓰던 화장품에서 사실 많이 사용하던 성분입니다. 각질 세포의 이제 결합을 풀어주고 각질을 탈락시키는 효과 때문에 사용하던 성분이고 또 항염증 효과 그리고 홍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역시 산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네.
0: 예민한 피부 또는 과량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따갑고 화끈거리면서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용하다가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사용을 중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여드름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혁오의 러브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무리를 지어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가 하면 때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 폭주족들의 문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데요. 이같이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를 가리켜 떼라고 합니다. 이것은 떼를 지어 다니다 또는 떼로 몰려다니다 같이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소떼나 양떼처럼 다른 말 뒤에 붙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떼라는 말을 약간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 떼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 지점에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 있었다. 한 떼거리의 사람들이 큰 길을 향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간혹 떼거리와 비슷한 형태인 떼거지와 혼동해서 떼거지로 몰려온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떼거지란 말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떼거지는 떼와 거지가 합해져 나온 말로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라는 뜻도 있고 천재지변 따위로 졸지에 헐벗게 된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그 도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떼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최근 OTT로 공개된 중국 드라마 추곡 옥을 찾아서가 화제입니다. 낯선 배우들 또 40부작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이지만 꾸준히 순위 안에 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 것도 이유라고 하는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 단자 네습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중국 드라마 중경걸 감독의 추곡 목을 찾아서 감상하겠습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드라마 유성화원 주제곡 유진경의 정비득이 보내드립니다.

0: 是我的夫婿，我樊成玉名正言顺的来。
1: 我杀猪养你啊。
2: 生日快乐。
1: 恭喜。
3: 你当初的救命之恩我还没有回报你。
0: 你不知是好事赶紧就搬到家里，我还是个大男人。
3: 无论你说什么我都会答应你的，我想陪着你。
4: 오늘은고전적인로맨스에현대적인감각을더한중국드라마중경걸감독의추곡옥을찾아서이야기나눠봅니다신의11의이다혜기자영화전문기자김현수씨나오셨어요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네40부작이라는긴시리즈인데저는이제한3편보고저희딸이다봐서제가와이거어떻게40편다봤냐했더니한번빠져들면볼수밖에없다고 네, 네엄청화제가되고있더라고요
5: 이추곡옥을찾아서라는드라마가중국드라마전혀안보시는분들이엄청나게보면서지금화제가됐거든요
4: 그러니까요
5: 그러니까원래중국드라마보시는분들사이에서는뭐
4: 당연히봐야되는드라마인데
5: 네, 뭐그렇기도하고뭐 네화제가되는작품이라는느낌정도였다고하면중국드라마아무것도본적없다라는분들이이작품으로입문하시는걸너무너무많이보는거예요 네. 그래서참신기하다그리고또한가지는이제너무이작품이인기가있으니까넷플릭스순위에서한2위까지막올라가고그랬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이제 이게말이되냐이거조작이다 중국드라마를누가한국에서이렇게본단말이냐 네. 라고이제생각하시는분들도계시는것같은데실제로많이봅니다
4: 오랫동안머물러있어요
5: 네, 네, 오랫동안있었어요 네. 그래서저도이작품을저는원래이중국그역사소설같은걸진짜엄청나게보거든요그래서저는이걸워낙많이보기때문에그리고이고장극이라고하는 네. 이역사드라마같은것들도원래그소설을바탕으로해서만드는경우가진짜진짜많아서저는이제이런작품들을많이봐왔는데사실이얘기를할데가없는거예요아무도안보거든요근데갑자기사람들이전혀그런얘기안하던사람들이뭐옥을찾아서봤어그러는거예요그래서이게뭐지라고생각하고봤더니 네. 진짜많은분들이좀관심을가지고계시고 네. 또특히이장르역같은이주인공연기한 배우들은요즘에이젊은관객들시청자들사이에서굉장히화제를모으고있어서
4: 인기엄청많더라고요
5: 얘기를 、네、 한번해봐야되겠다라고생각을했습니다
6: 저는이마지막잘아는중국스타라고는판빙빙정도였는데그이후에는사실거의 、네、 업데이트가안되다보니까
4: 그렇죠 、네、
6: 한동안사실중국드라마에대한관심도가좀많이없었던그렇죠것같긴해요그러니까2010년대까지만해도그래도나름챙겨본드라마들이좀있었다고는하는데최근들어서는거의본적이없었음에도이옥을찾아서의정보를찾아보니까사실중국내에서도엄청난히트를쳤다고하고이영화이드라마에등장하는인물들이굉장히많잖아요
4: 그렇죠그러니까
6: 주연이라고할만한
4: 너무기니까
6: 한너무10명이넘는것같거든요
4: 팀이있죠팀 、네、
6: 각팀마다 、네、 서사도각자따로따로 、네、 있다보니까한커플당 、네、 한10부작씩하는

0: 저는 이 연예인, 우리 한국에서의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외모가 뭐 뛰어나거나 재능이 있어서 소속사에서 발굴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전형학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 초엘리트 코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냥 한국어로 치면은 무슨 그 최고학벌의 대학교의 네. 일직선상에 있는 그런 연기학원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거기 출신인 배우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도 그 가장 좋은 역할들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며 커리어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말 중국 내에서의 인지도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 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작품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공 두 명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중국의 역사소설 같은 것들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웹소설 특히나 이제 여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웹소설 같은 경우는 이런 판타지적인 성격이 있는 이게 서양 판타지든 동 판타지든 판타지적인 성격이 있는 작품들의 경우는 보통 200화에서 300화 정도 분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성 판타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협 같은 경우는 이제 700화, 800화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추곡 옥을 찾아서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추곡 소설 뭐 이런 작품을 포함해서 이 언정 소설이라고 하는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로맨스 이야기들의 경우는 보통 단편이라고 하는 게 한 600화 정도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700편에서 800편, 1000편 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초장편인 거죠. 단행본 분량으로 하면은 한 10권에서 20권 사이로 보통은 책이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그 분량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200편, 300편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인공들만 관심을 가져요. 독자들이.
1: 그렇죠.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네. 주인공 안 나오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가끔씩 나와서 웃기는 역할, 가끔씩 나와서 가슴 아픈 역할 이렇게만 이제 그 배역이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국 소설들의 굉장히 좀 큰 특징이 대가족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부터 여러 명이야.
1: 네.
0: 그래서 뭐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 우리 집 뭐 막내 삼촌 댁까지 다 한 집에 살아.
1: 네.
0: 근데 뭐 시집 간 고모도 세 명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가 시작을 하니까 인물이 집에서부터 일단 굉장히 많고
1: 다 풀어내려면 뭐 길어질 수밖에
0: 맞습니다.
1: 없겠네요.
0: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 전개들도 굉장히 많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은 주인공들도 매력적이긴 한데 다른 인물들이 더 관심이 간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다른 인물들의 로맨스가 궁금해지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가지가 여러 가지 뻗쳐나가면서 이야기의 규모를 키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40부작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야기가 보통 두 파트로 나뉩니다.
1: 네.
0: 초반은 사부작 사부작 시골 파트가 있고요. 후반부는 황궁 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후반부가 전쟁 파트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곳은 농촌인 경우가 네. 일반적인데요.
1: 이제 스케일을 키워나가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인공은 뭐 많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초반에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먹고 살면서 동생을 돌봐야 한다라는 게 요 초반의 생존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무협지에도 항상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기연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신기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눈밭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1: 네.
0: 그냥 구해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장군이야. 이런 설정처럼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능력 같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제 뭐 경성으로 가서 뭐 황제와 관련된 무슨 일을 엮인다. 혹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영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키운 이야기가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1: 네. 그러니까 주변에 오래전부터 중국 드라마에 푹 빠진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긴 거 더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니까 중국 드라마 한 번 빠지면 그 스케일과 이야기의 깊음 때문에 다른 드라마는 시시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0: 네. 주인공 두 명 사랑 이야기만 계속하는 걸 뭐하러 볼 사람이야.
1: 그거 보면 딴 거 못 본다고 뭔가 이제 그런 매력에 다들 슬슬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0: 생각이 드는데 사극인 것 같지만 로맨스 드라마의 요소부터 참 많은 볼거리가 있는 드라마인 거죠.
1: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점이 그러니까 중국 드라마 지금 그 중국 드라마의 어떤 중요한 이 장르의 어떤 경향 같은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꼭 그 로맨스 드라마를 이제 표방한다고 해서 이 남녀의 어떤 로맨스에만 집중하는 건 또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어떤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성장 서사 예를 들면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신데렐라 스토리 혹은 뭐 캔디 같은 캐릭터의 어떤 성장 서사 이런 거에 주목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궁중 암투도 등장을 하고 나중에 후반부에는 거의 전쟁 드라마 네. 같은 액션도 등장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40부작이라는 물론 이 스케일 자체가 워낙 크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는 하지만 한 드라마에서 이렇게 많은 장르적 요소를 다 담아내는 게 어떤 경향인가 네. 그런 것도 약간 좀 궁금해하면서 보긴 했어요. 이게 요즘 중국 드라마의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봤었던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뭐 20세기 중국 드라마 하면은 대표적으로 김용 소설의 연작 소설의 그렇죠, 드라마들 그렇죠. 있잖아요. 뭐 사조영웅전서부터 해서 위천도령기 같은 게 그냥 대표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냥 중국 무협 드라마의 어떤 효시 뭐 이런 거였고 그 이후에 뭐 드라마 인기 있었던 거라고 하면은 뭐 그 웅정왕제의 연인 같은 네, 뭐 궁중 암투를 다룬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드라마였는데 그러면 그런 드라마들은 무협이면 무협, 뭐 궁중 암투면 궁중 암투, 뭐 현대극 현대 로맨스면 현대 로맨스 이런 것들이 장르가 세분화되어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렇게 다 대통합이 되어버렸는가 그게 좀 궁금해하면서 보긴 했어요.
2: 네, 사실은 원래 나뉘어 있기는 하거든요.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정의 이야기를 하는 그 뭐 예를 들면 택투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이거는 그 대가족이 있는 귀족 집안에서 집안 내 암투를 다루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뭐 그런 택투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궁중 암투를 또 다루는 작품들이 있고 다 이제 전쟁의 중심인 이야기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추곡 같은 경우는 약간 농가물 특징이거든요. 네. 농가물이라고 아예 불러요. 그러니까 농가가 이야기의 무대가 됩니다. 초반에는 먹고 사는 이야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집은 지금 뭐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척 어른들은 이 집을 돌봐주지 않고 좀 동생들은 굶어 죽어가기 직전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그 천월물이라고 부르는데요. 현대를 살던 주인공이 죽은 어떻게 사고로 죽은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고대 중국의 여자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소설 속 인물에 빙의하거나 고대 중국의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현대인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단추 모양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때는 없었던 농작물 같은 것을 발견한다든가 이런 전개로 가는 게 굉장히 많고 이 농가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연을 통해서 이제 중앙 정계에 있는 인물들과 연결되고 그래서 이 집이 점점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서 점점 큰 도시로 가서 그 수도까지 가는 이런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작 소설들에서는 다 이런 천월물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현대 여성이 죽어서 과거로 갔다. 그래서 이제 뭐 굶어 죽었거나 사고로 죽었거나 이런 그 어린 여자 아이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중국 정부에서 드라마에서 이런 천월물을 금지시킵니다.
1: 이유가 뭐죠?
2: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런 설정이 너무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 웹소설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환생 트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시작하면은 트럭에 치여서 정신 차렸더니 예, 뭐 웹소설로 들어갔다. 뭐 과거로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차에 치이거든요.
1: 그쵸.
2: 그래서 아예 그걸 환생 트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현대에서 뭐 과로사 했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드라마들이 너무 인기를 끌고 그런 이야기가 다 1화에서 죽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과거로 가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3: 아.
2: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을 잃은 거죠.
0: 네.
2: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 너무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것이 이 정서에 좋지 않다라는 식이 되면서 이제 이 천월 설정 자체를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은 지금도 씁니다. 근데 소설을 쓰는데 소설 역시도 그 죽음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환생 트럭 같이는 쓸 수 없는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로해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라는 정도로 약간 순화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졌고 드라마는 천월 한 사람이 주인공인 똑같은 이야기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천월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대인이 주인공에 들어가서 현대적인 일들을 벌인다라는 게 중요한 줄거리인데 현대인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쓸 수 없고 그냥 과거 인물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농가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점점 큰 무대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항상 마지막에는 수도에서 황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주인공, 여자 주인공 직업이 도살을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돼지 잡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실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설정이죠.
0: 그렇죠.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험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뭐 굳은 일을 한다 정도까지는 있지만 힘이 너무 세서 돼지 죽이는 일을 한다? 이런 설정은 사실 보기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 일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추곡에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 낮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작품 속에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생존 능력 같은 식으로 이 부분이 설정되고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닮았나서 거기에 기대서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영웅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좀 여성 주인공 서사적인 특성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이제 중국 이야기에서는 꽤 자주 보이는 이야기이긴 하다.
0: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나 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던데 뭐 재밌는 기사가 많아요. 파운데이션 장군 논란, 추곡의 주인공 장릉혁 노메이크업으로 오명 벗었다. 뭐 이런 네.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눈에서 구할 때 네. 어떻게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그렇게 화장을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예, 그게 근데 사실인가 보죠.
2: 메이크업이 드라마 아니라. 보면서 이제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넘어야 할 장벽이 하나 있다. 과장된 CG, 과장된 메이크업.
0: 네.
2: 예, 이 부분은 솔직히 견디기 힘들다.
1: 심지어 기술력이 점점 좋아져서 네. 이제 더 뛰어나죠.
0: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오는 그 파혼한 그 약혼자 있잖아요, 네. 주인공이. 근데 그분 얼굴이 너무 심하게 AI 같아서 네. 나 딸한테 너무 AI 같은 거 같아. 엄마 저거 진짜 AI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뭐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걸 다 찍어놓고 뭔가 논란이 있어서 네. 그 사람 얼굴을 정말 AI로 처리. 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처리한 사람이나 주인공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느낌이 너무 완벽해서
2: 이런 일들이 네.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네. 중국은 사전 검열을 합니다. 방영 전에
0: 아,
2: 검열을
0: 그렇구나.
2: 해요. 그래서 한국은 왜 쪽대본 쓴다고 하잖아요.
0: 네, 네.
2: 정말 뭐 한 회씩 써서 현장에서 막 정말 한 쪽씩 페이지 주면서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드라마는 전편을 다 완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걸 통과해야 돼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소설들 다 드라마화한 건 팔렸거든요. 그 다 40부작씩 한단 말이에요. 그 40부작 다 찍어야 한단 말이에요. 찍었는데 공개가 안 돼요.
0: 그러면 완전히 뭐 네,
2: 그냥
0: 엄청난 사라지는
2: 거죠.
0: 네.
2: 네. 뭐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상태로 그냥 붕 뜨는 이런 작품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런 논란이 있다 이런 것도 찍은 시점하고 공개 시점하고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하죠.
1: 어쨌든 이 이 드라마는 이 모든 그 등장인물의 굉장히 그 화사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부 당국의 검열을 통과하긴 한 거네요.

0: 이제 그런 네. 어떻게 보면은 심의를 할 때 기준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혈색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니다. 네, 뭔가 다른 걸 보겠죠.
1: 아니 그리고 기사 보니까 네. 원래 피부 미인이라고 하니까.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네. 너무 과하니까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이게 전쟁 얘기로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장군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게 장군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또 어떻게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장군인데 저렇게 얼굴 가지고 싸우는 사람처럼 얼굴을 하얗게 분칠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어서 근데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은 드라마들이 이 정도 인기를 얻게 되면 정부 당국에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일들은 드물지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어디로 이제 그 화살이 향하든 간에 이제 왜냐하면 너무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 영향력이 다른 것들을 압도하는 이제 경향성까지 보이는 나라가 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때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오고 그럼 다음번에는 또 그런 것들이 수정되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아마 이 추후에 옥을 찾아서 이후에는 네. 이 정도로 파운데이션 장군 같은 묘사는 이제 드라마에서 보기 힘들지 않겠냐. 아,
0: 정말.
2: 그러니까 아마 제재 조치가 있을 것 같은 요소다라는 기사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1: 제목 그 추국의 옥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2: 이 중국에서 옥이라는 게 되게 온화하고 겸손한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의 이미지가 너무 그 단단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퓨어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옥을 찾아내는 과정이 그 이 어마어마한 러브스토리의 여정이다. 그게 어떤 그 주인공들의 어떤 뭔가 정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타내는 옥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1: 네.
0: 그리고 뭐 이 옥이라고 하는 게 이 중국 소설 같은 데서 사람을 옥에다 비유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게 저도 뭐 사실은 직접 이렇게 뭐 좋은 옥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는 네. 잘 모르겠지만
1: 네.
0: 이 옥이 이렇게 만지면 따뜻하다고 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돌이잖아요.
1: 네.
0: 보통 돌이나 금속 같은 귀금속 같은 것들은 차갑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옥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부터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1: 뭔가 온화한 느낌
0: 네,
1: 이런
0: 그런
1: 거군요.
0: 것들을 상징하기 예.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인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쓴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아무튼 이 드라마 덕분에 많은 분들이 중국 드라마에 입문하고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때요? 중국 영화 드라마 지금의 화제성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0: 근데 이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화제가 된 작품이 있으면 여기서 연장선에서 많은 작품들이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당연히 한두 작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하고 그다음에 한국 OTT에서도 한국 OTT 중에도 이 중국 드라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1: 네. 그래서
0: 대표작 거의 다 들어와 있는 플랫폼들도 있고 넷플릭스도 중국 드라마 주요 작품들은 이제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길어요. 분량이 다 정말 일단 시작하면 40편은 봐야 되는 작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1: 네.
0: 이제 이렇게 아무리 몰아보기가 가능하다고 해도 분량의 압박이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중심이 아니고 이 두 주인공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좀 스케일 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재밌으니까 처음 시작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정착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반복되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이제 처음처럼 재밌어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추곡 같은 경우는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정말 이 두 배우에 대한
1: 네. 예,
0: 많은 분들의 정말 엄청난 사랑이 있어서
1: 그렇더라고요.
0: 예, 아마도 배우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 인기가 좀 오르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이게 미디어가 없을 때는 텍스트 기반의 어떤 창작 세계에서는 이 한중일 삼국이 이 문자를 쓸 때도 너무나 달랐고 각자의 개성이 너무 뚜렷했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미디어가 생겨나고 방송 매체가 만들어지고 드라마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그 텍스트 문화의 성격이 그대로 이 화면에 담겨가지고 한중일 삼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또
0: 맞아요,
2: 너무나
0: 맞아요.
2: 각자 다른 개성을 완전히
1: 맞아요.
2: 뚜렷하게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1: 그렇죠.
2: 각자의 개성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드라마로서의 매력은 분명히

0: 계속 있긴 있을 것 같고 이 무협이라는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은 아마 고유의 또 중국 드라마만의 영역이 있을 거니까 그 팬층은 분명히 계속해서 이어지긴 할 것 같다.
1: 네.
0: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대세가 될지
1: 확장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0: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분명히 이 팬덤이 있는 시장은 분명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까요?
2: 저는, 예,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등려군의 천밀밀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0: 드라마 옥을 찾아서 줄거리. 아, 이거 하기 힘들겠네요.
1: 네, 줄거리 아주 간단하게 네. 하겠습니다.
0: 네.
1: 일단 이 이야기의 주인공 권장옥이라는 인물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도축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일을 제법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눈밭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하게 가려고 하는데 살아있었고 심지어는 어머니 뭐 비녀인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떨어진 걸 이렇게 꾹 쥐고 있는 바람에 그냥 두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을 이제 집에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씻겨놓고 보니까 잘생긴 거죠. 이 사람은 잘생긴 걸로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잘생겼잖아 라고 네. 생각을 하고.
0: 대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잘생겨서 네. 구해준 거지? 네. 이런 대사가 계속 나오죠.
1: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약간 이런 깜짝 놀랄 정도로 잘생긴 남자인 거죠.
0: 네.
1: 사실은 그래서 이 잘생김을 연기하는 것도 웬만큼 잘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비웃음을 하기가 쉬운데
2: 맞아요.
1: 거기에서 이 사정이라고 하는 무한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실제 전쟁의 신 같은 사람인데
0: 네.
1: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여기에 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정은 자기가 지금 너무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이 부상을 다 수습하는 동안은 번장옥의 집에서 얹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연기하는 사람이 이 장능혁 배우인데요.
0: 네.
1: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너무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번장옥은 어쨌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어 같은 생각을 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무한후를 위해서 막 축원 같은 걸 막 올리거든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번장 이 자기 본인이 이 무한후 본인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0: 네.
1: 내가 무한후야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대목들이 이제 코믹하게 연출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무한후는 자기 원래 위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도 번장옥한테 자기가 누군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번장옥이 생각할 때는 아 지금 전쟁이라서 징집을 하고 있는데 징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남자가 성인 남자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데려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뭔가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같은 느낌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0: 네.
1: 우리의 번장옥은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는 전쟁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명의 인물만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에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뒤에 더 큰 스토리를 소화해야 되니까 앞에 막 빨리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박빚을 진 큰아버지가 그 주인공 장옥의 집을 노리고 또 그 집을
1: 그렇죠.
0: 지키기 위해서 대리 사회를 데려야 되기 때문에 언정과 장옥이 바로 결혼을 이외해야 합니다.
1: 이것도 또
0: 네.
1: 역시
0: 네.
1: 그 아주 유구한 이 로맨스 드라마의 설정, 인기 설정입니다. 선 결혼 후 연애라고
0: 그렇군요.
1: 현대 로맨스부터 시작해서 로팜부터 뭐 한국에서도 이런 설정
0: 네.
1: 너무너무 많고 일단 결혼해야 되고
0: 계약 결혼
1: 예, 계약 결혼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둘 사랑에 빠지는 설정인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역사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이 고대 시대에는 여성하고 남성이 남녀칠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성인 돼서 이렇게 그냥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안의 뭐 어떤 한의로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둘이 서로 좋아지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작품도 뭐 그런 구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번장옥은 처음부터 사정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북공정 논란이 있다 정도로 이제 이 작품 가끔씩 이야기가 되는데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이 중국의 역사, 항상 뭐 한중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역사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맞아요.
1: 왜냐하면 이 고대사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고대의 우리 영토는 어디까지였는가 하는 그 경계를 긋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곳의 문화를 우리 것이라고 인정하느냐 아니느냐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대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가 한국 역사에서 다루고 있는 발해, 고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 이제 고대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 하면 뭐 이야기 속에서 삼계탕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그렇진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야기 속에서 삼계탕이 등장하는 경우 동북공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계탕이라고 하는 음식 자체가 이제 고려 인삼을 사용해서 한국에서 먹는 한국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중국에 없는 음식인데 고대 중국 이야기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대 중국부터 우리 이런 거 먹었어라는 식으로 이 동북공정의 어떤 이 사고방식의 이야기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이런 중국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금기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동북공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뭐 연재하던 작품도 다 내리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복을 연상시키는 옷의 디자인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동물이 나오는데 그 동물이 뭐 고려에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설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추곡 같은 경우도 이 동북공정 관련해서 항상 이제 중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스캔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 드라마도 보면은 이제 뭐 한옥이나 이제 한보다 이제 중국의 그 건축 디자인보다는 뭐 한국의 과거 건축 디자인과 유사한 쪽으로 좀 묘사가 되어 있다.
0: 네.
2: 예전 중국 그 드라마들 보면 더 화려하고
0: 그렇죠.
2: 더 거대한 이제 건축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거에 비하면 이 드라마는 너무 한국적인 디자인을 좀 차용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후반부로 가면 이 사정과 장옥 이 주인공 이외에 그 왕궁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장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군들이 쓰고 있는 뭐 투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고려 시대나 고구려 시대에
1: 그쵸.
2: 어떤 장신구를 또 연상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약간 아 이런 거는 좀 알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최근에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동북공정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복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0: 네.
1: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인데 전통 복식이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는 많은 이제 나라들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통적인 양식을 개량해서 현대적인 부분을 접합시키잖아요. 이 현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만 현대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것들도 있고 또 전통적인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 이거 예쁜데라고 가져왔는데 그게 외색 이라고 이제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2: 그렇죠.
1: 그게 이거 너무 중국풍이잖아 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연기잖아 이런 경우는 그냥 예쁘다 아니다 라고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작품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감한 시청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요즘 이런 전통적인 의상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고증을 충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게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0: 그러네,
1: 왜냐하면
0: 맞아요.
1: 더 소통이 많기 때문에.
0: 정보가 많고.
2: 네.
0: 예. 지금까지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장옥의 부모님과 언정 부모님의 죽음 거기에 얽힌 음모들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죠.
2: 지금 저희가 주로 이야기한 스토리가요.
0: 네.
2: 1화에서 5화예요.
1: 맞아요.
2: 이게 네. 제가 그쵸. 보다가
0: 네.
2: 아니 도대체 이야기가 어디로 네. 흘러갈지 이게 종잡을 수 없었던 것이요. 이 장옥과 사정이 어쨌든 초반에 이 두 인물이 이 드라마 전체의 중심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 장옥이 이제 전쟁터로 떠난 이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위해서 이제 떠난 그 언정을 이제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동생을 잃어버려요. 그 동생을 찾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한 세월이 나고. 그리고 네. 또 그 와중에 이제 뭐 장옥을 도와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큰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또 여성 주인공이 유천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유천천하고 그 등계라는 인물이 벌이는 굉장히 완전히 다른 버전의 로맨스 거의 뭐 치정기 그쵸. 가까운 네. 네, 그런 로맨스가 또
0: 그 로맨스 하나 빼서 또 드라마 만들 수 네. 있죠. 예.
1: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은 거죠.
2: 아. 거기는 완전히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찍고 있거든요. 이게 그 네. 드라마 그 에피소드가 또 한 세월 나오다가 이게 또 장옥이 이제 장군이 되는 스토리.
0: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가 1화부터 한 15화까지
0: 마지막에 장군 옷 입고 이렇게 그 말 타고 지나가는 장면 나오는데 아직 저는 안 봤으니까 처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1: 그렇죠.
0: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중간 과정을 거치면 너무 네. 너무 뜬금없는 네. 이제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옥의 장군 스토리도 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고 또 이 그러니까 이 사정이 사실은 무한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당대 아주 최고의 장수였는데 이 무한후를 둘러싼 또 이 권력의 암투가 또 있는 거잖아요.
0: 네.
2: 그 굉장히 무능력한 왕을 둘러싼 이 무한후의 어떤 그 외삼촌이라고 하는 또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인물이 그 금중 암투국이 또 한 10화 정도의 또 분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와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는 채로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보는 과정이 있고요.
1: 이런 얘기인가? 라고 하면 그 얘기는 다음 화에 해결됩니다.
2: 그리고 또 제가 보면서 너무 독특했던 것이요. 이 장옥과 원정이 그 초반 2화에 아예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0: 네.
2: 그러면서 이들의 로맨스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정리되는가 예. 싶더니 이 둘의 스킨십은 실제 첫 키스신은 30화 넘어서야 나오더라고요.
0: 고구마인데요, 고구마. 네.
2: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 증결걸 감독이 이런 연출로 너무 유명한 거예요.
0: 그렇구나. 그러니까
2: 이런 아름다운 이 인물 간의 로맨스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0: 볼 때는 너무 답답하지만 그게 해소될 때는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죠.
2: 그래서 네. 이 30화 이후부터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쉴 새 없이 빠져들어서 이 시청자들을 완전히 이제 몰입을 시키는데
0: 그렇군요.
2: 이 증결걸 감독의 아주 독특한 이런 스타일이라고 해서 아예 이 중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그냥 증결걸 스타일이다라는 아예 이 명칭까지도 정해서
0: 사실 우리가 너무 스타일이다. 재밌는 한국 로맨스 드라마 보면은 아, 저 둘 얘기 조금 더 깊숙하고 자세히 좀 그렇죠. 다뤄주면 좋겠는데 뭐 제작비나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고 해피엔딩으로 그런 거를 굉장히 해소해주는 면이 있네요.
2: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드라마만의 장점이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 이런 매력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걸 뒤늦게 좀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2: 저는 이 대장정 스토리를 보면서 아 이런 러브 스토리는 락으로 담아야 된다. 기타 사운드로 이들의 로맨스를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드라마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 락밴드의 락발라드 곡을 한 곡 가져왔는데요.
0: 네.
2: 화이트 스네이크의 Is This Love라는 곡입니다.
0: 네.

0: 드라마 옥을 찾아서 한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만리장성처럼 끝나지 않는 롱 러브 스토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회에서는 결국엔 다 풀리더라고요.
0: 아, 다행이네요. 네. 예.
2: 저는 훌륭한 중국 드라마 입문작.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걸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 중경걸 감독의 추곡 옥을 찾아서 이다혜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절 두보 좋은 비는 내릴 시절을 알아 봄 되면 내려 만물을 살리네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촉촉히 만물을 적시네 들길은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둡고 강 위에 뜬 배는 불빛을 비추네 이른 아침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었네 때를 알고 내리는 비처럼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는 것 같죠 두보의 호우 시절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제목에 여행기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하경이 떠나는 여행의 실상은 장거리 당일치기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긴 휴식은 엄두도 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던 일을 모두 집어치워버릴 수도 없을 때 떠나는 외출이죠. 주말 중에서도 토요일, 하루짜리 일탈을 왜 굳이 감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하경의 한마디는 일상의 시계추에 매일같이 피로하게 붙들린 시청자들의 마음 안으로 곧장 파고들어버립니다. 아무데도 안 가면 못 견딜 것 같고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하경은 매회 오프닝마다 사라져버리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보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훨씬 많을 때, 하필이면 그때 운동장에 날리는 비닐봉지가 지금의 나보다 자유로워 보일 때, 학교 측의 강경함과 학부모들의 등쌀과 학생들의 애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일과만으로 분주한 어느 날 연로한 부모님이 인터넷 연결 문제로 전화를 걸어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경은 이 모든 순간에 치솟는 스트레스를 잠시 사라지는 요령으로 달래기로 합니다.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매회 반복되는 하경의 내레이션은 새로운 여행에 앞서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땅끝마을 해남,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속초, 대전, 군산, 제주, 경주, 하경이 택한 여행지들입니다. 때론 그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제주의 유명한 빵집들을 하루에 돌아보는 빵지순례처럼 철저히 계획하는 하루도 있지만, 하경의 여행은 대부분 즉흥적인 선택과 우연에 자신을 맡겨보는 방식입니다. 가령 5화의 배경인 대전은 애초에 정했던 목적지도 아닙니다. 예매해둔 기차는 놓쳤고 가장 빨리 출발하는 것을 잡았다 꾸벅꾸벅 졸다가 충동적으로 하차한 지역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를 했거나 집에서 거소투표한 장애인이 아니라면 내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지역에 따라 최대 8명까지 투표하게 됩니다. 우리 선거구에서는 누가 후보로 출마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투표가 바로 내일인데 집에 배달된 공보물을 우편함에서 꺼내보지도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방법.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는 거죠. 그죠? 뭐 내가 찍으나 안 찍으나 될 사람이 될 거고 뭐 누가 되든 세상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자 공보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 AI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자신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누구인지, 각 후보의 공약은 무엇이고 상대 후보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전과가 있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뽑습니다. 잘 몰라서 미리 확인하시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일할 일꾼에게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우리 나은 가족 첫 곡은요, 주시크가 부릅니다. 너를 생각해.

네,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기념일이 제법 많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기념일 외에 그 UN 이런 국제기구가 정한 기념일이나 장애인 단체가 제정한 기념일, 장애 유형별 권리 관련 기념일까지 더하면 몇 개일까요? 30개를 넘는다고 해요. 네, 내일은요, 6월 3일 농아인의 날입니다. 농아인의 날을 맞아서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주의할 에티켓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에서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질병의 원인과 예방, 또 건강한 삶의 방법을 짚어주는 KBS의 대표적인 건강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헤이가 부릅니다. 주댐무.

0: 때와 장소에 어울린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내일 6월 3일이 이제 네. 그 농아인의 날이라고요.
1: 맞아요.
0: 예, 예.
1: 농아인의 날은 청각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사회 참여를 알리기 네.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월 3일인 이유, 일단 이게 궁금하죠.
0: 네, 왜 네. 6월 3일일까?
1: 귀의 모양을 숫자로 형상화하여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이 이제 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0: 아~
1: 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농아인의 날을 맞아 청각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근데 저는 약간 그 농아인의 날 들었을 때 아니 네. 청각 장애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농아인의 날이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아.
1: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0: 네네.
1: 네. 청각장애란 선천적으로나 아니면 수천적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네,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법적인 용어로는 청각장애인이라고 정확히 표기가 됩니다.
0: 법적 용어로는?
1: 그렇죠.
0: 네. 네.
1: 근데 농아인은 뭐냐라고 하면 농은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농은 듣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아는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농은 듣지 못하고 아는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아인이란 뜻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을 함께 일컫는 말이기도 한 거죠.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럼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은 어느 정도 되나요?
1: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청각장애인의 숫자는 4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네, 전체 등록장애인의 16.8% 정도를 차지해요.
0: 아, 예.
1: 굉장히 많죠.
0: 그러네요.
1: 네.
0: 예.
1: 참고로 시각장애인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0: 제가 알기로 서울시만 16만 정도? 그 정도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서울시만.
1: 서울시만? 서울시만 16만은 조금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하튼
0: 네,
1: 네, 네. 네. 전체적으로 25만 명 정도가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숫자가 비슷했는데요. 최근에는 청각장애인의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5만 명, 25만 명인데 지금은 40몇만 명이라 된다는 건 엄청 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성 난청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0: 그 청각장애인은 상대방과 소통할 때 수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근데 누구는 또 수화? 수화.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떤 게 맞는 용어인가요?
1: 결론적으로는 수어가 맞고요.
0: 예.
1: 예전에는 수화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손의 움직임과 그리고 얼굴 표정, 몸짓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언어를 수어라고 합니다. 흔히 예전에는 수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0: 맞아요.
1: 근데 2016년에 제정이 된 한국 수화 언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수어라 하는 표현을 쓰기로 한 거죠. 수화 언어의 줄임말이니까 수어가 되는 거죠.
0: 네. 네.
1: 수화보다는 수어라고 표현하는 예, 예. 게 낫습니다.
0: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수어가 이제 공식 언어가 된 거네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의 공식적인 문자가 있습니다.
0: 문자
1: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한글과 우리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한글 점자 이렇게 두 가지가
0: 그쵸.
1: 있습니다.
0: 네.
1: 누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문자가 몇 개예요? 라고 얘기하면 두 개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인 문자 언어가 몇 개 있나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0: 언어가
1: 예. 아까 문자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두 개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한국어가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가 있는 거죠.
0: 네.
1: 수어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고요. 하나의 언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네. 문자, 점자, 언어, 수어. 이렇게
1: 네.
0: 기억을 할게요.
1: 맞아요.
0: 네. 그 코로나19 시기에
1: 네.
0: 야, 참 이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 마스크를 썼잖아요.
1: 그렇죠. 제가 마스크 쓰고 방송하고 했습니다.
0: 와, 네. 예.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1: 네.
0: 제가 그때 생생정보 할 때였는데
1: 네.
0: 그때 어떤 막 요즘 흔한 말로 짤이라 그러잖아요.
1: 네네네네.
0: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제 MC들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1: 네, 그럴 수밖에
0: 네,
1: 없죠.
0: 그때

0: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당시에 청각 장애인들은 의사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1: 굉장히 어려웠죠. 예.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상대방의 입 모양을 활용하는 구어 의사 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수어를 활용하더라도 얼굴 표정이나 입 모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 소통 요소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더욱 컸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강의를 코로나 19 때 네네. 강의를 할 때 그때만큼은 청각 장애인 앞에서 강의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0: 벗어야죠.
1: 네,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코로나 19를 계기로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 소통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수어와 구어, 그리고 문자나 필담 등을 활용한 소통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강의나 회의 시에는 청각 장애인이 만약에 있다면 시각 자료와 그리고 담화 필담 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0: 그 네. 자체가 에티켓이다.
1: 맞아요.
0: 그런데 네. 네. 그 사실 이제 어떤 시험, 뭐 네.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아니면 면접 네. 이런 데서는 좀 어떨까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당연하게 네. 지원이 필요하겠죠. 청각장애인이 면접을 참여하거나 그리고 강의 또는 시험에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문자 통역사나 수어 통역사의 지원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이 제공돼야 되는 거죠. 이는 단순한 배려나 에티켓 수준이 아니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당연한 권리인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 일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에티켓,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네. 수 있을까요?
1: 우선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좋기는 하죠.
0: 네.
1: 근데 수어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청각장애인이라고 모두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또?
1: 그렇죠. 시각장애인이 모두 다 점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이유인 거죠. 어렵기도 하고 그게 보다는 약간의 음성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신 분도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상대방이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네. 가능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너무 빠르거나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네. 입 모양이 중요하다.
1: 네.
0: 그 청각장애인을 부르거나 네. 아니면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그때 네.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1: 있죠.
0: 네.
1: 네. 청각장애인과 아무래도 소통을 할 때는 네. 갑자기 불쑥 몸을 드러내가지고 드러내는 것들 이런
0: 확 나타나는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이게 하게 되는 거는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0: 아, 잡는 거요?
1: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갑자기 누군가가 몸을 잡으면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야 안으로 다가가거나 그리고 가볍게 어깨를 터치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할 거라고 해서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거나 당사자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0: 아, 이건 네, 너무하죠.
1: 그렇죠. 예. 그와 더불어서 현재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회의나 모임 상황에서도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언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네. 청각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과 청각 두 가지 장애가 있는 시청각 장애인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오늘 예,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1: 네.
0: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말씀하셨듯이 시청각 장애인이란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동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0: 네.
1: 단순히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그 두 장애가 함께 존재하면서 의사소통과 이동, 정보 접근 등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숫자는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는 수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고령화가 있잖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시력과 청력이 동시에 저하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 주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1: 맞아요.
0: 네, 그 시청각 장애인과 소통하는 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나요?
1: 맞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사람마다 의사소통 방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점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확대 문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촉수어라는 거 있어요. 촉각을 이용한 수어. 그리고 손바닥 필담. 손바닥에다가 적는 거죠, 글을. 네네. 그리고 문자기기. 그리고 보조과학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접근하거나 손을 잡는 것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가볍게 손등이나 어깨를 터치해주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 다음에 상대방이 반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아, 기다려라.
1: 그렇죠. 네. 이동을 이제 도와줄 경우에는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뭐 당연하게 팔을 이제 살짝 이제 잡게 만들고 안내를 요청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소통하기 어려운 장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청각장애고요. 시청각장애인은 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장애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청각장애인도 만나게 되거든요. 네. 소통에 있어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더욱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 이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사실 에티켓은 자연스럽게 다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BTS가 부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경증 시각장애인 정한슬입니다.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그리고 행정학과 4학년 재학 중에 있고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리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좀 지도 보는 것도 좋아해서 평소에 그냥 지도 같은 것도 많이 살펴보거든요. 일단 저는 왼쪽 눈이 이제 거의 실명이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문제는 없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도를 설령 못 본다고 하더라도 감각이나 아니면 사물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공간 지각 력을 계속 좀 늘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리고 사회 같은 이제 인문 분야나 아니면 이제 지형학 그리고 기후학 같은 이제 자연 분야도 다 하고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GIS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기업 취업을 이제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행정학과가 일단 거기에 일단 제일 관련이 되어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이제 공기업 같은 데를 탐방 같은 거를 많이 시키셔서 제가 거기 탐방을 하면서 나중에 공기업을 지원을 할 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학과에 오게 되었고 두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에서 지리학과 행정학을 복수 전공하는 시각장애 학생 정한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리학은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행정학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하셨다고요. 이야, 똑똑해라. 두 전공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야, 이런 경우 자체가 흔치 않거든요. 사실 흥미있는 분야가 있어도 막상 원서를 쓸 때가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한슬 씨는 원하는 과에 진학해서 만족도도 높다는 걸 보니까 이미 원하는 미래 한 걸음 다가섰다. 네, 지금 4학년이면 또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곳에 취업 성공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시죠? 취업 되면 자랑 한번 해주시는 거 저희한테.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광진이 부릅니다. 동경소녀.

0: 화제의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네. 주부터 새 프로그램을 다시 듣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먹고 자고 활동하는 우리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시청자의 눈높이로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1: 네, 오늘 살펴볼 제912회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다룹니다. 알코올 중독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알코올 사용 장애인데요. 네. 이것은 술을 좋아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술을 조절하는 뇌 회로가 손상이 돼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뇌질환입니다. 먼저 알코올 중독 사례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 KBS 생로병사의 비밀 탁원재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충남 천안시
3: 40살의 김민성 씨. 그를 어두컴컴한 방에 가둔 것 바로 술이었습니다.
2: 노트북을 보며 술을 마신다.
3: 20대 후반 처음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술을 끊어보기 위해 정신과에 입원도 했지만 그때뿐 10년 넘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4: 퇴원하면서도 절대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하거든요. 근데 퇴원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 편의점 가서 그냥 바로 술 사다가 마시고 마시면서도 왜 내가 술을 마시지?
3: 2주 전 퇴원을 한 민성 씨. 하지만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술에 빠져 지냅니다.
2: 드라마를 보고 있다.
3: 술기운이 오르자 갑자기 울컥하는 민성 씨.
2: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는다.
4: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이런 영상 봐도 이렇게 슬퍼지진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3: 최근엔 우울증 증상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2: 현관문을 나선다.
3: 집 밖으로 나설 때는 대부분 술이 떨어졌을 때뿐입니다.
2: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3: 이미 만취 상태지만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소주 8병까지 늘 호금으로 이어집니다.
2: 소주 한 병을 산다.
5: 수고하세요.
3: 술기운에 비틀비틀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돼도 계속해서 마시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뇌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 중증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우울, 불안 척도를 나타내는 검사에서도 고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 그날 밤, 민성 씨가 노트북 앞에서 술을 마신다.
3: 늦은 밤이 돼서도 계속되는 음주.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2: 소주를 병째 들고 마시다 쓰러져 잔다.
3: 남들이 모두 출근한 시간. 30대 초반 뮤지션을 꿈꾸며 음악 학원도 운영했지만 술은 민성 씨의 모든 걸 앗아가 버렸습니다.
2: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다.
3: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느라 끼니를 거르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몸이 버텨내지 못할 때쯤이야 겨우 밥을 챙겨 먹습니다.
4: 진짜 막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이 마시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안주도 거의 안 먹고 보름 정도 마시고 한 일주일 그렇게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3: 술이 싫어도 이젠 술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독한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5: 그냥 뭐 살고 싶어요. 어쨌든 알코올 중독의 끝은 죽음 아니면 감옥 둘 중 하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고 더 이상은 이제 돌려받지 못할 시절 그걸 지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서.
0: 아,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네요.
1: 네, 네. 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개인의 의지 문제는 아니고요. 네.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0: 그 술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뭐래요?
1: 네, 인간의 뇌에는 특수중추신경계인 보상회로가 있는데 술을 마셔서 이 보상회로가 자극이 되면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지속된 음주로 이 자극이 반복되면 오히려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고요. 쉽게 말해 뇌가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더 많은 자극을 위해서 더 많은 술을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에 중독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사례자 만나보시죠.
0: 네,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 강원도 춘천시.
3: 올해 35살 직장인 최지연 씨.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그녀의 개인 메신저 채팅방이 바쁘게 울립니다. 술 약속을 위한 문자. 사람들과 술자리 갖는 걸 좋아해 친목 모임도 직접 만들 정도로 적극적이라는 지연 씨.
2: 지연 씨가 옷을 고른다.
3: 오늘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잡혔습니다.
2: 정성 들여 화장을 한다.
6: 요거 또 일부러 친구들이랑 먹으려고 한 건데.
7: 이게 뭐예요?
6: 이게 자몽 원액이거든요.
7: 아,
6: 응. 그래서 요거랑 위스키랑 그리고 지금 그 탄산수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다고 해가지고.
3: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로라 하는 애주가로 통하지만 요즘은 술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2: 집안 곳곳에 놓인 술병들.
6: 근데 요즘에 한 병 반밖에 안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피름이 거기서 불려가도 되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난 이거 더 많이 먹는 사람인데.
3: 음주 후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많다 보니 최근 집안에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6: 미쳤구나. 기억이 안 나서 보면 어제도 많이 취했구나. 말도 이제 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어제도 많이 취했구나.
8: 어렸을 때 어떠셨나요?
6: 멘탈이 나가죠. 그만 먹어야겠다. 자괴감.

0: 여전히 이틀에 한 번 꼴로 술 약속을 잡는다는 지연 씨.
1: 술집으로 들어간다.
0: 술을 끊어야 하나 고민도 많지만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느끼는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1: 술 모임 지인.
2: 한 주로 두 병에서 세 병. 한 주로 한 주. 예, 예. 이제 마음 먹고 먹으면은 내일에 다 택시켜서 보낸단 말인데.
0: 홀로 타지 생활을 하며 외로움이 컸다는 지연 씨에게 술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요즘은 만취해 자해 행동까지 나옵니다. 음주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도 늘어납니다.
1: 즐기자는 문구의 네온 사인. 한양대병원 진료실.
0: 지난밤 술자리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CCTV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3: 고양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4: 그래서 CCTV 보고서는 술을 너무 안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0: MRI 검사 결과 아직 눈에 보이는 뇌 손상은 없는 상태. 하지만 블랙아웃의 빈도는 점점 잦아집니다.
3: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4: 저는 술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식기가 올라왔을 때만 약간 그거를 자제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막 중독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3: 사실은 블랙아웃이라는 증상이 뇌가 알코올에 의해서 손상됐다는 뜻이고 그게 알코올 중독의 첫 신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음주 패턴에 좀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대부분 중독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첫 신호입니다.
1: 노성은 교수.
5: 과도하게 술을 먹고 힘들어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경고 증상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경증 알코올 중독은 이미 진행됐다고 볼 수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 그거잖아요. 필름 끊긴 거.
7: 네, 그겁니다.
6: 아, 그 블랙아웃이 중독의 신호탄이었네요.
7: 네, 과거에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신 걸 막 자랑하기도 그쵸?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블랙아웃이 잦아지면 경증 알코올 중독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 근데 이제 필름이 끊겼다고 해서 나 중독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러지 않아? 이럴 거 아니에요.
7: 네,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술에 관대한 사회이기 그렇죠. 하고요. 나는 중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블랙아웃이 왔다는 건 뇌 손상이 갔다는 의미고 이 빈도가 점점 앞으로 높아질 테고 그러면 예후가 더 좋지 않겠죠.
6: 그렇죠.
7: 따라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음주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내용은 알코올 중독 치료가 어떤 단계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6: 네,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 들어보시죠.
0: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1: 단계별 치료 프로그램.
0: 처음엔 폐쇄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지만 이후에는 점차 개방된 환경에서 자발적인 단주를 배우게 됩니다. 입원 3개월 만에 개방병동으로 옮긴 김영민 씨. 이제 새로운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1: 김영민, 35세.
8: 어디 가시는 거예요?
9: 이런 대형 마트도 많이 가보고요. 산책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런 동네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0: 단주 훈련의 일환으로 마트를 찾습니다. 주류 코너에서 술을 접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원 후 무방비로 술에 노출돼 중독이 재발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갈망감을 물리치고 온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 영민 씨가 소주를 집어든다.
8: 보면은 어떤 갈망감 같은 게 좀 있어요?
9: 그러진 않네요. 다행히도.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었나 싶어요.
0: 술을 파는 식당들도 지나쳐봅니다.
9: 뭐 훈련을 해서 조금 괜찮은데 이런 훈련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좀 다시 들어가서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1: 영민 씨가 병원으로 돌아온다.
0: 마지막으로 음주 측정을 통과하면 오늘의 외출 훈련이 끝납니다. 35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영민 씨의 치료를 힘들게 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까지 다녔던 영민 씨. 중독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9: 술 시작하는 시기는 사실 성인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경쟁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술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주량을 점점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0: 처음엔 폐쇄된 병동에 강제 입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이번 초기 분노와 원망이 컸던 이유입니다. 치료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9: 치료진과 눈도 안 마주치고 수약도 거부하고 식사도 거부하고 이제 아, 내 삶은 끝났구나, 이제 죽을 때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미안한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죠.
0: 중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 건 가족들의 관심과 응원이었습니다.
1: 영미 씨가 휴대폰 통화를 한다.
10: 아침 먹으면 똑같이 너는?
9: 나? 여기 뭐 두 낫지 뭐. 잘 나와 평소대로. 부모님이 이제 필요한 물건 같은 걸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버림받았으니까 그냥 집에 쓰던 거 아무거나 보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바리바리 싸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1: 내과 전문의 전용준.
11: 개방병동을 마치고 나면 이제 술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 있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술을 참을 수 있는, 술을 금주 단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재활병동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관리병동, 개방병동, 재활병동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환자들이 퇴원을 하게 되는 거죠.
1: 경기도 안양시.
0: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김재경 씨. 일 끝나고 매일 소주 두 병의 술을 즐기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1: 51세.
12: 직업을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술을 접하게 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 우리에 어울려서 같이 친구를 전화해서 술 같이 마셨을 것 같아요.
0: 매일 술집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쳐야 하는 늦은 퇴근길. 과거 술에 빠져 지내던 때를 생각하면 많은 후회가 남습니다.
12: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1: 재겸 씨가 병원에 도착한다.
0: 재겸 씨가 퇴근 후 도착한 곳은 알코올 전문 병원의 재활병동. 그는 이 병원에서 1년 넘게 입원 중입니다. 재활병동은 사회에 나가기 직전 술 없는 생활에 적응하는 마지막 치료 과정입니다. 이번 치료를 이어나가며 최근 밀키트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의 단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그도 압니다. 매일 단주 결심을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1: 일기를 쓴다.
13: 자, 한마디로 약이 없는 병, 처방이 없는 병, 자기와의 싸움인 병,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기로는 알코올 의존 중환자 만 명 중에 한 명, 만 분의 일이 죽을 때까지 단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만 분의 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최대한 단주 기간을 늘리는 게 일단 저의 목표입니다.
6: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재활병동,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네요.
7: 네, 술에 대한 갈망을 이겨내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술을 끊었던 환자여도 뇌에는 그 갈망에 대한 기억, 쾌락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술을 10년을 끊고 딱 한 잔만 마셔도 다시 음주가 시작이 돼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 만 명 중 한 명만이 평생 술을 끊는다라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겁니다.
6: 1/10.
7: 네. 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알코올성 간경화로 단주가 시급한 두 명의 사례자가 단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과를 들어봅니다.
6: 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 제어를 한다.
0: 먼저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반응이 유전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 인체 그래픽.
0: 술의 주 성분인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고

0: 이는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돼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두 가지 분해를 돕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도 여부가 알코올 중독 위험성을 판가름합니다.
1: 서울 성모병원 김대진 교수.
2: 얼굴 아프게 이런 분들은 그냥 아 이분은 알코올 의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술 맛을 잘 느끼고 그리고 술을 먹어도 끄떡없고 몸에 부작용이 없고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알코올 의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0: 알코올 존 고위험군에 속하는 두 사람. 단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먼저 심리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1: 박준영 씨가 작성한 규칙.
3: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4: 한 모금도 안 먹겠다는 거지.
0: 술 먹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정한 규칙으로 단주 의지를 다집니다.
1: 김민성 씨 영상 일지.
5: 단주 8일 차이고요. 일주일 동안 한 차례 정도 음단 증상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큰 위기 없이 잘 넘겨왔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단주를 하면서 드는 감정과 생각들을 매일 솔직하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6: 자기 자신의 행동, 또 감정,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데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떨 때 술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자기 관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앞으로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매주 2회씩 상담을 통해 인지행동치료와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1: 임상심리 전문가 차윤지.
7: 썼니부터 오늘은 밥을 먹었니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주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동기강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이렇게 관심 가지고 봐준다는 것 자체로 동기부여를 많이 받거든요.
0: 디지털 치료를 위한 온라인 수업도 듣고 약물 치료도 병행합니다.
5: 오늘로 단주 25일 차 돼가고요. 집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0: 어두컴컴했던 방이 밝고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1: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0: 늘 집에만 있던 민성 씨. 단주를 시작하고 장거리 외출도 늘었습니다.
1: 세종대학교.
0: 꿈을 이루기 위해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중단했던 기타 연주를 다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1: 전자 기타 레슨을 받는다.
8: 들어보니까 다시 자신이 좀 붙으세요.
5: 역시 재밌다. 너만 좀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확실하게 하다. 그런 게 마음이 다시 확 들어오네요.
1: 단주 14일차 박준영 씨.
0: 잠을 이루지 못해 술을 마셨던 박준영 씨도 불면증 치료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9: 그 생각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아예 오자마자 약을 먹어버리고 바로 자려고 이제 하는 것이요. 안 그러면 이제 막걸리 생각이 더 날 것이고.
1: 준영 씨가 잘 준비를 한다.
0: 갈망감을 이기기 위해 이른 잠자리에 드는 박준영 씨. 알람까지 맞춰놓습니다.
1: 5시 반으로 맞춘다.
0: 다음 날 새벽 6시. 일찍 나갈 채비를 합니다. 단주 도전을 시작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통근 버스를 운행하는 일.
1: 운전석에 오른다.
0: 새벽부터 운전을 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해야 할 동기가 생겼습니다. 단주를 통해 음주가 아닌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준영 씨.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던 불면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10: 네, 진짜 열심히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같은데 결과 네. 어떻게 나왔나요?
11: 네, 일단 간 수치가 큰 폭으로 낮아졌고 알코올 의존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 다행이다.
11: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사라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10: 술 끊으니까 진짜 좋아지네요.
11: 그렇죠. 네. 우리가 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좀 딱 맞는 게 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본인의 음주 습관을 본인이 잘 파악해서

0: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찾아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아니 오늘 유혜진 리포터 유난히 저를 좀 많이 쳐다보면서
0: 아 그래요?
1: 괜히 또 마음이 찔려가지고
0: 왜 찔리셨어요?
1: 좀 홀짝홀짝 했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이 방송을 계기로 정말 다시 한번 네, 술 조심해야
0: 습관을
1: 되겠다.
0: 습관을 좀 네. 조정해보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고 수사기관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발달장애 여부의 확인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이 크게 부족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신뢰관계인의 역할 범위가

0: 모호하고 신뢰 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사 과정 전반에 발달장애인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경찰청과 검찰청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하고요.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자료와 절차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행하는 노력과 태도겠죠. 법의 최일선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두텁게 형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애상.
1: 아저씨 아저씨 쿨이 뭐예요?
2: 옛날 옛적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쿨 하고 떨어지더니 그게 쿨이 됐단다.

내일은 푸른 하늘, 구례 애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장애 이주아동의 복지사각지대 문제 짚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역량 강화 교육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무장의 음악극 하늘 바람 바다와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특별전 소개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맡고 있는 이호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98년도 12월 달에 입사를 했으니까 벌써 지금 지금 26년 한 7년 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분야를 계속 좀 맡았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시각장애인 텔레마케팅 훈련 해가지고 상담사 양성 과정부터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안마 기술 강화 훈련.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안마사가 가장 중점이 되어서 계속 이 훈련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각장애인 새로운 직업 훈련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한국어 강사 양성 훈련을 새로운 이제 직종으로 개발해서 지금 직업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마 외에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사실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직업을 어떤 직업 훈련을 해야겠다는 그런 욕구는 계속 있고 관심은 있지만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직업 훈련을 여러 가지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다른 훈련 쪽도 안마 외에. 실제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 재활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 재활을 위해서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훈련 수료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또 현장에서 잘 이렇게 근무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참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모습을 볼 때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우리 모든 장애인분들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럼블피쉬의 어라차차를 신청하겠습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불어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장애 2주 아동 이야기 준비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 어떤 장애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아이들, 장애 이주 아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장애 이주 아동이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이주 아동을 가리키는데요. 부모가 이주 노동자이거나 또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서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서 아이 자신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의 노인 아동들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라는 벽, 또 국경이라는 벽, 이 두 겹의 차별 앞에선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1: 네, 우선 부산에 사는 아나의 이야기인데요. 아나는 만 2세의 장애 아동입니다. 아나는 태어난 후 병원에서 두개골이 일찍 다쳐서 뇌가 발달할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어나 운동 능력 등의 발달 속도가 또래보다 느리고 보행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뇌전증 성격의 발작을 할 때도 있고 또 발작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동두천에 사는 9살 알로이스입니다. 이 짐바브웨 출신 부모 아풀 씨와 함께 살고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알로이스는 동반자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데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로이스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여러 서비스 또한 제한적인데요. 이 두 아이 모두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시야 밖의 노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 아나의 부모는 어떻게 미등록 이주민이 됐습니까?
1: 네, 아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그 E9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인데요. 사업주의 허락과 신고가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업주가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한 달에 넘겨버리는 바람에 미등록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비행기 이동이 막히면서 이 정부가 E9 비자를 1년 연장을 했는데 다니던 회사가 고용을 연장해 주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이 재입국 특례 요건인 마지막 사업주와의 1년 근로계약 기간에서 또 단 일주일이 모자라서 미등록 신분이 됐습니다. 둘 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는데요. 결국 이 행정의 경직성 또 사업주 중심으로 지금 설계된 제도의 허점이 이 아나의 가족 전체를 제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비자가 만료된 시점에 임신 한 달 차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와 대안도 없이 비자를 만료시켰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아나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1: 네, 미등록 이주민이 된 아나의 부모는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이 마리아가 아나가 뱃속에 있을 때도 의료적 비료 지원이 필요한 지금도 또 비용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신 중에 대학병원에서 입원 권고를 받았지만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원무과에서 입원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아나는 작년 7월에 처음으로 발작을 했는데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응급실에 가야 해서 처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계속 비용을 직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두개골이 이제 빨리 다쳐서 뇌 발달 공간이 부족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손발이 묶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이에게 이제 필요한 수술 이 한 번이 가족에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도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 등록도 안 되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국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네. 부모 중 한 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져야만 이 아이도 우리나라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아나의 부모

0: 저는 필리핀 국적이기 때문에 아나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아니고 또 국내 체류 자격도 없는 아나는 장애인 등록은커녕 이제 국민건강보험 가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재외동포이거나 난민 인정자이거나 이런 일정한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반자 비자로 체류 중인 알로이스의 경우에도 장애가 있지만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적의 장애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바우처나 뭐 활동 지원사 또는 지역 센터 등을 알로이스는 신청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 장애인 등록은 모든 지원체에게 좀 시작인데요.
1: 네.
0: 아나에게도 그리고 이제 알로이스에게도 이 시작이 아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좀 안타깝네요. 재활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의 접근은 어떻습니까?
0: 네,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재활지원 제도는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뭐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또 활동 지원 등 여러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들은 대부분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장애 이주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재활이나 심리 행동 지원 등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한 달에 약 15만 원에 불과해서 서비스를 3번 정도 받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방과 후 일과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나에게 물리치료나 또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으로 직접 정보를 찾고 있지만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전혀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0: 이런 이제 제도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것, 또 서비스를 받는 것도 모두 이제 부모의 몫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재활이 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어떤 능력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은 학교는 다닐 수 있나요? 교육 현장의 상황도 궁금하거든요.
0: 네, 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행히 미등록 이주 아동도 초중등학교 입학이 허용되고 있어서 이 알로이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안에서의 실질적 지원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유치원 시절에는 이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아폴의 돌봄 부담이 좀 줄었지만 알로이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특수교육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전혀 없던 건데요. 작년에는 이 특수교육 보조교사가 있었지만 올해는 인원 부족으로 사라졌고 이 보조교사가 없으니 현장 체험 등도 아예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0: 또 이 알로이스의 경우에는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알로이스가 사라졌다라고 해도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찰을 불렀을 때 사진이나 정보도 없어 찾기가 더 어렵는데요.
1: 예.
0: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경찰서에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로이스는 처음부터 이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점 그리고 또 장애를 설명해야 돼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조차 좀 없는 사람처럼 이 취급받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 네. 근데 돌봄 부담이 부모의 체류 자격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0: 네. 이 문제가 좀 가장 잔인한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 네.
0: 이 아폴의 비자는 구직 비자이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그래서 아폴은 내년까지가 마지막이라서 꼭 일을 구해야 하고 만약에 구하지 못하면 이 비자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돌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구직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1: 그렇죠.
0: 또 지역 특화 비자를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 조건을 충족할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아이 돌봄에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니 또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취업을 못하면 비자를 잃게 되고 그런데 또 비자를 잃게 되면 아동의 체류 자격도 사라지는 약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은 이 법무부에 호소를 하면서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이러한 상황을 좀 고려해서 비자 요건 일부만이라도 완화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공백이 체류 불안정으로 또 체류 불안정이 다시 복지의 배제로 이어지는 좀 이중의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1: 네. 이 국제 인권 기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는데요.
1: 네.
0: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이 국적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교육권, 건강권, 그리고 사회보장권을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이 장애인이 국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 법학 연구 같은 걸 통해서도 이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아동에게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 특히 평등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네. 예,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1: 이 장애 이주 아동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0: 네, 이 변화는 크게 세 방향에서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오래 거주한 이주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독립적으로 아동 자신의 좀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건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요. 부모가 미등록이어도 우리나라에서 자라면 공정한 대우와 등록된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장애인 등록 요건을 좀 체류 자격 유형에 따라서 더 폭넓게 완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요건 완화하고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이주민 부모에게는 이 돌봄 현실에 반영한 비자 정책, 뭐 취업 요건 완화나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라서 지원이 없고 또 아이가 어른이 되면 더 일을 내가 못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가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장애인 이주 아동의 문제는 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넘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누구를 위한 인권을 말하고 있는지를 또 묻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이 국적 하나 때문에 치료도 또 재활도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이 바뀌려면 이 아동의 권리가 부모의 체류 자격이 아니라 아이, 아동의 자신의 존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좀 법과 제도 안에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 변화의 좀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그러게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김광석의 음성으로 듣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직업훈련 현장에서도 AI 역량 강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죠?
1: 네, 맞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장애인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공단은 다양한 AI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이나 자료 정리, 그리고 업무 자동화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장애인 훈련 과정에서도 AI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단순히 체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특히 AI를 처음 접하는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과정부터 실무 중심 과정과 재직 근로자를 위한 단기 집중 과정까지 단계별 교육 체계를 준비해서요. 장애인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교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됩니까?
1: 먼저 기초 과정에서는 생성형 AI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학습하고요. AI에게 질문하는 방법인 프롬프트 작성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또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 실습, 문서 요약과 같은 기능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직무 능력 과정에서는 보고서 작성이나 자료 분석, 공문과 이메일 자동 생성, 반복 업무 자동화처럼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AI를 활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실습까지 교육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디지털 기반 직무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기업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과 정보 정리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장애인 근로자들의 새로운 직무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 장애 유형별 맞춤형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과정에서는 AI와 안전하게 대화하는 방법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기초 활용 교육부터 음성으로 정보 검색하기, 그림과 이야기 만들기,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과 같은 생활 밀착형 교육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또 직장에서 사용하는 말하기나 업무 순서를 웹툰 형태로 정리하는 실습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AI를 쉽게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끝으로 교육 대상과 참여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1: 이번 AI 역량 강화 교육은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요. 공단의 전국 직업능력개발원과 디지털 훈련센터, 그리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직자 과정도 별도로 운영이 되어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내용과 운영 일정은 기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의 훈련 기관에 문의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이 장애인 구직자와 근로자들이 AI 시대에 꼭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직무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AI 교육에 참여 희망한다면 장애인공단 대표번호 1588-151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기

0: 이 공모전 소식 들어볼까요?
1: 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장애인공단 보조공학센터가 주관하는 제7회 AI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이 오는 6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AI와 ICT 기술이 접목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모집합니다. 하드웨어 제품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아이디어도 참여 가능하고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7인 이하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공모전입니다.
0: 네, 그 접수 방법과 앞으로의 일정도 정리해볼까요?
1: 네,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접수는 6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는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서 최종 3개의 팀이 선정이 될 예정인데요. 최종 선정이 된 팀에게는 시제품 제작의 기회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는 재료비 등 시제품 제작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이 밖에도 우수상과 장려상 등 다양한 시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공모전의 특징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네. 자, 이어서 이번 주 채용 정보입니다. 농협유통이 전국 하나로마트 지점에서 근무할 장애인 근로자를 모집한다고요?
1: 네, 이번 채용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하나로마트 지점에서 근무할 장애인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건데요.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채용 분야는 매장 내 상품 진열과 판매를 비롯해서 소포장 작업과 개선 업무, 고객 안내 및 응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지는 지원자의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전국 하나로마트 지점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지점별로 한 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0: 네, 근무 조건과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근무는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의 스케줄 근무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급여는 시급 13,320원 이상 지급이 됩니다.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지만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의 경우에는 최대 만 65세까지 근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또 유통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을 응대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장애인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이후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지점별로 개별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공단 서울 동부지사 02-2146-35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다음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채용 소식이네요.
1: 네, 이번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채용 소식인데요.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담당 업무는 사내 문서를 각 부서에 전달하는 딜리버리 업무입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 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어서 비교적 부담 없이 도전 가능한 점이 특징인데요. 근무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고요. 월급은 113만 원 수준의 식대도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채용은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0: 되고요. 계약 기간은 총 12개월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장애인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서 제출하면 되고요.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지역본부 02-6320-7015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원더걸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Tell me.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하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제19회 전국 장애청소년예술제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요?
1: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오는 6월 12일까지 제19회 전국 장애청소년예술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청소년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입니다. 전국 장애청소년예술제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장애청소년이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고 예술 체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성장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장애청소년 예술제이자 축제입니다. 올해 예술제는 서양 악기 독주와 합주, 노래, 무용 댄스, 전통 악기, 미술, 문예 창작 등 총 7개 부문에서 경연이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전국의 장애 청소년이고요. 해당 연령의 장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그 시상 규모나 수상 이후 활동도 궁금합니다.
1: 시상은 부문별 경연을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트로피가 수여되고요.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일회성 경연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후속사업 연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대상 수상자인 이준혁 군을 비롯해서 무용 댄스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레드몬스터, 전통악기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아리아난타, 샤이닝스타 수상자 김종호 등 주요 수상자들은 올해 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6 선넘는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화기획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장애 가족의 소통과 성장 이야기를 그린 무장의 음악극 하늘, 바람, 바다가 구미 관객들을 만난다고요?
1: 2026 무장의 접근성 활성화 제작 공연 음악극 하늘, 바람, 바다는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이 협력해서 제작한 공연입니다. 특히 접근성 서비스를 접목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음악극 하늘, 바람, 바다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바다가 장애인 탁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며 장애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 탁구 금메달리스트 강현주는 딸 바다를 위해서 은퇴를 선언하지만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은 바다 아빠는 바다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탁구뿐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날 바다 아빠는 자신이 뇌동맥류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다를 정식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더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국가대표 코치와 만나면서 아빠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탁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장애가 극복의 대상이 아닌

0: 함께 살아가는 모습임을 깨달으면서 엄마인 하늘, 바람인 아빠, 그리고 바다가 하나가 되는 감동의 랠리가 펼쳐집니다.
1: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접근성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0: 한글 자막과 점자 리플렛,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수신기를 제공하고요. 음성해설과 수어해설이 제공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의 관람객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관객의 움직임을 허용하고 필요할 때 입퇴장에도 제한이 없는 공연입니다. 공연은 6월 5일과 6월 6일 이틀 동안 구미 강동문화복지회관 천생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1: 자,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 공모전 소식 전해주시죠.
0: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가 오는 6월 19일까지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장애인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신진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지속가능한 오늘, 모두의 내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과 일상 속 생활환경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자연, 지역사회, 내가 살아가는 공간,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더 나은 내일의 모습 등을 작품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등록 장애인입니다. 모집 분야는 미술, 그 중에서도 회화 작품이고요. 도화지와 캔버스 작품은 물론 디지털 드로잉으로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공모전 신청서와 작품 사진, 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전자우편 또는 폼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누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겠습니까?
0: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서 특별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글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부터 일제강점기 훈맹정음까지의 역사를 함께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특히 훈민정음에 깃든 세종대왕의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박두성 선생이 반포한 한글점자 훈맹정음으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박두성 선생은 1913년부터 1936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재생원 교원으로 맹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제자들과 한글점자를 연구해서 1926년 11월 4일 6점식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반포했습니다.
1: 그럼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자료들 볼 수 있습니까?
0: 전시는 크게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의 의미를 따라 구성됩니다. 먼저 문맹의 벽을 깨다 훈민정음 구역에서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유물들이 소개됩니다. 삼강행실도와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린 월인석보 등을 통해 백성이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훈민정음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의 벽을 깨다 훈맹정음 구역에서는 박두성 선생의 유품과 한글점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공개됩니다. 박두성 선생이 쓴 일지와 훈맹정음 점자표를 비롯해 점자 아연 원판과 점자 타자기 등도 전시됩니다. 이 자료들은 한글이 문맹의 벽을 낮춘 문자였다면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의 배움과 소통의 길을 연 문자였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친환경 전시로도 기획됐습니다. 조립식 블록형 재활용 벽체를 도입해서 전시 폐기물을 80% 이상 줄였고요. 주말에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현장 영상 해설사도 상주합니다. 모든 전시 내용은 영문 번역도 병행해서

0: 외국인 관람객의 편의도 높였습니다. 특별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은 7월 19일까지 경기 여주시에 있는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열립니다.
1: 클래식 거장들의 삶과 음악을 다룬 창작 뮤지컬 두 편이 6월에 나란히 무대에 오르는데 어떤 작품들인가요?
0: 뮤지컬 베토벤과 파가니니입니다. 먼저 창작 뮤지컬 베토벤은 6월 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막합니다. 2023년 베토벤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초연됐던 작품인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부제를 떼고 베토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관객들을 만납니다. 작품은 1810년 빈을 배경으로 청력을 잃어가는 예술가 베토벤의 내면을 따라갑니다. 점점 소리를 잃어가는 두려움,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창작의 열정, 고독한 예술가의 삶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궁중무도회와 빈거리, 장미정원, 증권거래소 등 19세기 빈 사교계 풍경도 화려하게 재현되고요. 베토벤의 월광, 비창, 열정소나타와 교향곡 9번 합창처럼 익숙한 클래식 선율도 작품 속에 녹아듭니다. 이 음악들은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가 재해석한 넘버로 다시 태어납니다. 특히 52곡의 넘버가 모두 원곡에 기반하고 있어서 사실상 주크박스 뮤지컬에 가까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익숙한 클래식 선율과 창작 넘버가 교차하면서 베토벤의 삶과 감정을 장면마다 밀도 있게 끌어갑니다.
1: 이번 시즌 캐스팅도 화제라면서요?
0: 네, 이번 시즌은 캐스팅 라인업만으로도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습니다. 베토벤 역에는 초연을 이끌었던 박효신이 다시 무대에 오르고 여기에 홍광호가 새롭게 합류해서 더블 캐스팅으로 나섭니다. 역할을 위해서 반년 동안 매일 4시간 이상 피아노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6월 대학로에서는 또 다른 음악가의 삶이 무대에 오릅니다. 창작 뮤지컬 파가니니가 6월 20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합니다. 2019년 초연 이후 전국 투어와 재연을 거치며 꾸준히 공연되어온 작품입니다. 파가니니는 1840년 파가니니 사후 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오명 때문에 교회 묘지 매장을 거부당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작품은 법정 스릴러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파가니니의 아들 아킬레가 종교법원과 벌이는 법정 공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파가니니의 지난 생애가 하나씩 되짚어지고 음악과 삶이 무대 위에서 다시 조명됩니다.
1: 어우, 이 파가니니 하면은 또 바이올린 연주가 빠질 수 없잖아요.
0: 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배우가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액터 뮤지션 형식입니다. 공연의 절반 이상이 바이올린 라이브로 채워지고요. 연주 자체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서사를 끌고 가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특히 약 7분간 이어지는 라 캄파넬라 독주는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파가니니 역에는 초연부터 함께해온 콘을 비롯해 홍석기, 홍주찬이 출연합니다. 뮤지컬 베토벤은 8월 11일까지, 파가니니는 8월 30일까지 공연합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박상민이 부르는 멀어져간 사람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뭐든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곤 한다. 작업을 시작할 땐 몰두하지만 끝난 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탓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연못 바닥에는 둥근 자갈을 깔고 수초를 심으며 부레옥잠과 물배추도 놓았다. 전기를 연결할 수 없어 EM 흑공을 넣어 자동으로 수질을 정화하게 했고 덕분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됐다. 연못 주변의 식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며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붕어, 치어

꽃들을 연못에 넣었고 1년 사이 손가락 하나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연못 가운데에는 별채로 이어지는 나무다리를 놓았다.

어지러운 마음은 밖에 두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마음속의 잡념이 사라지고 잔잔한 물의 흐름 속에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숲과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다시금 발견한다. 작은 정원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맑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0: O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1: "밤의 해변에서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산다. 밤바다를 걷는다. 그 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은 때로 고요함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으로 경험된다.

바다는 흐르는 시간을 닮았다. 그 앞에 서면 자꾸만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멀게만 느껴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결 속에서 삶의 미묘한 진리를 찾곤 한다.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그 풍경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후회에 잠기기도 한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떠오르는 것은 놓치고 온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다. 그때 했던 선택들, 지나쳐버린 기회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미련처럼 밀려온다. 그럴 때면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탓하며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마음속에서는 그 한 걸음에 담겨있는 후회와 갈망이 어우러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한다. 바다가 보여주는 것은 시간을 되돌릴 마법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지만 그 순간에 머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듯이 말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걱정과 불안을 꺼내놓는다. 파도 소리조차 더 많은 생각을 일깨운다. 머릿속에서는 갈 길을 찾지 못한 의문들이 떠오르고 미지의 세계와 맞닿은 두려움이 이 순간만큼 크게 느껴질 때가 없을지도 모른다. 바다를 보며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신이 지나온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걸음을 내디딘다. 불확실함 속에서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두려움이 발밑을 무겁게

무섭게 놀라온다. 그럴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따라가며 자신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려 든다. 물결은 멀리서 잔잔히 밀려오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그 안에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든다. 그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것들과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걷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물결이 발밑을 부드럽게 감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 그 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남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된다. 그 순간 바다와 하늘,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잠시 잊게 만든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시간이 흐르겠지만 세상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과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섞여 간지럽히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파도 소리에 마음은 점차 이완되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고요함이 차분히 스며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염없이 바다를 걷는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지나간 선택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그때의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불안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멈추고 싶어진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의 감정을 품는다. 시간을 따라가며 마음과 마주한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라진다. 평온한 순간이 지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잠시 지나면 다시 기쁨이 밀려온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감정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삶은 어떤 식이라도 결국 우리를 이끌고 나아간다. 바다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 끊임없이 밀려오고 가는 감정 속에서 결국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명상이 가르쳐준 삶의 방향.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친구가 물었다. 여기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주지스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은 법당에 앉아

속을 한참 올라야 도착할 수 있는 오지의 절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련이 시작되었다. 요가를 시작하고 그동안 몸을 얼마나 혹사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오른쪽 팔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치료를 했던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다. 다른 도반들이 능숙하게 동작을 해내는 동안 나는 간단한 자세조차 따라가기 힘들었다. 몸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실감했다. 수련 시간보다 늘 일찍 도착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명상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고 마침 집중 수행이 시작되는 하안거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한층 깊은 수련이 이어졌다. 끝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개운하고 가벼웠다. 기술적인 수련을 넘어 매 순간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 힘든 수련을 자청해서 한 것이었지만 누구를 가르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수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더 많이 배우게 되니 이제 안내자로 대중과 함께해보아라. 명상을 안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수련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돌아보며 그 깊이를 한층 더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처음 안내자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다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명상 뇌과학이나 해외 콘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래, 이렇게 함께 지혜를 나누며 정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행해 오시면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길을 찾아갔다. 수행은 끝을 정해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여정이다. 스님은 두부 한 모라도 공양간의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셨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낡고 해진 옷은 꿰매 입으셨다. 누군가 선물을 드리면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한참 수행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종교는 지혜를 찾아가는 방편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다. 함께 수련하던 도반 중 일부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성당에 가서 미사를 잘 드리라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셨다. 또 일에 욕심을 낼 때면 재능과 성취보다 인간으로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앞선 화두로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삶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라남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한 생태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깊이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개인 지도뿐 아니라

아니라 교육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명상을 나누고 있다. 안내자는 먼저 수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개척하며 서로를 비추는 과정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진정성과 깊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가고 있다. 서로에게 배움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어떤 길을 걷든 삶의 목적지나 결과보다는 그 여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배운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명상을 처음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겪은 변화와 배움은 매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와 울림을, 나아가 세상의 존재들을 향한 따뜻한 선의를 나누고 싶다.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걸어온 과정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치유 크리에이터로서 조용히 빛나는 하루의 조각들을 기록하는 현실판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천천히 천천히 좀 움직여봐.
1: 란주의 옷을 양손으로 붙든 효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란주는 덤벼오는 소용 라투스에게 각목을 휘둘렀지만 물귀신처럼 자신을 붙들고 늘어진 효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형 한 마리, 중형 한 마리와 대치 중이었다.
2: 야! 쟤네 움직임이라도 좀 읽던가! 자꾸 방해되면 너부터 처리하는 수가 있어!
0: 좀 그러지 마!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야 저기! 너한테 소형 하나 온다! 머리 위! 머리 위!
1: 효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형 라투스 한 마리가 펄쩍 뛰어올랐고 란주와 효석은 동시에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가 재빨리 일어났다. 이제 효석과 란주는 소형과 중형 라투스에게 앞뒤로 둘러싸인 꼴이 되었다. 란주와 효석을 보던 현우는 시선을 돌렸다. 라투스 두 마리가 유라를 지나쳐 자신과 채령에게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채령은 들고 있던 방패를 내려놓고 각목을 두 손으로 쥐었다. 여차하면 앞으로 뛰어나갈 기세였다. 현우는 채령을 말렸다. 자신의 뒤에 있으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화살이 또 한 발 날아가 라투스의 어깨에 맞았다. 언제 올라갔는지 연희는 현우 뒤에 나무 위에서 활을 쏘고 있었다. 라투스가 어깨에서 화살을 빼려 몸부림치다 부러뜨리는 것을 본 연희가 짜증을 냈다.
2: 현우야! 어? 도련님한테 부탁 좀 해봐! 나머지 한 놈 주위를 끌어달라고! 어? 내가 저놈 처리하고 나머지 한 놈도 처리할게!
3: 가자! 도련님!
1: 현우는 변신 주문을 외치듯 힘차게 도련님을 불렀다. 현우의 옆에 앉아있던 도련님은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가 한 라투스의 다리에 매달렸다. 라투스가 당황해 몸을 뒤틀며 잡으려 들면 도망을 쳤고 다시 돌아와 어깨에 매달려 목을 공격했다. 도련님의 공격에 휘청이는 라투스를 보던 현우는 달려가 라투스의 꼬리를 있는 힘껏 밟았다. 쿵 소리를 내며 라투스는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도련님이 큰 소리로 울었고 현우 옆에 있던 다른 고양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자빠진 라투스에게 달려들었다. 일부는 목을 물어뜯고 일부는 앞발로 라투스의 뾰족한 주둥이와 얼굴을 잡고 뒷발차기를 했다. 라투스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날카로운 앞발로 고양이들을 때리고 집어던졌다.
3: 안 돼! 얘들아!
1: 위험에 빠진 고양이들을 보고 현우가 당황한 사이 연희는 현우와 채량에게 달려드는 또 다른 라투스의 얼굴에 화살을 명중시켰다. 눈앞에 라투스가 사라지자 현우의 시야에 소형 라투스 두 마리를 때려눕히고 있는 유라가 들어왔다. 란주와 효석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현우는 라투스의 앞발을 피해가며 뒷발차기로 눈을 공격해 앞을 못 보게 만드는 도련님의 싸움 기술을 경이롭게 쳐다봤다.
2: 도련님 나오라고 해!
3: 도련님! 얘들아! 이제 그만 나와!
1: 도련님과 다른 고양이들은 현우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라투스를 버리고 달려나왔지만 많은 고양이가 죽거나 다친 채 라투스 주위에 쓰러져 있었다. 라투스는 한동안 버둥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허공을 휘두르는 앞발과 끔찍한 비명, 그리고 눈에서 흐르는 피로 보아 앞을 보지 못하는 게 확실해 보였다. 연희는 활시위를 입술까지 잡아당겨 팔과 어깨, 팔꿈치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었다. 연희가 시위를 놓자 화살은 일격에 라투스의 목을 맞춰 놈의 고통을 빠르게 덜어줬다. 현우는 나무 위에 서서 활을 쏘는 연희를 입을 헤벌린 채 바라봤다. 포니테일로 묶은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와 마음에 먹은 것은 뭐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눈빛, 그리고 앙다문 입술과 곧게 선 자세까지 판타지에 나오는 아름다운 궁수 같다고 생각했다.
4: 오빠, 입에 벌레 들어가겠어요.
1: 채령이 현우를 툭치며 말했다. 채령을 노려보며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류라는 남은 라투스가 더는 없어 보였는지 현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라투스 한 마리가 류라를 향해 날아올랐다.
3: 선배! 뒤!
1: 현우의 외침과 동시에 또 한 번 연유의 화살이 날아갔다. 류라가 어찌할 새도 없이 라투스는 연유의 화살을 맞고 나뒹굴었다. 현우의 뒤에 숨어있던 체령이 잽싸게 달려가 라투스를 처리했다. 유라는 연유를 힐끗 보고 나서는 마지못해 고맙다고 말했다.
5: 그래도 위험하게 쏘지 좀 마.
2: 선배, 제가 제대로 다 맞히잖아요. 딱 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걸 어떡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게 보이는데.
3: 두 사람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란주 선배랑 표석이 형이 안 보인다고요.
1: 죽어 널브러진 라투스들 너머의 어두운 숲속이 꼭 란주와 효석을 삼킨 것 같았다.

0: 연휴의 트라우마. 숲은 보이는 것보다 더 어둡고 깊었다. 안으로 들어설수록 풍겨오는 썩은 내에 연휘는 이 검고 어두운 숲 어딘가에 라투스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했다. 주변은 고요했다. 눅눅한 습기를 헤치고 네 사람은 말없이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며 란주와 효석을 찾아 눈을 바쁘게 움직였다.
1: 저거 효석이 아니야?
0: 저교를 깬 것은 유라의 침착한 목소리였다. 연유의 시선은 유라의 손끝을 따라갔다. 어두운 곳에 두 사람이 있었다. 효석은 뒤로 넘어진 채 계속 뒤편으로 움직였고 란주는 그 앞에서 무언가를 찾듯 두리번대며 용감하게 강목을 휘둘러대고 있었다.
1: 라투스가 있는 걸까?
0: 연희는 다급히 활을 잡았다. 유라, 현우, 채령과 함께 란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던 찰나였다. 갑작스레 하늘에서 떨어진 검은 형체 때문에 땅이 세게 울렸다. 그 순간 채령이 비명을 질렀고 고양이들이 씩씩거렸지만 잠깐이었다. 곧 숲은 진한 정막에 다시 둘러싸였다. 고요 속에서 검은 형체가 어깨를 펴자 시야의 일부가 까맣게 가려졌다. 당황한 연희는 뒤로 물러섰다. 유라도 마찬가지였다. 현우는 씩씩거리는 도련님을 끌어안고 연희 뒤에서 채령과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검은 형체 위로 빛이 비쳤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드러난 모양이었다. 일반 라투스와 달리 튀어나오지 않은 주둥이, 길게 일자로 뻗은 발톱, 새카만 눈, 주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누렇고 긴 송곳니, 덥수룩하게 자란 털 때문에 놈은 주둥이가 들어간 늑대 같기도 했다. 라투스 중에서도 초대형, 변이가 일어난 놈 같았다. 그리고 놈의 왼쪽 어깨에 걸쳐진 한 학생이 모두의 눈에 띄었다. 미래여고 교복 치마를 입은 학생, 이예진인 것 같았다.
1: 드디어.
0: 연유는 눈앞에 이 괴수가 소초모들과 함께 찾던 그 초대형 라투스임을 확신했다. 긴장한 채로 연유는 내렸던 활을 조심스레 들었다. 놈은 연유의 움직임에 예진을 옆 나무의 굵은 가지 위에 내던져 놓고는 귀가 찢어져라 고함을 내질렀다. 연희는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1: 왜 어디서 본 것 같지?
0: 유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연희에게 웅얼거렸다.
2: 저걸 본 적이 있어요?
1: 아니, 없지. 근데 기시감이 들어서.
0: 놀라는 연희에게 유라가 대꾸했다. 변이 라투스는 위협적으로 앞발을 휘두르며 연희에게 한 발 다가섰다. 잽싸게 뒤로 피한 연희는 저 멀리 있는 효석과 란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소초모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3: 놈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해요! 뭘 공격해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 제가 화살로 공격할게요. 제 아무리 저렇게 커도 화살 몇 대 맞으면 제대로 못 움직일 거고, 그때 선배들이 총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 어떻게 시선을 분산시키지?
0: 유라가 물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변이 라투스가 더 크게 울고 있었다. 연유는

0: 내가 찢어질 것만 같았다. 연희는 유라, 현우, 채령과 함께 계속 뒤로 물러서며 변이 라투스와 거리를 벌렸다.
1: 바로 도련님이나 고양이들을 투입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우선 선배들이 한 명씩 떨어져서 유인해주세요. 란주 선배! 효석 선배! 뒤쪽에서 유인할 수 있죠? 방패나 각목을 휘두르고 두들겨서 시선을 끌어주세요. 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쯤 도련님과 고양이들이 들어가서 목이나 얼굴 쪽을 공격하는 거죠. 어때요? 현우야, 해줄 수 있지?
0: 현우는 연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 없는 모습이었다. 소초모들은 연희의 말에 따라 강목과 방패를 챙기며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운데 서 있던 연희는 활에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당겨 라투스를 조준했다. 그 순간 두 발로 서 있던 라투스가 갑자기 엎드리더니 소초모를 향해 네 발로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 군데 모여있던 연희와 유라, 현우는 당황한 나머지 양옆으로 갈라지며 넘어졌다. 소초모들의 뒤에서 강목을 들고 서있던 채령만이 라투스와 마주보고 섰다. 채령은 제 몸의 두 배나 되는 라투스를 눈앞에 두고도 라투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2: 근데 이거 진짜 라투스가 맞기는 한 거예요?
0: 겁도 없이 묻는 채령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라투스가 채령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서며 오른쪽 앞발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란주가 뛰어올라 라투스의 오른팔을 강목으로 세게 내리쳤다. 라투스는 아픔에 인명을 쓴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옆에 넘어져 있는 란주를 봤다. 라투스가 날카로운 발톱이 길게 삐져나온 발로 란주를 걷어차는 동시에 효석이 소리를 질렀다. 란주는 공중으로 잠깐 떠오르더니 나무 등치에 부딪히고는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다. 다들 란주의 이름을 외쳤지만 란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변이 라투스는 란주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연희는 활을 쏘려 했지만 땀으로 가득한 손 때문에 자꾸 화살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라투스를 막아선 곳은 채령이었다.
1: 채령아!
0: 유라가 외쳤지만 이미 변이 라투스는 채령을 향해 달려드는 중이었다. 채령의 코앞까지 다가간 순간 라투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놈은 갑자기 자신의 앞발을 떨어뜨리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온몸을 떨며 괴성을 지르고 뒷걸음질을 치던 놈은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기까지 했다. 괴이한 광경에 소초모들은 채령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문득 정신을 차린 연희가 채령과 라투스 사이를 막아섰다. 연희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시위에 화살을 매겼다. 그러고는 라투스의 목 부분을 조준하고 화살을 날렸다. 낯선 소리에 소초모들의 표정이 변했다. 정확히 목을 조준하고 날린 자신의 화살이 어떻게 되는지 본 연희의 입이 해벌어졌다. 라투스가 날아오는 연희의 화살을 앞발로 쳐낸 것이다. 좀 전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던 놈은 다시 정신을 되찾은 듯했다. 라투스는 얼빠진 채 서 있는 연희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모두를 쓸어버릴 듯 길고 굵은 앞발을 휘두르며 소초모들에게 달려오던 라투스는 그 자리에 또 멈춰섰다. 놈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렸다. 그러고는 예진을 걸쳐둔 나무를 향해 도망치듯 달리기 시작했다. 황당한 기색이 역력한 소초모들과 달리 연희는 무언가에 홀린 듯 팔을 들고 라투스의 뒤를 따라 달렸다. 유라의 간절한 외침도 무시한 채 연희는 재빠르게 라투스의 뒤를 쫓았다. 화살로 맞히지 못해 자존심이 상한 채로 놈을 놓칠 수는 없었다. 라투스가 예진이 있는 곳에

0: 멈춰서자 연희 더 가까운 곳에 멈춰섰다. 숨을 고르고 활을 들어올린 뒤 팔꿈치와 어깨, 팔을 일직선으로 만들었다.
1: 서영이! 네 멋대로 해놓고 저 자식 못 맞추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네 탓이야!
0: 유라의 고함을 들은 순간 연희가 서 있는 곳은 더는 숲속이 아니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양궁장, 단체전이 진행되던 그곳이 갑자기 연희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초인이라는 오해 때문에 뒤에서 부원들에게 한참 욕을 먹던 때였다.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앞에서 실수가 연발하고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친구가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 연희와 눈을 마주했다.
2: 연희야, 있잖아. 너 개인전은 잘했잖아. 이거 10점 못 맞히면 오늘 이 경기 너 때문에 지는 거야. 다 네 탓이라고. 알지?
0: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희는 부담감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다. 손이 떨렸다. 시합 내내 그랬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 화살이 맞힌 점수는 9점이었다. 그 시합 이후 연희는 초인인데 아닌 척하려고 단체전을 망친 애가 돼 있었다. 개인전은 완벽하게 잘 해냈기에 친구들의 미움은 더욱 컸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마음이 지옥일 땐 지옥을 향해.
1: 언젠가는 잊혀질 테니 서둘러 있고 싶지 않아.
2: 결국 한반도 땅을 네가 혼자 다 먹고 부동산 사업을 해보시겠다.
3: 이 보금이 제 거란 말씀입니까?
4: 나 유신공이라 뭐 당연히 차세대 풍월주가 돼야 안겠나.
5: 풍월주란 화랑 최고의 우두머리다.
0: 난 누가 뭐래도 신라에서 태어난 신라인이야.

0: 중얼 중 김유신 아홉 번째. 가야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김유신이 화랑의 우두머리, 화랑의 짱! 풍월주를 꿈꾸던 그 무렵, 신라의 왕실엔
1: 시원해. 안마 의자가 사람 손보다 낫다니까. 믿을 건 사람이 아니라 역시 기술이야, 테크놀로지.
0: 무려 3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신라의 조정을 쥐락펴락했던 신라 최대, 응?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 미실이 있었다.
1: 가오라, 가오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2: 오 마이 갓. 변호사를 선임하는 어? 동시에 묵비권을 행사할래요.
1: 감히 누구 앞에서 묵비권? 묵사발이 대파야. 정신을 차리지.
2: 아이고 나신네. 아이고 쨍그랑 쨍그랑. 조각조각.
1: 미실이야. 어디서 묵비권을.
0: 채색을 두루두루 다 겸비한 미실은 진흥왕의 총애를 받으며 사극에 데뷔해서 그 다음 진지왕, 진평왕을 걸치는 동안 내내

0: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보컬의 리더십을 거치며 나이 60 중반을 넘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내리막길로 접어들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미실의 후견인이자 보디가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진흥왕이 사경을 헤매던 30대 미실. 자, 576년 그 즈음으로 돌아가보자.
1: 부르셨다고요? 어서 오너라.
0: 진흥왕의 왕비이자 미실의 이모인 사도왕후의 호출을 받은 미실.
2: 임금께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마음이 심란해 잠을 잘 수가 없어.
1: 이모가요?
0: 조카와 이모가 한 남자인 진흥왕을 섬겼다는 얘기인데 근친 혼인은 물론 남녀 모두 중복 혼인이 가능했던 신라의 왕실에서는 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3: 제 집사람입니다. 어제까지는 고모였죠. 그러니까 고모이자 제 집사람.
4: 여기 삼촌. 어머. 내 정신 좀 봐. 삼촌이 입에 배가지고. 여, 봉봉봉봉봉봉.
5: 그러니까 이쪽은 오촌 당숙이자 제 동서인데 헷갈려. 너 누구니? 세상은
0: 윤희가 일세. 세상은 수학 경시대회 최우수 수상자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 진흥왕 이후 신라 귀족과 왕족의 가계도와 촌수.
1: 죽음을 코앞에 둔 임금이 안타까워서는 아닐 테고.
2: 발칙한 것.
1: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0: 당시 신라 조정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두 여인, 진흥왕의 왕비 사도왕후와 진흥왕의 후궁 미실.
2: 혈기왕성한 내 아들이 있는데 손자놈을 앞세울 수는 없어.
1: 법대로라면 백정이 왕이 돼야죠.
2: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지켰어? 걸핏하면 불법 주차에 무단 횡단까지. 너 때문에 신라 교통 엉망이야.
1: 법대로 따진다면 백정이란 소리죠. 이모답지 않게 노여움은.
0: 백정은 진흥왕의 손자로 진흥왕의 큰아들 동윤의 아들이다. 그러나 동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신라의 왕권 계승 서열 1위에 올라있던 어린이 백정.
2: 내 남편 진흥왕이 한강의 금사라기 땅은 물론 함경도까지 신라 땅을 얼마나 넓혀놨는데.
1: 밤이나 낮이나 진격의 대왕이셨죠.
2: 그런데 이제와 상속세 한 푼도 못 받고 어린 손자놈 손에 그 땅이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
1: 어린 손자놈 외척의 팔자가 왕서방인 모양이죠. 원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먹는 거니까요.
2: 내 평생 남 좋은 일은 해본 적이 없어.
1: 하면요?
2: 날 어모해. 네가 날 어모한다면 총대는 내가 맨다.
1: 나도 남 좋은 일은 안 하는 성미라. 같은 유전자가 아닙니까?
2: 왕 소리가 듣고 싶다 하였느냐?

0: 진흥왕의 다음 후계자로 손자가 아닌 자신의 둘째 아들 사륜을 낙점한 사도왕후와 연합한 미실은
1: 아래 계시느냐?
0: 사륜을 찾아간다. 자, 따지고 보면 이들의 관계 역시 얽히고 설킨 혈연관계인데 어떻게 되니까 혈연관계 따지지 않는 게 건강에 좋겠다.
2: 왕후마마께서 후계자 문제로 고심 중인 듯합니다.
3: 나라에 법도가 있으니 법도대로 처리하면 될 일을 무슨 이유로...
2: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남편보다도 손주보다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 최우선이죠.
3: 아니, 설마 어머니께서 나를...
2: 나한테 지원 요청을 하셨어요. 당신이 돌진할 테니 엄호를 하라고.
3: 그래서 무장을 하실 생각입니까?
0: 막강했던 미실의 힘을 모를 리가 없었던 사륜은
4: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해. 당신이 내 어머니를 어머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3: 어쩔 생각입니까?
2: 글쎄요.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 나서 평생을 봉사와 희생과는 담을 쌓고 산 사람이에요.
3: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2: 아버님께서는...
5: 네가 전하를 뒤집으라고 하면 난 전하를 뒤집을 것이다.
2: 전하를 뒤집을 만큼 날 사랑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분은 끝내 날 왕후로 만들지 못하셨어요.
4: 왕후?
2: 난 그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던데. 왕후 마마. 귀에 로얄 젤리. 로얄 젤리 같은 소리가 아닙니까?
3: 그렇다면 콜.
2: 콜?
3: 내가 왕이 되면 왕후는 당신이야.
2: 콜. 약속.
0: 새끼 손가락을 걸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들이...
3: 자, 도장.
2: 도장?
3: 사인?

0: 576년 진흥왕이 사망하자 사도왕후와 미실의 힘에 의해 사륜이 왕위에 오른다.
1: 나 신라 제25대왕 진지왕은 진지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을 대신과 백성들 앞에 진지하게 다짐한다.
0: 어린 조카를 제껴내고 왕위된 사륜 진지왕은
2: 아이 참 대왕의 밥상에 찍어 먹을 반찬이 없어 반찬이.
3: 전하, 오직 대왕만이 받을 수 있는 만수르 밥상이옵니다. 전하.
2: 만수르 밥상 만수. 어제도 한식, 그제도 한식, 오늘도 한식.
3: 오늘 데이터에는 진지만 드신다고.
2: 아. 이름이 진지왕이니까 진지만 먹는다. 어? 그 웃겨? 야 웃겨? 그게 웃겨? 아니야. 나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치킨, 햄버거까지 다 좋아해.
3: 한식만 드신다고.
2: 왕이 되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입맛도 글로벌해지는 모양이다. 어? 입맛뿐 아니라 취향도 다양해지고 호불호가 바뀌어.

0: 막히고 있어. 가만, 오늘은 왠지 고르곤졸라 피자를 봉골레에 찍어 먹고 싶구나.
1: 어? 좋아! 고르곤자, 고르곤, 고르곤

0: 메이어, 전화의 입맛이 변해?
1: 예, 입맛뿐이 아니라 취향도 다양해지고 호불호가 바뀌고 있다고 아예 공식 선언을 하죠.
0: 전화가 직접 말이냐?
1: 예, 취향이 그리 다양하신 걸로 봐서 오늘 밤도 이곳으로 납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0: 반칙엔 벌칙이 따르는 법. 옐로, 아니 레드카드!

0: 펀치. 와, 라임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신여 김자연.
1: 신하는 이만 퇴근. 신하 조민수.
2: 왕 후마마. 내 귀에 캔디보다 더 달콤한 로얄 젤리구나. 미신 이명환.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흥천군에 있는 팔봉산을 찾아갑니다. 팔봉산은 8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산세가 정말 아름다워서 이맘때 최고의 산행지로 추천하고 싶은 산입니다. 팔봉산은 삼면이 홍천강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홍천강에 있는 팔봉산 관광지에서도 팔봉산의 절경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홍천군 서면에 있는 팔봉산의 봉우리들은 모두 바위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산행시간도 길고 일부 구간에는 직벽에 가까운 암벽도 있습니다. 물론 사다리 또는 로프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래도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하는 산입니다. 비록 이 같은 위험요소가 있기는 해도 팔봉산은 짜릿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명산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팔봉산은 8개의 봉우리를 하나씩 오르고 내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산입니다. 특히 제4봉에는 일명 해산굴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위틈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해산굴을 보기 위해 일부러 팔봉산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름난 명물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굴은요, 통과하는데 많은 애를 먹는 작은 바위틈입니다. 그래서 산고의 고통에 비유해서 해산굴이라는 애교 섞인 별명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팔봉산의 8개의 봉우리를 꼭 올라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체력 또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체력에 따라 산행의 강도를 잘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하산하려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제2봉과 제3봉 사이, 제5봉과 제6봉 사이, 그리고 제7봉과 제8봉 사이에 홍천강 쪽으로 하산하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팔봉산에 권할 만한 등산 코스로는 팔봉산 관광지 주차장을 출발해서 제1봉과 제2봉을 오른 후에 제2봉과 제3봉 사이로 하산하는 코스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등산 코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팔봉산 아래의 홍천강에는 팔봉산 관광지가 있고요. 유명 관광지답게 꽤 넓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평양에서 강변길을 따라 걷다가 팔봉교를 건너면 팔봉산 등산로 입구가 나타납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산행 안내센터가 있고요. 팔봉산 등산 안내도가 그려진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서 팔봉산 등산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제1번까지는 다소 가파른 등산로를 걸어야 하는데요. 일부 구간에서는 로프를 이용해야 하지만 가파른 등산로에는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걷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팔봉산 제1봉에서 제2봉까지의 거리는 300m지만 가파른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봉 근처에는 홍천강 물줄기를 볼 수 있는 작은 전망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2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는 홍천강 쪽으로 하산하면 됩니다. 이 코스를 이용할 경우 산행거리는 3.5km고요.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약 4시간이 소요됩니다. 팔봉산을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봉산에는 급경사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할 때는 안전로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장갑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있는 팔봉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내 지역의 미래와 내 삶을 좌우할 결정,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 치러집니다. 각 정당과 주요 지역 후보들의 마지막 총력 유세전부터 오늘 전해드립니다.
1: 먼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선 무능 10년을 심판해달란 구호와 정권 견제 보루를 지켜달란 구호가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2: 마지막 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심판을 외쳤습니다.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 등 안전 문제 책임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오세훈 시정 10년, 이젠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3: 무사한 일 오세훈 시장을 바꾸고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3: 후보입니다. 행복한 서울시 만들려면 반드시 투표로.
2: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한자리에 앉아선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한 명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싣는 선거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5: 정은호와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함께 당선돼야 이재명 정부와 서울이 원팀으로.
2: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이 부족했다, 사과 먼저 했습니다. 그래도 오만한 정부 여당 견제할 마지막 보루, 서울만은 지켜달라고 읍소했습니다.
6: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 마지막 남은 안전판 하나를.
2: 준비 안 된 초보 운전자에게 서울을 맡길 수는 없다며 상대 후보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만든 전월세난 표로 꾸짖어달라고 부동산 문제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7: 주택 정책을 비롯해서

0: 잘못된 길을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서민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 제자리로.
1: 정 후보는 송파구 환승센터에서, 오 후보는 동대문 도매상가 일대에서 자정까지 유권자들을 만나며 선거전을 마무리합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2: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접전 지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 내란을 심판하고 정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3: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접전지 강원부터 찾았습니다. 지역 예산 듬뿍 챙겨주겠다. 뽑아만 주면 뭐든 다 하겠다고 아직 망설이는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4: 필요한 법률이 있다면 그것도 민주당에서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의 말입니다.
4: 민주당 기호 1번.
3: 최대 승부처 서울에선 내란 종식을 외쳤습니다. 내란을 심판하려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아직 투표 안 한 지지층을 독려했습니다.
6: 부정부패, 국민 분열, 내란 정당, 국정농단 등 국민의 힘을 심판해 주십시오.
3: 한병도 선대위원장은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 구호를 앞세웠습니다. 주가 오르고 수출 늘고 이렇게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 뒷받침하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7: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해
5: 한병도
7: 주십시오.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7: 가족,
5: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7: 친구, 지인에게
5: 말입니다.
7: 전화로 투표 참여를.
3: 무소속 후보에게 흔들리는 전북도 찾아 지지층 이탈을 단속했습니다.
8: 이원택 지사님 됐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맞대고 현안을 챙길 수 있는.
3: 정 선대위원장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청계천을 찾는 걸로 마지막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조국혁신당은 정치 독점 타파를 외치며 호남을 중심으로 유세를 벌였고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2: 국민의힘 역시 접전적으로 보고 있는 충청과 영남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9: 선거운동 첫날도 마지막 날도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충남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고 몸을 한껏 낮추면서도 살려달라, 외면하지 말고 투표장으로 나와달라, 읍소를 거듭했습니다.
10: 대통령에서 조직하고 계신 그 화살
5: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의 말
10: 쏘셔야만 우리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9: 지도부가 잇따라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주식 오른 거 말고는 집값도, 환율도, 물가도, 경제 다 망가졌다면서 투표로 폭정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투표로 막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취소부터 밀어붙일 거라고 특검법 심판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11: 지방 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9: 누가 청년의 편에 섰는지, 누가 청년의 이익을 챙기는지 고민해달라면서 2030 보수민심의 투표도 독려했습니다.
12: 청년 여러분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6월 3일 말입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나와 청년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9: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 서울과 경기에서 대안을 선택해달라며 마지막 총력 유세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2: 네, 지금부터는 전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격전지 마지막 날 유세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경기 평택 을입니다. 넓게는 5명, 좁게는 3명이 치열하게 맞붙은 이곳에선 오늘까지도 단일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민주당 김용난 후보는 마지막 선거운동, 상대 후보 견제부터 했습니다. 민주당을 참칭하는 후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14: 마치 자신이 기호 1번 후보인 것 마냥 행세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13: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보수민심 결집하고 있다는 판단에 단일화를 막판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15: 누가 하나로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5: 유희동
15: 독주를 이렇게 앞도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0: 조국 후보는 김용남 후보 견제를 받아치면서 분열된 민주진영을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1: 평택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서 누가 가장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있는지 실천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0: 선거전 초반부터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됐던 곳이지만 마지막까지 신경전만 이어졌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진보진영 신경전에 끼지 않고 막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2: 진흙탕 선거판이 이어지면서 많은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보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깨끗한 정치를 선보이기 위해서 진보당 김재현은 끝까지.
0: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도 단일화 제안이 사퇴 압박 아니냐,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3: 선결과제를 주었어요. 뭐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딴 짓만 계속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라 단일화하자 이거 아닙니까?
0: 진보, 보수 진영 모두 결국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이대로도 해볼 만하다는 계산 때문일 텐데 선택의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4: 부산 북감 역시 거물급의 3파전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없었고 세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총력전을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전 청와대 AI 사령탑과 지역구 출신의 초대 보훈부 장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국민의힘 대표. 거물급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현장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막판 합동 유세를 펼치며 북구의 발전을 이어갈 사람은 본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이제 북구 전재수
7: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가
6: 우리 모두 같이 당선돼서 우리 북구 한번 바꿔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5: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여권 독주 견제론과 함께 마지막까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8: 진짜 백이 북구 사람과
7: 박민식 국민의힘 가짜 부산 북구 사람의 대결입니다. 후보입니다.
8: 진짜 북구 사람인 박민식만이 북구 발전을
5: 선거 막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쁜 사람 발언을 놓고 박 후보와 신경전을 벌였던 한 후보는 자신을 향한 흑색 선전이 이어진다며 정권 심판과 보수 재건을 앞세웠습니다.
9: 이건 단순한 지역의 선거를 넘어섭니다.
7: 무소속 부산 북구가
9: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보수를 재건하는 위대한 승리가.
5: 야권 단일화 무산에 이은 각종 의혹 제기와 공방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부산 북구갑. 11만 7천여 명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4: 보수의 심장이다가 이번에 격전지가 된 곳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이번엔 힘 있는 여당으로 바꿔보자고 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보수가 뭉쳐 정권을 견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10: 출마 선언일과 마지막 유세일을 모두 빗속에서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대구의 정치 1번지 수성구에서 마지막 지지를 끌어모읍니다.
11: 여러분 김부겸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10: 김 후보는 자신을 TK 신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이끌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12: 공항을 이전하고 대기업 유치에 일원해서 우리 대구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대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냥 정체로 주저앉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10: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집중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을 잇따라 찾아 지원해 준 가운데 추 후보도 팔달 시장에서 보수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13: 빼앗긴 정권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 대구 경제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겠으니 정권의 폭주를 견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4: 대구 경제를 꼭 살려달라. 또 하나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꼭 지켜달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저한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 전례 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대구시장 선거. 민선 이후 줄곧 이어져온 대구의 정치 지형이 유지될지 아니면 변화의 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
4: 전현직 지사가 맞붙은 경남지사 선거도 여야가 접전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선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논란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15: 8년 동안
0: 전직 경남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현직 경남지사인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빗속에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고 노무...

0: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와 관권 선거 논란입니다. 김 후보 측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1: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입니까? 박원수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관여했습니까?
0: 박 후보 측은 허위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 해당 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0: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277만 경남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3: 여야가 선거를 준비해온 지난 몇 달간 전국 표심을 출렁이게 한 쟁점도 여럿 있었습니다. 선거 전 초반부터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사건들을 이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선거전이 본격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노선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이른바 전륜해야 이긴다, 그럼 강성 지지층이 돌아선다, 공방 끝에 전륜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국비를 용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4: 공천 국면에선 여야 모두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에선 대리운전 비건넨 현직 도지사가 제명됐고 공천 후 폭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처음부터 누구에게는 길이 열려 있고 누구에게는 닫혀 있었던 것 아닌가.
4: 국민의힘에선 중진 컷오프로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파열음이 났고 대구는 접전지가 됐습니다.
7: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 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습니다.
4: 선거 전 중반을 강타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 추진, 민주당 내에선 사법정의 실현이다, 선거에 영향 없을 거다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셀프 면죄라며 정권 심판론을 본격 띄웠습니다.
8: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9: 장동윤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8: 범죄입니다.
4: 민주당 험지 후보들도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10: 우리 후보자들을 처질 생각한다면 김부겸
9: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4: 선거 후반 등장한 스타벅스 논란까지.
11: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의 말입니다.
12: 우리의 자유,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으로 갑시다.
4: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유세 등판을 두고도 여야는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3: 이렇게 여러 사안으로 흔들렸을 표심에 여야 선거전은 더 치열했습니다. 이번 선거 판세, 여야는 각각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또 특히 공을 들인 지역은 어디였는지 민정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 민주당은 경기 인천과 강원, 충북, 대전, 세종, 전남, 광주와 제주까지 8곳을 우세로 판단합니다. 서울과 충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의 대구까지 7개 지역은 접전 우세 혹은 접전 열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와 경북 두 곳에선 수성이 가능할 거다 예측합니다. 서울과 강원, 충남과 충북, 대전, 그리고 부, 울, 경까지 8곳은 경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야의 판단,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종합해 보면 민주당은 우세 8, 경합 7, 국민의힘은 우세 2, 경합 8입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많게는 14곳, 국민의힘은 최대 7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경합지로 꼽은 5곳 가운데 충남은 특히 한표 승부, 즉 초박빙이라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얘긴데요. 그래서인지 13일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여야 지도부는 충남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이 선거운동 첫날부터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모두 6번,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4번 충남을 찾았는데 이 최대 승부처 서울보다도 더 많이 찾은 겁니다. 접전지 승패, 이젠 투표율이 결정할 거다 여야는 말합니다.
14: 어느 지지층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9: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14: 승패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5: 지금 격전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본투표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13: 누가 더 많이 이겼느냐와 상관없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여야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0: 있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전, 사전투표에 이어 이제 내일 본투표에서 유권자들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텐데요.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 유권자는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요양보호사 경모 씨,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70대 김모 씨와 함께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습니다. 경 씨는 홀로 거동이 어렵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김 씨를 도와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지만 현장 사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2: 두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없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고 이제 법이 그런 걸 저희한테 뭐 따지면 어떡하냐고.
1: 김 씨는 결국 투표용지만 받아든 채 기표하진 못했습니다.
2: 투표용지를 그냥 받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 투표도 못하고 그냥 버리고 온 거죠. 그냥 투표함에 그냥 넣고 온 거죠.
1: 경 씨가 지난 대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했다며 항의하자 담당자는 그제야 규정을 잘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장애로 인해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이나 자신이 지명한 투표 보조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장애인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선 투표 보조를 요청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선거사무원이 우편 투표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해 장애인 단체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인력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지침을 배포한다면서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선관위에 즉각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0: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후보들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3: 과거 폭행 의혹부터 GTX 철근 누락까지 각종 의혹에 맞서 여야 후보 모두 고소고발전을 벌인 서울시장 선거.
4: 오세훈 후보 측에서 조직적으로 저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5: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5: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3: 부산과 인천, 경남 등 격전지에서도 상대 진영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경찰과 검찰은 이런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넘긴 사건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12월 3일까지.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건 당장 오는 10월입니다. 통상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이번엔 수사체계 개편까지 겹쳐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넘기는 선거사범 사건을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 수사가 불충분해도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선거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검찰이 기소한 선거사범은 1,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0: 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결전의 날. KBS는 내일 K컬처와 최첨단 방송 기술을 결합해 민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의 자부심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KBS 개표 방송 미리 만나보시죠. 이유민 기자입니다.
7: 연간 65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 성지이자 K컬처의 중심, 국립중앙박물관의 KBS 개표 방송 특설 무대, K존이 들어섰습니다. 지역별 출토 유물은 3D 그래픽으로 살아나고, 개표 데이터는 증강현실을 타고 눈앞에 펼쳐집니다. 서울시장직을 건 한판 대구, 초롱성 대구를 놓고 펼치는 결투, 부산 북갑의 진검승부까지. 최첨단 AI와 그래픽을 활용한 주요 격전지의 판세 변화가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너비 30m, 높이 7m. 역대 최대 규모 K월에서는 벽과 바닥을 가득 채운 화면이 실시간 개표 상황을 시원하게 전달합니다. KBS만의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 K 플러스는 이번 선거에서도 정확도 100%를 목표로 달립니다. 24년간의 노하우로 개표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해 당선 가능성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가려낼 전망입니다.
8: 관내, 관외, 그리고 당일 투표율 고려대 그리고 개표 현황을 반영을 해서 최종 그 후보자들의 예상 투표율을 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도화된 그런 디시전 K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 KBS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은 내일 오후 3시 50분부터 KBS 1TV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9: 7명이 숨지거나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현장에서 오늘 정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약을 다루는 장소였지만 내부 소화 설비는 소화기 하나가 전부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10: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현장에 합동감식반이 들어섭니다.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정밀감식에 착수했습니다.
11: 발화부 추정지역 조사, 그리고 인화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10: 화약류를 다루는 위험시설이지만 내부엔 20kg짜리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고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현장의 경고도 묵살됐습니다. 노조가 꾸준히 환기장치 개선을 요구했고 사측도 이를 접수했지만 대형 환기시설 도입은 미뤄졌습니다.
12: 대단위 환기시설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지난 5월 20일 이후경 정도에 구매를 하기 위한 방법하고 업체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예요.
10: 그 사이 방산 수출 호조로 작업량은 급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최근 늘어난 계약 물량과 안전관리 부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심하게 파손된 데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장에선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에서도 사측의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9: 어제 폭발로 숨진 희생자 5명은 부검을 해서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직원 2명은 입사 석 달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박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폭발이 일어난 세척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5명은 모두 생산팀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사망한 50대 2명은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화약 전문 베테랑이었습니다. 20대 청년 2명은 지난 2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동기로 현장에 배치된 지 석 달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2: 작업 전 40분간 30분 안전교육 및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13: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청년은 여러 번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빈소는 아직 차려지지 못했습니다. 폭발 충격과 화재로 시신이 크게 훼손돼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같은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유족들은 또다시 반복된 참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4: 이렇게 그 추모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공동묘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회사에서 탄생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어떤 안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던 것 같고.
13: 경찰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DNA 분석을 거쳐 이르면 내일 오전 신원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 확인을 거친 뒤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9: 광주에서 집에 가던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애초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피해 학생을 미행했습니다. 유족은 다신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며 숨진 학생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장윤기는 체포 직후 줄곧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16: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17: 기획한 거 아니에요?
15: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처음부터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장윤기는 독서실에서 나와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15분가량이나 미행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차량으로 억지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범죄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 직장 동료를 성폭행할 당시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던 겁니다. 또 압수수색 결과 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성적 동기가 개입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1% 오르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월에 필요한 원유 물량의 80% 이상을 7월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 일각의 8월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회의에서 핵 추진 잠수함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내일은 우라늄 농축 재처리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20일째 단식 중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은 지난달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고 4월 월급도 4분의 1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추월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보다 큰 주식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다섯 곳입니다.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 수가 19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글쓰기 전문가 강원국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제는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하는 공부가 맞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진짜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짜 공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나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나요?
1: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요, 써먹는 거예요. 공부한 걸 써먹는 게 써먹어 보면은 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0: 그렇죠.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네. 효과가 즉시 나타나면 그렇죠. 공부하고 할 맛이 나겠네요. 네.
1: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사회가 그걸 이렇게 써먹는 것을 너무 어찌 보면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뭘 이렇게 제 아내만 해도 뭘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 공부한 것을 이렇게 말하면은 잘난 체 하지 마라. 나도 안다. 그만해라. 알아. 그렇게 좀 공부한 걸 자랑하고 뭐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써먹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0: 예.
1: 이거를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듣고 배우는 걸 자존심 상해 하는 건지 귀를 기울여주질 않으니까 우리 뭐 저 서양 사람들 보면 막 자기 PR도 하고 막 예. 그런 걸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좀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면 겸손하지 못하다 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0: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본인이 써먹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1: 예.
0: 생각이네요. 내가 만들어야지 뭐 누가 가만히 앉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1: 그 써먹어 보면 예.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예. 발동이 걸려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0: 근데 공부라는 게 뭐 어떤 분은 머리로 한다고 어떤 분은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마음 먹어도

0: 습관이 안 되면 쭉 가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1: 습관들이는 방법은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저도 글쓰기가 싫어서 예. 쓰기 싫은데 글을 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글을 쓰나 봤더니 글쓰기 전에 어떤 일정한 몇 가지 행동을 해요.
0: 흔히 루틴이라는 걸 네, 만드셨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루틴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뭔가 하는 몇 가지 행위. 그 행위는 하고 싶은 거야 돼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돼.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두세 가지를 딱딱딱 하면 그다음에는 뒤에는 공부가 붙어 있다는 거를 뇌가 이제 학습을 해야 돼.
0: 어떤 루틴이 있으세요?
1: 저요?
0: 네.
1: 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데 청아 마시고
0: 술 한잔 하시고 약주 한잔 하고
1: 뭐 그렇게 거하게 하는 게 아니고 편의점 가서 예, 예. 한 병 사서 예. 마시고 네. 그 상태로 카페에 갑니다.
0: 또 커피 한잔 하시고
1: 카페 가서 그다음에 저는 커피를 무조건 마셔요.
0: 예.
1: 이제 커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는 꼭 안경을 닦습니다. 안경.
0: 아, 안경을 깨끗하게.
1: 이제 평소에는 안경을 예. 안 껴요.
0: 예.
1: 그럼 얘는 안경을 닦으면은 이 공부하려나 보다.
0: 전투 태세로 내가 들어가는 보다. 거네요. 예.
1: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경의 얼룩과 이런 걸 촥 먼지를 털어내고 촥 이 맑은 눈으로 이제. 근데 안경을 닦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는 예. 게 올라와요.
0: 아.
1: 그때 시작합니다.
0: 아, 그렇게 해서 루틴을 만든다.
1: 그러니까 마음을 안 먹고는 안 돼요.
0: 네.
1: 마음을 먹어야 돼요. 먹게 만들어야 돼요.
0: 사실 대통령의 글쓰기 책 나온 게 이제 12년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글쓰기 말하기 작가로서는 정말 많은 인기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바탕이 됐던 게 이제 두 대통령을 모시면서 연설문을 쓰셨던 거잖아요.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그 두 대통령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공부 중독자세요. 공부 중독.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 공부입니다. 모든 네. 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도 누구에게 이렇게 배우는 걸 즐겨요.
0: 아.
1: 우리 공자 선생님이 공자님이 뭐 논어에 학이 시습지 부력 여루와
0: 네.
1: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게 이제 첫 문장인데 정말 저는 그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즐거워.
0: 때는 좀 편하게 드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활용해서 네.
1: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그 관련 주제의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 공직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0: 예.
1: 그 얘기를 듣는 것을 재밌어해요. 뭔가 새로운 걸 아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다가 자기가 그동안에 다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그게 풀렸을 때
0: 네.
1: 이걸 막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방안을 막 뛰어다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든 두 분 다 이제 대학을 못 가셨잖아요.
0: 그래서 더 또 공부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갈증이 있으셨나 봐요.
1: 정말 있으셨던 예, 것 같아요. 그런 예. 결핍이 이분들을 더 이제 공부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게 한 것 같고 뭐 김대중 대통령 6년 동안 감옥에 계셨잖아요. 그때
0: 네.
1: 읽은 책 옥중서신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0: 예.
1: 무엇보다 영어를 독학으로 익히셨습니다.
0: 대단하세요. 정말.
1: 그래서 발음이 되게 안 좋으세요.
0: 그런데도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으셨잖아요.
1: 의사소통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 정상회담 예. 외국 정상들하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어를 잘한다는 그 젊은 통역들이 이제 붙잖아요. 대통령 네, 네. 전담 통역들. 그 통역들보다 어찌 보면 영어 실력이 더 있어요.
0: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배경 지식이.
1: 그렇죠.
0: 예.
1: 그 배경 지식 플러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어떤 이유와 의도와 어떤
0: 그렇죠.
1: 목적을 헤아리는 능력. 그 영어만 잘해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어떤 배경과 예.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주 그런 면에서는 통역보다 훨씬 나을 정도로 하여튼 어쨌든 이 공부하는 거를 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0: 그럼 그 두 분 대통령과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네. 그렇게 글을 쓰셨다. 네.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작가님?
1: 아, 제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분들이 공부한 거를 아,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 네네. 그분들의 생각 네? 네. 이런 거를 저는 그냥 읽어내면 돼요. 아. 들으면 됩니다. 네네. 모으면 돼요.
0: 네.
1: 아니 내가 따로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은 연설문에 못 넣어요. 그분들 게 아니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런 걸 네. 넣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자네 글을 쓰는가?
0: 아, 예.
1: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공부를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네. 전체 집합을 가지고 내가 네, 네. 그 부분 집합을 써먹는 거지. 아, 그분들이 안 갖고 계신 것을 내가 네. 뭐 만들어가지고. 예. 그 두 분은 그런 걸 받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0: 아무튼 정말 그 공부 광이라고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두 네. 대통령을 지근해서 모시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또 얘기를 또 하면서 글을 쓰고 계시는데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공부하는 그럼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밟아가는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1: 아, 저는 8단계가 있습니다.
0: 예.
1: 8단계는 1단계는 읽고 듣는 겁니다.
0: 예.
1: 아, 뭔가 뭐 학교 다닐 때 했던 그런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읽고 들은 것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반추해 보는 거예요.
0: 네.
1: 내가 책에서 뭘 읽었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지? 떠올려 봐요. 그럼 뭔가가 떠올라요. 그러면 세 번째로 메모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메모한 걸 저는 반드시 써먹습니다. 뭘로 써먹냐? 누군가에게 말을 해봅니다.
0: 예.
1: 아는 체를 해요. 내가 책에서 이런 거 읽었는데 이거 아니야. 누가 만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 그래서 말을 꼭 해봅니다. 주로 아내에게 말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또 말을 하다 보면은 와, 요 말은 참 괜찮네.
0: 예.
1: 아, 요거 아깝네. 이거 읽기 전에 좀 기록해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섯 번째로 그걸 글로 씁니다. 그런 글을 뭐 한 3만 개 정도 썼어요. 그거 가지고 여섯 번째로 다시 말을 합니다.
0: 네.
1: 그럼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그런 말하기예요. 어디 강의 가서 말하는 게 그런 말하기입니다.
0: 네.
1: 이 말하기는 돈을 받는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돈 받는 글을 씁니다.
0: 예.
1: 돈 받는 글. 그 어디다 기고하고 연재하고 이게 일곱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냅니다.
0: 아.
1: 그래서 이제 책을 내는 것까지가 이제 저의 공부인데 예.
0: 완벽한 공부가 되긴 책까지 내면은
1: 예.
0: 그렇네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이제 예. 하나의 어떤 글쓰기와 책쓰기 차이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체계. 책까지 이렇게 내게 되면 하나의 예. 큰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순환하는 거예요.
0: 책이 일단 기본이네요. 일단 처음에 시작도 책이고 끝도 책인데요.
1: 그렇죠. 끝도 책이고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고.
0: 예. 근데 책이랑 도무지 친해지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1: 저도 친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독서율이 그러니까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분이 6점 몇 명이에요. 7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읽는 분은 예. 3명 좀 넘는다고 봐야 되고 그 나는 통계도 좀 믿을 수 없는 게 좀 창피해서 그냥 읽는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게 사실 저는 이제 그 직업상 책을 많이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 보는 책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1: 그쵸.
0: 많아요. 그냥 제목만 볼 때도 있고 목차만 볼 때도 있고 뭐 서문만 볼 때도 있고 뒤에만 볼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 봐놓고 전 읽었다고 제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 어떻게 읽는 게 책을 잘 읽는 걸까요?
1: 저도 네.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렇게 책 읽는 체질이 아니에요.
0: 책 아니 읽는 그 거. 지금 책을 15권 쓰신 분이 그런 네. 얘기 하시니까.
1: 그래서 예. 이 저의 뭐 책 읽는 방법은 진득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완독하지를 못합니다.
0: 그건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1: 그래서 예. 저는 그냥 발췌독 읽고 싶은데를 하고 책을 자꾸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권을 같이 읽는다.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옮겨 다니면서 이 책에서 한두 꼭지 읽고 또 다른 책 가서 한두 꼭지 읽고 다시 또 그 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메뚜기 뛰어다니듯이
0: 예.
1: 이 책 저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고 또 하나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어느 책이건 책에서 한 꼭지 어떤 글을 읽으면 그 읽은 한 꼭지에서 뭐라도 찾아냅니다. 내가 써먹을 거리를. 뭐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글을 읽고 뭐 몰랐던 것을 알게 됐거나 아니면 과거 기억이 떠올랐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었거나
0: 네.
1: 뭐라도 찾아요. 그러니까 그 한 꼭지 글을 읽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내가 그 책 한 꼭지 읽는데 들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뭐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눈을 부릅뜨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진 것을 제 글에 써먹습니다. 그게 써먹어 보면은 아, 보람이 있고 읽기를 잘했다.
0: 네.
1: 아, 또 다른 거 뭐 또 읽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다니거든요.
0: 저는 책을 후루룩 읽으면 덮으면 끝인데.
1: 아, 그거 안 돼요.
0: 그치, 그거는 아니라는 거.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1: 그러면 독서를 예.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메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의 중간 다리가 메모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0: 네.
1: 메모를 계속해서 그 메모를 내 글에 써먹어야 돼요.
0: 예.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어렵겠지만은 실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즉,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얘기를 했어요.
1: 예.
0: 인공지능이 나를 잘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좀 효율적일까요?
1: 인공지능 시대에는 의외로 우리가요. 자기를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자신을 너무 몰라요.
0: 그럼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네.
1: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에 대한 공부라는 것은 우선 나를 알아가는 공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뭐를 잘하고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꽂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꽂히는 주제가 있을 거고 어떤 테마가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그냥 나를 알아가는 게 이제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은 나를 만들어가는 공부입니다. 뭐에 꽂혔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이야. 뭐에 미친 사람이야. 아,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아, 그 사람이 그거 그 사람한테 그거 시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최고야. 이런 상태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이제 투명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0: 예.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공감 능력. 또 상상력.
1: 예.
0: 네. 어떤 얘기입니까?
1: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저는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질문하고 뭔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막 뭘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성향 그걸 뭐 그래서 질문하고 또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있는 것을 어떤 평가하고 해서 그 어느 게 맞고 틀린 건지 어느 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공감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0: 네.
1: 이제 필요한 시기에 되고 이건 정말 앞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이제 상상력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이게 메마르더라고요, 저는. 예.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다 진부해집니다. 그냥 식상해져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고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야 돼요.
0: 네.
1: 근데 그 상상력이 없으면은 그런 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자기 어떤 상상?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이제 그런 그 길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데
0: 예.
1: 이게 새로운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걸 이렇게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기억력도 잃고 내 주변 사람도 떠나고 뭐 여러 가지를 잃게 돼요.
0: 예.
1: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는 게 되게 재미가 없고 그런데 그럴수록 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거, 현실의 어떤 거에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잃은 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
0: 상상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고갈된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1: 상상력을 키우는 예. 길은 뭐 흔히 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책을 뭐 읽고 특히 이제 뭐 이제 소설 같은 거라든가 예. 뭐 이런 걸 읽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는 드라마 영화 보는 걸 정말 권해드립니다.
0: 예.
1: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성과 어떤 공감력과 이런 것을 키울 때 사실은 저는 제 상상력도 키워진다.
0: 네. 이건 좀 마음에 드네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1: 그게 제일 저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0: 드라마 보는 게 어떤 분들은 킬링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예. 네. 또 상상력의 보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저는 어린 예. 친구들은 저는 만화 보는 거 상상력 키우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강원국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좀 상상력이 비범하셨나 봐요.
1: 아니요, 저는 예. 비범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예. 이제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뭐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즐거웠거든요. 즐겁고 싶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가 그리는 원하는 그런 이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썼는데 사실 거짓말이죠.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게 말하면 상상이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1: 뻥친 거죠. 우리 집이 이렇게 즐겁다. 즐거운 우리 집으로 썼는데 덥석 그냥 상을 받아서 그게 언론사 주최였는데 거기서 전제된대요. 그 신문에.
0: 예.
1: 그래가지고 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제 거짓말 한 거 이제 들키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살진 않았는데 아버님이 그 신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0: 신문에 난 거를.
1: 예. 예. 그다 이제 진짜 혼날 줄 알았어.
0: 응? 어떻게 뭐라 그러세요?
1: 그때 아버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아, 그래서 난 거짓말도 상상력이 되는구나.
0: 아, 그 아버지 그때 말이 오늘날에 강원국 작가님을 만든 게 아닐까.
1: 영향이 크죠.
0: 예.
1: 그러니까 상상할 자유 어찌 보면 그런 걸 주신 거죠. 상상해도 된다. 근데 직장에 다녀보면요. 이게 우리가 상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상사에게 뭐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안 돼. 야 그게 어떻게 해서 돼. 그리고 그거 하면 너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러니까 이제 상상력의 제약을 받거든요.
0: 그렇죠.
1: 점점 상상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0: 상상으로 쓴 글짓기가 대상을 받았다. 그럼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시절의 강원국은 굉장히 좀 엉뚱하고 좀 명랑하고 이런 소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요?
1: 아 저는 되게 우울했고요. 아, 늘 외로웠고요.
0: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그런데 말도 좀 많이 하고.
1: 아니 어렸을 때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어머 웃지를 않고 뭐 우울한 성격이고 뭐 그걸 쓰셨어요.
0: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1: 안 쓰는데 나 되게 충격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 엄마가 없다는 없어서 저런 편견을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같다.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받고 나서는 막 일부러 웃고 다녔어요.
0: 일부러.
1: 그 당시에는 스마일 운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0: 예.
1: 제가 노란색 그 스마일 배지를 받았어요. 우리
0: 생각이
1: 반에서.
0: 납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1: 우리 반에서 예. 딱 한 명 주는데 제가 스마일 배지를 그렇게 이제 막 억지로 웃고 다녔는데 사실은 아주 내내 외롭고 눈치 보고 특히 그 강박, 남의 시선에 대한 어떤 강박.
0: 예. 예.
1: 어떤 증상이냐면 그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당연히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시선을 자꾸 느끼고 이렇게 밖에 뭐 교실에 있는 시계 뭐 초침 소리가 들리기면 그게 너무 이게 의식이 돼가지고 그 소리만 크게 들리고 저 소리를 내가 이렇게 잠재울 수 없다 그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막 숨이 가빠지고 또 날카로운 것도 못 보고 막 그 모서리 난 부분 이런 거 잘 못 보고
0: 예.
1: 그런 게 좀 심했죠. 그리고 막 어렸을 때는 우주가 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 끝이 없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0: 예.
1: 막 그런 게 무섭고 막 공포감을 느끼고 이제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1: 어른이 돼서도 그랬어요.
0: 어른이 돼서도. 네. 그럼 좀 치료를 받아야 될
1: 치료도 받은 적도 있고요.
0: 상황까지.
1: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 걱정과 후회 속에서 계속 살았죠.
0: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죽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
1: 예.
0: 근데 그렇게 좀 걱정도 많고 그런데 꿈은 영화배우셨다면서요?
1: 그건 이제 보시다시피 뭐 잘 생긴 게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여웠고요.
0: 아, 지금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1: 저희 아버님이
0: 인물도 나쁘지 않으십니다만
1: 아버님이 예.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죠. 아버님이 저를 업고 안고 전주에 있는 다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0: 왜요? 그
1: 다리에 앉은 상인분들이 예쁘다고 애가 귀엽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왔다 갔다 하셨고 저는 이제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외할머니가
0: 네.
1: 늘 넌 인물이 좋으니까 나중에 뭐 외교관을 하거나 하여튼 그러라고 했는데 난 계속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네. 장래 희망을 배우라고들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화 배우가
0: 예. 예.
1: 최고였어요. 신성일 뭐 이런 영화 배우.
0: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네요.
1: 그런 사랑은 정말 아낌없이 받았죠.
0: 예. 네. 그 사실 전주에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예. 근데 80년에 그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또 앞장서서 또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서
1: 앞장은 안 못 썼고요.
0: 예.
1: 그때 그냥 3학년 일반 반장 해가지고.
0: 네.
1: 일반부터 나가라고 그래서.
0: 근데 광주가 아니잖아요. 전주였잖아요.
1: 예. 사실은 그때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최정점. 그게 이제 5월 27일 날 전남 도청에
0: 예.
1: 계엄군이 들어간 날이에요. 새벽에.
0: 네.
1: 그날 우리 학교가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 외에서 고등학교가 전교생이 들고 일어난 건 우리 학교가 유일했고요.
0: 네.
1: 휴교령이 내렸고 우리 학교는 문도 닫았고 그 당시에 계엄군이 이제 우리 학교를 다 에워쌌고요.
0: 네.
1: 하늘에는 막 헬기가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건 줄 사실 그때는 발포 명령이 떨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나중에 보니까
0: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1: 네.
0: 예. 그래도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좀 용기가 있는 학생이셨나 봐요.
1: 아니요. 그런
0: 그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혹시
1: 저는 선생님들이 너는 서울로 도망을 가라.
0: 그
1: 여기 있으면 너는 크게 다친다.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나 재밌는 게 그 숨어 있던 집이 노영심 씨 집이었어요.
0: 어떻게 노영심 씨 댁을
1: 아니 노영심은
0: 되셨어요?
1: 그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내가
0: 그 유명해지기 전이니까
1: 몰랐고
0: 예, 예, 예.
1: 나중에 이제 그때 그 초등학교 그 맨 피아노 치던
0: 예.
1: 친구가 노영심이라고
0: 네.
1: 근데 거기 가서 있다가 와서 이제 정학 맞고 이제
0: 정학을
1: 예 그리고 이제 학교를
0: 크게 큰 징계인 셈인데요. 예.
1: 다음에 복학했죠.
0: 정학까지 맞았는데도 사실은 그 이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좋은 학교로 가셨어요. 외교관이 원래 배우가 꿈이었는데 외교관이 조금 바뀌셨나요?
1: 아니, 할머니가
0: 배우에서?
1: 매번 그러셨고 그냥 대학 시절은 네. 공부는 거의 뭐 우리 때는 거의 못했고요. 수업도 거의 없었고요.
0: 그때 뭐 수업 거부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많았죠.
1: 예. 데모하고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졸업했습니다.
0: 네. 그 후에 인생은 어떻게 풀렸는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1.8도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서도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 글피 사이에 소나기나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충북, 전라 내륙,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 강원도에는 최고 4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글피는 중서부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 18도, 서울, 부산 20도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안개 낀 곳이 많겠고 특히 호남 지방은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구 32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인천 29도, 부산, 제주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1도, 습도 5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는 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과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확대가 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과 방과 후 활동의 지원 대상을 늘렸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도 강화가 됐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도 높여서 안정적인 돌봄이 될 수 있게 했고요. 또 장애 친화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어린이 재활 의료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가정의 부담을 덜었는데요. 무엇보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바라보고 존엄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제정된 점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경상남도 장애아동지원센터는 기존의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해서 명칭을 경상남도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새롭게 바꿨는데요. 센터는 발달장애인이나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역량을 키우고 사회 참여를 넓히기 위한 직무개발 프로그램 댕댕이와 함께하는 내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산업 흐름에 맞춰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열어보자는 취지로 마련이 됐는데요. 참여자들은 펫푸드 전문가를 목표로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합니다.

함께 받으면서 기초 역량을 쌓아가고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익힌 기술을 지역사회 나눔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와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제주지부가 지역사회 내 영유아 발달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양 기관은 영유아 발달 평가와 보호자 상담 지원은 물론 어린이집 등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자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SG워너비 옥주연이 부릅니다. 한여름날의 꿈.

0: 조성민의 장애 컬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0: 네, 오늘 6월 9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채택 20주년입니다.
0: 그렇군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어떤 협약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 청취자분께서 이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차별을 금지, 그러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법이고요. 국제사회에서도 비슷한 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뭐 이제 참정권, 뭐 이동권, 뭐 법 앞에 평등권 이런 권리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거를 국가가 이걸 이행해야 된다. 안 하면 유엔에 진정할 수 있다.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이제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인권 선언을 이제 한 이후에 여러 협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동 권리협약, 여성 협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 권리협약을 별도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수많은 인권 협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또 무능하다는 존재로 인식되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그러니까 즉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약속한 협약입니다.
0: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채택 20주년인데요. 네.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1: 유엔 회원국이 뭐 이제 통계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195개국 정도가 됩니다. 예. 이 중에서 193개국이 이 협약을 채택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당사국 그러니까 국가들은 이 협약에 채택한 국가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2008년에 비준을 했지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정책이나 제도를 할 때 이 기준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사법부에서도 판단을 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준거 틀이 되는 거죠. 즉 어떤 장애인 복지 혹은 장애인 권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고 온 건데요.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큰 20년 동안 성과가 있었죠. 예를 들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제정이 되면서 요즘 많이 나왔던 뭐 자립생활 탈시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엔 장애인 권리보장법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그런 국제사회 약속 덕분에 그 사회의 장애인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된 건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장애인 권리협약 20주년을 맞아서 유엔에서도 특별한 회의가 열린다고요?
1: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매년 그 4년마다가 이 국가가 정말 잘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한 트랙이 있고 그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엔 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당사국들이 합의를 본 게 뭐냐면 매년 점검 회의를 하자. 다른 협약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 자주 점검하지는 않는데 특별하게 장애인 권리협약은 매년 국가들이 모여서 이행을 점검하자라고 해서 매년 6월에 열려요. 그게 이제 올해 2006년에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이 됐고 2008년부터 그 협약에 대한 점검이 매년 열리다 보니까 올해가 19차가 된 거죠. 19차 회의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유엔에서 열립니다.
0: 예, 총장님도 참석을 하시죠?
1: 네, 참석합니다.
0: 장애계도 많이 참석을 한다고요.
1: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주년도 있었지만 이제 20주년이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장애인재활협회 특히 이제 국제협력을 많이 했던 또 우리 장애인연맹 DPI 코리아라고 하죠. 그다음에 한국 장애포럼 이제 KDF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뭐 한국 장총, 장총련, 여장련, 전장련까지 이렇게 한 15개 단체 한 30명 정도가 가고요. 여기에 장애계만 가는 게 아니고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장애인 비례대표들도 가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보건복지부, 뭐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다 가죠. 사법부도 가요.
0: 굉장히 많이
1: 그래서 가시는군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이 정도 갑니다.
0: 상당한 규모인데 이렇게 대거 참석할 때는 나름의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저는 이제 장애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그 격언 있지 않습니까?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장애 문제를 얘기할 때 당사자를 빼놓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제정할 때도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20년을 성과를 기리는 데에도 역시 당사자가 가서 뭔 얘기를 하는지 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많이 인용을 했지만 이런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이행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회의를 통해서 좀 고치를 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AI, 뭐 디지털 위기가 이제 있잖아요. 발전.

0: 헌법부도 그걸 법에 판단할 때 근거가 되다 보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가 그 권력 3단체 아니게 3위 아니죠. 3개 아니겠습니까? 뭐 입법, 사법, 행정 이 기관들이 감으로 인해서 이걸 좀 인식하고 어떤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1: 예. 그런데 참가에 따른 비용 문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0: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이 비행기 뭐 항공료도
1: 요즘
0: 전쟁 때 많이 올랐죠.
1: 더 비싸죠.
0: 거기다가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반값이 막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 다행히 그래도 우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장애포럼이 협력을 해서 코이카의 제안서를 했고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아서 가고요. 또, 예. 또 장총이나 장총련들은 장애인재단에 또 신청을 해서 그래서 뭐 장애계가 자기 돈도 약간 들어가지만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번 유엔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유엔 CRPD 20주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주년의 성과는 뭐가 있었고 20년 동안에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AI나 이런 전쟁 이런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해서 장애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이제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요걸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학대 폭력 문제. 그러니까 시선이나 지역사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문제. 그다음에 돌봄 문제. 이런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고령 사회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거냐. 그다음에 그 디지털 전환 문제 이런 거가 이번에 중요한 논의가 될 것.
1: 예. 장애계 참가단은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0: 일단 뭐 그 당사국 회의에 참관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드 이벤트를 그러니까 부대 행사를 유엔이 열어놨어요. 이게 한 90개 정도가 되는데 예. 다행히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포럼 세 단체가 각각 주제를 갖고 사이드 이벤트를 엽니다.
1: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0: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대가 굉장히 장애인들의 삶에도 발전을 시키지만 접근성이 안 될 경우에 혹은 AI로 인한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챗봇을 잘못하다가 뭐 사망에 이르는 사건 이런 문제를 좀 다룰 거고요.
1: 예.
0: 우리 한국장애인연맹은 돌봄 문제 뭐 고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다룰 예정이고 또 한국장애포럼은 장애와 민주주의 우리 이제 내일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장애인의 정치 참여 이런 문제를 이번 행사에서 주최하고 토론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1: 예. 네. 자 이제 한국 장애계의 국제 역량도 상당히 높아진 느낌인데요. 다녀오신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다녀오면 한 6월 14일쯤에 돌아오는데요. 그러면 또 준비했다가 한국 참가단뿐만 아니라 해외 참가단을 초청을 해서 9월 초에 1박 2일로 있었던 성과들을 공유하면서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장애계 혹은 한국 정부 국회나 입법부나 이런 데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제시할 그런 토론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네. 이번 회의에 관한 기대 한 말씀 해 주시죠.
0: 예, 뭐 20년이 됐습니다. CRPD 채택이.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걸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KBS라든지 이런 언론이라든지 어떤 국가기관에서 유엔 장애인 권력에 대한 인식을 좀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새로운 위기 문제에 우리 장애계가 잘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한국 장애계의 목소리가 유엔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까지 커다란 변화와 울림으로 돌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AM의 죽어도 못 보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내일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죠. 아직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후보들을 살펴보면서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요. 후보들 중에 장애인 당사자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의 피선거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예, 선거권과 피선거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피선거권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네. 피선거권은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거권은 투표를 할 권리이고요. 피선거권은 선거에 나갈 권리이죠. 그래서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 구청장이나 시장, 시의원 등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1: 예.
2: 네, 헌법으로 보면 선거권은 제24조, 그리고 피선거권은 공무단임권을 규정한 제25조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둘은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1: 장애인도 당연히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출발점은 그렇다인데요. 우리 법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자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이와 거주 같은 일반 요건을 중심으로 출마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1: 예, 출마 자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2: 네, 대통령은 40세 이상이고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이면 되고요. 지방선거는 여기에 더해서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또 요건이 붙습니다. 이런 기본 요건 어디에도 장애가 있으면 출마할 수 없다. 이런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1: 예. 그런데 선거 때 보면 장애인 후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출마하고 당선이 되는지 관련 통계가 있을까요?
2: 네,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서류에는 재산, 병력, 전과, 학력 등은 기재를 하지만 장애 여부를 적는 칸은 없다고 해요.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장애인의 출마할 권리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 같기도 합니다.
1: 예.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장애인 공천 통계를 발표했다고요?
2: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후보자의 3%인 96명, 국민의힘은 73명의 장애인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양당 모두 지난 2022년 선거 때보다 장애인 공천 인원을 두 배 가까이 대폭 늘리며 수치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양당 모두 장애인 공천을 크게 늘린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36명, 기초의원 56명이 출마하는데요. 지난 선거 때 단체장 후보가 한 명도 없던 거에 비하면 진전이라고 이제 평가됩니다. 국민의힘 역시 과거 7회 지방선거 때 33명, 8회 때 42명이었던 장애인 공천을 이번에 73명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등록장애인이 약 5%인 점을 감안하면은 3% 안팎인 정당 공천율은 여전히 사회적 대표성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 예, 법 조문만 보면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고요. 양적으로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는 뜻이 되겠죠?
2: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후보자를 몇 명 냈느냐 이런 양적 확대를 넘어서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순번에 배치하는 실효성 있는 공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당선권 내에 장애인 후보자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정당이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예, 공천 과정 자체도 장애인 후보자들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구조일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중앙당부터 시도당까지 장애인 제한 경쟁제나 가점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 심사나 경선 과정에서 장애인 후보자들이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실질적 지원을 촘촘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1: 예,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2: 네, 선거운동의 현장은 비장애인 후보를 기준으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후보자는 유세 장소나 토론회장, 선거사무소, 그런 지역 행사장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계단이 있거나 단상이 높거나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면 그 자체가 선거운동의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자막이 필요하고요. 시각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이동지원과 정보 접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후보자나 지적장애인 후보자에게는 복잡한 공천 절차와 선거 서류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출마할 권리가 있어도 실제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1: 예,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있겠죠.
2: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지원, 활동지원,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조공학기기나 접근 가능한 차량, 사무공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용을 후보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같은 선거비용 한도 안에서 비장애인 후보보다 훨씬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결국 장애인의 피선거권은 출마를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후보가 되고 유권자를 만나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또 공약을 알리고 당선 뒤에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거 전 과정에서 접근성과 합리적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 예, 앞으로 바뀌어야 할 제도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선거에서부터 차별과 배제의 요소를 지워내야 하는데요. 선거자료 다중포맷 제공 그리고 장애인 후보자 지원 비용을 제도화하고 경선 관계의 정당한 편의 표준화가 시급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당들이 공천된 모든 장애인 후보의 당선을 돕고 문호를 더 넓히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아야 비로소 종이 위의 권리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오늘은 장애인이 선거의 후보로 나설 권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송대관의 인생은 생방송.

0: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점점 그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른바 지역의 이색 축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 지역 축제라고 하면 가족 단위 나들이 고객들이나 지역민들의 축제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한 884개 정도 됐던 지역 축제가 지난해 2025년에는 1214개로 5년 사이에 37%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Z세대가 X세대를 제치고 로컬 관광 의향이 가장 높은 세대로 나타나면서 이 지역 축제가 젊은 세대를 좀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구미라면 축제, 김천 김밥 축제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축제를 정말 많이들 가더라고요. 네. 이런 지역 축제의 매력은 뭘까요?
1: 아무래도 그 MZ세대에게는 도심에서 좀 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색깔이 담긴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매력이라고 느끼고 있는 편인데요. 예. 그들에게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촌스러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힙함, 즉 로컬 힙의 어떤 상징으로 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의 매력은 좀 잃지 않으면서 Z세대가 놀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가령 그 구미 라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어떤 그 특정 라면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공장이 있습니다.
0: 구미 네,
1: 그
0: 공장이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라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국 라면 맛집 이런 것들을 또 팝업으로 운영하면서 또 동시에 여기에 방문하면 갓 튀겨 나온 생라면을 또 바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생맥주 같은 생라면을 또 바로 예.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런 또 희소성을 또 제공하는 재미도 역시 MZ세대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0: 갓 튀겨 나온 라면 맛도 궁금해지는군요.
1: 굉장히 맛있습니다.
0: 그러면 기존 지역 축제와 최근에 MZ세대가 많이 찾는 이색 축제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1: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천시의 김밥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김천 인구가 13만 정도 되는데 10만 명의 외지인들이 방문하면서 굉장히 대박 흥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꼭 지역의 어떤 특산물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특이한 축제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른바 묵은본 축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0: 근본이 없는
1: 네,
0: 축제.
1: 네, 이제 예. 예를 들면 이제 김천시와 김밥은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김밥 천국과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 축제가 도입이 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공주시에서는 뭐 빛의 공주, 얼음 공주라고 하면서 공주 페스티벌을 또 실제 공주 페스티벌을 프린세스 네, 그 공주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고요. 네. 또 밀양 같은 경우에는 또 밀양 아리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편으로 또 밀양이 유명한 게 천문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 밀양에서는 우리가 천문대가 유명하니까 외계인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는 천문대도 있으니 외계인 축제를 관측하기도 했고 예. 또 양구의 배꼽 축제라고 있는데
0: 배꼽 축제요?
1: 네, 요거 양구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북쪽에 있지만 한반도 전체를 보면 정중앙에 있다라는 거에 좀 착안을 해서 예. 네, 배꼽 축제를 또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0: 단순히 뭐 음식을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 요즘 축제에는 MZ세대가 직접 참여를 하고요. 이런 네. 거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1: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김천시의 김밥 축제가 바로 그런 형태로 기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령 MZ세대는 요 축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천시의 그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어떤 전국 김밥을 좀 먹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고 예. 또 축하 공연을 김밥이라는 히트송을 부른 자두를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 예. 또 김밥 하면 또 소풍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소풍 느낌 내고 싶으니까 돗자리 존을 좀 많이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SNS나 유튜브로 많이 했는데 김천시가 또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축제 참여자들이 효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천이 뭐 단무지나 김이 유명한 도시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그 Z세대가 축제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0: MZ세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1: 맞습니다.
0: 하는군요. 그 의견들을.
1: 네, 네, 그렇죠.
0: 이렇게 참여형 프로그램이 실제로 축제의 재미를 더해 주겠죠?
1: 물론입니다. 예. 내가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어떤 손님이 아니라 축제를 함께하는 공동 기획자의 느낌을 주게 되기 때문에 참관객에서 기획자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분이 상승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당연히 또 내가 기획한 거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축제의 메인 컨텐츠 뭐 먹거리 부스 같은 것들이 어떤 획일화된 형태가 아니라 나를 이 축제를 즐기는 나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세대 사이에서 또 재밌게로 소문난 게 바로 연천 순천에서 진행되는 구석기 축제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예. 이 구석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석기 의상부터 패션쇼 그리고 구석기 바베큐 같은 것처럼
0: 돌에 구워 먹는 건가요?
1: 네. 뭐 그래서 정말 이 인증 요소가 너무 넘쳐나서 내가 콘텐츠가 된다는 실감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그 축제입니다.
0: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관심이 생기고 재미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 이색 축제에 MZ세대들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1: 과거의 지역 축제라고 하면 지역 특산물이나 혹은 관광지 같은 것들을 활용한 어떤 특산물 판매에만 초점을 좀 많이 맞췄었는데요. 예. 요즘에 이제 이런 촌스러움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촌스러운 고유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컨텐츠로 무장을 해서 요즘엔 성수동 못지않은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가령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주의 만두축제라고 있는데요. 예. 이게 요즘 최근에 매우 뜨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0: 처음에는 사람들이 원주에 웬 만두 축제냐 이게 의아했던 사람들이 이게 알고 봤더니 한국 전쟁 직후에 피난민들이 여기 원주에 모여서 만두나 밀가루 음식 같은 것들을 해먹는 게 유래가 돼서 여기 이제 만두나 칼국수 같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더욱 관심에 된 어떤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 축제의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군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두와 이런 원주시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이 소셜미디어에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걸 또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올라오면서 예. 일종의 놀이문화가 돼서 또 다른 또 MZ 고객들을 유입하는 이런 효과가 또 원주시에 또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축제 현장에 가면 또 다양한 홍보 부스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네. 이거 재밌겠다. MZ세대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0: 역시 그냥 단순하게 즐기기보다는 참여자가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역 축제에 가더라도 판매라든지 뭐 일방적으로 알려주기 같은 홍보관 맞아요.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 Z세대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는 축제들을 보시면 이런 부스들은 대부분 참여자 중심의 어떤 체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축제는 아니지만 가령 이제 전체 등록 인원의 70% 이상이 젊은 세대인 불교 박람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불교 박람회 같은 경우가 단순히 그냥 불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가보시면 나의 결핍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때 내가 도대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좀 진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굿즈들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매했다라는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축제를 좀 철저하게 개인의 체험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기획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자,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색 축제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팁이 혹시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이동이라든지 혹은 컨텐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시는 경우가 좀 덜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이런 고민을 좀 반영을 해서 무장애 기획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무장애 축제 지도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축제 이름만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실제 편의시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무장애 축제라도 모든 것이 무장애가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기획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꼼꼼한 확인이나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의견을 개진하면 반영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오늘은 MZ세대가 즐기는 핫한 2세 축제의 특징과 참여형 프로그램과 꿀팁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학 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 경영 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이 성취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성취는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뤘을 때의 감정은 아마도 평생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1: 네.
2: 크든 작든 관계없이 목표를 이뤄가는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니까요. 그런 맛을 알아가면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또한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낼 테니까라는 얘기의 생각이 듭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해가면서 점점 더 큰 목표를 달성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도 하고 배울 점 많은 수 진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하나씩 이뤄가면서 그 성취감에 빠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입니까? 네,
2: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중도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삐뚤어졌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난이 가득해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 상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또한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찾으면서 세상과 사회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기에 장애의 삶이어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임용재님입니다. 임용재님은 구조과학가이면서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기도 하죠. 작은 성취감이 큰 성취감을 가져온 아주 아주 멋진 사례라는 겁니다.
1: 처음부터 큰 것을 보고 달리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뤄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2: 맞습니다. 그게 질리지 않고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맛이 특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할 것은 큰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면 작은 목표들이 넓게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1: 예.
2: 그 작은 목표들을 달성해가는 성취감의 참맛을 봐야 포기를 포기하면서 내가 꾸역꾸역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용재 화가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들었죠. 인생이 뒤바뀌는 아주

0: 정말 정말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는 82년도니까 6살 때네요. 교통사고로 두 팔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평불만 그리고 비난과 자책이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장애를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누가 감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라도 너무너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 예, 이명재 화가의 사고는 가족 모두의 아픔이었을 텐데요.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0: 맞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1: 예.
0: 이명재 화가의 장애는 평생을 양팔이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부모님이 모든 수발을 옆에서 다 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발을 사용해서 물건을 짚고 숟가락을 들고 세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줬죠. 물론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들었고 어려워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1: 예.
0: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어찌됐건 잘 이겨내니 그 속에서 성취의 참맛을 되네? 안 되는 줄 알았던 것도 되네? 하는 그런 성취의 맛을 알게 됐죠. 그때부터 뭐든지 스스로 해보려고 하던 중에 드디어 연필을 입에 물고 흰 종이에 나도 한번 글씨라는 걸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연필을 입에 물고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1: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과정이 그렇게 된 거였군요. 뭐든지 해봐야 한다는 말이 맞죠.
0: 맞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한번 시작해보라라는 얘기죠.
1: 예.
0: 머리로 생각했던 것이나 호기심 등은 바로 실천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작했다가 발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 뭔가를 쓰다가 쓰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붓을 끼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고 전에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는데 이 방법만 달랐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1: 예.
0: 이젠 뭐 나도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빠져듭니다. 그리다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찾아봐가면서 그림의 완성도를 조금씩 마음에 들게 높여갈 수 있었던 거죠. 발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가장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 섬세한 터치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1: 예.
0: 그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훈련과 피나는 연습이 있었기에 그마저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하고 싶은 걸 제대로 찾았으니 앞만 보고 달렸을 것 같은데요. 안 되라는 말은 사치였을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1: 없다.
0: 맞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1: 예.
0: 네. 섬세한 터치는 수만 번의 노력 덕분에 이 꽃잎에 세심함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꽃잎의 세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우리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기에 1993년도에 당시로서는 최연소로 세계 구조과가협회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구조과가협회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회원전과 관련된 그룹전에 참여하기도 했고 여기에서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99년도에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일본 유학은 츠쿠바 대학교 장애과학 박사과정을 졸업을 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처음부터 그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시작으로 연결되어 다리를 잘 만들었고 그때마다 성취감의 맛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1: 정말 우리가 못해낼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0: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이

0: 딱 맞는 거죠. 예. 그 시작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오늘의 교훈인 성취는 인생의 맛집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를 했거나 집에서 거소투표한 장애인이 아니라면 내일, 즉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지역에 따라 최대 8명까지 투표하게 됩니다. 우리 선거구에서는 누가 후보로 출마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투표가 바로 내일인데 집에 배달된 공보물을 우편함에서 꺼내보지도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방법.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는 거죠. 그죠? 뭐 내가 찍으나 안 찍으나 될 사람이 될 거고 뭐 누가 되든 세상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자 공보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 AI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자신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누구인지, 각 후보의 공약은 무엇이고 상대 후보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전과가 있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뽑습니다. 잘 몰라서. 미리 확인하시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일할 일꾼에게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우리 한가족 첫 곡은요, 주시크가 부릅니다. 너를 생각해.

네,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기념일이 제법 많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기념일 외에 그 UN 이런 국제기구가 정한 기념일이나 장애인 단체가 제정한 기념일, 장애 유형별 권리 관련 기념일까지 더하면 몇 개일까요? 30개를 넘는다고 해요. 네, 내일은요, 6월 3일 농아인의 날입니다. 농아인의 날을 맞아서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주의할 에티켓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에서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질병의 원인과 예방, 또 건강한 삶의 방법을 짚어주는 KBS의 대표적인 건강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헤이가 부릅니다. 주댐무.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내일 6월 3일이 이제 네. 그 농아인의 날이라고요.
1: 맞아요.
0: 예, 예.
1: 농아인의 날은 청각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사회 참여를 알리기 네.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월 3일인 이유, 일단 이게 궁금하죠.
0: 네, 왜 네. 6월 3일일까?
1: 귀의 모양을 숫자로 형상화하여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이 이제 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0: 아~
1: 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농아인의 날을 맞아 청각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근데 저는 약간 그 농아인의 날 들었을 때 아니 네. 청각 장애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농아인의 날이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아.
1: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0: 네네.
1: 네. 청각장애란 선천적으로 아니면 수천적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네,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법적인 용어로는 청각장애인이라고 정확히 표기가 됩니다.
0: 법적 용어로는?
1: 그렇죠.
0: 네.
1: 근데 농아인은 뭐냐라고 하면 농은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농은 듣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아는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농은 듣지 못하고 아는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아인이란 뜻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을 함께 일컫는 말이기도 한 거죠.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럼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은 어느 정도 되나요?
1: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청각장애인의 숫자는 4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네, 전체 등록장애인의 16.8% 정도를 차지해요.
0: 아, 예.
1: 굉장히 많죠.
0: 그러네요.
1: 네.
0: 예.
1: 참고로 시각장애인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0: 제가 알기로 서울시만 16만 정도? 그 정도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서울시만.
1: 서울시만? 서울시만 16만은 조금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튼
0: 네, 네, 네. 네.
1: 전체적으로 25만 명 정도가 맞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전에

0: 예전에는 수화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1: 그러니까요.
0: 네. 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손의 움직임과 그리고 얼굴 표정, 몸짓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언어를 수어라고 합니다. 흔히 예전에는 수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1: 맞아요.
0: 근데 2016년에 제정이 된 한국 수화 언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수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 거죠. 수화 언어의 줄임말이니까 수어가 되는 거죠.
1: 네. 네.
0: 수화보다는 수어라고 표현하는 예, 예. 게 맞습니다.
1: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수어가 이제 공식 언어가 된 거네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예, 예.
0: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의 공식적인 문자가 있습니다.
1: 문자
0: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한글과 우리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한글 점자 이렇게 두 가지가
1: 그쵸.
0: 있습니다.
1: 네.
0: 누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문자가 몇 개예요라고 얘기하면 두 개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인 문자 언어가 몇 개 있나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1: 언어가
0: 예. 아까 문자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두 개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한국어가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가 있는 거죠.
1: 네,
0: 수어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고요. 하나의 언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네. 문자, 점자, 언어, 수어. 이렇게 네. 기억을 할게요.
0: 맞아요.
1: 네. 그 코로나19 시기에
0: 네.
1: 야, 참 이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 마스크를 썼잖아요.
0: 그렇죠. 제가 마스크 쓰고 방송하고 했습니다.
1: 아, 네. 예.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0: 네.
1: 제가 그때 생생정보 할 때였는데
0: 네.
1: 그때 어떤 막 요즘 흔한 말로 짤이라 그러잖아요.
0: 네,
1: 돌아다니는
0: 네,
1: 거 보면 이제 MC들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0: 네, 그럴 수밖에
1: 네,
0: 없죠.
1: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0: 네.
1: 그 당시에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0: 굉장히 어려웠죠.
1: 예.
0: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상대방의 입모양을 활용하는 구어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수어를 활용하더라도 얼굴 표정이나 입모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요소이기 때문에
1: 네.
0: 어려움이 더욱 컸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강의를 코로나19 때
1: 네네.
0: 강의를 할 때 그때만큼은 청각장애인 앞에서 강의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1: 벗어야죠.
0: 네, 벗을 네. 수밖에 없었어요.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수어와 구어 그리고 문자나 필담 등을 활용한 소통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강의나 회의 시에는 청각장애인이 만약에 있다면 시각자료와 그리고 담화 필담 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1: 네.
0: 최대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1: 그 네. 자체가 에티켓이다.
0: 맞아요.
1: 네. 근데 네. 그 사실 이제 어떤 시험, 뭐
0: 네.
1: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아니면 면접
0: 네.
1: 이런 데서는 좀 어떨까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당연하게 네. 지원이 필요하겠죠. 청각장애인이 면접을 참여하거나 그리고 강의 또는 시험에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문자 통역사나 수어 통역사의 지원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이 제공돼야 되는 거죠. 이는 단순한 배려나 에티켓 수준이 아니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당연한 권리인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 일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에티켓,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0: 네.
1: 수 있을까요?
0: 우선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좋기는 하죠.
1: 네.
0: 근데 수어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네.
1: 그렇죠.
0: 그리고
1: 예.
0: 네. 청각장애인이라고 모두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그래요, 또.
0: 그렇죠. 시각장애인이 모두 다 점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이유인 거죠. 어렵기도 하고 그게 보다는 약간의 음성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신 분도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상대방이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1: 네.
0: 가능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너무 빠르거나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네.
1: 입모양이 중요하다.
0: 네.
1: 그 청각장애인을 부르거나
0: 네.
1: 아니면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그때
0: 네.
1: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0: 있죠.
1: 네.
0: 네. 청각장애인과 아무래도 소통을 할 때는
1: 네.
0: 갑자기 불쑥 몸을 드러내가지고 드러내는 것들 이런
1: 확
0: 거.
1: 나타나는
0: 그렇죠.
1: 거. 네.
0: 그리고 갑자기 몸을 이게 하게 되는 거는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1: 아, 잡는 거요?
0: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갑자기 누군가가 몸을 잡으면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0: 가볍게 시야 안으로 다가가거나 그리고 가볍게 어깨를 터치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할 거라고 해서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거나 당사자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1: 아, 이건 네, 너무하죠.
0: 그렇죠. 예. 그와 더불어서 현재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회의나 모임 상황에서도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언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네. 청각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과 청각 두 가지 장애가 있는 시청각 장애인도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오늘, 예,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0: 네.
1: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말씀하셨듯이 시청각 장애인이란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동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네.
0: 단순히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그 두 장애가 함께 존재하면서 의사소통과 이동, 정보 접근 등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숫자는 정확한 통계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국내에서는 수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고령화가 있잖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시력과 청력이 동시에 저하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 주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0: 맞아요.
1: 네, 그 시청각 장애인과 소통하는 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나요?
0: 맞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의사소통 방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점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1: 네.
0: 있고 확대 문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촉수어라는 거 있어요. 촉각을 이용한 수어. 그리고 손바닥 필담. 손바닥에다가 적는 거죠, 글을.
1: 네네.
0: 그리고 문자기기. 그리고 보조과학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접근하거나 손을 잡는 것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가볍게 손등이나 어깨를 터치해주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 다음에 상대방이 반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기다려라.
0: 그렇죠.
1: 네.
0: 이동을 이제 도와줄 경우에는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뭐 당연하게 팔을 이제 살짝 이제 잡게 만들고 안내를 요청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소통하기 어려운 장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청각장애고요. 시청각장애인은 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장애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청각장애인도 만나게 되거든요. 네. 소통에 있어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더욱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 이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사실 에티켓은 자연스럽게 다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네.
1: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BTS가 부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경증 시각장애인 정한슬입니다.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그리고 행정학과 4학년 재학 중에 있고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리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좀 지도 보는 것도 좋아해서 평소에 그냥 지도 같은 것도 많이 살펴보거든요. 일단 저는 왼쪽 눈이 이제 거의 실명이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문제는 없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도를 설령 못 본다고 하더라도 감각이나 아니면 사물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공간 지각 력을 계속 좀 늘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리고 사회 같은 이제 인문 분야나 아니면 이제 지형학 그리고 기후학 같은 이제 자연 분야도 다 하고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GIS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기업 취업을 이제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행정학과가 일단 거기에 일단 제일 관련이 되어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이제 공기업 같은 데를 탐방 같은 거를 많이 시키셔서 제가 거기 탐방을 하면서 나중에 공기업을 지원을 할 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학과에 오게 되었고 두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에서 지리학과 행정학을 복수 전공하는 시각장애 학생 정한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리학은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행정학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하셨다고요. 이야, 똑똑해라. 두 전공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야 이런 경우 자체가 흔치 않거든요. 사실 흥미있는 분야가 있어도 막상 원서를 쓸 때가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한슬 씨는 원하는 과에 진학해서 만족도도 높다는 걸 보니까 이미 원하는 미래에 한 걸음 다가섰다. 네, 지금 4학년이면 또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곳에 취업 성공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시죠? 취업되면 자랑 한번 해주시는 거 저희한테.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광진이 부릅니다. 동경소녀.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네. 주부터 새 프로그램을 다시 듣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먹고 자고 활동하는 우리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시청자의 눈높이로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1: 네, 오늘 살펴볼 제912회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다룹니다. 알코올 중독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알코올 사용 장애인데요. 네. 이것은 술을 좋아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술을 조절하는 뇌 회로가 손상이 돼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뇌질환입니다. 먼저 알코올 중독 사례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 KBS 생로병사의 비밀 탁원재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충남 천안시
3: 40살의 김민성 씨. 그를 어두컴컴한 방에 가둔 것 바로 술이었습니다.
2: 노트북을 보며 술을 마신다.
3: 20대 후반 처음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술을 끊어보기 위해 정신과에 입원도 했지만 그때뿐 10년 넘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4: 퇴원하면서도 절대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하거든요. 근데 퇴원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 편의점 가서 그냥 바로 술 사다가 마시고 마시면서도 왜 내가 술을 마시지?
3: 2주 전 퇴원을 한 민성 씨. 하지만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술에 빠져 지냅니다.
2: 드라마를 보고 있다.
3: 술 기운이 오르자 갑자기 울컥하는 민성 씨.
2: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는다.
4: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이런 영상 봐도 이렇게 슬퍼지진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3: 최근엔 우울증 증상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2: 현관문을 나선다.
3: 집 밖으로 나설 때는 대부분 술이 떨어졌을 때뿐입니다.
2: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3: 이미 만취 상태지만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소주 8병까지 늘 폭음으로 이어집니다.
2: 소주 한 병을 산다.
4: 수고하세요.
3: 술 기운에 비틀비틀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돼도 계속해서 마시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뇌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 중증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우울, 불안 척도를 나타내는 검사에서도 고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 그날 밤, 민성 씨가 노트북 앞에서 술을 마신다.
3: 늦은 밤이 돼서도 계속되는 음주.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2: 소주를 병째 들고 마시다 쓰러져 잔다.
3: 남들이 모두 출근한 시간. 30대 초반 뮤지션을 꿈꾸며 음악 학원도 운영했지만 술은 민성 씨의 모든 걸 앗아가 버렸습니다.
2: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다.
3: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느라 끼니를 거르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몸이 버텨내지 못할 때쯤이야 겨우 밥을 챙겨 먹습니다.
4: 진짜 막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이 마시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어요. 안주도 거의 안 먹고 보름 정도 마시고 한 일주일 그렇게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3: 술이 싫어도 이젠 술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독한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5: 그냥 뭐 살고 싶어요. 어쨌든 알코올 중독의 끝은 죽음 아니면 감옥 둘 중 하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고 더 이상은 이제 돌려받지 못할 시절 그걸 지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서.
0: 아,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네요.
1: 네, 네. 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개인의 의지 문제는 아니고요. 네.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0: 그 술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뭐래요?
1: 네, 인간의 뇌에는 특수중추신경계인 보상회로가 있는데 술을 마셔서 이 보상회로가 자극이 되면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지속된 음주로 이 자극이 반복되면 오히려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고요. 쉽게 말해 뇌가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더 많은 자극을 위해서 더 많은 술을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에 중독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사례자 만나보시죠.
0: 네,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

0: 해서 이어갑니다.
1: 강원도 춘천시
2: 올해 35살 직장인 최지연 씨.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그녀의 개인 메신저 채팅방이 바쁘게 울립니다. 술 약속을 위한 문자. 사람들과 술자리 갖는 걸 좋아해 친목 모임도 직접 만들 정도로 적극적이라는 지연 씨.
1: 지연 씨가 옷을 고른다.
2: 오늘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잡혔습니다.
1: 정성 들여 화장을 한다.
3: 요거 또 일부러 친구들이랑 먹으려고 한 건데.
4: 이건 뭐예요?
3: 이게 자몽 원액이거든요.
4: 아,
3: 그래서 요거랑 위스키랑 그리고 지금 그 탄산수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다고 해가지고.
2: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로라 하는 애주가로 통하지만 요즘은 술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1: 집안 곳곳에 놓인 술병들.
3: 근데 요즘에 한 병 반밖에 안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피름이 거기서 불려가도 되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난 그거 더 많이 먹는 사람인데.
2: 음주 후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많다 보니 최근 집안에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3: 미쳤구나. 기억이 안 나서 보면 어디도 많이 취했구나. 말도 이제 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어제도 많이 취했구나.
5: 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3: 멘탈이 나가죠. 그만 먹어야겠다. 자괴감.
2: 여전히 이틀에 한 번꼴로 술 약속을 잡는다는 지연 씨.
1: 술집으로 들어간다.
2: 술을 끊어야 하나 고민도 많지만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느끼는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1: 술 모임 기.
4: 반주로 두 병에서 세 병 반주로.
6: 반주.
4: 이제 마음 먹고 먹으면은 내일에 다 캡시켜서 보낸단 말인데.
2: 홀로 타지 생활을 하며 외로움이 컸다는 지연 씨에게 술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요즘은 만취해 자해 행동까지 나옵니다. 음주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도 늘어납니다.
1: 즐기자는 문구의 네온 사인. 한양대병원 진료실.
2: 지난밤 술자리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CCTV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7: 고양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 MRI 검사 결과 아직 눈에 보이는 뇌 손상은 없는 상태. 하지만 블랙아웃의 빈도는 점점 잦아집니다.
7: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3: 저는 술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식기가 올라왔을 때만 약간 그거를 자제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막 중독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7: 사실은 블랙아웃이라는 증상이 뇌가 알코올에 의해서 손상됐다는 뜻이고 그게 알코올 중독의 첫 신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음주 패턴에 좀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 대부분 중독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첫 신호입니다.
1: 노성원 교수.
8: 과도하게 술을 먹고 힘들어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경고 증상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경증 알코올 중독은 이미 진행됐다고 볼 수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 그거잖아요. 필름 끊긴 거.
10: 네, 그겁니다.
9: 아, 그 블랙아웃이 중독의 신호탄이었네요.
10: 네, 과거에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신 걸 막 자랑하기도 그쵸.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블랙아웃이 잦아지면 경증 알코올 중독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 근데 이제 필름이 끊겼다고 해서 나 중독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0: 왜냐하면
1: 다 그러지 않아? 이럴 거 아니에요.
0: 네.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술에 관대한 사회이기도 그쵸. 하고요. 나는 중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블랙아웃이 왔다는 건 뇌 손상이 갔다는 의미고 이 빈도가 점점 앞으로 높아질 테고 그러면 예후가 더 좋지 않겠죠.
1: 그쵸.
0: 따라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음주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내용은 알코올 중독 치료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1: 네,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 들어보시죠.
2: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3: 단계별 치료 프로그램.
2: 처음엔 폐쇄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지만 이후에는 점차 개방된 환경에서 자발적인 단주를 배우게 됩니다. 이번 3개월 만에 개방병동으로 옮긴 김영민 씨. 이제 새로운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3: 김영민, 35세.
4: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이런 대형 마트도 많이 가보고요. 산책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런 동네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2: 단주 훈련의 일환으로 마트를 찾습니다. 주류 코너에서 술을 접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원 후 무방비로 술에 노출돼 중독이 재발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갈망감을 물리치고 온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3: 영민 씨가 소주를 집어든다.
4: 지금 술 보면은 어떤 갈망감 같은 게 좀 있어요?
5: 그러진 않네요. 다행히도.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었나 싶어요.
2: 술을 파는 식당들도 지나쳐 봅니다.
5: 뭐 훈련을 해서 조금 괜찮은데 이런 훈련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좀 다시 들어가서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3: 영민 씨가 병원으로 돌아온다.
2: 마지막으로 음주 측정을 통과하면 오늘의 외출 훈련이 끝납니다. 35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영민 씨의 치료를 힘들게 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까지 다녔던 영민 씨. 중독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5: 술을 시작하는 시기는 사실 성인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경쟁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술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주량을 점점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2: 처음엔 폐쇄된 병동에 강제 입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이번 초기 분노와 원망이 컸던 이유입니다. 치료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5: 치료진과 눈도 안 마주치고 수약도 거부하고 식사도 거부하고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이제 죽을 때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미안한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죠.
2: 중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 건 가족들의 관심과 응원이었습니다.
3: 영민 씨가 휴대폰 통화를 한다.
6: 친구, 그냥 똑같이. 너는?
5: 나? 여기 뭐 두 낳았지 뭐. 잘 나와, 평소대로. 부모님이 이제 필요한 물건 같은 걸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버림받았으니까 그냥 집에 쓰던 거 아무거나 보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바리바리 싸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3: 내과 전문의 전용준.
7: 개방병동을 마치고 나면 이제 술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 있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술을 참을 수 있는 술을 금주 단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재활병동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관리병동, 개방병동, 재활병동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환자들이 퇴원을 하게 되는 거죠.
3: 경기도 안양시.
2: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김재경 씨. 일 끝나고 매일 소주 두 병의 술을 즐기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3: 51세.
8: 직업을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술을 접하게 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 우리에 어울려서 같이 친구를 전화해서 술 같이 마셨을 것 같아요.
2: 매일 술집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쳐야 하는 늦은 퇴근길. 과거 술에 빠져 지내던 때를 생각하면 많은 후회가 남습니다.
8: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3: 재겸 씨가 병원에 도착한다.
2: 재겸 씨가 퇴근 후 도착한 곳은 알코올 전문 병원의 재활병동. 그는 이 병원에서 1년 넘게 입원 중입니다. 재활병동은 사회에 나가기 직전 술 없는 생활에 적응하는 마지막 치료 과정입니다. 이번 치료를 이어나가며 최근 밀키트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의 단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그도 압니다. 매일 단주 결심을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3: 일기를 쓴다.
9: 자, 한마디로 약이 없는 병, 처방이 없는 병, 자기와의 싸움인 병,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기로는 알코올 의존 중환자 만 명 중에 한 명, 만 분의 일이 죽을 때까지 단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만 분의 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최대한 단주 기간을 늘리는 게 일단 저의 목표입니다.
1: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재활병동,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네요.
0: 네, 술에 대한 갈망을 이겨내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술을 끊었던 환자여도 뇌에는 그 갈망에 대한 기억, 쾌락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술을 10년을 끊고 딱 한 잔만 마셔도 다시 음주가 시작이 돼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 만 명 중 한 명만이 평생 술을 끊는다라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겁니다.
1: 만 분의
0: 네. 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알코올성 간경화로 단주가 시급한 두 명의 사례자가 단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과를 들어봅니다.
1: 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 제어를 한다.
2: 먼저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반응이 유전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 인체 그래픽.
2: 술의 주 성분인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고 이는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돼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두 가지 분해를 돕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도 여부가 알코올 중독 위험성을 판가름합니다.
3: 서울 성모병원 김대진 교수.
10: 얼굴 아프게 이런 분들은 그냥 아 이분은 알코올 의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술 맛을 잘 느끼고 그리고 술을 먹어도 끄떡없고 몸에 부작용이 없고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알코올 의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2: 알코올 존 고위험군에 속하는 두 사람. 단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먼저 심리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3: 박준영 씨가 작성한 규칙.
11: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2: 한 모금도 안 먹겠다는 거지.
2: 술 먹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정한 규칙으로 단주 의지를 다집니다.
3: 김민성 씨 영상 일찍.
13: 단주 8일 차이고요. 일주일 동안 한 차례 정도 분단 증상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위기 없이 잘 넘겨왔던 것 같아요.
2: 이렇게 단주를 하면서 드는 감정과 생각들을 매일 솔직하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14: 자기 자신의 행동, 또 감정,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데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떨 때 술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자기 관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앞으로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매주 2회씩 상담을 통해 인지행동치료와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3: 임상심리 전문가 차윤지.
15: 썼니부터 오늘은 밥을 먹었니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주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동기강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이렇게 관심 가지고 봐준다는 것 자체로 동기부여를 많이 받거든요.
2: 디지털 치료를 위한 온라인 수업도 듣고 약물 치료도 병행합니다.
16: 오늘로 단주 25일 차 돼가고요. 집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2: 어두컴컴했던 방이 밝고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3: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2: 늘 집에만 있던 민성 씨. 단주를 시작하고 장거리 외출도 늘었습니다.
3: 세종대학교.
2: 꿈을 이루기 위해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중단했던 기타 연주를 다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3: 전자 기타 레슨을 받는다.
17: 들어보니까 다시 자신이 좀 붙으세요.
18: 역시 재밌다. 너만 좀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확실하게 하다. 그런 게 마음이 다시 확 들어오네요.
3: 단주 14일차 박

0: 준영 씨.
1: 잠을 이루지 못해 술을 마셨던 박준영 씨도 불면증 치료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 그 생각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아예 오자마자 약을 먹어버리고 바로 자려고 이제 하는 것이요. 안 그러면 이제 막걸리 생각이 더 날 것이고.
0: 준영 씨가 잘 준비를 한다.
1: 갈망감을 이기기 위해 이른 잠자리에 드는 박준영 씨. 알람까지 맞춰놓습니다.
0: 5시 반으로 맞춘다.
1: 다음 날 새벽 6시 일찍 나갈 채비를 합니다. 단주 도전을 시작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통근 버스를 운행하는 일.
0: 운전석에 오른다.
1: 새벽부터 운전을 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해야 할 동기가 생겼습니다. 단주를 통해 음주가 아닌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준영 씨.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던 불면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3: 네, 진짜 열심히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같은데 결과 네. 어떻게 나왔나요?
4: 네, 일단 간 수치가 큰 폭으로 낮아졌고 알코올 의존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다행입니다.
4: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사라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3: 술 끊으니까 진짜 좋아지네요.
4: 그렇죠. 네. 우리가 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좀 딱 맞는 게 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본인의 음주 습관을 본인이 잘 파악해서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찾아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아니 오늘 유혜진 리포터 유난히 저를 좀 많이 쳐다보면서
4: 아 그래요?
3: 괜히 또 마음이 찔려가지고
4: 왜 찔리셨어요?
3: 요즘 좀 홀짝홀짝 했거든요.
4: 아 그러셨어요?
3: 이 방송을 계기로 정말 다시 한번 술 조심해야
4: 습관을
3: 되겠다.
4: 습관을 좀 네. 조정해보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사람마다 루틴이라는 게 있죠.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점심을 먹고 나선 꼭 산책을 하고 자기 전에는 몸이 이완될 수 있게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콩 게시판을 보면 대충 어떤 분이 어떤 루틴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모두가 꼭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산책하면서 아침에 설거지 다 해놓고 또는 점심 다 먹고 나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오늘도 루틴처럼 곁에 와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 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조용필의 촛불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수많은 루틴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보자 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답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선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잘 보내줘서 고맙다고 스스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고도 하고요. 이런 루틴 꽤 괜찮은 것 같죠? 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응원받고 격려받으러 애쓰지 말고 뭐 격려도 감사도 셀프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시죠. 자신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잘했다, 잘해보자. 매일매일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아보면 좋잖아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노래는 나의 인생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구름, 들꽃, 돌, 여인, 그리고 배철수가 부릅니다.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기분이 좋아지는 곡들이었습니다. 해바라기의 구름, 들꽃, 돌여인, 그리고 배철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까지 들었습니다. 벌써 복숭아가 나왔군요. 김미영님께서 올해 첫 복숭아 게시했는데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수박은 뒷전으로 밀림요 라고 보내셨어요. 우와, 저 복숭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왔다니 저도 서둘러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박도 맛있던데 복숭아도 벌써 맛이 들었군요. 네, 사 먹어봐야 되겠네요. 김미영님 사연 고맙습니다. 이정남님께선 86학번 동아리 동기 40년지기 친구 5명이 첫 해외인가요? 행복하게 기억에 남는 추억 많이 만들고 올게요 라고 기분 좋은 사연 주셨습니다. 와, 40년지기 친구들과의 첫 해외여행이라 얼마나 설레고 좋으실까요? 아마 지금쯤은 다녀오셨겠죠? 아니면 지금까지도 여행 중일까요? 이정남님, 어떤 여행이었는지 궁금하니까 여행 후기도 나중에 시간 될 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럽습니다, 이정남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박주희입니다. 자기야.

가요계의 변혁이 일던 1990년대 초반 재미동포 청년들로 구성된 3인조 그룹이 구현한 음악 한국의 R&B도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만나볼 뮤지션은 솔리드입니다. 프로듀싱 능력이 뛰어난 정재윤, 매력적인 저음의 랩과 DJ 실력을 겸비한 이준, 그리고 자타공인 최고의 보컬리스트 김조한까지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닌 이 세 명의 등장은 뭐 파란 그 자체였죠. 셋은 모두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거나 현지에서 태어난 이민세대였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장소는 교회였습니다. 정재윤과 이준은 학창시절부터 음악을 잘하는 단짝이었는데 둘은 근처 교회 성가대에서 김조한을 발견하게 되죠. 동양인의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은 깊은 울림과 자유자재로 음을 꺾는 애드립 능력을 지닌 김조한은 이들과 곧바로 친해졌습니다. 워낙 음악을 잘했던 이들은 데뷔 전인 1991년 대만 그룹 라보이즈의 앨범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음반 관계자가 셋이서 그룹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솔리드가 결성이 된 겁니다. 정재윤은 곡과 프로듀싱을 맡고 이준은 랩과 비트를 더하고 김주환은 압도적인 보컬로 멜로디를 채우면서 기대가 많이 컸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1집은 대중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평단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고 했죠. 게다가 우리말이 서툴렀던 것도 방송 활동에 제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기획사와의 갈등까지 겪으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고민했는데 이때 작곡가 김영석과의 만남은 솔리드의 운명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들의 실력을 알아본 작곡가는 대중의 정서와 흑인 음악을 절묘하게 섞어서 앨범을 만들었고 그리하여 대중의 호응을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2집 타이틀곡 이 밤의 끝을 잡고의 인기는 대단했었죠. 그 기세를 몰아 곧 발표한 3집 댄스곡 천생연분까지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솔리드는 음악 팬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솔리드를 최고로 만든 두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이 밤의 끝을 잡고 그리고 천생연분.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솔리드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서툰 우리말 실력은 이전에는 활동에 방해가 됐는데 노래가 인기를 얻자 그게 인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특히나 김조한이 잠실을 무대하겠지를 잠실로 무대하겠지로 발음해서 이걸 따라하면서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또 이준이 무대에서 항상 들고 나왔던 숫자 8이 그려진 검은색 당구공이 박힌 지팡이도 인상 깊었는데 진짜 당구공을 붙여 만들어가지고 아주 무거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준은 무대에서 노래보다 지팡이를 떨어뜨릴까봐 항상 긴장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색적인 매력이 있었던 솔리드는 4집 활동을 마치고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스케줄 때문에 멤버들 모두 에너지가 소진된 것이었죠. 또 부모님도 뵙고 싶었고 학업도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려고 미국으로 떠났던 것뿐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해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해체 발표를 해버린 거였죠. 이들 역시 자신들의 해체 소식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하죠. 당황스러웠지만 멤버들은 이참에 자신들의 인생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주환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이준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DJ와 사업가로 활약하면서 성공을 거두죠. 정재윤은 데뷔 초 대만 그룹의 음악 작업을 한 인연으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프로듀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무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는 팬들이 있었기에 2018년 이들은 데뷔 25주년을 맞아 새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주환은 또 한 번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에서 사자 보이스의 멤버 둘의 목소리를 직접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의 이름이 크레딧에 오른 걸 보고서야 알게 됐죠. 우리 R&B에 공인된 역사의 시작이라 해도 무방한 솔리드. 시대를 앞서간 세 청년이 전해

오는 전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곡 더 들어볼까요? 솔리드의 잠든 늘 포켓 속에, 그리고 나만의 친구.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솔리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들의 노래 가운데 이 밤의 끝을 잡고 천생연분, 잠든 널 포켓 속에, 그리고 나만의 친구까지 들었습니다. 이소영님께서 아우 참 바쁜데 선곡들이 다 왜 이래요. 노디 너무 다 좋잖아요.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참 좋네요. 네, 이소영님 아무리 좋아도 바쁘다고 과속하시면 안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연.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즈의 마들렌 러브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0: 진부한 위로 대신 묵묵한 공감을 건네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주여행을 갈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신세미 평론가는 가시겠어요? 아니면 참으시겠어요?
1: 저는 일단 기회가 되면 다 해보는 타입이어서 그래도 평생 우주 안 가보고 사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0: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주의시군요.
1: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0: 저 우주여행이 겁나서 저는.
1: 이렇게 갈리는.
0: 저 겁이 많아요.
1: 네, 궁금하지 않나요?
0: 궁금하죠. 네. 네. 궁금한데 예전에 무조건 가야지 했거든요. 근데 우주여행 가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1: 그러게요.
0: 물론 여행이긴 하지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란 걸 알고서는
1: 네. 네,
0: 좀 겁이 나더라고요.
1: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0: 저는 이미 겁이 많아진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루시드 폴의 5집 앨범 아름다운 날들에서 수록곡 준비해봤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루시드 폴을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0: 뭐, 머리 좋은 가수.
1: 많이들 이제 명문대 출신 가수, 뭐 스웨덴, 스위스에서 석박사를 딴 그런 과학자 출신 뮤지션, 아니면 이제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하는 뮤지션으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0: 저 그 감귤 아마 홈쇼핑에서 팔았을 거예요.
1: 아, 감귤. 정말요?
0: 예, 저 그 방송 본 기억이 나는데요.
1: 사먹진 않으셨고요. 아, 그리고 또 뭐 루시드 폴 하면 생각나는 음악 장르는 뭐 포크, 어쿠스틱 음악 이런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근데 루시드 폴을 조금 더 깊이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루시드 폴이 남미 음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뮤지션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0: 그래요?
1: 것 같아요.
0: 네. 네.
1: 올해 초에는 이제 파주에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브라질 음악 삼바를 주제로 이제 전시 연계한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루시드 폴이 참여해서 삼바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삼바 행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루시드 폴은 이제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도 삼바를 향한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5집 앨범에서 들어볼 수록곡인 그리고 눈이 내린다라는 곡도 이제 삼바 장르를 루시드 폴만의 그런 해석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이 삼바를 연주할 때 쓰이는 악기들이 있어요. 네. 그 악기들을 그대로 쓰면서도 여기에 드럼도 추가하고 뭐 일렉 베이스 연주도 넣어서 조금 대중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이 삼바는 좀 리듬이 중심이 되는 그런 노래잖아요. 여기에다가 리듬을 맞춘 가사 운율도 좀 살려서 평소와는 다른 루시드 폴의 그런 가사들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보통 삼바 하면 뭐 정열, 태양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
0: 아무래도 그렇죠.
1: 네, 네. 근데 이 곡은 이제 여름보다는 지나간 여름과 다가올 겨울 사이의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새로운 주제로 삼바를 노래하는 루시드 폴만의 삼바를 감상하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그럼 루시드 폴의 그리고 눈이 내린다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루시드 폴의 그리고 눈이 내린다.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는데 노래가 참 편안하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태연의 노래 듣겠습니다. VT.

브리티, 태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이만별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이맘때 산에 가면은 산딸기가 많이 열려 있을 거예요. 열매 생김새가 비슷해서 다 산딸기로 퉁쳐서 부르지만 조금씩 다른 모양과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진분홍 꽃과 열매가 줄줄이 달린 건 줄딸기고, 논밭 두 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멍석딸기는 이름처럼 멍석을 깐 것처럼 땅에 바짝 엎드려 자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여름에 나는 곰딸기도 있는데요. 곰이 좋아해서, 혹은 꽃대에 난 털이 털복숭이 곰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장딸기나 복분자도 다 비슷하게 생겼지요. 어린 시절에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많이 따먹었는데 요즘은 자연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기도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먹었던 산딸기의 시큼달큼한 맛이 가끔은 그리워지네요. 블루벨즈의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네, 오늘은 당나라 여성 시인 설도가 지은 한시 춘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곡으로 유명한 동심초의 노랫말이 바로 시인 김억 선생이 이 시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라고 하죠. 꽃이 핀들 니와 함께 기뻐하고 꽃이 진들 니와 함께 슬퍼하리. 문노니 그리우니 어디에 있는가. 꽃은 피고 또 꽃은 지는데. 풀잎 따서 이 마음 매듭지어 그대에게 고이 보내볼거나. 봄날의 수심을 모질게 끊어내도 봄새는 또 슬피 울어라. 바람에 꽃잎은 나날이 시들고 아름답던 기약은 아득하여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 하나로 묶지 못하고 헛되이 풀잎만 맺고 있구나. 권혜경의 노래입니다.

0: 네, 무심코 듣고 넘긴 노래 한 곡에도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한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노래와 가수들의 숨은 사연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하는 옛노래 이야기.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송명아 씨도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책을 쓰고 계시잖아요.
1: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1: 잘 안 되고 있어요.
0: 예정했던 시간을 넘겼습니까? 아니면
1: 넘겼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출판사 쪽에 한 달 정도 여유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0: 예.
1: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뭐 좀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더 찾아보게 되고
0: 예.
1: 누군가를 좀 더 계속 만나게 되고 예, 또 뭐 여쭤보고 전화로 뭐 여쭤보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러면 그럴수록 출판사 관계자분들은 이제 담당자가 난색을 피하지 않습니까?
1: 좋아하지 않죠.
0: 아니 그 작가님 하면서
1: 예.
0: 이게 책이 적당히 무거워야 되는데 너무 굵고 두꺼워지면
1: 네 페이지는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거니까
0: 아, 그래요?
1: 예, 그거는 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썼던 것도 고치고 덜어내고 아,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과정이죠.
0: 예. 예. 퇴고 작업이 참 오래 걸리죠.
1: 예, 예.
0: 맞아요.
1: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책 준비 때문에
0: 네.
1: 얼마 전에 임지훈 씨를 좀 잠깐 만났었어요.
0: 아, 그래요?
1: 잠깐은 아니구나. 저녁 때까지 또.
0: 인터뷰하면서.
1: 예, 삼겹살까지 먹고 했었으니까.
0: 예.
1: 그래서 꾸러기들에 대한 좀 이야기, 그리고 당시 소극장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저희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왔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꾸러기들과 그 멤버들의 음악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0: 예, 임지훈 씨 저희 방송 나왔을 때도 뵈면 참 이미지 그대로 편하세요.
1: 예,
0: 예 사람 참 좋으시고.
1: 사람 좋으시고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0: 예, 예.
1: 저는 그 KBS에서 그 다른 프로그램으로 두 번을 제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0: 그분이 DJ 오래 하셨잖아요.
1: 예, 예. 그래서 또 남다른
0: 그때부터 인연이 들고. 있었군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0: 아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1: 올해 아마 그 일본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실 또 계획을 하고 계신
0: 그래요?
1: 것 같아요. 예. 공연도 하고
0: 예.
1: 뭐 음반도 일본어 음반을 내고 거기서 사인회도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뭐 어떤 패키지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0: 일본어로 임지훈 씨가 노래를 한다.
1: 네.
0: 그 음색이 워낙에 독특하고 독보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일본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1: 제 생각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1: 예.
0: 아주 유니크한 음색이어서.
1: 네. 예. 그리고 또 아들도 유명하잖아요, 일본에서도.
0: 그렇죠. 아, 그렇군요.
1: 예.
0: 아, 겸사겸사.
1: 예, 그렇습니다.
0: 아, 예. 시간 되면 또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자, 꾸러기들과 멤버들의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 꾸러기들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1: 네.
0: 팀이었습니까?
1: 꾸러기들에 앞서서 태맨이라는 일종의 기획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태맨 기획사.
1: 네.
0: 네.
1: 태맨은 출판에서부터 연극,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종합문화단체였어요.
0: 아, 그래요?
1: 연극 쪽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했는데요. 서대문의 말뚝이 소극장을 개관을 하면서 처음 무대에 올린 게 품바였어요.
0: 아, 그랬군요.
1: 네, 품바가 정말 대박을 치면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고
0: 그때 정승호 씨의 품바였습니까? 그 이전의 품바였어요.
1: 정승호 이전에 김시라 그리고 그
0: 원년 품바 진짜 예, 원년, 오리지널.
1: 예, 네. 원년 품바들의 무대가 이어졌고 음반으로도 발표가 됐어요. 여기
0: 네네네.
1: 그 품바의 실황도 나오고 삽입곡들도 음반으로 발표가 되고 했어요.
0: 예.
1: 단체 활동에 확실한 밑거름이 됐고요. 영화 쪽에서도 1982년 배창호 감독의 꼬방동네 사람들을 시작으로
0: 아, 그래요?
1: 문효성 감독의 사랑 만들기
0: 이것도 봤죠. 옛날에.
1: 네. 송영문 감독의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 이렇게 잇따라 공개를 하면서
0: 예.
1: 참신한 소재와 배우는 물론 독특한 OST까지 관심을 모았어요.
0: 아, 이게 태맨이라는 데가 다 했네요. 영화까지 하고 영화 만들면서 OST 다 만들고.
1: 그렇죠.
0: 야 정말 종합 문화 예술 회사였군요.
1: 예, 그래서 태맨을 거쳐간 그런 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이제 문효성 감독의 사랑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0: 예.
1: 각본이 이규형 각본이었어요.
0: 이규형 감독되기 전에 예. 각본으로 이름을 알렸죠.
1: 그렇죠.
0: 소설하고.
1: 그 다음에 이제 소설하고 감독이 되는 거고요.
0: 철수와 미미였나요? 미미와 철수?
1: 예.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0: 청춘 스케치.
1: 예,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뭐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라 사랑 만들기랑 오준영 작곡가가 또 참여를 해가지고 네. 여기에 참신한 또 가수들이 많이 등용이 됐습니다.
0: 태맨이 그 철자가 태권도 할 때 태자고 예. 맨이 아멘 할 때 맨이네요.
1: 예,
0: 어이.
1: 예, 그게 이제 태초에와 아멘에서 따가지고
0: 아~
1: 성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예, 그 이름입니다.
0: 알파와 오메가네요.
1: 그렇죠.
0: 오, 그런 심오한 뜻이.
1: 예.
0: 오. 그러니까 꾸러기들이란 팀은 태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용광로 같은 분위기가 바탕이 된 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오늘 어떤 것부터 준비하셨습니까?
1: 우선 오준영 씨의 사랑의 노래 준비했고요.
0: 예.
1: 문여성 감독의 영화 사랑 만들기의 주제가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규영 씨가 각본을 맡은 영화.

0: 좀 이펙트가 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1: 아, 효과 같은 거가 들어가서.
0: 예, 예, 그래서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음반의 크레딧을 보니까 기룡우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아예요.
1: 거긴 주연 배우였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사랑 만들기에 출연한 게 기룡우 씨, 뭐 선우제덕 씨, 이효정 씨도 나왔고.
0: 그렇습니다.
1: 이화 씨는 가수였죠?
0: CM송 전문 가수였어요. 아마 스튜디오에서 거의 있던 시간이 많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참여를 해가지고 내레이션.
1: 그 자리에 있다 눈에 띄어서 이런
0: 예.
1: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룡 씨는 물론 주연 배우로서 그 감정선을 살려서 내레이션을 했고 상대 목소리를 이화 씨가 담당을 했습니다.
1: 자, 꾸러기들과 꾸러기 멤버들의 노래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뭡니까?
0: 박영민 씨의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 준비했고요.
1: 이 노래도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이슈가 많았죠.
0: 네. 네. 김진아 씨와 정승우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85년에 개봉해서 86년 영화 흥행순위 4위에 올랐던 작품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의 주제가고요. 여기에 정승우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태맨이란 기획사 그리고 아까 그 품바라는 품바, 예. 그 연극 그 마당극이죠. 연관이 쭉 되는 거고요.
1: 예.
0: 19금 영화였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크게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OST 역시 영화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요.
1: 김진아 씨 참 매력적이었죠.
0: 네. 이 음반 나올 때 저도 다운타운가에서 DJ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근데 이 음반이 DJ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음반이었어요.
1: 왜요?
0: OST가. 가수는 계속 달라지는데
1: 네.
0: 노래도 달라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음반 한 장 올려놓고 나와서 뭐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1: 시간 벌기용
0: 예 시간 벌기용으로 컴필레이션으로 듣는 것 같이 노래도 다 좋은데 그렇게 그렇죠. 이어지게 나오니까요. 가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도 예. 이제 여성 내레이션이 이상하다 그치?
1: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김진아 씨예요?
0: 김진아 씨 아니고요.
1: 네.
0: 성우 정숙경 씨라고
1: 성우가
0: 예 성우가 참여를 했어요.
1: 너를 보면 남 참이와 이상하다 그치? 뭐 이러면서 예. 여자가 받고
0: 그렇죠. 음반의 연주는 산울림의 후기 음반에서 연주를 맡았 김정택 씨의 운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1: 예.
0: 권진경, 신정숙, 윤설아, 김창원 꾸러기의 주축 멤버가 되는 뮤지션이 참여한 OST였어요.
1: 예,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준영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박영민의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0: 내가 좋아요.
1: 모닥불 앞에
2: 사랑해
1: 가슴 설레

0: 하면서 나는 사랑을 해.
1: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박영민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오준영의 노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두 곡 다 영화 OST 주제가로 쓰인 곡들이었고 오늘 옛노래 이야기에서는 꾸러기들이란 팀과 그 멤버들의 노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뭐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독특했지만
2: 네.
1: 그 당시에 서울에 살고 있지 않던 지방에 살고 있던 저 같은 경우는
2: 네.
1: 서울에 정말 잠수교란 다리가 있었어.

0: 있어? 몰랐거든요. 잠수교가 정말 다리야?
1: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창밖에 잠수함이 보인다.
0: 아, 그렇게 약간 패러디입니까? 아니면 정말 실수로?
1: 잘 모르니까요. 잠수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0: 그러니까.
1: 잠수교랑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0: 잠수함이겠지. 오타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예. 잠수교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꾸러기들이라는 팀은 이제 고정팀은 아니고 프로젝트성 팀이었잖아요.
1: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김창완 씨가 한 음반사에 문예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0: 아.
1: 그러다가 이제 임지훈 씨를 이런 기회로 알게 되고 임지훈 씨도 그 회사에 이제 김창완 씨 밑으로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0: 네.
1: 회사에서 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봐라 하는 지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랑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영화 음악을 통해 가지고 만난 네. 그런 음악인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꾸러기들이 된 거였었죠.
0: 아, 보면은 멤버들이 많은데
1: 네.
0: 다 그 자기만의 별칭을 붙였더라고요. 무슨 꾸러기 해가지고.
1: 그렇죠. 85년에 결성됐는데
0: 예.
1: 김창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꾸러기. 예.
0: 잘 어울려요.
1: 임지훈 씨는 익살꾸러기.
0: 역시 어울리고.
1: 최성수 씨는 장난꾸러기.
0: 좀 이미지가 아닌 거 점잖잖아요. 최성수 씨.
1: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또 부분이 있나 보죠. 신정수 씨는 욕심꾸러기. 권진경 씨는 심술꾸러기.
0: 아하.
1: 또 이호찬 씨는 말썽꾸러기. 이렇게 6명의 멤버가 이제 1기 멤버였었고요. 1집에 예. 참여한 2집에는 권진경 씨와 이호찬 씨 대신 윤설아 씨와 현희 씨가 가입을 했습니다.
0: 여기도 이제 기수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그 당시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또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1: 그렇죠. 그 당시에 꾸러기들이 활동하던 시절은 아니고 한참 지난 다음 2000년대 넘어와서 꾸러기들의 라이브 앨범이 한 장 나왔어요.
0: 예.
1: 그 당시에 이제 라이브를 녹음을 해놨다가 음반을 발표를 하지 않고 녹음 테이프만 묵혀놨다가 그걸 그냥 손 많이 안 보고 내보낸 라이브 앨범이었었는데
0: 오.
1: 그 앨범을 들어보면
0: 예.
1: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관객들하고는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저는요.
0: 예. 자, 이번에는 각자 색깔이 뚜렷했던 두 여성 보컬이네요.
1: 네. 그 꾸러기들의 멤버들이죠. 권진경 씨의 강변연가하고 신정숙 씨의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강변연가는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OST에 담겼던 곡이에요. 권진경 씨는 이 노래가 히트를 하고 꾸러기들의 이후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1집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박영민 씨, 남궁옥분 씨, 김태정 씨, 양현경 씨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하기도 했었는데요.
0: 예.
1: 권진경 씨도 이제 꾸러기들 활동을 한 이후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 앨범 자체가 저작권 시기비가 붙으면서 가수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음반 이후에는 다운타운과에서 잠시 활동하긴 했지만 이후 소식은 또 들리지 않고 있어요.
0: 예. 이어서 들어볼 신정숙의 노래는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1: 네. 신정숙 씨는 타임이나 약속 같은 그 라이브 카페에서 활동을 하다가 영화 역시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에 담긴 석양을 부르면서 정식 음반 데뷔를 한 가수예요.
0: 예.
1: 꾸러기들의 음반은 이듬해인 1985년에 발표가 됐죠. 꾸러기들 활동 이후에는 또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곡은 세 번째 솔로 앨범에 담긴 곡이고 그전에 신정숙 씨는 김창완 씨,
0: 네.
1: 신중현 씨의 노래를 취입을 했었는데
0: 오.
1: 그 실력에 비해서 히트곡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가수였어요.
0: 이분들이 픽업했다는 건 상당히 실력파라는 건데.
1: 그렇죠. 근데 이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이 노래의 히트로 좀 억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1: 이 노래는 사랑과 평화 출신으로 이후 작곡가, 편곡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김명곤 씨가 작곡한 노래예요.
0: 그렇군요. 자, 노래 두 곡 들어보시죠. 권진경의 강변연가 그리고 신정숙의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0: 네, 신정숙의 노래였습니다.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앞에 들으신 곡은 권진경의 강변연가. 네, 오늘 옛노래 이야기의 주제인 꾸러기들이란 팀에 속해 있던 멤버들의 노래였습니다. 그 시절 80년대의 감성이 잘 느껴지는 노래들이었는데 송명아 씨는 그 시절 한창 공부 열심히 하던 중이었나요?
1: 열공.
0: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1: 네. 네.
0: 자, 이번에 만나볼 꾸러기들 어떤 분들일까요?
1: 네. 이번에는 김창완 씨의 무슨 색을 좋아해도 준비했습니다.
0: 네.
1: 83년에 김창완 씨가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기타가 있는 수필이라는 타이틀의 앨범이었어요. 앨범 제목처럼 어쿠스틱 기타 반주로 이루어진 담백하고 감성적인 노래가 담겨 있는데요.
0: 네.
1: 이 무슨 색을 좋아해도 이 노래는 나중에 결성되는 꾸러기들의 앨범에 다시 담기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0: 예, 이어서 준비하신 곡은요?
1: 윤설아 씨의 벙어리 바이올린 준비했어요.
0: 아, 유명한 곡이죠.
1: 네. 윤설아 씨는 그 다락방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논두렁바뚜렁의 여자 멤버 윤설이 씨의 동생이죠.
0: 아, 자매군요.
1: 네. 윤설아 씨 역시 음반 데뷔는 영화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의 헤이 미스터 로봇을 수록하면서부터였어요. 꾸러기들 활동 이후에 윤설아 씨는 밤무대와 소극장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요.
0: 예.
1: 당시에는 아침이슬이나 기지수총과 같은 노래를 즐겨 불러서 운동권 가수의 이미지가 강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곡이 담긴 솔로 앨범은 1991년 발표하면서 다시 대중가수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0: 벙어리 바이올린은 원곡이 따로 있죠?
1: 네. 원곡은 레너드 코언의 Dance Me to the End of Love를 번안한 곡이에요.
0: 예.
1: 노래 가사는 그 우리말 가사는 노래마을에서 민중가요로 또 민중가요 외에도 동요나 서정적인 노래 가사와 멜로디를 많이 만들었던 백창우 씨가 가사를 붙였고요.
0: 예.
1: 편곡은 앞서 신정숙 씨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김명곤 씨가 담당을 했어요. 번안곡 외에 그 창작곡들은 동물원의 유준열 씨나 논두렁밭두렁의 김은광 씨의 노래들로 채워져 있고요.
0: 예.
1: 편곡은 김명곤 씨 외에도 조동익 씨, 이정선 씨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김창완이 노래하는 무슨 색을 좋아해도, 그리고 윤설아의 벙어리 바이올린.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꾸러기들이란 팀의 멤버들 음악으로 함께 들어보고 있고요. 김창완의 무슨 색을 좋아해도 그리고 윤설아의 벙어리 바이올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80년대 중반이면은 김창완 씨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1: 네.
0: 정말 아이디어나 뭐 기지가 번뜩이던 그런 시절이었겠네요.
1: 그렇죠. 산울림으로 락 사운드 그리고 이 꾸러기들로 포크 음악 그리고 동요까지 또 만들어내서 네. 발표를 했었잖아요.
0: 네.
1: 정말 많은 곡을 창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0: 예, 지금 또 그런 끼랄까 어떤 그런 아이디어랄까 또 연기에서도 또 번뜩이게 재주를 보이셨고.
1: 그렇죠. 그리고 2년 텀으로 계속해서 신곡을 발표하고 계세요.
0: 예, 꾸준히.
1: 예. 예.
0: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팀의 노래 준비하셨나요?
1: 네, 꾸러기들의 노래 준비했고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가수들이 모인 중창팀이고 제대로 된 음반을 발표하지 못했던 이 각자의 솔로들은 꾸러기들이 2집까지 낸 다음에
0: 예.
1: 이제 각자 솔로로 그 음반사에서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0: 꾸러기들이 하나의 발판이 된 거네요.
1: 그렇죠. 꾸러기들은 꾸러기들의 굴뚝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소극장에서 공연을 펼쳤고요.
0: 네.
1: 공연이 인기가 있어서 아예 100일 공연을 펼쳤어요.
0: 100일 연속.
1: 네. 하루도 쉬지 않고.
0: 대단하네요.
1: 그 라이브 앨범 들어보면 은 그런 멘트 나와요. 어제도 오셨더니 오늘 또 오셨네요. 내일 또 오실 거죠.
0: 열성 팬들.
1: 예. 아유,
0: 매일 오신 분도 계시겠죠. 100일 내내 오신 분도 계실까요?
1: 100일 내내 오신 분은 글쎄요. 직업이 음악회 관람인가요?
0: 관계자 아니면 좀 힘들 텐데.
1: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공연을 바탕으로 실력을 키워가지고 각자 네. 솔로 앨범도 발표하게 된 거였었겠죠.
0: 예. 자, 그러면은 꾸러기들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노래죠.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러면
1: 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꾸러기들의 노래였습니다. 뭐 동요 같아요, 그죠?
2: 그렇죠. 김창완 씨의 감수성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좀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뭐 공룡이 다니고 뭐 익룡이 날아다니고 예, 이런 참 가사를 생각해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범상치 않은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노랫말.
2: 그렇죠.
1: 네. 그리고 뭐 멜로디도 참 단순하고요.
2: 네.
1: 그런데 예. 참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많이 불려진 노래가 됐습니다. 꾸러기들의 존재를 또 알리게 됐고.
2: 그렇죠. 예. 노래 마지막에 그러면 이라고 하는 목소리 나오잖아요.
1: 맞아요.
2: 바로 임지훈 씨 목소리인데요.
1: 아, 임지훈 씨 역시 딱 이렇게 무게 잡는 역할.
2: 네. 예. 그래서 임지훈 씨의 또 대표곡이죠. 사랑의 썰물 준비했어요.
1: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
2: 네.
1: 그 멤버들 중에 오늘 언급은 했지만 말씀을 못 들어본 분이 많아서.
2: 네.
1: 그 최성수 씨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그 솔로로 독립해서는
2: 네.
1: 남남이라든가 동행이라든가 분위기 있는 발라드 곡으로 황태자로 불리셨잖아요.
2: 그렇죠.
1: 또 워낙에 잘생기셨고.
2: 꾸러기들 출신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는 네. 김창완 씨고요. 그리고는 이제 임지훈 씨하고 최성수 씨를 들을 수가 있죠.
1: 예.
2: 서로 좀 음악 스타일은 다른데.
1: 다르죠.
2: 예. 팬층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소녀 팬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고.
1: 중년 여성들도 많이 좋아하셨죠.
2: 당시에는 소녀 팬들이 좋아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예.
2: 임지훈 씨는 좀 굉장히 슬픈 음악들을 많이 불렀었죠.
1: 아, 듣고 있으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2: 예, 예. 그냥 뭔가 그 가사 들어보면 그렇게 슬픈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예. 뭔가 눈물샘 자극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1: 맞아요.
2: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참 그 형님 노래에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 그 임지훈 씨의 노래를 그 들으면서 만들어진 사연들.
2: 그렇죠.
1: 예.
2: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1: 네.
2: 그 노래와 얽힌 사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1: 그러네요.
2: 예. 그럴 만한 노래였었죠.
1: 사랑의 썰물은 정말 아우 대단한 곡이었죠.
2: 예. 1987년에 발표한 솔로 1집 수록.

0: 곡이고요. 이 앨범에는 기다리면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댈 잊었나? 내 네. 그리운 나라,
1: 아,
0: 내 사랑.
1: 많아요.
0: 뭐 하루 종일 동네에 비가 내리면 회상, 그리고 뭐 영화의 이야기. 앨범 전곡이 히트했다고 할 정도로.
1: 명반. 예. 이야, 그랬네요.
0: 임지훈 씨의 대표적인 앨범이 됐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꾸러기들 출신의 임지훈의 노래 사랑의 썰물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호랑이가 사슴을 쫓고 있는데 토끼가 나타났어요. 게다가 금방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끼를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슴마저 놓칠 수 있겠죠. 원래 목표로 했던 사슴부터 사냥하고 나서 토끼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한꺼번에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하는데요. 무언가를 얻는다는 건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차승민이 작곡한 첫 오르다. 차승민의 대금과 오연경의 가금과 노래입니다.

첫 오르다. 차승민이 작곡하고 대금으로 연주한 곡, 오연경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가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놓치지 않고 싶은 하루. 그럴수록 가장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빠르게 달려가는 하루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마음 하나쯤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인거가 별처럼 흩어진 두 줄기 냇가, 해 뜰려 깊은 산골에 밥 짓는 연기. 오늘날 안위를 어느 곳에서 알아보는가 하면 앞숲의 연기가 얼마나 끼었는지 우선 본다오.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송풍팔경을 노래하다 가운데 해춘 조연이었습니다. 소나무 정자에서 바라본 바닷가 마을의 아침 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냇가 주변으로 집들이 흩어져 있는데 해가 뜰 무렵이면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죠. 만약에 세상의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알고 싶다면 이 연기를 살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때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풍경이야말로 가장 평온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진 한입 여명춘, 정재국의 피리연주입니다.

자진하님, 염양준, 정재국의 피리 연주였습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고요. 계속해서 남창가고 개면주 편거 반 넘어 김경배의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남창가구 개면주 평거 반 넘어 김경배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사성구가 작사한 곡 돈타령, 한승석의 노래, 정재일의 기타와 여러분의 현주입니다.

천지개벽 유사 이래 동서고금 인간만사를 주물럭 주물럭 좌지우지하던 요물이 하나 있었으되 이놈한테 잘못 걸려 멸망, 패망, 절망, 폭망한 바문이 좌절, 기절, 요절, 변절한 인간이 헤아릴 수 없었으니 모두 요놈의 세 가지 절대신공 때문이었다. 인간의 장자를 굴비역듯되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사 여탈신공.

하여도 사람들이 이놈한테 얼빠지고 넋이 나가 너도 나도 이놈을 못 만져서 안절부절 좌불안석 아주 환장에 난리가 났는디 이놈이 잠시 궁둥이로 앉았던 방석에 서로 안고 싶어 우르르르르 몰려드니 그게 바로 봄방석이요. 요놈 가래침이 마른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질 양이면 나도 좀 맞자고 애걸복걸 안달라니 그게 바로 봄벼락이며 요놈이 주는 것은 독약이라도 그저 날름날름 받아쳐 먹으니 그 독이 바로 돈독이요. 요놈을 모셔두고 흰놈은 검게 빨고 검은놈은 희게 빠니 그게 바로 돈세탁이라. 돈방석, 돈벼락, 돈독, 돈세탁에 못 이겨 무사람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정혈이 막히고

토나 토나 하나 토나 세상 천지 돌고 돌지라도

흘러 흐르고 길가 채소 파는 노파에 온손 위로 흐르고 공사판 인부의 한 모금 담배 연기로도 흐르고 실직한 가장의

시

우리 민요에 감내기가 있습니다. 황해도 지방에서 전하는 소리인데요. 다른 제목으로 달구지 모는 소리라고도 합니다. 소 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불렀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까 보다 임을 따라서 갈까 보다. 아이고 대고 성환하시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 손 보듬고 한양에 갈까. 성화가 났다는 건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한 모양을 뜻합니다. 임은 멀리 한양에서 왔는데요.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임과 사랑에 빠진 사람도 한양으로 따라갈까, 이미 자신을 내려갈까 여러 걱정에 잠겼습니다. 서도소리 감내기엔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오시는 임을 멋오게 하고 머슴 손 보듬고, 임 대신 머슴 손을 잡는다는 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세월이 가는 것 바람결 같고 유정 임 오시는 길 낙화만 지나. 유정은 정이 있단 말입니다. 정대님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약속한 시간은 하염없이 늦어지고 바람처럼 빠른 세월 따라 길에는 또 꽃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럼 서도소리 감내기를 박기종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0: 일이야.
1: 서도 소리 감내기 박기종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바다 위 별 월천의 연주입니다.

하늘에 퍼뜨리다는 뜻으로 전통음악과 그 기반의 뿌리를 둔 한국음악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룹 월천의 연주로 바다 위 별 감상하셨습니다. 사실 일, 사랑, 우정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엔 이것이 있을 건데요. 바로 건강입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모두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전상진이 작곡한 투유, 구슬기의 소금과 이진용의 첼로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오스트리아 출신의 지휘자 카라얀은 평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지휘자가 필요한 순간은 연주할 때가 아니라 연습할 때다. 그래서 그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연주? 알아서들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연주에 맞추겠습니다. 라고요. 진정한 프로는 무대에 서기 전까지 죽을 힘을 다하지만 무대에 설 때는 고생한 티를 안 낸다고 합니다. 혹시 남들이 안 볼 때는 펑펑 놀다가 남들이 볼 때만 안간힘을 쓰는 척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할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 첫 곡은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지휘자 카라얀이 했다는 지휘자가 필요한 순간은 연주할 때가 아니라 연습할 때라는 말에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프로는 안 보일 때 열심히 하는 법이라는 사실. 남들 보는 데서는 머리 조아리고 정작 잘해야 할 때는 뭘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바쁘게 인사하면서 다녔고 안간힘 쓰는 모습 뭐 지난 몇 주 동안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후에 그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떻게 힘을 쓰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냥 잘 하겠거니 이젠 끝났으려니 하며 관심 놓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살펴야 되겠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 마련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합니다. 박상민의 지중해 그리고 Y2K입니다. 헤어진 후에

박상민의 지중해, Y2K의 헤어진 후에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박준영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또 김영남님께서는 출체, 출석 체크. 좀 있다가 7시 출근이어서 라고 적어주셨어요. 김영남님 출근 준비하면서 들으셨나 봐요.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또 문광철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건축가나 약제사가 되고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건축가와 약제사. 예, 좋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문광철님 궁금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이어가죠.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어서 김추자입니다. 거짓말이야.

한국인 특유의 소울을 타고 치명적인 도파민 속으로 안내하는 트로트 세상. 오늘도 정겨운 우리 트로트 곡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진행자로도 활약하고 있는 김희재의 노래 우야노를 준비했습니다. 경상도 방언 우야노를 재치는 키워드로 삼아서 사랑하는 이에게 푹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수줍고도 설레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반복적인 훅이 인상적이죠. 김희재 특유의 간드러지면서도 깔끔한 음새, 또 섬세한 표현력이 노래의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하는데요. 이 곡은 특히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김희재 특유의 끼 넘치는 퍼포먼스가 노래의 활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지만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또 함께 들을 곡은 남진의 너마리아입니다. 뭐 자타공인 영원한 오빠, 남진 특유의 젊은 감각과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신나고 경쾌한 리듬에 남진만의 시원시원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보컬이 얹어져서 단번에 흥을 돋우는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팍팍할지라도 그냥 크게 한번 웃으면서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아보자고 외치는 아주 유쾌하고 낙천적인 인생곡입니다. 이 노래 역시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남진 특유의 세련된 제스처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곡인데요. 이 곡을 부르는 남

남진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뭐 님과 함께 둥지 같은 곡을 부르는 남진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젊은 카리스마를 뽐내는 남진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김희재 우야노, 이어서 남진입니다. 너 말이야.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아주 정겨운 트로트 두 곡 가져왔습니다. 먼저 1986년에 발표된 주현미 3집 수록곡 이태원 연가인데요. 같은 앨범의 타이틀곡은 눈물의 브루스였는데 타이틀곡이 크게 히트한 후에 오늘 들으실 이태원 연가가 그 사랑을 이어받았죠. 이 노래 역시 주현미의 탄탄한 보컬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가 부른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과 더불어서 서울의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한 정통 트로트곡입니다.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입니다. 떠나간 연인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리는 마음을 노란 손수건이라는 상징을 내세워서 애틋하게 표현한 곡인데요. 여기서 왜 노란 손수건이 기다림과 그리움의 매개체가 되는지 알아보면 1973년에 발표된 토니 올랜드 앤 던의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드 디 올드 워크트리가 시작입니다. 곡 제목은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라는 뜻인데 이 노래의 모티브가 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남편과 그를 기다리는 아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될 때 리본이 손수건으로 번역돼서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와 노래가 같이 히트가 되면서 태진아의 노래를 비롯해 노란 손수건이 기다림 뭐 또는 용서의 상징으로 쓴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절의 트로트 가요 들어볼까요? 주현미의 이태원 연가 그리고 태진아입니다. 노란 손수건.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김희재의 우연우, 남진의 너말이야, 그리고 주현미의 이태원 연가에 이어서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까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두 곡 더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모세의 사랑인걸 이어서 지오디입니다. 0%.

0: 이제부터 앞으로 내 곁에 쭉 머물러줄 것 같은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는 파스타 드실 때
1: 네.
0: 토마토 소스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크림 또는 뭐 오일 파스타를 좋아하세요?
1: 제가 정확히 숫자로 지금 비율을 생각해보니까 네. 오일을 한 7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3 정도 네. 먹는 것 같고요. 네. 크림은 정말 극히 드물게 먹는 것 같아요.
0: 거의 오일이 압도적이네요.
1: 그러게요.
0: 7대 3 정도로.
1: 네.
0: 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죠. 남자분들도 네. 토마토 소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토마토 4, 크림 4. 5일 2 그 정도잖아요.
1: 다음에 같이 먹게 된다면 제가 토마토로 맞추겠습니다.
0: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죠.
1: 네. 네.
0: 또 나눠서 드시면 되죠.
1: 네네. 네,
0: 오늘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윤하의 4집 슈퍼소닉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음원차트에서 먼저 선공개 싱글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 존박과의 듀엣곡 우린 달라졌을까가 먼저 나왔던 그런 앨범인데요. 네. 이 앨범은 이제 브리티시 락의 전자음악 악기를 좀 더하는 그런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했던 타이틀곡인 런이란 곡을 비롯해서 윤하가 이제 앨범 전반적으로 조금 음악계에 포진한 좋은 작곡가, 작사가들을 고르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

0: 어떤 앨범인데요. 네. 이 타이틀곡인 런의 작사가로 이제 라디라는 뮤지션을 기용한다거나 뭐 타이거 JK나 박재범을 이제 피처링으로 기용해서 좀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도들 속에서 꼭 좋은 곡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앨범의 아홉 번째 트랙인 크림소스 파스타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네. 이 곡은 앨범 전체 프로듀싱을 맡은 이제 작곡가 겸 프로듀서가 직접 쓴 곡이에요. 스코어라는 작곡가인데요. 이 스코어가 이 유나와의 이 작업을 통해서 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걸그룹 르세라핌의 메인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스코어가요?
0: 네. 이 곡의 작사는 또 조규찬이 맡았습니다. 이 최신의 감각을 가진 그런 젊은 작곡가랑 이제 90년대 가요계의 주요 음악가인 조규찬의 가사가 만난 굉장히 묘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 네. 이 조규찬은 사실 유나의 3집에 스트로베리 데이즈라는 곡을 미리 써준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근데 당시에 멜로디랑 가사를 다 조규찬이 써서 들어보면 오히려 유나보다 조규찬의 색깔이 좀 분명하게 느껴지는 곡이었다면 예. 이 크림소스 파스타에서는 이제 본인이 조규찬 본인이 곡을 쓰지 않다 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1: 가사만 작업했으니까요.
0: 네. 이 크림소스 파스타가 이 곡에서 굉장히 반전을 상징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이 헤어진 연인과 이별 후에 어떤 극과 극의 나뉘는 그런 모습이 크림소스 파스타라는 장치를 통해서 예.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 반전 매력을 끝까지 놓지 않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네, 그럼 바로 유나의 크림소스 파스타 이 곡 들으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유나의 크림소스 파스타,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박미님, 오늘 2주 만에 하모니카 교실 가는 날인데 하필 통장 청소봉사라 못 갈 듯이요. 통장 청소봉사는 빠지면 벌금 내야 해요. 지난번에 남편 병원 가느라 벌금 낼 걸랑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무튼 부지런한 박미님이십니다. 하모니카 교실까지 가고 청소봉사도 하시고. 예, 하모니카 교실 가야 되는데 벌금 좀 아깝죠. 벌금 내면 아깝잖아요. 아쉽지만 예, 청소봉사는 가셨겠죠? 예,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 박민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전은주님께서 노디의 시원한 웃음소리, 저는 이제 으쌰으쌰해서 2시간 후에 출근했다가 내일 올게요. 제게 기분 좋아지는 요일은 쉬는 날의 하루 전날이랍니다. 그날이 제일 좋죠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휴일보다도 휴일을 기다리는 전날 또는 전전날이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좋죠. 그나저나 제 웃음소리가 좋으시다니 자주자주 웃어야 되겠네요. 전은주님, 오늘은 쉬는 날이실까요? 아니면 전날이실까요? 아니면 일을 하시는 날일까요? 네. 전은주님, 언제라도 늘 기운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토이의 뜨거운 안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SNS가 만든 건강 판타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는가? 알고리즘이 먼저 구원하는 건강. 예전에는 건강정보가 필요하면 도서관에 가거나 병원 대기실에서 팸플릿을 뒤적거리거나 적어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두통 원인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는 수고가 필요했다. 정보는 능동적으로 손을 뻗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저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열고 유튜브를 틀고 무심코 쇼츠와 릴스를 몇 개 넘기기만 하면 된다. 어젯밤 퇴근 후 부기 빼는 법 영상을 3초 이상 보고 지나갔거나 만성 피로 날리는 영양제 조합 게시글에서 더보기 버튼을 눌렀다면 다음날 아침 내 피드는 이미 재편되어 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른다. 대신 무엇을 오래 쳐다보았는지, 어떤 자극적인 제목에서 스크롤을 멈췄는지는 주치의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 결과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의 맞춤형 공포와 해결책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당신이 아침마다 피곤한 진짜 이유, 간 때문이 아닙니다. 약사들은 절대 안 먹는 영양제 세 가지. 이거 끊고 나서 피부 트러블 싹 사라졌어요. 충격 비포 애프터. 건강정보를 찾아 나서기도 전에 건강 콘텐츠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것도 아주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조금은 위협적인 얼굴로. 그리고 그 콘텐츠의 한가운데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이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건강 콘텐츠의 문법. 플랫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는 건강 콘텐츠에는 일정한 흥행 문법이 있다. 첫째, 1초 만에 꽂히는 공포의 후기다. 유튜브나 틱톡의 쇼폼 영상은 첫 1, 2초 안에 승부가 난다. 그래서 장황한 서론은 생략하고 곧장 이렇게 시작한다. 이 영양제 당장 갖다 버리세요. 이 신호 무시하면 10년 뒤에 후회합니다.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몰래 먹이는 것. 정확한 정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을 멈추게 하는 짧고 강력한 문구다. 인스타그램이 비교를 통해 욕망을 자극한다면 유튜브와 틱톡의 알고리즘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평온하고 이성적인 정보보다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정보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는 식의 뻔한 조언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이 증상 있으면 암 초기입니다. 당신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 지금 당장 이걸 끊으세요. 같은 섬뜩한 썸네일이 선택받는다. 드물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신중한 문장도 이 생태계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곳에서 신중함은 지루함이고 지루함은 곧 알고리즘의 사형 선고다. 둘째, 포맷의 표준화, 말하자면 워너비의 전시다. 과거의 건강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의 영역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같은 내 몸의 느낌이 기준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지금 건강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건강은 시각적 스펙이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5운1 오늘 운동 완료를 검색해보라.
그곳에 있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전시된 몸이다. 선명한 복근, 완벽한 레깅스 핏, 땀에 젖은 채 거울을 응시하는 모습. 소셜미디어는 건강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승인받아야 하는 일종의 수행으로 바꿔놓았다. 샵 모닝 루틴, 샵 건강한 아침, 샵 셀프케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는 이런 영상이 수백만 개 넘게 올라와 있다. 누구나 카메라와 개성만 있으면 자신만의 건강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 틱톡만 해도 샵 헬스 태그가 붙은 영상이 천만 개가 넘고 샵 셀프케어 같은 관련 해시태그까지 합치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아침 레몬 워터부터 저녁에 슬리피 걸 목테일까지 일상의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기록한다. 너무 사적인 공간도 너무 평범한 일상도 없다. 모든 것이 의례이자 루틴이 된다. 하루의 시작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하게 연출된다. 밝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미니멀한 화이트톤 주방. 원목 식탁 위에 놓인 예쁜 유리컵, 얇게 썬 레몬 조각, 감각적인 타이포그래피가 박힌 보틀과 알약, 헬스장 라커룸에 무심하게 놓인 단백질 보충제. 카메라는 물이 컵에 채워지는 소리를 ASMR처럼 담아내고 그 위로 감성적인 자막이 뜬다. 내 몸을 깨우는 미라클 모닝 루틴. 오늘도 나를 지켜주는 영양제 타임.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양제의 성분 함량이나 흡수율이 아니다. 아침부터 내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여유롭고 힙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다. 시청자는 영양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양제가 놓인 풍경과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를 소비한다. 셋째, 클릭을 부르는 마법의 단어들이다. 디톡스, 리셋, 장, 청소, 항산화, 림프순환, 호르몬 밸런스, 코르티솔 관리. 과학적으로는 정의가 모호하거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히 조절될 수 없는 복잡한 개념들이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몸속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고 엉킨 실타래가 풀릴 것 같은 직관적인 쾌감을 준다. 정확한 생리학적 기전을 설명하는 대신 내 몸 어딘가에 쌓여 있을지 모르는 독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바로 그래서 나는 이걸 먹었다는 한 줄짜리 후기와 구매 링크로 이어진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1분 닥터들이다. 주의! 진짜 의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들은 복잡한 인체의 생리를 단 60초 만에 진단하고 처방한다. 피곤한가? 부신피로다. 살이 안 빠지는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집중이 안 되는가? 뇌에 염증이 생겨서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는 어김없이 쉽고 단순한 기적의 해결책이 등장한다. 바로 특정 영양제다. 이 영양제만 먹으면 혈관이 뚫립니다. 기생충 제거 키트로 만성질환을 해결하세요. 이런 주장들은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경우가 많다. 영국의 의사 이드리스 무갈 박사는 소셜미디어에 만연한 사이언스 워싱을 경고한다. 사이언스 워싱이란 전문 용어를 섞어 쓰거나 관련 없는 논문을 짜깁기에 가짜 정보를 마치 대단한 과학적 발견인 양 포장하는 수법을 말한다. 문제는 이 단순화된 논리가 대중에게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검사를 해봐야 한다. 원인이 복합적이다 라며 답답한 소리를 한다. 하지만 1분 닥터는 원인은 이것 하나, 해결책도 이것 하나 라고 시원하게 말해준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위안은 없다. 비록 그것이 거짓 위안일지라도.

이미지로 포장된 효능. 건강기능식품의 공식 광고 문구에는 늘 과로치고 깨알 같은 글씨가 따라붙는다.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개인 채널은 법망의 회색지대에서 훨씬 과감하게 질주한다. 이거 먹고 2주 만에 뱃살 5kg 빠졌어요. 오후 3시만 되면 기절했는데 이거 먹고 야근까지 거뜨네요. 병원 약으로도 안 잡히던 염증이 이 조합으로 잡혔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효능 입증이 아니라 개인 체험담이다. 과학의 세계에서 체험담은 가장 낮은 단계의 근거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라는 무대 위에서 몇 가지 장치가 더해지면 이 경험담은 논문보다 강력한 준과학의 권위를 얻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포 애프터 사진이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 칙칙한 조명 아래 찍힌 과거의 나, 그와 대비되는 밝은 조명 아래 복부에 힘을 주고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지금의 나. 두 사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정말 그 영양제 때문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인간은 시각에 지배되는 동물이다. 실제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보다 두 장의 사진이 주는 시각적 대비가 뇌에 내리꽂는 충격이 훨씬 크다. 여기에 딱 이것만 바꿨다는 내레이션이 쐐기를 박는다. 운동은 숨쉬기밖에 안 했고요. 식단은 평소대로 먹었는데 이 효소 하나 추가했다고 라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수면, 스트레스, 호르몬 주기,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같은 수많은 변수는 배경으로 사라진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인과관계보다는 A를 했더니 B가 되었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인과성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친밀감이 방어기제를 무장해제시킨다. 메타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차가운 과학자의 팩트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내 피드에 등장해 내적 친밀감을 쌓은 인플루언서가 어머, 언니 믿고 한번 먹어봐. 내가 효과 봤다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호소력은 수천 명 대상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압도한다. 플랫폼 속에서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된 수치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로 전달된 이야기가 된다. 여러 개를 겹쳐 먹는 루틴이라는 새로운 표준.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 하나 혹은 비타민 C 하나를 생각날 때 챙겨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루틴이라는 단어 하나가 섭취 트렌드를 통째로 바꿔놨다. 아침 공복, 유산균 더하기 미지근한 물은 장 깨우기, 아침 식후, 비타민 B군 더하기 비타민 C 더하기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부스팅, 점심 식후, 오메가3 더하기 비타민 D는 지용성 흡수, 운동 전, 아르기닌 더하기 카르니틴은 부스터, 취침 전, 마그네슘 더하기 테아닌 더하기 콜라겐은 숙면과 재생. 유튜브 속 건강한 하루 영상에는 한 컷 안에 대여섯 개의 영양제 병이 동시에 등장하고 약통에 소분하는 탁탁탁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만든다. 트레이 위에 가지런히 색색깔로 놓인 영양제들은 이제 건강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일종의 건강 인테리어이자 전시용 오브제가 되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정말 그 모든 성분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다. 더 많은 조합, 더 복잡한 루틴을 수행할수록 나는 내 건강을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심리적 효능감이 치고 올라간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끊임없이 이 기준선을 높인다. 이 정도는 30대 기본 루틴이에요. 이건 최소한으로 챙겨야 하는 현대인 필수템 5종. 여기서 필수의 기준은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내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 대부분이 이 정도는 깔아놓고 먹더라는 인상 비평에서 만들어진다. 방송 매체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모든 영양제의 세세한 시간대 구분이 필요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때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많다. 방송 작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포맷이기도 하다. 보기에도 구성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추가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며 영양제를 하나 둘 장바구니에 담는 쪽으로 움직인다. 언제부턴가 내 몸을 위해 비우는 것보다 더하고 쌓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쉬운 선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더하기의 결과는 통계 수치로 드러난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미국의 식이보충제, 영양제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1994년 약 4천 종이던 시판 제품 수가 오늘날에는 9만 5천 종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영양제를 먹다 보면 그중 어떤 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몸 상태가 좋아져도 무엇 덕분인지 알 수 없고 속이 더부룩해져도 뭘 먹고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는 건 불안하니 한 번 만들어진 루틴을 바꾸기 쉽지 않다. 줄이려는 순간 마치 나 자신을 덜 챙기는 사람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 복잡한 루틴과 더하기 문화는 인플루언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 약사도 계정을 만들고 플랫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을 둘러싸는 보이지 않는 규범에 따르게 된다. 다음은 전문가들마저 이 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건강구독사회는 현대인이 건강을 믿고 소비하는 방식을 과학과 심리의 언어로 해부하는 책입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 위고비와 마온자로, 아이들의 키를 키우는 성장호르몬 주사, 식탁 위에 필수품이 된 오메가3와 비타민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약과 영양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짚고 이제는 오히려 효과가 확실한 약이 영양제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무엇을 먹고 맞고 믿어야 하는지를 정답처럼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지금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은 몸을 소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약과 영양제로 몸을 튜닝하는 시대, 건강 구독 사회.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원작 주민선, 극본 허은경, 연출 이주영, 시호 정세연.

0: 한참을 헤엄쳐 반대편 기슭에 도착했을 땐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린 흠뻑 젖은 채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걸었다. 근데 여긴 어디야?
1: 케이시, 저기 표지판 있잖아.
0: 케이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니 여기 와본 적 있어?
1: 중학교 때 와봤었어. 수학 경시대회 하러. 저쪽 큰 길가에 마트가 있을 거야. 가보자.
0: 아, 좀만 앉았다 가면 안 돼?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1: 그래, 잠깐 쉬자.
0: 아무것도 없네 이제. 다 젖었는데 갈아입을 속옷도 없고 거지가 됐어.
1: 그래도 살아있잖아.
0: 살아있다고? 이런 걸로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1: 어차피 세상은 망했어. 필요한 건 그때그때 구하면 돼.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으니까.
0: 배고파.
1: 편지?
0: 친절맨이 준 편지. 그 배낭에 있는데.
1: 근데
0: 그놈들이 편지 읽었겠지? 읽고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생수랑 먹을 걸 준비한 그 애. 그 애가 세상에 바란 걸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망나니들이.
1: 우리가 이해했잖아. 그럼 된 거야. 가자, 먹을 거 구하러.

0: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긴 이미 다 털렸어.
1: 마트도 텅 비었던데.
0: 아, 목말라 죽겠어.
1: 길 건너에 쇼핑몰 있어. 거기 가보자.
0: 비 온다.
1: 뭐해?
0: 아, 빗물이라도 받아 먹게. 언니도 이빨

0: 맞으면 피부가 썩어 들어갈지도 몰라.
1: 어떡하지? 어? 저기 시체 덮어놓은 비닐 있다. 우리 저거라도 뒤집어 쓰자.
2: 길을 뚫고 쇼핑몰로 달려갔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0: 이미 다 털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 식당에 입가심용 캔디 하나도 없어.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젤리까지 싹 다 쓸어갔더라고.
0: 이상해. 아, 뭔가 조직적인 털이범들이 있는 것 같아.
2: 언니, 쟤 좀 봐. 쓰레기 봉지 뒤진다. 초딩 같은데? 얘, 너 혼자야?
3: 응. 엄마, 아빠 다 죽었어.
0: 집에 먹을 거 없어?
3: 없어. 형이랑 누나들이 다 가져갔어.
0: 형이랑 누나들?
3: 응. 맨날 몰려다니면서 싹 다 훔쳐간대.
0: 그래. 일단 주택가로 가보자. 응.

0: 아무것도 없어. 쌀 한 톨도 밀가루 한 줌도 없어.
1: X자 표시.
0: X자?
1: 대문마다 빨간 X자 표시가 돼 있었잖아. 이 집도 그렇고. 이미 다 털어갔다는 표시였어.
0: 아, 그 몰려다닌다는 애들?
1: 어. 어떤 조직이 있는 게 틀림없어.
0: 그럼 X표시 없는 집을 찾아보자.
2: 우린 주택가를 샅샅이 뒤져 작은 마당이 딸린 오래된 2층 집을 찾아냈다.
1: 됐어. 문 열었어. 넌 1층을 뒤져. 난 2층을 뒤질 테니까.
0: 여기가 안방인가? 침대, 장롱, 장식장. 어? 저건? 알았는데 사탕 들었을 줄 알았는데
1: 엄마도 빈 쿠키 깡통에다 실이랑 반을 담아놓고 썼었어.
0: 배고파. 배고파 죽겠어. 배낭. 배낭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어.
1: 뭐?
0: 괜히 배낭을 버려가지고.
1: 그럼 배낭 끌어안은 채로 그놈들한테 잡혔으면 그놈들하고 아주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겠다. 그치?
0: 적어도 굶지는 않았겠지.
1: 그럼 다시 돌아가. 가서 같이 놀자 그래.
0: 애초에 집을 나온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1: 뭐? 너도 떠나는데 찬성했잖아.
0: 네가 떠나자고 했으니까.
1: 또 내 탓이야? 또 내 잘못이니?
0: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1: 악쓰지 마. 에너지 아껴.
0: 잘났어. 네 꼴을 봐. 뼈다귀만 남은 좀비 같아.
1: 너도 똑같아.
0: 넌 이 와중에 나한테 미안한 게 하나도 없니?
1: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야 돼? 세상이 망한 게 나 때문이니?
0: 그래! 언니 때문이야. 언니 같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차라리 핵폭발로 한 번에 다 죽는 게 나았을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남겨가? 어차피 다 죽을 건데.
1: 그래도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된다고.
0: 아니야. 죽는 게 나아. 그때 엄마 아빠랑 같이 죽었으면 난 더 행복했을 거야. 나 아팠을 때 그냥 죽게 놔두지 그랬어? 그게 더 나을 뻔했잖아. 근데 너 혼자 남을까봐 굳이 날 살려놓은 거잖아. 그치?
1: 정말 그렇게 생각해?
0: 어.
1: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날 살렸잖아. 그 빈집에서.
0: 그야 난 언니 때문에 엄마 아빠 마지막 모습도 못 봤어. 언니가 부모님이랑 작별 인사도 못하게 했으니까. 너 때문에 엄마 아빠랑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고. 이런 데서 남의 집이나 뒤지고 있는 것도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라고.
1: 그만해. 난 뭐 너랑 같이 남고 싶었을 것 같니? 너 귀찮고 짐스러워. 알아? 그러니까 떠나고 싶으면 가.
0: 이제서 본심이 나오시네. 그래, 알았어. 갈게. 간다고! 너 같은 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0: 여기가 어디지? 불빛 한 점 없네. 아, 깜짝이야.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날 안 붙잡는 거 보면 내가 나가길 바라고 있었던 거야. 엄마를 대신해서 날 돌봐준다고? 웃기시네. 어릴 때부터 날 동생으로 인정 안 했어.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 앞에서 눈물 안 흘린 건 진짜 잘한 거야. 맨날 싸우면 마지막에 내가 울고 자기 눈 하나 깜빡 안 했지. 사이코패스 같은. 어? 가만. 여긴 X자 표시가 없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일단 좀 자야겠다. 빈 침대에 눕자 온갖 생각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언니, 물 여기 있어. 물 마셔. 자.
1: 너는 안 먹어? 이거 네가 발라. 선크림이야.
0: 언니는?
1: 난 안 발라도 돼. 넌 죽은 깨도 있고 그게 콤플렉스잖아.
0: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엄마 아빠랑 마지막 인사도 못했고 집 떠나 굶는 것도 네 탓이야. 너 때문이라고.
2: 그 말은 하지 말걸. 상처받았을 텐데.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나 좀 데려가줘.

0: 여기가 어디지? 하늘인가? 꿈속에서 나는 날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1: 안녕. 난 너의 수호천사야. 넌 이 고난을 통과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0: 새로운 존재?
1: 그래.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류미아로.
0: 근데 누구시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어디 가세요? 여보세요? 가지 마세요!
1: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널 지켜내.
0: 네? 어떻게 지켜요? 여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가지 마! 가지! 누구야?
2: 조장! 얘 눈 떴어! 깼나 봐!
3: 안녕?
0: 누구세요?
2: 우리 뭐라 해야 되지?
3: 순찰 때?
4: 조장이라 불리는 여자애가 새까만 조약돌 같은 눈동자를 빛내며 내게 다가왔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짙은 눈썹, 큰 키에 단단한 몸을 가진 여자애였다.
0: 순찰 때? 뭘 순찰하는데?
2: 쓸만한 것들을 찾는 거지. 주로 먹는 거랑 생필품. 근데 넌 혼자야?
0: 나? 언니가 있다고 하면 언니를 찾아내겠지? 그래, 잡혀가더라도 나 혼자 당하는 게 나.
5: 혼자야.
2: 여자애가 혼자 다니는 거 쉽지 않은데.
3: 그럼 너 그 병에 걸렸던 적 있어?
0: 무슨 병?
3: 피터팬 바이러스.
0: 있어. 2주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살아났어.
3: 그래. 야, 일으켜 세워.
4: 조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아이들이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조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3: 예, 데려가자.
6: 뭐? 데려간다고?
3: 불만 있어?
6: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3: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지금 해.
7: 난 모르겠어.
3: 다들 알겠지만 우린 이번 주 내내 실적이 부진했어. 오늘도 실적은 바닥이야. 그리고 난 우리 조가 바닥을 허우적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
2: 하지만 조장, 이 주변엔 더는 쓸만한 게 없는 걸.
3: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다른 조도 상황은 마찬가지니까. 차로아, 문지기가 오늘 네 가방을 보고 만족할 것 같아? 이대로는 벙커 출입문 구경도 못할걸?
2: 문지기 그 자식은 내가 생수 10통을 가져가도 만족하지 않을 놈이야. 욕망 덩어리니까.
3: 어쨌든 넌 생수 10통이 없고 우린 부족분을 채워야 해.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야. 따라서 난 우리 모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거야.
2: 그래서 얘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3: 빙고.
8: 야, 이런 애가 무슨 도움이 됐다는 거야?
6: 맞아, 짐밖에 안 될 거야. 삐쩍 말라가지고.
3: 아니, 바이러스의 면역도 있고 눈빛이 살아있잖아. 잘 다루면 제법 쓸모가 있을 거야.
0: 쓸모? 그럼 날 노예로 만들겠다는 건가? 얘들 인신매매범들인 거야?

0: 엄마 아들 이 김유신 풍을 쥐댈 거야.
1: 신라의 조정을 쥐락펴락했던 신라 최대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 미실이 있었다.
2: 날 어모해. 네가 날 어모한다면 총대는 내가 맨다.
3: 남편보다도 손주보다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 최우선이죠.
4: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3: 왕후마마. 귀에 로얄젤리, 로얄젤리 같은 소리가 아닙니까?
5: 오늘 밤도 이곳으로 납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0: 옐로
1: 경고
0: 레드
1: 경고
2: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미실.
0: 감히 이 미실에게 독수 공방을.
2: 진지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당시 권력 좀 있다는 모든 왕족과 귀족의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실을 향해서

0: 추파를 던졌던 진지황.
1: 내가 왕이 되면 왕후는 당신이야.
0: 미실이 왕후의 자리를 놓고 협상을 해올 때도 진지황은 진심으로 미실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진지하게.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니든 응? 뭐 그 당시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0: 진주왕을 믿고 연대했던 미신. 그러나
1: 지난주, 지난주도 이번 주까지 3주째야 내 노라는 왕후 자리도 무소식이고, 3주 동안 애꿎은 내 허벅지만 찌르게 만들다니.
0: 왕이 되고 난 뒤 확실하게 취향과 이상형이 달라진 진지왕.
2: 공주님.
3: 깜짝이야. 공주란 왕실의 우궁을 퉁쳐서 부르던 호칭이다.
2: 우리 아름다운 공주님 안에 계시죠?
1: 아, 왜? 내가 저놈의 궁주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2: 기다리시던 업체 사람 도착했습니다.
1: 당장 드리거라.

0: 사진이 좀 많죠?
1: 아, 둘, 셋, 넷, 열. 아니, 이 사진들이 전부 많기도 많구나.
0: 자, 이쪽은 전화와 새롭게 내통을 시작한 여인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오래된 여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저쪽은 제 사진이에요. 이쁘죠?
2: 진주왕과 여인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잔뜩, 어? 그야말로 잔뜩 들고 들어온 전문업체 소속의 파파라치. 근데 지 사진은 왜 들고 돌아?
1: 아니, 여자와 마트에 가서 손수... 카트를 끌어?
0: 아우, 예. 자, 이것은 여자 화장실 앞에서 여자 핸드백 들고 기다리는 전화고요. 아니. 자, 그리고 이 자리는 여자 운동화끈 묶어주는 거고요.
1: 여자 앞에서 허리를 굽히다니.
0: 그리고 이것은 전화의 손수건으로 여자 머리 묶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자장가시네.
1: 아이고, 지가 현빈이야. 뭐야, 이 손이 지금 반에 반도 못 따라간 애를 데리고 뭐하는 거야.
0: 야, 가지고. 이것은 손가락 같이 힘을 라지 미줌. 아, 제가 지금 골고루 찍었어요. 아이고, 어디 있더라.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제 사진이고. 아이고, 이것도 제 사진이네.
1: 뭐야?
0: 어? 자, 아이고, 여기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비 오는 날 여자와 도포 뒤집으시고 100m 달리기 하는 전화예요.
1: 진짜 젠장한.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0: 예?
1: 이것들이 예쁘냐, 내가 예쁘냐?
0: 아이고, 뭐? 이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고객님.
1: 아니, 죽을 죄가 아니라 누가 예쁘냐고. 얘들하고 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이 말이야.
0: 알려주십시오.
1: 아니, 누가 너 죽인데?
0: 이번 3월 교중학교 입학입니다. 아니, 뭐.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1: 아니, 누가 죽인데? 아니, 누가 뭐라는 거야 얘. 아니, 누가 예쁘냐고.
0: 우리 가오니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1: 어?
0: 살려주세요.

0: 너라면 어쩌겠느냐?
1: 하, 찢어져야죠. 아픔은 따르겠지만 찢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0: 아, 만약에 네 남자친구가 내 남자친구 아니고 아니 말고 어이 네 남자친구가
1: 예 군주님
0: 다른 여자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막 머리도 막 묶어주고
2: 비용년 난 도포를 뒤집어주고 100m 달리기
1: 달렸어요?
0: 달렸다면?
1: 끝장이죠. 비오는 날 도포 뒤집어 쓰고 여자랑 뛰는 거 일종의 불치병이에요. 못 고쳐요.
0: 그 정도야?
1: 로맨틱 코미디 멜로드라마에서 아직까지도 남주와 여주가 비오는 날 뒤집어 쓰고 슬로우 모션으로
0: 알지 않아. 그신 한석규 신문아 조인석 선예 조인석이네. 조인석 선예진 말이야. 그런 놈하고는 일찌감치 헤어진.
1: 네.
0: 나라고 왜 그걸 모르겠느냐.

0: 좋게 말씀드릴 때 날짜를 잡으세요, 전하.
1: 아, 나는 진짜 아닌데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0: 언제부터 그렇게 여론에 신경을 쓰셨습니까?
1: 안 그래도 조카 왕위를 스트랬다고 수군대는 소리가 끊이질 않은데 아버지의 후궁을 왕위에 앉힌다고 하면
2: 즉위한 후에
1: 내가 왕이 되면 왕후는 당신이야.
2: 미실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동시에 스캔들 자판기가 돼버린 진지왕.
0: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잘되면 남탓이 못되면 전하 탓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요. 그러니 여론이고 뭐고 눈치 볼 거 없이 이 미실하고의 약속부터 지키세요.
1: 이봐요, 미실. 아이, 당신 이 뾰루퉁한 얼굴이 오늘은 더욱더
0: 어디서 수작입니까, 전하? 난 전하와 공사만 남은 사람입니다.
1: 무슨 그런 차가운 말씀을
0: 그렇게. 딱 일주일. 오늘부터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1: 일주일? 석 달은 줘야 어떻게 제가...
0: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전하. 그럼 전 이만 무릎까지 끈 있는 신발 사러 가야 해서.
1: 미실! 나도 못 신으면 신발을. 내가 왕인데!
2: 아들이 왕이 되자 왕후에서 태후마마가 된 사도태후.
3: 미실아, 전하께서 석 달을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석 달을 기다려야지. 꼴랑 일주일을 기다려놓고.
0: 꼴랑 일주일이라뇨.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전하께서 왕후를 공식 제정하지 않는지. 이쪽 바닥에 고수이신 이모님이 모를 리가 없으실 텐데요.
3: 미실아,
0: 전하는 나를 왕후에 앉힐 마음이 없는 겁니다.
3: 사내는 날 짐승과 같아 잡으려고 쫓으면 쫓을수록 멀리 달아나지.
0: 지금 이 미실한테 남자 꼬시는 법이라도 가르치시는 겁니까?
3: 지금은 전하께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궁사가 다망하시지만 주변이 안정되면
0: 탄핵! 전하를 탄핵해야겠습니다.
3: 미실아,
0: 그래도 집안의 어른이시니 미리 귀띔은 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3: 네 마음대로는 안 될 것이야.
0: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시죠.

0: 진지황이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실은?
1: 진지황을 탄핵하라!
2: 탄핵하라!
0: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진지황의 탄핵을 거론했고 그 결과
3: 아 저희 어린이 판정단 그리고 어린이 재판관 모두가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피청구인 제25대 진지황 파면하겠습니다. 망치 꽝꽝꽝.
0: 재위 3년 만에 문란한 사생활이 문제가 돼서 폐위되는 진지황.
4: 아직도 안 나갔어. 전화 방 빼셔야겠어.
5: 환관, 아니,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4: 6시가 내 퇴근 시간이니까 5시 55분까지는 부탁해요.
5: 야, 환관, 야! 야, 그래도 I am 킹왕짱!
0: 진지황이 폐위되자 어리다는 이유로 숙부 진지황에게 왕위를 갈취당했던
6: 신라 제26대 왕 진평왕입니다.
0: 여전히 미성년자인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7: 잘하셨습니다, 전하. 지금부터는 PC방 가셔도 좋습니다.
3: 오케이!

0: 이자영. 이자영 선배님은 킹왕짱, 킹왕짱. 허연.
1: 전하, 그러니까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셨어야지요. 미실 이명호.
2: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기쁜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를 찾아갑니다.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는 화림동 계곡을 따라 조성된 탐방로인데요.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이맘때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를 걸으면 실록과 함께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는 두 개의 코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구간은 화림동 계곡의 거현정에서 농월정까지 이어지는 6km 길이의 탐방로고요. 2구간은 농월정에서 오리숲까지 이어지는 4.1km 길이의 탐방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거현정에서 농월정까지 이어지는 1구간을 걸어보겠습니다.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 1구간의 출발지는 화림동 계곡 상류에 있는 거현정입니다. 거현정은 계곡과의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전혀 위태롭거나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의 자연미를 살리려고 기둥의 길이를 조금씩 달리한 지혜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찍이 거현정의 아름다움에 반한 조선 후기의 학자 임헌회는 영남의 승경 가운데 안의삼동이 최고이고 안의삼동의 승경 가운데 화림동이 최고이고 화림동의 승경 가운데 최고는 거현정이다라는 찬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거현정이라는 정자 이름에는 자연 속에 응거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응거하던 조선 중기의 학자 화림재 전시선은 1640년 무렵에 억새 정자를 짓고 화림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고종 때인 1872년에는 화림재 전시서의 후손들이 지금과 같은 정자를 짓고 거현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현정에 이어 만나게 될 정자는 군자정입니다. 거현정에서 150m쯤 떨어져 있는 군자정은 화림동 계곡에 있는 정자 가운데 가장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함양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일두 정효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두 정효창은 틈이 날 때마다 처가가 있는 봉전마을을 찾아와서는 화림동 계곡의 영규대라는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는데요. 훗날 이 마을에 살던 정선 전씨 후손들이 단단한 바위 위에다 군자정을 세웠습니다. 거현정과 군자정을 지나면 본격적인 계곡 산책로를 걷게 됩니다. 두 정자 사이에 있는 다리인 봉정교를 건너면 고즈넉한 탐방로가 나타나는데요. 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번에는 화림동 계곡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정자인 동호정에 이르게 됩니다. 정자 이름인 동호정은 정만리의 호인 동호회에서 따왔습니다. 동호정은 정자 자체도 잘 보존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정자 바로 앞에 있는 너럭바위가 유명합니다. 차이람이라고 불리는 동호정 너럭바위는 오랜 옛날부터 함양의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 1구간이 끝나는 지점인 농월정은 화림동 계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로 손꼽히던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03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요. 12년 만인 2015년에 다시 복원했습니다. 조선 인조 때 도승지를 지낸 지족당 박명부가 지은 농월정은 정면보다는 계곡 하류 쪽에서 가느다란 물줄기들과 함께 바라보는 모습이 무척 운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 1구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는데요. 갑자기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임에도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이런 흔한 질환과 생활습관이 지적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죠. 방광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프랭키 발리 앤 더 포 시즌스의 백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빠른 치료가 회복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근경색에 급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도 불안한데요. 앞에 급성이라는 단어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위급할까 싶은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매우 빠르게 이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네. 평소에 큰 증상이 없는 분도 어느 순간에 혈관이 꽉 막혀서 갑자기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0: 네. 갑자기 혈관이 꽉 막히는 건데 결국 혈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는 거잖아요. 원인으로 죽상경화증이 강조가 되는 게 그래서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혈관 안에 쌓여있는 기름 찌꺼기, 그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죽상경화 플라크, 혈관에 붙어있는 기름 찌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갑자기 터지면서 그 위에 혈전이 이제 생기게 되고, 혈전이 혈관을 꽉 막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괴사하기 때문에 이게 죽상경화증, 그 기름 찌꺼기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0: 네. 관상동맥은 직경이 어느 정도인가요? 작은 혈관이지 않나요?
1: 네, 직경이 통상 2에서 3mm 정도니까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빨대보다도 이제 작은 혈관이 심장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이제 직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 관상동맥이 우리 심장 근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1: 네. 이 관상동맥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의 전신에 이제 피를 이렇게 딱 펌프를 해서 뽑아내는 이제 심장의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 근육의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바로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0: 네. 그런데 얼마나 기름이 끼면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기까지 할까 싶은데요. 근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이 특별한 게 아니지 않나요?
1: 그럼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인진압, 성인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0: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뭐 말씀하셨는데 결국 생활습관이 주는 위험질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히요. 젊은 층에서도 방심할 수 없다면서요.
1: 네, 최근에는 뭐 예전보다 최근에는 이제 흡연이나 뭐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환자도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28세, 29세에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실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0: 네.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미리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까?
1: 네,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여러 검사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와 이런 간접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좀 정밀도가 높은 관상동맥 석회화 CT나 관상동맥 C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어서 이런 검사로도 저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0: 네. 관상동맥 석회화 CT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석회화 점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환자분 혈관을 수도 파이프라고 그러면 그 수도 파이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찌꺼기가 끼어서 딱딱해지는 걸 석회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CT를 찍었을 때 CT 점수가 높을수록 즉 석회화가 많이 진행을 했을수록 동맥경화가 비례해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확률도 높아진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검사 결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 차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1: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상이 없고 이제 위험도만 그냥 있는 경우에는 네.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 이제 개선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증상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맥 경화반, 죽상 경화반 중에서 이게 터지기 쉬운 것을 취약성 갑자기 이제 터져서 막히는 그런 고위험 죽상반을 취약성 죽상반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약성 죽상반, 이제 갑자기 터지기 쉬운 이제 관상동맥 그 이제 플라크를 미리 찾아서 스텐트를 치료하는 그룹이랑 약물 치료를 하는 그룹이랑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저희가 국내 이제 뭐 아시아 지역 다 포함해서 다기간 연구를 했고요. 네. 그 연구 결과가 이제 2년 전에 임상 논문 중에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인 란셋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취약성 죽상반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을 찾아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고위험군들에게는 스텐트 이제 시술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예후라든지 만족도가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높았나요?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혁신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약물 치료 말고도 이런 고위험군 환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 스텐트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예후가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시 2024년도에 전 세계 이제 심장내과 분야에서 가장 그 혁신적인 임상 연구 1등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참 심근경색은요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자신의 상태를 좀 알아두고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증상은 어떨까요?
1: 증상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 여러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이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가슴을 쥐어짠다는 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보면 극심한 통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이 이게 약간 아픈 것 같은데 이상하다가 아니라 네. 보통 느끼는 증상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서 저희가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슴 위에 아주 뜨거운 인덕션을 막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심근경색으로 이제 응급실 실려 오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이거 갑자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공포감 그 정도로 통증이 아주 세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0: 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면 통증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흉통을 느끼기 전에 전조 증상은 없는 건가요?
1: 통상적으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이제 뭐 몇 주나 몇 개월 전에 이제 협심증이라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걷거나 그럴 때 뻐근하게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경고 증상 없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무증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첫 증상으로 막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소화장애로 표현되는

0: 금방 진단하기 때문에 네. 노인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더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좀 이상한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병원을 바로 찾아 이제 가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또 이런 가슴을 쥐어짜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은 지속 시간이 긴가요? 그러니까 흉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심근경색에 특징적인 의심 증상이 있는지 이걸 알면 좋겠는데요.
0: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증 하면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경우는 한 5분 이내에 다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급성 심근경색은 뭐 10분, 20분 이게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통증이 안 사라들고 10분, 20분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1: 그럴 땐 119 신고와 함께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거죠?
0: 그럼요. 그러면 119 신고하자마자 바로 만약에 119에서 늦게 오면은 뭐 바로 그냥 주변 가족분들 동반해서라도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사실 심근경색에서는 뭐 급성의 위험, 골든타임 이렇게 뭔가 좀 급하게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혈액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뇌졸중도 뭐 2시간 이내가 골든타임 그러지만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딱 막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심장 근육이 막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골든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통상 이제 가장 저희가 길게 봤을 때 12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심장 근육이 다 괴사,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시술을 해도 이게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심장 근육의 손상 없이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빠른 시간 안에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근데 또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준다고 해도 초기 대응이 늦으면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골든타임, 저희가 맥시멈 길게 보는 게 1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지나서 오면은 사실은 바로 뚫어주나 뭐 며칠 있다가 시술을 해주나 이게 이미 심장 근육이 다 괴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이제 회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시술을 하려는 게 근육이 완전히 죽기 전에 이제 빨리 그 피를 가게끔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1: 심장 근육이 죽었다는 거는 심장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이제 심장 근육이 죽고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제 심각한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그 TV나 뭐 가끔 보는 뭐 식당 길거리 공동 장소에서 이제 갑자기 사람 쓰러져서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뭐 99%가 다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검사가 있겠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이 이런 막힌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검사가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막혔는지 또 어떻게 직접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 그래서 간은 이제 관 카세타가 그 심장 입구까지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 조영술, 그 심장 혈관을 보는 조영술이 막힌 혈관을 직접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1: 네. 그럼 어느 곳에 동맥에 도관을 넣는 건가요?
0: 저희가 주로 이제 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이제 간혹 이제 시술이 어려운 환자, 큰 관이 들어가야 되는 분은 다리 동맥을 통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접근 경로입니다.
1: 네. 손목을 이제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손목이나 다리 동맥이 가장 수월한가 보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보면 혈관이 손상을 입는 경우 뭐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도 환자한테 크게 영향이 없는 그 혈관이 손목이랑 이제 다리 쪽입니다. 뭐 다른 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손목 혈관, 이제 다리 쪽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검사로 이제 막힌 혈관의 위치와 상태가 확인이 되면 시술에 들어가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힌 혈관이 있으면 이제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스텐트를 이제 넣게 됩니다.
1: 네. 관상동맥 중재술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막힌 혈관은 넓혀져야 하잖아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시술,

0: 스텐트 시술 우리 환자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관상동맥 중재술이 이제 용어가 약간 어렵지만 그게 이제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래서 네. 혈관 찌꺼기가 꽉 막힌 부분을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힌 다음에 그 혈관이 이제 다시 짜부러지지 않게 스프링 같은 그런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삽입된 풍선을 부풀려주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나요? 스텐트를 병행을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스텐트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풍선으로만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혈관이 이제 벽이 그 버텨주질 못합니다. 다시 혈관이 짜부러들고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10명 중에 풍선만 하게 되면 뭐 20% 30% 다시 막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넓힌 다음에 혈관이 다시 좁아지거나 짜부러들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그 볼펜 스프링 같은 그런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네. 그런데요. 그럼 또 혈전 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주사 치료인 거잖아요.
0: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의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저도 사실은 혈전 용해제를 직접 쓴 지가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으로 저희가 심근경색 왔을 때 시술이 어려운 환경 그럴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네. 사실은 시술이 어려운 환경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뭐 섬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이제 한두 시간 이내에만 도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곳이 뭐 작은 병원까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기 아직도 이제 좀 후진국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개발 도상국 이상 선진국은 표준 치료가 이제 빨리 막힌 데를 뚫고 스텐트를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요즘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요즘은 잘 안 하는군요. 그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또 이런 시술을 비롯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재발 위험은 언제든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후에도 이제 재발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이제 의학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한 분야라서 지금은 뭐 재발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분들이 약 잘 드시고 관리만 잘하면 평생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평소 관리 또 약물도 복용해야 하는 거죠. 일상의 생활 습관은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될까요?
0: 네, 약물 복용은 뭐 신장 환자에서 아주 필수이고요. 네. 생활 습관 관리는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반드시 금연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최소 그다음에 이제 식이 조절하면서 비만 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뭐 고지혈증 당뇨 혈압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해주면은 뭐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죠? 방광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방광에 생긴 악성 종양이 방광암인데요. 재발도 잦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을 배출하는 방광에 암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있는 걸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혈뇨가 육안으로도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방광암의 위험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혈뇨는 흔하고 원인도 다양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혈뇨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죠.
0: 네.

0: 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방광암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광염, 요로결석, 심지어는 심한 운동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혈뇨가 있느냐 보다 어떤 형태의 혈뇨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방광암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는 방광암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따라서 소변에 피가 좀 섞였네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육안적으로 혈뇨가 보였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비뇨기과 전문의와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가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혈뇨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환자분들께 방광암의 혈뇨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의아해하시거든요. 암과 관련돼 있으니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 거다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염증이나 결석과 동반되는 혈뇨가 통증을 많이 동반하고요. 방광암은 의외로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색깔인데요. 혈뇨가 붉은색일 수도 있고 거무지티한 색일 수도 있거든요. 콜레색처럼 진하게 보이면서 덩어리가 진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염증이나 결석에 의한 혈뇨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방광암을 의심하는 혈뇨는 계속 생기는 건가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0: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방광암에 대한 혈뇨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통증도 있을 것 같지만 암 때문에 나오는 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이틀 혈뇨가 보여서 병원을 찾아야지 생각을 하다가 한 3, 4일 지나니까 다시 소변 색깔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간헐적으로 맑아질 때는 병원을 찾지 않다가 다시 재발하는 혈뇨가 있을 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방광암의 혈뇨는 간헐적이고 통증이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꾸 생기고 잘 낫지 않는 방광염도 방광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걸까요?
0: 일반적으로 급성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광염과 방광암은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질환이 모두 다 혈뇨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혈뇨가 나오는 것을 내가 방광염이 재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염에 의한 혈뇨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급성 방광염은 아니지만 만성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 그리고 일부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화학적 방광염은 방광암의 위험인자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방광암의 원인으로 흡연이 지적이 되던데요. 맞나요?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0: 네. 방광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흡연은 방광암의 아주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담배 속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그 종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통해 순환하다가 결국에는 소변으로 해서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런 발암물질들이 소변에 농축되어 있다가 방광에 오랜 기간 동안 접촉면을 늘리게 되면 거기서는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방광암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방광암 환자 중에 흡연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30배 정도 높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1: 그럼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도 방광암 예방의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0: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고요. 금연을 하면 금연을 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광암의 발생 또는 재발률이 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 흡연하신 분들 또 방광암이 발생했던 분들도 잘못해서는 나는 이미 암에 걸렸으니까 더 이상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최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금연을 했을 때 재발률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금연은 방광암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외에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0: 이런 위험인자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최근에 잘 접촉하지 못하는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부 화학물질,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머리 염색에 쓰는 염색 도료 이런 것들도 방광암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방광암의 인자 중에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아쉬운 것들도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점차 들어갈수록 그런 방광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방광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위험인자로 포함되어 있죠.
1: 네. 앞서 증상으로 혈뇨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봐야 한다는 건 어떨까요?
0: 방광은 생각보다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네.
0: 방광은 마치 고무 풍선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방광암은 그 바깥쪽이 아니라 대부분 안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만약에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데 그게 방광암이다 그러면 방광암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까지 침범을 했고 그 덩어리가 커진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방광암의 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방광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아쉽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광암이 발생을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네. 방광암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단 혈뇨가 있으면 방광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건강검진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 검사를 하잖아요.
1: 네.
0: 대표적으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을 할 겁니다. 건강검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소변검사인데 방광암의 초기 증상이 유관적인 혈뇨가 나오기 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혈뇨 또는 현미경적 혈뇨라고 해서 깨끗해 보이는 소변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혈뇨가 발견된다 그러면 방광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죠. 또 초음파를 보다 보면 방광 내부에 매끈한 모양이 아니고 마치 오돌도돌한 혹처럼 보이는 종괴가 보인다면 그 역시도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여성들은 생리혈도 있고 방광염도 흔해서 혈뇨에 좀 무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아, 네. 남성과 달리 여성분들은 혈뇨와 질출혈을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1: 네.
0: 실제로 방광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가 아니고 질에서 출혈되는 질출혈 또는 생리혈인 줄 알고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정상이고 초음파나 소변검사에서 방광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비뇨기학과로 전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가 하혈이라면 이것이 생리혈인지 또는 질출혈인지 또는 방광에서 나오는 혈뇨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여성분들께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방광암이 의심되면 소변검사를 다시 하나요?
0: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에서 단순히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다 방광암은 아니잖아요. 방광암이 의심되는 특별한 소변검사를 정밀하게 다시 시행을 합니다. 일단 미세혈뇨가 보였다고 그러면 소변을 검사를 다시 채취해서 그 안에 방광암 세포가 있는지 세포병리검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소변에서 채취하는 방광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광암 환자분들께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한 소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방광암에 근접해 있는지 의심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보는 재검을 시행을 하게 되죠.
1: 네. 방광 내시경 검사도 있지 않나요?
0: 방광암 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바로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1: 네.
0: 우리가 내시경 하면 가장 흔히 접하는 건 아마 소화기 내시경일 거예요.
1: 네.
0: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이 위대장 내시경을 포함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0: 실제로 방광 내시경이다 그러면 많이들 생소해 하십니다. 위내시경이 위암 검사의 필수적인 검사인 것처럼 방광암 검사는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안쪽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종괴나 혹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덜하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런 의료용 내시경의 가장 원조는 바로 방광 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보다 먼저 개발됐죠.
1: 네. 이런 검사 외에 또 다른 영상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0: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CT나 MRI를 통해서 정밀하게 보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MRI는 CT보다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시행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순서적으로는 CT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그런 영상 검사로는 뭘 확인하는 건가요?
0: 일단 종괴의 크기와 모양을 봅니다. 방광암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중요한 건 방광암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을 침윤 정도라고 하는데요. 방광벽이 만약에 방광을 많이 깊숙하게 침범을 했다면 깊숙하게 침범할수록 1기부터 4기까지 그 기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방광암은 특징적으로 방광암 자체의 크기보다도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방광벽에 침범하고 침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1: 네. 방광암이 전이 위험이 높은가요?
0: 초기에는 방광 자체가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방광벽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방광 근육을 뚫고 지나가면 이 골반장기 쪽에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혈관이라든지 림프절을 타고 뼈, 간, 폐와 같이 원격장이 인접장기로 전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방광암은 비교적 초기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0: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다행인 부분인데요.
1: 네.
0: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광암은 혈뇨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이는 초기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비뇨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신장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어떠한 증상이 없어요. 신장암도 똑같이 혈뇨를 보일 수 있는데 신장암에서 혈뇨가 보이면 이미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방광암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기 증상이 혈뇨라고 하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절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혈뇨가 나왔을 때 병원을 바로 찾는다면 조기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1: 네. 방광암도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죠?
0: 모든 암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치료가 좀 더 간단하지만 병기가 높아지면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방광은 탄탄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층을 침범했느냐 또는 근육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점막까지만 침범한 초기에는 좀 더 치료가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표재성 방광암은 또 비근 침윤성 방광암으로도 얘기가 되던데요. 그게 일기를 말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광에 근육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광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표재성, 즉 겉에만 침범하고 있는 암을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고요.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근 침윤성 방광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았을 때를 일기라고 본다면 근육까지 침범한 것은 2기, 3기로 이렇게 점점 기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아무래도 초기인 일기에는 치료도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뇨기학과에서 그 방광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광 내시경은 진단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치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방광암이 국한되어 있다면 그 방광암의 종양 부분만을 잘 절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를 방광 내시경하 방광 절제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표재성 방광암이나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근육 침범 치면 방광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육층까지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기를 넘어선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2기라고 하고 네. 근육층 바깥에 있는 지방층까지 침범하면 3기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그 이후를 침범하면 이제 4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근육층까지 암이 침범한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또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근육층까지 침범한 2기 방광암은 거의 대부분 방광 전체를 다 절제해야 되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큰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2기 방광암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방광을 다 절제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 또는 복합함으로써 방광 자체를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1기보다는 2기 방광암부터는 좀 더 치료가 복잡해지고 좀 더 광범위해진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항암 치료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방광암의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적인 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성 병변이 있거나 또는 육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미세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이 다른 종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에서도 굉장히 환자분들께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방광암이 2기가 되기 전에 1기일 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끝냈다고 해도요. 정기적으로 검진은 필요한 거죠. 이게 재발 위험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재성 방광암, 즉 1기 방광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회복도 비교적 빠릅니다. 심지어는 내시경 하절제술을 시행하고는 수술하고 다음 날 바로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방광암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편 얼굴은 재발률이 높은 그런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으로 내시경화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통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재발률이 40에서 50%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비교적 수술이나 시술은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재발률이 높은 암인 만큼 스케줄에 따라서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병기가 높을수록 다학제 진료는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비뇨의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암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게 방광암일 거예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비뇨의학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신장내과까지 같이 다학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방광암 수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으로 신장 기능도 보존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 환자의 병기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항암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전문 진료의학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4개에서 5개 과가 서로 협진을 통해서 환자의 가장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방광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제 방광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광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광 보존에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0: 방광암 수술보다 조금 더 많이 환자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대장암을 예를 들면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수술 후에도 대변을 보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아마 이쪽 배 쪽으로 해가지고 대변 주머니를 차야 되는 장루를 설치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비뇨의학과 초기에 수술을 받은 분들은 장루와 거의 유사한 요루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룰을 통해서 대변이 아니라 소변이 나오는 거죠.
1: 네.
0: 하지만 요즘에는

0: 소장을 이용한 인공방광을 만드는 수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1: 네.
0: 따라서 환자분들이 방광을 다 절제했다고 하더라도 소장의 일부를 절제해서 방광의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방광 대치술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육안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방광을 다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죠.
1: 네.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불안감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0: 환자분들이 특히 남성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1: 네.
0: 가능하면은 이제 암을 최대한 절제하더라도 남성 기능을 보존하는 것을 원하시긴 할 텐데
1: 네.
0: 현실적으로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받은 분들은 남성 기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초기에 수술을 하게 되는 내시경 하 절제술의 경우에는
1: 네.
0: 남성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광암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1: 네.
0: 남성 기능이 모두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1: 네. 수술은 로봇 수술이 일반적인가요?
0: 다른 분야에 비해서 로봇 수술의 시행 빈도가 아주 일반적인 수술보다 아주 높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적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광의 기능을 할 만한 인공방광이든 요루든 장을 이용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절제한 부분에서 요관을 새로 만들어 놓은 요루라든지 인공방광에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조금은 복잡하고 정밀한 수술이 필요해서 로봇 수술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복 수술만큼 시간이 많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는 개복 수술에 못지않은 만큼 짧은 수술 시간을 자랑하는 로봇 수술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특히 제가 그 예전에 경험을 했던 하루 종일 수술을 해서 한 12시간 이상 수술을 했던 그런 방광암 절제술의 경험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요즘에는 한 4, 5시간 이내로 수술이 끝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수술 장비라든지 로봇 수술 기법에 발달하고 해서 로봇 수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장암이나 전립선 암에 비해서는 방광암의 로봇 수술 시행 빈도는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 네. 방광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0: 가장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1: 네.
0: 진단을 받았던 진단을 받기 전이든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혈뇨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관적인 혈뇨가 보인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광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는 건강검진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광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를 가리켜 작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표기 형태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짐이라는 뜻과 아주 결단이 남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 명사 작살입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작살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지다라는 뜻도 있고 아주 결단이 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에 맞은 항아리가 작살났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집안이 작살났다.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입니다. 뜻풀이에 나왔던 결단이란 말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쌍디귿을 쓰는데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살림이 망하여 거덜난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 역시 결단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뭔가가 부서지거나 망가진다는 뜻으로 아작나다라든지 아작내다 같은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아작이란 말은 명사가 아니고 조금 단단한 물건을 깨물어 바스러뜨릴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아작나다나 아작내다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빨갛게 윤이 나는 사과를 아작 베어먹는 소리가 참 먹음직스럽게 들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이자 동시에 제80주년 농아인의 날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날과 농인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농아인의 날은 조선농아협회가 설립된 1946년 6월을 기념해서 제정이 된 날인데요. 숫자 6은 6월을 뜻하고요. 숫자 3은 귀의 모양을 형상화한 숫자로 농아인과 수어 그리고 농문화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아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농인사회의 역사와 권리를 되새기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또 선거는 모든 시민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만큼 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완성이 됩니다. 오늘 하루 민주주의와 함께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대상은 고양시와 용인시 등 17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250곳인데요. 수요 조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복지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비용의 100% 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바리스타 취미 과정이 진행됩니다. 문화날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번 달 6월부터 11월까지 바리스타 취미 과정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센터 교육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커피와 음료 제조 실습과 바리스타 이론 교육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서울시 등록장애인 중에 바리스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6월 5일까지 전화 02-8116-3644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날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에서 2026 서울장애인 합창예술제에 참여할 장애인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합창단이면 연령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비장애인 단원은 전체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합창단은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서 오는 6월 5일까지 협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번 2026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는 오는 7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